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1: 네.
0: 생활 밀착형 표현들 많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항상 피곤한 건 이유가 있답니다. 아, 슬기 씨 보면 막 피곤이 그냥 몰려올 때
1: 있어요.
0: 이게, 아, 피로하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아마 우리 왕초보 영어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좀 알아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유독 피곤한 날이 있어요.
0: 그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요.
1: 맞아요. 중간중간 뭐 이제 제가 또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가 좀 아파서 밤에 막 깰 때나 아니면 제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촬영을 준비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또 막 대본 보느냐고 또.
0: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피곤할 때는 더 자는 것보다 운동을 오히려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오히려 마유쌤하고 저희 시작하기 전에 토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잠 깨더라고요.
0: 파이팅이 너무.
1: 확실히 토크는 약이다.
0: 여러분 너무너무 피곤하시면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이명작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러면 됩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난 왜 항상 피곤하지?
1: 오, 내가 잘하는 말 이제 영어로 해야겠다.
0: 그렇죠. 네,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피곤하죠. 하시거든요.
1: 너무 피곤해. 마우스만 보면 피곤한 것 같기도 해요.
0: 저 때문인 거예요. 알라이,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나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1: 아, 이게 뭐 운동을 제안을 했는데
0: That's right.
1: 숨 쉬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0: 그런 거 위트 있게 만든 문장이
1: 그쵸,
0: 되겠죠.
1: 뭔가 방어하는 느낌.
0: 네, 영어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도전! 나 왜 이렇게 항상 피곤하지?
2: Are you okay? Are you tired?
1: Yes, yes. Always tired. I don't know why. I am tired every day.
2: Oh, you don't,
1: yeah,
2: why?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1: Never exercise?
2: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That's why you're tired.
1: 어떻게 알았지? 아, 그래도 나 그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2: Sorry?
1: 그 I...
2: Oh, yoga.
1: I'm good at 그 breathing.
2: Oh, breathing?
1: Yeah, yes. This is exercise too.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30 minutes?
2: Yeah, walking.
1: Walking?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너무 힘들 것 같은데. 30분 어떻게 걸어?
0: 피곤함에 대한 대화를 네. 보니까 저도 피곤해지더라고요.
1: 맞아요. 갑자기 졸렸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피곤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그랬을 때 상대방한테 뭐 잠을 푹 자라든가 아니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해라든가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말은 진짜 누구든지 꼭 한 번도 피곤할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0: 그럼요.
1: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am I always tired?
4: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3: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4: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Mm-hmm.
0: 자, 첫 문장은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0: 난 왜 항상 피곤하지?
1: 아, 진짜. 네. 마치 이게 제 대사를 여기다 인용한 것 같은 느낌.
0: 이거는 이제 거의 암기하셔도 돼요.
1: 그쵸. 저는 꼭 외워야겠습니다. Why am I tired? 왜 나는 피곤하지? 근데 항상이 빠졌으니까.
0: 그러면 여기서 예. 지금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치면 문장 되나요?
1: 되지 않아요?
0: 어. Why am I tired? 일단 말 돼요. Why am I tired?
1: 나 왜 피곤하지?
0: 그런데
1: 항상 피곤해야 되니까
0: right.
1: so 항상을 뜻하는 always를 넣어보겠습니다.
0: Okay.
1: Yeah.
0: A-L-W-A-Y-S. Okay, 보겠습니다. Why am I always tired? Perfect.
1: Yes.
0: There you go. 항상 이거 전에도 발음 연습을 해봤지만요. Always가 아니라 always. 입모양을 앞부분에서는 AL 부분에서는 벌리셔야 됩니다. AL 혹은 ALL.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lways 아니라 always. Always.
1: Always. Always.
0: There you go. 자, 피곤하다, 지친다 라고 하는 거 형용사로 하려면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격식 표현에서부터 비격식까지 다양한데요.
1: 네.
0: 그 중에서 몇 개를 제가 앞으로 몇 이제 더 나올 거예요. 사실 tired나 이런 것들 비슷한 거 많이 나올 텐데 오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1: 아.
0: 오늘부터, right? So tired 한 거,
1: 예.
0: exhausted. 얘는 피곤한, 얘는 거의 지친 수준이에요.
1: 있어요.
0: exhausted.
1: 예.
0: 스펠링이 어려워 보여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냥 회화로 쓰는 단순한 단어이기 때문에
1: 네.
0: exhausted 이렇게 되고요. 이거 말고 조금 비격식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1: 그래요?
0: 자, 전에 한번 살짝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1: 아.
0: 완전히 내 몸이 달아버린 거예요.
1: 아.
0: 힌트.
1: 달았어요.
0: Where. Wear가 입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입은 네. 상태도 얘기하지만, 그거가 닳게 하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Right. Wear의 PP 형태가 뭘까요?
1: Were.
0: Worn.
1: Worn.
0: Worn.
1: Worn.
0: 자, 일단 써주세요.
1: 아.
0: 자, 그리고.
1: 예.
0: Out이라고 써주세요. Out.
1: 아, worn out.
0: 자. 맞습니다.
1: 오.
0: Worn ou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내가 완전 닳아서 사라져버렸다.
1: 우와.
0: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비격식입니다.
1: 네.
0: Alright?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번 한다고 암기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얼마 있으면 잊어버릴 텐데,
1: 네.
0: 제가 계속 이 변형 형태를,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걸 한번 더 소개한다든가, 이게 나올 때 이걸 소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 흡수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1: So,
0: 여기서는 왜 이렇게 tired 하지? 라고 얘기를 썼고요. 의문사 오늘 못 썼어요.
1: 의문사 why?
0: Why, right? Why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1: 왜?
0: 왜?
1: 네.
0: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 뒤에는 뭐가 붙죠? 어순이?
1: 질문 어순.
0: 평소문 아니에요. 그래서 am I always tired? 이거는 하면 구조는 맞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1: 나 피곤하니?
0: 나는 항상 피곤하니? 이상하잖아요. 왜 내가 항상 피곤하지? 이게 자연스럽죠.
1: 네.
0: 자, 그래서 뒤에 의문사, 그러니까 질문, 어순만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친구 중에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너는 왜 항상 화가 있니? 항상 angry 해 있어.
1: Yeah.
0: 그러면 why를 빼고 너는 항상 화가 나 있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Are you always angry?
0: 그렇죠. 그러면 너는 왜 항상 화가 나 있는데?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Why are you always angry?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인생이 왜 이렇게 혹은 왜 그렇게 힘들지? 왜 이런 말 다 영어 대사에서도
1: 그쵸,
0: 그렇고요.
1: 그쵸.
0: 자, 인생이 so 힘들어?
1: 예.
0: 이것만 해주세요. Why 빼고 일단. 인생이 힘드니?
1: Is life.
0: Is life.
1: Is life so hard?
0: 그죠. Is life so hard? 자, 그러면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니?
1: Why is life so hard?
0: 그렇죠. 대사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1: 그러네요.
0: Why is life so hard? 그러면
1: 야.
0: Hey man, come on, let's go. 막 이러면서 뭔가, you know.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Why are you always angry?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Why is life so hard?
1: Why is life so hard?
0: Right. 자, 이번에는요. Why am I always tired?
1: Why am I always tired?
0: Right. Yeah. Right. 자, 리얼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듣고 나서 절대 운동 안 하잖아.
1: 아.
0: 그래서 그렇지라고 합니다.
1: 맞아요. 운동을 하면 오히려 체력 보충이 돼가지고
0: 그렇대요.
1: 피곤한 감이 덜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0: That's why. 그게 이유이다. 결코 운동을 하지 않는 거니까 you never work out. work out 해볼까요?
1: 오케이.
0: 예.
1: Workout.
0: 왠지
1: 왕초보
0: 동사가.
1: 영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0: 네.
1: 동사입니다. So, you never work out이잖아. That's why지. 이렇게 했네요. 자, 정답은요? 요것도 되는데, 더 단순하게 엑서사이즈 가져왔습니다. 아마
0: exercise.
1: 처음 들었을 때 워크아웃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So, exercise는 운동하다고요. 그것과 완전히 똑같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었죠. 방금 그거 다시 써주세요.
0: 네.
1: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0: 워크 아웃.
1: 네. 이거를 뭐 사전이나 기타 등등 찾아보면 둘다 운동하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0: 네.
1: 이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치를 하거나 걸으면서 조금 막 힘차게 뭐 출근을 할때 걷는다던가 다양한 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흔히 그 헬스장이라고 하죠. The gym.
0: 네.
1: 에 가서 이렇게 세트를 맞춰서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0: 오.
1: 운동들을 특히나 그중에서도 워크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둘다 알아두셔야 돼요.
0: 네.
1: 자, 여기 지금 보면 you don't exercise 해도 되는데
0: 그러게요.
1: you 뭐라고 해요?
0: Never.
1: never. never가 무슨 뜻이죠? never?
0: 결코 무모하지 않다.
1: 아, 그렇죠.
0: 네.
1: 부정 부정인데 강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결코 뭐 절대 뭐뭐 하지 않는다 해서 동사와 함께 쓰면 쉽게 문장을
0: 네.
1: 만들 수 있는데 이 neve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사 원형이라고 안 하고 그냥 동사라고 했죠. 그 이유는 현재형도 가능하고 과거 동사도 쓸수 있고 할수
0: 아,
1: 있어요.
0: 그래요?
1: right? so you 뭐 예를 들어서 뭐 you never apologized to me. 그럼 넌
0: 아.
1: 절대 나한테 사과 안 했잖아.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0: 예.
1: never는 단순하게 부사일 뿐입니다. okay? so never 동사.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난 절대 울지 않아. 난 절대로 울지 않지.
0: I never cry.
1: I never cry. I never cry. 자, 우리 아빠는 절대 웃지를 않으셔. 하하하 웃는 게 뭐죠? 하하하?
0: 하하, laugh.
1: laugh, right? 근데 우리 아빠는 항상 무표정이야.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절대 웃지 않아.
0: My dad never laugh.
1: 그렇죠. Never laughs예요.
0: 랩스.
1: 자, 지금 슬기
0: 왜요?
1: 씨가 한 실수가 아주 흔한
0: 아,
1: 실수입니다.
0: 데드.
1: 자, 3인칭 단수죠. 그러면
0: 아빠니까.
1: 많은 분들이 부정하는 거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지. 이 생각하시거든요.
0: 네.
1: 그거는 don't의 경우네 그런 거죠.
0: 아.
1: Don't, doesn't, right? 하지만 never는 주어 동사 매치하는 거에 아무 영향 주지 않아요.
0: 그렇구나.
1: 그래서 my dad never 부정했다고 해서 이거 갑자기 원형으로 만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0: 그냥 S 붙여줘야 돼요.
1: 대부분 실수예요. 그래서
0: 예.
1: 그대로 그냥 이건 있든 없든 my dad는 3인칭 단수니까
0: 네. Laps.
1: laughs가 맞아요. Got it, right?
0: Yep.
1: Okay, 자, 읽어볼게요. I never cry.
0: I never cry.
1: My dad never laughs.
0: My dad never laughs.
1: Okay, 본문 읽어볼게요.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0: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am I always tired? Why am I always tired?
1: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미션인데요. 나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네.
0: Oh, I am good at 숨 쉬는 거. Does it count? 아, 그것도 새나? 이거네요?
1: 새나? 그렇죠.
0: 새나?
1: I'm
0: I'm good
1: good
0: at
1: at 뭐 하는 걸 잘한대요?
0: 숨 쉬는 거.
1: 숨 쉬는
0: 숨 쉬는
1: 거.
0: 거니까 breathe. 아,
1: Okay.
0: breath인가? 예, breath.
1: 제일 헷갈리죠?
0: 네, breath.
1: Right.
0: 예, I'm
1: 근데
0: good at breath.
1: breath,
0: Does it count?
1: does it count? Ooh, okay. Very close. Very close. But let me show you. 정답은 breathing.
0: 아, 그래요?
1: 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Breath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0: 예.
1: breathe. 걔는 숨을 쉬다라는 동사고요.
0: 네.
1: 그리고 방금 breath라고 했는데 걔는 숨, 호흡이라는 명사입니다. 일단 그
0: 아.
1: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요건 잠깐 버리세요. 잠깐
0: 에?
1: 잊어버리시고.
0: 에?
1: Alright, so breathe는 거기다 한번 써주실래요?
0: breathe.
1: B
0: B
1: R
0: R E A T H
1: E까지.
0: E까지.
1: 얘는 breathe,
0: 브리드.
1: breathe, 숨 쉬다라는
0: 네.
1: 동사고요. 자, 숨 호흡이라는 명사는 breath예요.
0: breath.
1: 아하. 그리고 거기까지 멈춰야 돼요.
0: 네.
1: Okay? Let me show you. 이렇게. 아까 이가 있었는데 얘는 없어졌죠?
0: 없어요.
1: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숨 쉬다는 breathe. 그리고 숨 호흡은 breath. re. 이렇게 발음이 되죠. breath.
0: 네. 네.
1: 그래서 두 개 자체가 일단은 달라요. 걔를 일단 알아야 이 패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ing를 쓰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는 breathe, 숨 쉬다라는 동사에 ing를 건 것뿐이에요.
0: 네.
1: 그래서 breathing으로 바꾼 건데 ing를 쓰는 이유는 이 덩어리 표현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나 뭐 잘해라고 얘기를 할 때 I'm good. Are you good? Oh, she is good. Right? 거기까지만 쓰면 잘한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뭐를 잘하는데? 라고 하면 at 뒤에 명사가 나와도 되고요.
0: 네.
1: ing형이 나와도 돼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이건 그냥 명사잖아요.
0: 네.
1: math, right? So I'm good at math. 이렇게 써도 되지만
0: 네.
1: ing 쓰는 거, 동사를 ing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eating.
0: eating.
1: right? running.
0: running.
1: okay? 뭐 singing.
0: doing.
1: right. 네.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을 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ight? So for example, 나 요리 잘해. 나 요리하는 거 잘해.
0: I'm good at cooking.
1: 그렇죠. I'm good at cooking. How about this? 너 운전 잘한다. 너 운전 잘해.
0: Ooh, you're good at driving.
1: Driving. 그렇죠?
0: Yes.
1: ing를 건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cook 동사에다 ing 형태로 바꿨고 drive라는 동사에 ing 형태로 바꾼 겁니다.
0: 근데 이 cook은 명사로 cook도 되잖아요. 요리.
1: 가능하죠.
0: 그러면 I'm good at cook.
1: 근데 그거는 요리라는 뜻이 아니라 cook은
0: 요리사죠.
1: 요리사.
0: 아.
1: 어색해지죠. 그렇죠?
0: Right. 네.
1: 자, 읽어볼게요. I am good at cooking.
0: I'm good at cooking.
1: You're good at driving.
0: You are good at driving.
1: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우리 그리는 거 뭐라고 해요? 그리는 거?
0: Draw.
1: Draw, right? 근데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자,
0: 네?
1: 너 그림 잘 그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잘하니?
0: Are you good at drawing?
1: 그렇죠.
0: 오.
1: 주어, 비동사 위치만 바꿔서 Are you good? 여기까지도 가능해요.
0: 너 좋아?
1: 잘하니?
0: 잘해?
1: 잘하니? 근데 뭘 잘하니? At drawing? 이렇게 추가를 한 것 뿐입니다. You got it?
0: 네.
1: 오케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So, I'm good at, 장난으로 한 거예요.
0: 네.
1: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라고 했는데, 이 count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
0: 네.
1: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다. 이게 의역이 되면서 쳐주다.
0: 오?
1: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0: 어, 그래요?
1: Yes.
0: 저는 아까 이것도 세줘 이렇게
1: 맞아요.
0: 해석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저는 되던데
1: 가능해요. 보세요.
0: 카운트는
1: 세는 거죠.
0: 네.
1: 셈을 당하거나 이런 네. 걸로 카운트 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은 셀 수가 없겠죠.
0: 아, 그렇죠.
1: 셀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
0: 네.
1: 뭔가 이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이렇게 세줄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렇게 오케이. 해석을 또 해야
1: 그렇죠.
0: 되는 거군요.
1: 이게 굉장히 좀 뭐 의역 버전으로 넘어가고
0: 네.
1: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줘요. 그것도 인정해줘요. 쳐줘요. 그거를 이렇게 세주나요?
0: 네.
1: 그래서 아 요건 나 안 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력서 같은 거에 이것저것 experience를 다 썼는데
0: 네.
1: 그 지금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업이랑 상관없는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겠죠.
0: 그쵸.
1: 그럴 때는 거기서 아 저는 이거 세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쳐줘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Understand?
0: Yeah.
1: Alright, so count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does it count라는 것을 아예 뭉쳐서 연습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1: Does it count? 그것도 쳐줘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 아, 그거 안 쳐줘요. 그러면은 it doesn't count. It doesn't count.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0: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1: Alright. 자, 이랬을 때 아예 상대방 말 무시합니다. 그냥 매일 30분간 산책해. 그냥 그렇게 해라.
0: 지금 뭐
1: 말도 안 된다.
0: 서로 따로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네. Just take a 30-minute walk. 아, 매일이 빠졌네요.
1: 그렇죠.
0: 매일을 뜻하는 every day를 붙였을까, 띄웠을까? 붙였어 볼게요.
1: Okay.
0: Every day.
1: 이게 가장 항상 고민되죠.
0: 너무 헷갈려요.
1: 들어봤지만 또 헷갈리고, 그렇죠?
0: 맞아요.
1: Right. 자, 50%의 확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있어요.
0: 맞아요.
1: 네. 자, every day는 띄었어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사로서의 매일, 매일. 나 매일 거기 가, 나 매일 그 사람 만나, 나 매일 무슨 커피를 마셔.
0: 네.
1: 흔히 그렇게 말할 때는

0: 에어리하고 데이를 띄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원어민 도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붙여서 잘못 쓰죠. 에브리데이가 붙으면요, 그거는 일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네? So 예를 들어서 에브리데이 job. 뭐 해주고 내가 매일 하는 일상적인 뭐
1: 일.
0: 일 이렇게 명사 앞에서 붙는 그냥 형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회화체에서 보통 이걸 더 많이 쓰겠죠. 그렇죠?
1: 그쵸.
0: 자, 30

0: 동사는
1: take a walk.
0: Take a walk. Mm-hmm. Take a walk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몇 분 동안 산책한다. 그러면 사실 take a walk하고 for 얼마 동안 이렇게 써도 돼요.
1: 오오.
0: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거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그 얼마의 기간인지를 중간에 넣어도 돼요. Take a 몇 분짜리 walk 이런 식으로 대신에 얘는 walk를 꾸며주니까 minutes가 아니라 네. 단수로 minute 무조건 끊어주시면 돼요. 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하자 이거 뭐죠? 야 하자.
1: Let's
0: 그러면 산책하자.
1: Let's take a walk.
0: 그죠? Let's take a walk. 어 방금 먹었는데 너무 뭐
1: 더부룩해.
0: 어 더부룩해. Let's take a walk, right?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10분간 산책해. 그러면 얘처럼 만들면 돼요. 그냥
1: take a 10-minute walk.
0: 그렇죠. Hey, take a 10-minute walk. 아니면 take a walk for 10 minutes.
1: 오케이.
0: 이것도 가능하죠. 아하. Just like so.
1: 이게 right. 조금 더 익숙한 게 저 for 10 minutes가 뭔가 네, 좀 더 익숙해요.
0: 어, 그거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정해진 표현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거 많이 쓰진 않아요. 이런 걸 듣잖아요.
1: 네.
0: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1: 그거 안 쓴대.
0: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놔주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 맞아, 맞아.
0: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른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아 이건 안 써요. 이건 진짜 뭐 본토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안 나와요.
1: 네네네.
0: 그런 거는 노이즈입니다.
1: 오케이? 네.
0: 자 읽어보세요. Let's take a walk.
1: Let's take a walk.
0: Take a 10-minute walk.
1: Take a 10-minute walk.
0: 자 a 그리고 walk. A walk. 예. 주의하셔야 돼요.
1: 네, 맞아요.
0: 아, 요거는 묵음이에요. Uh-huh. Walk입니다.
1: 네.
0: 자 참고로 혹시 take a walk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여기서 tak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take 대신에요?
0: 네.
1: 어...
0: 자 보여드릴까요?
1: 네.
0: 오케이 이거는 처음 봤을 수 있어요.
1: 어? 아 들어는 봤어요.
0: 네. 네. 이게 뭔가를 사실은 추구하다, 선택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So walk 쪽으로 간다,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So go for a walk 이것도 괜찮아요. 음흠. 의미는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Very good.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나는 왜 항상 피곤하지?
1: Why am I always tired?
0: 두 번째. 나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1: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0: Does it coun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am I always tired? Why am I always tired?
2: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3: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질문 어순 앞에다가 이제 why를 붙이는 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Guys,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같이 갈게요. 난 왜 항상 피곤하지? 왜 나는 항상 피곤하지?
1: Why am I always tired?
0: 그렇죠. Why am I always tired? 이렇게요.
1: 네.
0: 자, 넌 왜 항상 화가 나 있니? Angry로 한번 해볼게요.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Always angry, right? 자, 세 번째는 좀 살짝 뭐라 그럴까?
1: 영화 대사.
0: 소울을 넣어서요.
1: Okay.
0: 인생은 왜 이리 힘들까?
1: Why is

0: Life so hard.
1: Why is life so hard? 너 매일 잠만 자잖아.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am I always tired? Why are you always angry? Why is life so hard? Alright, 다음 패턴은요? Be good at doing something.
0: 네네.
1: 뭐 하는 걸 잘하다.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마스터하셔야 돼요.
0: 맞아요.
1: 아시죠? Right? ing 넣어주시고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나 숨 쉬는 건 잘해. 나 숨 쉬는 거 잘한다고.
0: I'm good at breathing.
1: 그렇죠. I'm good at breathing. 자, 두 번째. 나 요리 잘해. 나 요리하는 거 잘해.
0: I'm good at cooking.
1: 그렇죠. I am good at cooking. There you go. 세 번째. 너 운전 잘하잖아. 너 운전하는 거 잘하잖아.
0: Oh, you're good at driving.
1: 그렇죠. You are good at driving.
0: Yes.
1: Right. 같이 읽어볼게요. I'm good at breathing. I am good at cooking. You are good at driving.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0: 그쵸.
1: Be good at ing 혹은 그냥 명사 쓰는 것을 스터디 같이 하는 스터디 메이트끼리 문장을 바꿔가면서 또 만들어 보면서 연습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0: 우린 또 칭찬의 민족이니까
1: 네.
0: 야, 너 잘한다. 너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하다 보면은
1: 네.
0: 아주 순식간에 이 문장이 내 몸에 딱 배어 있을 것 같아요.
1: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Why am I always tired?
3: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2: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3: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Why am I always tired?
4: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0: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4: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Okay, 30 minutes.
4: Just 30 minutes.
0: Oh, it's too hard for me.
1: 와, 잠이 다
0: 달아났어요.
1: 다 깨네요.
0: 네.
1: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friends from now on.
1: 그렇죠. We are friends from now on. Or from now on. 그 다음에 comma. We are
0: friends.
1: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0: 네.
1: 중요합니다. Be good at doing something. Right? Be good at ing 넣으셔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난 먹는 걸 잘해. 난 먹는 걸 잘한다고 용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본인 얘기를 예문으로 또 만드시면 더 기억에 오래가요.
1: 그게 제 얘기라는 걸 어떻게 맞췄습니까? 네, 맞아요. 뭐 영어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들어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0: 비가 와서 취소됐대요. 시무룩. 저런 안 됐다. 안 됐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t's not good.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Kevin, why are you still here? Aren't you going to work?
2: Oh, I'm not going to work starting today.
1: What? What do you mean?
2: I quit. I don't think this job suits me.
1: Oh, I see. That's too bad. That's too bad. That's too bad.
2: It's okay. I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Don't worry.
1: All right. I'm sure you'll find something.
2: I'm going to do a humt. Wanna join me?
1: Humt?
2: Home training, you know, exercising at home.
1: Uh-huh. You mean a home workout.
2: That's right. I have to keep moving my body at a time like this.
1: Oh, of course. You're always confident and work so hard. I admire you.
2: Thanks, I appreciate it.
1: I was going to have some beer and chicken, but you need to work out, so I'll eat alone.
3: What are you talking about? A home workout and chicken and beer are two different things. Should we leave now?
1: Okay, yes, let's go. Oh, I'm starving.
3: 배고파, 가자.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평소에 주로 어떤 운동 하시나요? 저는 계단 오르내리기, 또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하기, 스트레칭 등을 주로 하는데요. 케빈도 일을 쉬는 동안 집에서 홈트를 하려고 한답니다. 홈트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케빈은 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꽉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4: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집에 있는 케빈. 무슨 일이죠? 아, 일을 그만뒀다고 하네요. 왜 그만두게 되었을까 하고 봤더니 자기가 그 일이 적성에 잘 맞지 않았나 봐요. 괜찮아요. 좀 쉬면서 다른 일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 일이 나한테 잘 맞지 않아서 그만뒀어 라고 했더니 크리스틴이 위로를 합니다. Oh, I see. 아유, 안 됐다.
0: 오늘의 표현 바로 나왔네요. 안 됐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That's too bad. That's too bad. 이 문장은요. That's 그것은 무엇무엇이다. 그리고 too는 너무라고 강조하는 거고요. bad는 안 좋은이라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된이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모두 모아서 That's too bad. 그거 참 안 됐구나. 함께 얘기해 볼게요. That's too bad.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모든 단어를 강조해 줘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할 점 살려서 That's too bad. That's too bad. 이렇게 위로하실 수 있겠죠. 그래도 뭐 케빈은 좀 담담합니다. 그리고 쉰다고 해서 이렇게 퍼져 있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체력을 또 정신력을 갈고 닦으려고 홈트를 한다고 해요. 홈트, 크리스틴에게도 같이 하자고 권유하는데요. 크리스틴 또 못 알아듣죠. 홈트가 그렇다면 바른 영어 표현이 아닐 겁니다. Exercising at home.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우리는 홈트, home training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크리스틴이 home workout. Home workout 이렇게 정정을 해줬네요. Home training이라고 우리가 홈트 부르는 말은요. 이 training이라는 것은 사실 뭐 특정한 직업이라든지 어떤 일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를 말해요. 집에서 운동하는 것은 운동하다가 exercise 말고 workout 우리 이미 배운 표현이죠. 이걸 명사로 만들어서 home workout. Home workout 이라고 하면 집에서 운동하는 거.

0: 우리가 생각하는 홈트의 바른 영어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홈트라는 말의 바른 영어 표현을 알게 됐는데요. 크리스틴이 원래 운동 좋아하잖아요. 오늘은 스킵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I was going to have some beer and chicken. I was going to have some beer and chicken. 뭐예요? 아, 나 오늘 치맥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너는 운동한다고 하니까, 나 오늘 혼자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요. 우리가 be going to라는 것은 미래의 계획, 예정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be 동사를 과거로 가지고 가서 was going to, were going to 하고 동작을 넣으면,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 계획이 되겠죠? 뭐뭐 하려던 참이었다. 또는 뭐뭐 할 계획, 이었다, 뭐뭐 할 예정이었다라는 표현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I was going to call you. I was going to call you라고 하면 나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또는 they were going to leave. They were going to leave. 그들은 떠나려는 참이었다. 과거 시점에서 미래의 계획이나 예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 들은 케빈이요. 아니, 무슨 얘기야? 홈 워크아웃은 홈 워크아웃이고, 치킨은 치킨이지. 이거는 뭐, 완전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그쵸?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당장 먹으러 가자! 라고 하네요. 케빈의 재촉에 즐거워하는 크리스틴. Let's go! I'm starving. I'm starving. 알고 계시는 표현이죠? 나 배고파 죽겠어 라는 뜻입니다. 우리 배고픈 거는 hungry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배고픈 우리말로도 배고파 죽겠는 너무 굶주리는 starving으로 표현을 하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famished. Famished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I'm starving 또는 I'm famished라고 해서 I'm very, very hungry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툰 속 영어 표현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안 됐다. That's too bad. That's too bad. 비슷한 표현으로요, I'm sorry가 있습니다. Sorry는 미안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감이야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나쁜 소식을 전했을 때 간단히 할수 있는 말, I'm sorry.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키우던 고양이를 잃어버렸대요. 너무너무 속상해하네요. 이 말을 듣고, 아유, 유감이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sorry. I'm sorry.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저런, oh no.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상대방의 나쁜 소식에 공감하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 oh no입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오디션에서 떨어졌대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런, 어떡해요? Oh no. Oh no. Awesome.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의 나쁜 소식에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말, That's too bad. 또는 Oh no, I'm sorry 등을 배워봤습니다. 적재적소에 기억하셨다가 꼭 활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Lucy.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씨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필수 꼭 알아야 하는 영어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단어와 문장 원어민의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도 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Boy. He's a little boy. Bee. I'm scared of bees. Banana. Can I have a banana juice?
0: 네, 여러분. 오늘도 음성 잘 듣고 왔나요?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 나왔죠. Boy, bee, 그리고 banana. 자, 오늘의 단어들 공통점 바로 또 눈에 들어오는데 맞아요. 바로 다 알파벳 B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B. 어떻게 발음하는지 선생님이 확실하게 알려줄게요. 자, 영어에 B를 발음할 때는 정말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목에 있는 이 성대 있죠. 이 성대가 반드시 울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동을 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목에다가 직접 한번 갖다 대보고 우리 한글의 비읍 발음할 때랑 비교를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갖다 댄 상태에서 비, 그냥 우리 한국말 하듯이 뭐 비가 내린다 할 때처럼 비 발음해 보세요. 비. 자, 그런데 목에다가 여러분 진동을 주면서 비 이렇게 길게 끌면서 발음하면 갑자기 성대가 울린다는 거 확실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비, 비, 비, 비. 오케이? 이 성대를 내가 꼭 울려준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알파벳 이 B를 처리를 항상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단어들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이거 그냥 단순하게 보이. 보이 아니겠죠? 보 하면 너무 안 울리는데요, 성대가. 성대가 정확하게 느껴지도록, 뭔가가 여기에 느껴지도록 boy. 조금 오버해서 과장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boy. 오케이? boy 할 때 성대 울리는 거 꼭 신경 써보세요. 예문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는 어린 소년이야. He's a little boy. boy. Bow. 이 부분에 지금 여러분의 진동, 울림을 꼭 느끼면서 발음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로는, 자, 이거 무슨 뜻이죠? 맞아요. 벌이에요, 벌. 자, 이거는 일단 발음 좀 길게 끌어주고요. 목 진동 확실하게 있어야겠죠? B입니다. B 아니고 그냥 단순한 담백한 B 아니겠죠? B. Okay. 나는 벌 무서워해 라고 말해볼게요. 꿀벌들, 말벌들 무섭잖아요. 네, 벌들 난 무서워해. I'm scared of bees. Bees. 이 B 시작할 때 꼭 성대 울림 키포인트로 신경 쓰면서. 자, 마지막 단어는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네, 역시 B로 시작하고 banana 이렇게 발음되죠. 한국말로는 이거 바나나긴 한데 영어 발음은 버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버. 그리고 네나, 네 부분에 길게 끌면서 강세 주면 되는데 이 앞부분 버 할 때 목 진동, 성대 울리도록 신경 쓰면 돼요. banana, 버, banana. 오케이. 예문 볼게요. 바나나 주스 한 잔 주실래요? 이거 여러분 커피숍 이런 데 가서 음료수 가게 가서 주문하는 문장입니다. Can I have? Can I get? 이런 식으로 주문하면 되는데요. 바나나 주스 한 잔 저 마셔도 될까요? 주실래요? Can I have a banana juice? Banana. B, B. 이 부분에 진동 있죠? Banana juice. 오케이. B 발음 어떻게 하는지 포인트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이 발음

0: 확실하게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 큰 소리로 연습하러 가볼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B 발음 연습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보 아니고요. 모. 이렇게 우리 진동 주면서 바로 가볼게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Boy. 한번 더. Boy. 그렇죠. 오늘 계속 과장해서 연습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벌이죠, 벌. 자, 갑니다. B. 단순한 비가 내릴 때처럼 비 아니고요. 자, 길게 끌고 그리고 진동 주면서 one more time. B.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은 바나나 아니고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Banana. 앞부분 진동 주면서 one more time. Banana. Great job. 문장들도 해볼까요? 첫 번째로, 그는 어린 소년이야. 자, 바로 갑니다, 여러분. He's a little boy. 네, 한번더 진동 주면서. He's a little boy. Wonderful. 잘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두 번째 문장. 난 벌을 무서워해. Bees. 이렇게 B 부분 성대 울릴 겁니다. 갈게요. I'm scared of bees. Good job. 한번더 갈게요. I'm scared of bees. 네, 여러분. Great job. 마지막 문장. 바나나 주스 한잔 주실래요? 이렇게 주문해 볼게요. Banana. 뭐, 이 부분 신경 쓰는 게 포인트죠? 바로 갈게요. Can I have a banana juice? 그렇죠. One more time. 이거 정말 유용한 문장이니까요. Can I have a banana juice? 네,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B 발음 연습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한국말, 우리말 할때이 비읍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 느껴지죠?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러 가봐야겠죠? 그리고 one more time 다시 듣고 또 한번 따라 할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Boy. Boy. He's a little boy. He's a little boy. B. B. I'm scared of bees. I'm scared of bees. Banana. Banana. Can I have a banana juice? Can I have a banana juice?
0: 네, 여러분. 우리말의 비읍과는 다른 영어의 비. 어떻게 발음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이해했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0: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Rain. R-A-I-N. Rain. Rain. Monsoon. M-O-N-S-O-O-N. Monsoon. Monsoon. Humid. H-U-M-I-D. Humid. Humid.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weather. 날씨 2편이에요. 여러분, 다양한 weather가 있죠. 다 영어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단어는 rain, 비예요. 와우, 비가 많이 내리네요. It's raining a lot. I think we need an umbrella. 비, rain. 그 다음은 monsoon, 장마 또는 우기예요. 살짝 생소하죠?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을 장마, monsoon이라고 해요. 그 다음은 humid, 습한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열대 지역에 가면 아주 습해요. 몸이 끈적끈적해요. humid.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비, rain. 앞에 R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rain이 아니라 rain. That's right. 장마, 우기, monsoon. 앞에 U, 앞에가 아니라 뒤에 U 발음을 길게 하셔야 돼요. monsoon. Excellent. 습한, humid. One more time. humid. That was very good. Now, why don't we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Rain. Rain. Monsoon. Monsoon. Humid. Humid.
0: Now let's apply 적용시키다 the words. The rain is pouring. 비가 쏟아지고 있어. 자, pouring. 조금 생소하죠? 보통 물을 붓다, pour라는 말을 쓰는데 비가 쏟아지고 있다, pouring이라는 단어 쓰면 아주 고급스러워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The rain is pouring. Good job. 그 다음, in Korea, the monsoon starts in summer. 한국에는 장마가 여름에 시작된다. 예, Korea! 자, start, 시작된다. 언제요? summer에 시작된대요. 뭐가? monsoon, 장마철이.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In Korea, the monsoon starts in summer. Good job. 매일매일 늘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 다음, I don't like the humid weather. 나는 습한 날씨를 안 좋아해. 보통 여름에 굉장히 습해요. 그러면 몸이 끈적끈적하고 땀이 나죠. 뭐뭐를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쓰면 돼요. 여러분, let's practice one more time. I don't like the humid weather. Good job. 그럼 단어들을 더 한번 배워볼게요.
1: Thunder. T-H-U-N-D-E-R. Thunder. Thunder. Lightning. L-I-G-H-T-E-N. I-N-G. Lightning. Lightning. Foggy. F-O-G-G-Y.

0: Foggy. Foggy. Foggy.
1: Okay, what's our next word? It's thunder. 천둥. 우르쾅쾅. 천둥 들어본 적 있나요? 조금 scary 하잖아요. Thunder. Next, lightning. 번개가 번쩍. 와우, 번개 본 적 있어요? 좀 신기하기도 해요. Lightning. Next, foggy. 안개가 낀이란 뜻이에요. 보통 오전 시간에 안개가 껴요. 그럼 앞이 흐리게 보이죠? Foggy.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천둥, thunder. 끝에 R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보세요. Thunder. Very good. 번개, lightning. 여러분, T가 보이지만 발음이 안 나요. Lightning. 너무 잘 아는데요. 안개가 낀 foggy. 자, foggy가 아니라 foggy.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0: Thunder. Thunder. Lightning. Lightning. Foggy. Foggy.
1: 자, 예문 연습 같이 해볼게요. Did you hear the thunder? 천둥 소리 들렸니? Hear, 듣다 또는 들리다 라는 뜻인데요. 우르쾅쾅 칠 때 여러분이 영어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 같이 연습해봐요. Did you hear the thunder? Perfect. Next, the lightning hit a tree. 번개가 나무를 쳤어. 와우, 엄청 신기하겠다. 하지만 살짝 위험하니까 우리는 꼭 실내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The lightning hit. 치다 또는 때리다 라는 뜻이에요. 같이 말해봐요. The lightning hit a tree. Very good, guys. Next. It is hard to drive in the foggy weather. 안개가 낀 날씨에는 운전하기가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맑을 때 운전해야 돼요. It is hard to 뭐뭐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 고급 표현 잊지 말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많이 배웠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It is hard to drive in the foggy weather. 와우, 긴 문장도 여러분 너무 잘하네요.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0: Rain. Rain. Monsoon. Monsoon. Humid. Humid. Thunder. Thunder. Lightning. Lightning. Foggy. Foggy.
1: Hey everyone, did you have fun today? I had so much fun! 저와 함께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nice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산벌.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담배 피지 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내 손

0: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니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Unit 92. LT. Let's go! Phonics

0: Alt. Quilt.
1: Alt. Quilt.
0: Alt. Salt.
1: Alt. Salt.
0: Alt. Difficult.
1: Alt. Difficult.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까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L 소리가 나는 알파벳 L과 T 소리가 나는 알파벳 T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Alt, alt, alt. Good job! 그럼 어떤 단어가 alt 소리 날까요? 첫 번째 단어는 허리띠, belt예요. 여기 alt 소리 들렸죠? 바지가 클 때 우리가 허리띠를 매야 바지가 흘려내리지 않아요. 허리띠, 영어로 belt. belt. belt. Very good. 이 단어도 끝에 alt 소리가 나요. 바로 녹다, melt예요. 끝에 alt 소리 들렸죠? 얼음이나 눈이 녹으면 물이 되죠? 녹다, 영어로 melt. melt. melt.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alt 소리 날까요? 아, 어른, adult가 있었네요. 아이가 시간이 지나 점점 크면 어른이 돼요. 어른, 영어로 adult. adult. adult. 발음이 너무 좋네요. 또 alt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이불, quilt가 있는데 여러분 alt 소리 들렸나요? 다양한 천 조각을 이어서 만드는 이불을 quilt라고 해요. 이불, 영어로 quilt. quilt. quilt. Excellent! 이 다음 단어도 alt 소리가 나요. 소금, salt예요.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뿌려서 간을 맞추죠. 소금, 영어로 salt. salt. salt. Good job! alt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어려운 difficult예요. 여기 끝에 alt 소리가 나는데요. 가끔가다 수학 문제를 풀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려운, 영어로 difficult. difficult. difficult. Great job! 와우! 이렇게 alt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L 소리 나는 알파벳 L이랑 T 소리 나는 알파벳 T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Alt, alt, alt.
2: That's right. 신기한 alt 소리가 났는데요.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로건, 우리가 바지가 안 내려오게 허리에 무엇을 매야 되죠?
1: belt.
2: 네, 허리띠 belt. 자, this is a belt.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로건이가 아주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해 볼까요?
1: It's black. Because black? All times I see my daddy wearing black.
2: 아, black belt를 많이 봤대요. Wow, 그럼 로건이가 색칠한 belt 볼까요? It's a black belt. Very good. Now, 허리띠 belt.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Alt, alt belt. Alt, alt belt. alt, alt, belt.
2: Good job! 이 단어도 alt 소리가 나는데요. 눈이나 얼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1: Melt.
2: That's right. 녹아요. Melt.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써니가 얼음, 아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아, 차가워. 자, 로건이도 하나 줄까요? 차갑죠? 우리 그럼 같이 게임해요. 누가 가장 빨리 melt 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2: Ready, go! 아, 차가워, 차가워. 너무 차가워요. 와, 봐봐요. 이렇게 물로 변하고 있죠? 오케이. 어우, 너무 차요. 자, 그럼 우리 녹다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Alt, alt, melt. Alt, alt, melt. Alt, alt, melt.
2: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alt 소리 날까요? 아, 로건이는 아이죠, child. 써니는 뭐예요?
1: Adult.
2: Adult, 어른, adult. 자, 끝에 alt 소리가 났는데요. 우리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Alt, alt, adult. Alt, alt, adult. Alt, alt, adult.
2: Well done. 또 alt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이불인데요. 여러 천을 이렇게 잘라서 꿰매는 이불인데 이건 뭐예요?
1: Quilt.
2: That's right. Quilt라고 해요. 자, alt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세 번 발음 들어볼게요.
1: Alt, alt, quilt. Alt, alt, quilt. Alt, alt, quilt.
2: Well done. 친구들, 이 단어도 alt 소리가 나요. 우리가 음식이 싱거우면 무엇을 뿌리죠?
1: Salt.
2: 네, 소금, salt. 여기 alt 소리 들렸죠? 자, 그래서 써니가 또 salt를 가지고 왔죠.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 로건이가 찍어서 salt를 먹어보고 어떤 맛이 나는지 써니한테 말해줄 거예요.
1: I feel like it's gonna be really sour. It's so good.
2: So good? 맛있어요? 그리고 써니가 한번 먹어볼게요. It's very salty. 자, 여러분 짜다 영어로 salty예요. 자, 그럼 소금 salt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Alt, alt, salt. Alt, alt, salt. Alt, alt, salt.
2: Good job. Alt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가끔 수학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영어로 뭘까요?
1: Difficult.
2: 아주 잘했어요. Alt 소리 나는 difficult. Now let's say it again three times.
1: Alt, alt, difficult. Alt, alt, difficult. Alt, alt, difficult.
2: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볼까요?
0: Let's chant! Let's go! Phonics LT. Alt, alt, alt. Alt, belt.
2: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alt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alt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is the Mongolian flag. Blue. Blue. Red. Red.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어떤 게 가장 좋아? 라는 질문을 해보고 있어요. 오늘은 운동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답도 해보고요. 자, 그 전에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0: Week 14. Favorites. I can ask someone what their favorite sport is.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the two friends are watching TV. 둘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네요, 그쵸? 근데 텔레비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다들 운동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친구는 What is he thinking about? 무슨 스포츠인 것 같아요? 오, 그쵸. 스케이팅 같죠? 우리 여자친구는요? What is she thinking about? 약간 배구공 같기도 하고 피구공 같기도 하고 네, 그쵸? 그러면 텔레비전에는 What sports are they playing? 어떤 스포츠를 하고 있나요? 테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자,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너는 어떤 스포츠가 제일 좋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표현도 우리 한번 배워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 What's your favorite sport?
2: Dodgeball.
0: Let's play dodgeball.
2: Okay.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대화에서 이렇게 물어봤죠. What's your favorite sport? 어? 요 질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요.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요 질문을 응용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물어봤었죠? 오늘은 sport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sport는 스포츠, 운동을 뜻하는 거겠죠. 그쵸? 근데 발음이 조금 다르네요. 스포츠로 끝나잖아요. 그건 약간 복수, 그러니까 여러 개의 스포츠를 얘기할 때 발음하고 비슷해요. 스포츠는 하나의 운동을 뜻하는 거고요. sports라고 하면 여러 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ports가 아니고 여기서는 가장 좋아하는 하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what's your favorite sport라고 한 거죠. 그리고 favorite sport는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되겠고요. Your favorite sport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자, what's your favorite sport? 이 표현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What's your favorite sport? What's your favorite sport? 잘했어요. 이 sport의 마지막 T 발음 너무 세게 되지 않게 이렇게 살짝 얘기하는 거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what's your favorite sport? 이렇게 물어봤는데 dodgeball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dodgeball이 바로 피구라는 경기예요. 우리 친구들 피구 많이 하나요? 재밌죠, 그쵸? dodgeball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dodge가 이렇게 몸을 낮추면서 피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공이 오면 뭐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지만 위로 날아올 때는 이렇게 몸을 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돼서 이름이 온 것 같아요. 자, dodgeball, 이 피구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뭐야? 피구라고 했더니 Let's play dodgeball 이라고 했죠. 자, 뭐 dodgeball은 알겠어요. 뭐예요? 피구잖아요, 그쵸? 내 앞에 Let's play dodgeball 이라고 했죠. play는 놀다라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요 play는 보통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 경기를 하다라고 할 때 play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let's play dodgeball은 우리 피구 하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우리 피구 놀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let's는 뭐뭐 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피구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른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들을 배워서 이 문장을 또 한번 응용해 볼까요? 자, play dodgeball, 피구를 하다였고요. play soccer, 뭐예요? 축구를 하다죠. 그래서 축구를 하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play를 써야 돼요. do soccer, 뭐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축구하자. 영어로 하면 Let's play soccer. Let's play soccer.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까 텔레비전 속에 나왔던 그 운동 경기 테니스였죠? 테니스도 영어 맞아요. 테니스. 다만 이렇게 이름 전에 강세가 있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테니스 하자 이렇게 말해볼까요? Let's play tennis. Let's play tennis.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다른 것들도 한번 볼까요? 아, 하키. 물론 하키는 엄밀히 따지면 공은 아니지만 공과 비슷하게 생긴 걸로 우리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퍽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자, 그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play hockey라고 합니다. Let's play hocke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Let's play hockey. 또 어떤 경기가 있을까요? 아, 배드민턴. 배드민턴도 공은 아니지만 공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걸로 그 운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play badminton이라고 해요. Let's play badminton. Let's play badminton. 잘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고요? Shuttlecock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렵죠, 그렇죠? 자, 어찌됐건 하나 더 해볼까요? Volleyball. 아까 피구공이 아마 그 배구공을 응용하는 것 같은데 배구를 volleyball이라고 합니다. Let's play volleyball.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Let's play volleyball.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운동 경기인데 공을 사용한다. 공과 비슷한 뭔가를 사용한다. 그럴 때는 무조건 play 다음에 그 운동 경기를 얘기한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let's play dodgeball 이라고 했더니 okay. 이렇게 대화가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 쭉 봤고요. Let's play 다음에는 어떤 공이나 그런 비슷한 걸 사용하는 운동 경기가 온다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서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What's your favorite sport?
2: Dodgeball.
0: Let's play dodgeball.
2: Okay.
1: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우리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서로에게 어떤 스포츠를 제일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우리 남자친구가 물어보네요. What's your favorite sport? What's your favorite sport?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럼 대답은 아까 피구였잖아요. My favorite sport is dodgeball. 자, 요것도 기억나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뭐는? 이렇게 말할 때는 My favorite 뭐뭐 is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는 sport 대신에 food가 들어가 있었던 그런 문장입니다. My favorite sport is dodgeball.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또 물어보네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뭐야? What's your favorite sport? 오, 스포츠 이렇게 안 하는 거 기억나시죠? What's your favorite sport? 자, 우리 남자친구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아, 스케이팅. My favorite sport is skating.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My favorite sport is skating. 네, 물론 ice skating이라고 더 정확하게 ice를 넣어서 말해도 되지만 그냥 skating이라고도 많이 말해요.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스포츠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야 라고도 해볼까요? My favorite sport is tennis. 그쵸? My favorite sport is tennis.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꽤 된 것 같긴 하지만 좀 유행인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우리 친구들 혹시 서핑 해봤어요? 저는 아직 못

0: 해봤어요. 하지만 만약에 서핑이다. 그러면 My favorite sport is surfing.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발음이 조금 달라요. 서핑이 아니고 surfing. 요 F 발음, 또 R 발음도 있네요. 그쵸? 그 전, 바로 전에. 요거 주의해서 같이 한번 다시 연습해 볼까요? My favorite sport is surfing. My favorite sport is surfing. 잘했어요. 그래서 My favorite sport is 뭐뭐라는 표현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나 운동을 넣어서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chant to the beat. What's your favorite sport? What's your favorite sport? My favorite sport is dodgeball. My favorite sport is dodgeball. What's your favorite sport? What's your favorite sport? My favorite sport is skating. My favorite sport is skating. Aha! My favorite sport is tennis. My favorite sport is tennis. One more. My favorite sport is surfing. My favorite sport is surfing.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what their favorite sport is. 자,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지 물어볼 수 있다 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잘했어요. 자, 그 질문이 뭐였어요? What's your favorite sport? 그리고 대답은 My favorite sport is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넣으면 되죠. 그리고 공을 혹은 그와 비슷한 어떤 형체의 것을 사용하는 운동 종목은 play 다음에 그 운동 종목을 얘기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거 연습한 다음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수영 같은 거는 공 안 쓰죠. 아, 물론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쓰잖아요. 그럴 때는 play를 안 써요.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친구들과 함께 많이 사용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1: IRO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Princ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 쌤은 우리 친구들 봐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쌤이랑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4 Introducing my friend. Tuesday. How did you meet Brandon? I can say how I met my friend.
0: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look and talk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바로 보러 가자. 짜잔! Oh,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도 굉장히 귀여운데요. 일단 남자아이 두 명과 여자아이 한 명이 보입니다. I see two boys and one girl. 근데 지금 보아하니 저기 빨간색 조끼 입은 남자 있죠? 저 남자아이가 무엇을 들고 있죠? 농구공을 들고 있네요. Basketball. The boy in the red vest is holding a basketball. Basketball. 농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남자의 옆에, 저기 빨간색 조끼 입은 남자의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둘이 굉장히 친해 보여요. 그쵸? I think two boys are close friends. 근데 왜 여자아이가 표정을 봐봐. 왠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지 않나요? 왠지 모르겠지만 she seems very confused. 뭐 중요한 뭐 이렇게 더 디테일한 내용은 이따 cartoon talk에서 살펴보겠지만 왠지 여자아이가 너네 둘이 친구였어? 이런 것 같지 않아? 쌤이 힌트 준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2: How did you meet Brandon?
1: We were classmates in third grade.
0: 잘 들어봤어? 자, 이 코너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쌤이랑 방금 들어본 다이얼로그를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잔! Key expressions. 자, 오늘의 첫 expression 표현은요. How did you meet? 입니다. One more time. How did you meet? 자, 일단 이 키워드만 알면 돼요. Meet, meet, meet는 뭐냐면 만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How did you meet? 하게 되면은 너 누구를 어떻게 만났어? 너 쟤 어떻게 알아? 너네 어떻게 만났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왜 우리 친구들 가끔 보다가 너 쟤랑 친구였어? 너 쟤 어떻게 알아? 쟤 나랑도 친구인데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 그쵸? 그럴 때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How did you meet? 너 얘 어떻게 만났어? 라는 뜻이죠. 자, 우리 예문에서 볼게요. 짜자잔. How did you meet him? How did you meet him? How did you meet him? 하게 되면 너 그를 어떻게 만났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him은 남자를 뜻해요. him. 그래서 How did you meet him? 너 그를 어떻게 만났니? How did you meet him?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시작! How did you meet him? 좋아요. meet 할 때요. 여기 광대가 살짝 올라가야 돼요. 이 소리를 내줘야 돼. How did you meet him? Alright, one more time. How did you meet him? 좋아요, 좋아요. 자, 또 해보자. 이번에 남자를 했으니까 너 그녀를 어떻게 만났어? 라고 할 때는 How did you meet her? One more time. How did you meet her? Hey, how did you meet her? 너 그녀 어떻게 만났어? 너 그녀 어떻게 만났어? 할 때 How did you meet her?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How did you meet her? 좀 빨랐어요? One more time. How did you meet her? 좋아요. 헐 할 때 How did you meet her? 아니지. 옆바닥이 앞에야, 끝이, 목구멍 쪽이야? 목구멍 쪽이야. How did you meet her? Her, her. Okay, 좋아요. 자,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름이 나오네요. 남자일 땐 him, 여자일 땐 her. 그리고 그냥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너 브랜든 어떻게 만났어? How did you meet Brandon? 너 브랜든 어떻게 만났어? How did you meet Brandon? 해볼게요. 시작! How did you meet Brandon? 좋아요. 할 때 따라라 해볼게요. How did you meet? 따라라라. 시작! How did you meet? 좋아요. meet가 M-E-E-T, 만나다라는 뜻이어서 how did you meet?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선생님 계속 반복했잖아. 무슨 뜻이라고? 너 누구누구를 어떻게 만났니?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We were classmates in grade. One more time. We were classmates in grade 나왔습니다. 조금 길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일단 classmate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class는 수업, 교실이란 뜻이죠. 그럼 mate는 친구, friend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classmate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반 친구예요. 같은 반에 있는 친구란 뜻이죠.

grade는 학년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할때그 학년. 그래서 we were classmates in grade 하게 되면은 우리는 몇 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같은 반 친구였어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We were classmates in grade. 이건 우리 한 단어씩 해보자. 시작. We were 잘 봐봐. Classmates in grade. 좋아요. Classmate에 S가 붙은 이유는 반 친구, 우리, 나랑 내 친구 두 명이니까 S가 붙은 거야. We were classmates in grade. 자, 예문에서 보자. 짜잔. We were classmates in first grade. 자, 첫 번째가 영어로 쌤이 저번에 알려줬는데, 날짜 배울 때 first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학년이라고 할 때도, 우리 몇 학년이라고 할 때도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서수라고 하는데 말은 어렵지만 쌤이랑 다시 해볼게요. 자, we were classmates in first grade. 자, 해보자. 우리 친구들 시작. We were classmates in first grade. 좋아요. 우리는 1학년이라고 하지만 이제 영어권에서는 첫 번째 학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first. 그래서 1학년은 first grade. 좋습니다. 1학년 했으니까 2학년 해봐야지. 짜잔. 우리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우리 반 친구였어. We were classmates in second grade. 두 번째도 바로 영어로 second였죠. 쌤이랑 배웠었지. We were classmates in second grade.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학년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자,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 나올게요. We were classmates in third grade. 자, 3학년은 바로 영어로 자, third grade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3학년이지만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 세 번째 학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나왔어요. 자, We were classmates in grade 하게 되면은 우리는 몇 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몇 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어요. 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 표현입니다. Alrighty. 자, 그러면 또 하나 보너스로 할게요. 얘랑 학교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어떤 학원 같이 다녔어요. 얘랑 같이 뭐 했어요? 같이 유치원 다녔어요? 이렇게 할 때도 쓰는 표현 궁금하죠? 그럴 때는 We went to the same 하면 되겠습니다. Same은 같은이란 뜻이잖아요. 자, we went to the same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뭘 같이 다녔어요라고 할때쓸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문 한번 보자. 짜자잔. We went to the same math academy. Math academy. Math는 수학, 그리고 academy는 학원입니다. Academy, academy. 자, 그래서 우리 같은 수학학원 다녔어요라고 할 때, We went to the same math academy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좀 빨랐어? 자, 다시. We went to the same math academy. 좋아요. 우리 수학학원 같이 다녔어요라고 우리 친구들 많이 쓰잖아요. 그쵸? 또 볼게요. 짜잔. 오, we went to the same taekwondo. 우리 친구들 태권도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쌤은 어렸을 때안 다녔어. 그게 좀 후회가 됐네요. 태권도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자, we went to the same taekwondo. 하게 되면은 우리는 같은 태권도를 다녔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We went to the same taekwondo.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보너스 표현까지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의 다이얼로그 다시 한번 볼게요. How did you meet Brandon? 무슨 뜻이야? How did you meet? 하면 무슨 뜻이었어? meet가 만나다니까? 너얘 어떻게 만났어?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너 어떻게 브랜든 만났어? How did you meet Brandon? How did you meet Brandon? 그랬더니 We were classmates in third grade. 우리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라고 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 갔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0: charm이었어요. 쌤이 제일 좋아하는 cartoon talk 시간이에요. 우리 바로 한번 대화 속으로 풍덩 빠져볼게요. 짜자잔! 오늘의 그림이었죠? 일단 농구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쌤이랑 대화 안으로 들어가 보자. Alrighty! 짜잔! 오, 여자아이가 말을 시작해요. 너네 둘이 친구야? 너네 어떻게 만났어? 라고 깜짝 놀라는 상황입니다.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You two are friends? You two are friends? 너네 친구였어? How did you meet? 너는 어떻게 만났어? How did you meet? 라고 합니다. 자, How did you meet? 우리 배웠죠? 어떻게 만났어? 라는 패턴 표현 나왔네요. 자, 그랬더니 농구공을 들고 있는 저 남자아이가 우리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We were classmates in first grade 라고 합니다. We were classmates in first grade. We were classmates in grade 하면은 우리 몇 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라는 뜻이었죠? 기억하지, 우리 친구들?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어휴, 너네 둘이 친군지 나 몰랐어 라고 합니다. I didn't know you two are friends. I didn't know you two are friends. 자, 이런 내용이었군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조금 놀란 표정이었구나. 아하, 우리 친구들도 잘 이해했길 바래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벌써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I can say how I met my friend. 나는 내 친구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Check! 우리는 몇 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We were classmates and 배웠죠? Alright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쌤은 늘 행복했습니다. 자,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쌤이랑 또 내일 이 시간을 보자. Bye bye, butterfly!

0: still sleeping?
1: Look, he's asleep.

吃。

going to wake up, huh? Bear, you hurt yourself!

Yeah.

니콜 선생님, 또 저예요. 배운 표현으로 친구에게 자신있게 가족 소개를 했는데 친구의 가족 사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도 보이더라고요. 궁금했는데 물어보지 못했어요. 가족에 대해 물어보는 법도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에 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친구들. 우리 가까운 가족 얘기할 때 아빠, 엄마 또 형제자매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는 친구, 또 가까이 사는 친구들 많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소개할 수도 있고 또

0: 혹시 너네 할머니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가족 소개하는 법 한 번 더 배워볼게요.
1: Your is this grandpa is this your grandpa is this your grandpa?
0: 자, 친구들 오늘은 소개하는 거긴 한데요. 이분은 누구누구야 말고요. 저분은 이분은 누구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선생님이 한번 바꿔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 상황도 많거든요. 자, 우리 이분은 여기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소개할 때요. This is 썼던 거 기억하죠? This는 이것. 사물도, 물건도 되지만 가까이 있는 이 사람도 this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누구 하는 this is인데 이 사람은 누구누구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This is의 순서를 바꿔서 is this라고 물어보는 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요. is 뭐뭐니? This 이 사람은 your 너의 Grandpa, 할아버지, 무슨 뜻? 이분 너희 할아버지셔? 이렇게 물어보는 말 된다고요. Is this your grandpa? 한 번 더. Is this your grandpa?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족 소개하고 묻고 답하는 말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어들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1: Grandpa. Grandma, Uncle, Aunt.
0: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엄마, 아빠, 우리 뭐 형, 누나 이렇게 빼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삼촌, 이모 이런 가족들 또는 친척들을 부르는 말 써볼게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Grandpa. Grandpa라고 해요. 물론 할아버지 부르는 다른 말들도 있어요. Grandfather, Granddad 이런 말도 있는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Grandpa라는 말을 준비를 했어요. 자, 소리 나는 대로 써볼게요. G는 G, R는 R이죠. 만나서 Gr, 그리고 A, Grand, D는요 친구들 소리 안 내요.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Grand 그리고 파 이렇게 붙여서 grandpa, grandpa 하면 허허허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는 grandpa. 그러면 할머니는 어떻게 쓸까요? 비슷한데 뒤만 좀 바뀌었어요. grandma, grandma라고 써요. 똑같이 grr 소리 나고 and d는 소리 나지 않고 grand 그리고 ma네요. M-A로 끝나서 grandma, grandma 이렇게 읽을 수 있네요. 할머니도 grandmother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줄여서 grandma로 오늘은 배울게요. 할머니, grandma. 자, 다음에 나올 단어는 친구들 좀 재밌어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Can you read it? Uncle. Uncle이에요. Uncle 이렇게 친구들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발음은 Uncle. Uncle은요. 우리 남자 어른, 친척 어른 중에 남자인 분들은 다 우리 Uncle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보통은 삼촌, 또 큰아빠, 작은아빠, 이모부, 고모부 이런 분들은 다 Uncle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크. 오, 이는 소리 안 나요. 그래서 uncle인데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uncle보다는 uncle 이렇게 끄 소리 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 uncle. 그러면 친척 어른들 중에 여자를 다 모아 부르는 말도 있겠죠. 바로 aunt. aunt예요. 이건 뭐 고모, 이모, 큰엄마, 작은엄마, 숙모 이런 말 다 될 수 있어요. aunt는 에 소리 나고 유 소리 안 나요? 트. 개미랑 발음이 똑같아요. aunt. aunt 라고 하면 친척 어른들 중에 여자를 다 부르는 말이 된다. 자, 이런 단어들도 친구들 잘 기억해둬요.

그럼 이분은 누구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들을 만들어 볼게요. 어? 이분 너희 할아버지셔? 어떻게 말해요? 그렇죠. 이분은 누구누구야? 하면 this is인데 바꿔야 되죠. Is this 너의 your 할아버지? Grandpa? 붙여서 Is this your grandpa? 한 번 더. Is this your grandpa?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할아버지 대신에 할머니. 이분 너희 할머니셔? Is this your grandma? 그렇죠. Is this your grandma? Is this your grandma? 좋아요. 이번에는 삼촌. 아니 뭐 이모부 고모부 다 되지만 우리 쉽게 삼촌이라고 할게요. 이분은 너의 삼촌이야? Is this your uncle? 그쵸? Is this your uncle? 한 번 더. Is this your uncle? 마지막으로 이분은 너의 이모야? 아니면 너의 고모야? 어떻게? 그래요. Is this your aunt? Is this your aunt?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Very good.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이 문장들 신나게 리듬에 맞춰 챈트로 불러봐요. Let's chant! Yeah. Hey. Is this your grandpa? Is this your grandpa? Is this your grandpa? Is this your grandma? Is this your grandma? Is this your grandma? Is this your uncle? Is this your uncle? Is this your uncle? Is this your aunt? Is this your aunt? Is this your aunt? Is this your grandpa? Is this your grandma? Is this your uncle? Is this your aunt? Yay!

your grandpa? Is this your grandpa? Is this your grandpa? Is this your grandma? Is this your grandma? Is this your grandma? Is this your uncle? Is this your uncle? Is this your uncle? Is this your aunt? Is this your aunt? Is this your aunt? Is this your grandpa? Is this your grandma? Is this your uncle? Is this your aunt? Yay! Alright.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이분은 누구누구니 물어보는 말 배우고 있죠. 이런 말 쓸 수 있는 상황들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크게 크게 말해봐요. 할머니랑 산책하다가 친구 만났네요. 친구가 물어봐요. 아, 너네 할머니셔? Is this your? Is this your grandma? 와, 이모가 학교에 놓고 온 준비물 갖다 주러 오셨어요. 야, 너의 이모셔? Is this your aunt? 우리 삼촌은 멋진 운동선수예요. 친구들이랑 야구하는데 같이 놀러 왔어요. 우와, 너희 삼촌이야? Is this your uncle? 자,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Is this your? 이분은 너의 누구누구니? 하는 거 배우고 있죠. 이런 문장들 우리 친구들 다 잘 기억하라고 오늘도 미션 준비했어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를 놓아 발음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Is this your grandpa? Is this your grandpa? Is this your grandpa? 물어보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체크해볼까요? 뭐뭐니 물어보는 말 is 이분은 this 너의 your 할아버지 grandpa 이분 너의 할아버지셔? Is this your grandpa? 이렇게 만들었다면 정답! 보기를 읽고 그림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아, 그림 보면서 친구들 A, B, C 함께 읽어봐요. A, is this your aunt? B, is this your uncle? C, is this your grandma? A, is this your aunt? B, is this your uncle? C, is this your grandma? 그림에 어울리는 표현 무엇인가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이모, 고모 아니죠. 할머니 아니죠. 삼촌 맞는 것 같아요. B, is this your uncle? 이 정답. 잘 듣고 문장에 어울리는 그림을 찾아보세요. 친구들 A, B 그림 보면서 들어봐요. Is this your grandma? Is this your grandma? 자, 문장에 어울리는 그림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Is this your grandma? 너의 할머니셔? 하고 물어봤으니까 할머니가 있는 그림이 정답이 되겠네요.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잘해줬어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이분은 너의 누구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 배워봤어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가족에 대해 물어볼 때는 Is this your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T. Once more. G. E. T. Get. Get. Your turn. Get. Get. Okay, I'll put get back in the box. The lid has closed. So let's put it back. And the second word. Very, very short. Just U. P. U. P. Up. Up. Your turn. Up. Up. I'll put up back in the box as well. Get and up. What do they mean? Let's have a look. Alright guys, so this is your first magic word of the day. G-E-T, get. Get.
1: 사실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어요. Get. 그런데 그때도 제가 아 이거는 뜻이 여러 개가 있는 단어예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때는 get가 사다 였었죠.
0: Get milk. I want to get milk.
1: 우유를 사고 싶어요 이거였는데 오늘 get는 이 뜻입니다. 바로 되다. 되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get healthy 라고 써 있죠.
0: What does it mean?
1: 건강하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Get, 되다.
0: Now get sounds like many words including let, pet, wet. Get, let, pet, wet.
1: 다 et로 끝나죠.
0: So let's go through the words one by one and I will tell you what they mean. Let,
1: 허락하다.
0: Let, pet.
1: 다시 한번. 애완동물 아니면 반려동물.
0: Pet, wet,
1: 젖은.
0: Let, pet, wet, get. Let's go through the words one more time. Get, let, pet, wet. Once more. Get, let, pet, and wet. All right, get,
1: 되다.
0: Let's sing it. Get, 되다. Get, 되다. Get, 되다. Get sounds like let. Get sounds like pet. Get sounds like wet. Let, pet, wet, get.
1: Get, 되다.
0: Let's do it one more time. Get, 되다. Get, 되다. Get, 되다. Get sounds like let. Get sounds like pet. Get sounds like wet. Let, pet, wet, and get. Get, 되다. Moving on to our second magic word of the day. It is up, up. Up, up and down.
1: 위, 아래인데 오늘의 up은 일어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단어 get up 이라고 하면은 일어나게 되다 인 거죠. 일어난 상태가 되는 것.
0: up, up,
1: 일어나.
0: Okay, now up sounds like many words including cup, pop, and yup.
1: 다 up로 끝나죠. cup, cup, 뭐 유리컵 할 때 glass cup.
0: And the next one, pop.
1: pop은 퍼피를 줄인 거예요. 퍼피는 강아지이죠. pop, 강아지.
0: And yup.
1: yup는 yes, 네, 예, 응. 이거를 조금 더 캐주얼하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yup. 너 이거 먹었어? yup. 우리 볼래? yup. 다 yes랑 같은 뜻입니다.
0: So please read the words out with me. up, cup, pop and yup. Once more. Up, cup, pop and yup. Up,
1: 일어나.
0: Let's sing it. Up, 일어나. Up, 일어나. Up, 일어나. Up sounds like cup. Up sounds like pop. Up sounds like yup. Cup, pop, yup and up. Up,
1: 일어나. Let's do it one more time.

time up, 일어나. up, 일어나. up, 일어나. up, 일어나. up sounds like cup. up sounds like pop. up sounds like yup. cup, pop, yup, and up. up, 일어나. Okay, so let's use those two words, get and up, and make some sentences. A clock. Get. Want. Up. Time. At. You. I. Seven. Up. Get. Do. Shuffle it up. Abracadabra, done! We have two sentences. The first one, what time do you get up? The second one, I get up at 7 o'clock. Here are the sentences one by one. The first sentence, it was the question, wasn't it? What time do you get up? What time? 몇 시? You, 너, get up. 일어나다. 너 몇 시에 일어나? What time do you get up? 누구한테 get up 이렇게 말을 하면 일어나가 되는데 그러니까 침대에서 일어나, 즉 깨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get up이라고 하면 그냥 일어나, 서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what time do you get up? 이라고 했으니까 너 몇 시에 잠에서 깨? 이런 질문이 되겠죠? What time do you get up? The answer. I get up at 7 o'clock. I get up. 나는 일어나 언제? At 7. 7시죠? Clock. 어제도 말을 했는데 7시라는 뜻입니다. A clock. I get up at 7 o'clock. I get up at 7 o'clock. What time do you get up? I get up at 7 o'clock. 여러분은 몇 시에 일어나세요? Please think and see what you can say. 다른 시각에 일어난다고 해볼게요. 누가 6시에 일어난다고 해볼게요. 정말 일찍 일어나네요. What time do you get up?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하겠죠? I get up at 6시니까 1, 2, 3, 4, 5, 6. 6 o'clock. I get up at 6 o'clock. I get up at 6 o'clock. What time do you get up? I get up at 6 o'clock. Another one. 8시에 일어난다고 해볼게요. What is 8 in English? 8. 1, 2, 3, 4, 5, 6, 7, 8. What time do you get up? I get up at 8 o'clock. 8 o'clock. I get up at 8 o'clock. What time do you get up? I get up at 8 o'clock. Another one. 9시에 일어난다고 해볼게요. What is 9 in English? 1, 2, 3, 4, 5, 6, 7, 8, 9 is 9. So, what time do you get up? I get up, 위로 일어나, at 9 o'clock. I get up at 9 o'clock. I get up at 9 o'clock. Okay, let's move on to some alternatives. 이렇게 물어보기로 했잖아요. What time do you get up? 너 몇 시에 일어나? You can say this. What time do you wake up? Get up 대신에 wake up을 써도 일어나다 라는 뜻이 됩니다. What time do you wake up? Wake는 깨다 이거든요. 잠에서 깨다. What time do you wake up? And this one, I get up at 7 o'clock. 7시에 일어나 이거 대신에 you can say this. I wake up at 7. I wake up at 7. 한국 우리가 그냥 뭐 7에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아주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그냥 숫자만 얘기해도 됩니다. I wake up at 7. I wake up at 7. 어색하지 않아요. Alright, let's sing today's song.

0: 짜잔! 영어의 번호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자, 친구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막 밤새고 밤새서 게임하고 뭐 그러는 사람 있나요? 없길 바라는데 제 주변에는 있거든요. 실제로 아직까지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야, 너 그거 말이야. 그 게임. 그거 진짜 그게 밤새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 우리말로도 많이 하죠. 영어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표현을 오늘 배워보게 될 거예요. 그보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단어 확인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맞아요. 단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연 어떠한 단어 또는 표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노릇! 와, second 라는 단어가 나왔군요. 여러분, 이 사진 잘 보세요. 보니까 시계인 것 같아. 그쵸? 시계에서 보면 뭐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습니다. 자, 이 초침은 진짜 매 초마다 탁탁탁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바로 second 하면 그러한 초를 얘기해요. 초단위. 오케이? 자, 초 탁탁탁 자주 움직이는 그 초입니다. second. Very good. And next. Stay up all night. 라는 표현이네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거 4시 30분인가요? 새벽 4시 30분인데 불 켜놓고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굉장히 열중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나? 이만큼 어떤 일을 하면서 꼬박 밤을 새우는 것을 보고 stay up all night 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길죠? 다시 한번 stay up all night 이렇게 말해요. stay up all night stay up stay up all night stay up all night very good 잘하셨고요. And next sleep 정말 귀여운 아기가 아주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네요. 잠자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정말 잘 잔다. 저 이렇게 자고 싶어요. 자, 말해볼게요. Sleep. Sleep. Sleep. 잘하셨어요. And next. Worth. Worth. 라는 단어인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단어를 모르면 표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표현 속에 이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여기 사진 그림을 보시면 이거 뭔 것 같아요? 무슨 보석류인 것 같죠? 정확히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석류는 그 가치가 주로 되게 높죠. 가치가 많이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할 가치가 있는 내가 이걸 꼭 살 거예요. 이거는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이만큼 거금을 주고서라도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치가 있는 이라고 할 때 worth라는 단어를 써요. 끝에 발음, 요 부분 발음할 때 worth 이렇게 소리내 주세요. worth worth worth, worth. Very good. 자,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단어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게요.
1: won't sleep tonight. I want to make a nice teddy bear.
2: Wait a second. Is it worth staying up all night?
1: Sure it is.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와, 테디베어를 만드는데 밤을 새겠다. 뭐 테디베어 정말 좋아하고 빨리 만들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가 말하죠. I won't sleep tonight 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won't는 will not을 축약한 거예요. 한 단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will not 두 단어로 표현할 거를 하나로 줄여줬어요. 발음은 won't. won't. 이렇게 말하죠. 나 오늘 밤에 잠 안 잘 거야! 라고 말해요. I want to make a nice teddy bear. 이라고요. 나 멋진 teddy bear. 그 곰인형 teddy bear 여러분 아시죠? 그거를 만들고 싶거든. teddy bear 때문에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오늘 밤을 새겠다? 라는 거잖아요. 자,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1: I won't sleep tonight.
0: I won't sleep tonight. I want to make a nice teddy bear.
1: I want to make a nice teddy bear.
2: I won't sleep tonight.
1: I won't sleep tonight.
2: I want to make a nice teddy bear.
1: I want to make a nice teddy bear.
0: Very good. 자, 그랬더니 비가 바라죠. 잠깐만. 야, 잠깐만. Wait a second. 라고요. 여러분, wait 하면 기다리다 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second, 우리 아까 이런 속도로 가는

하고 우리 배웠어요. 그러니까 a second 하니까 1초겠네요. 1초를 기다려라? 응? 1초를 기다려라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 중에서 사실 이 1초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죠.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결국은 짧은 시간을 기다려. 즉,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꼭

0: 잠깐만. Is it worth staying up all night? 라고 묻죠. 여러분, 여기 빨간 부분이 나왔네요. be 동사 worth ing. 그렇죠. 잠깐만. stay up all night. 우리 밤을 지새우다. 뭐 이런 말로 배웠잖아요. 야, 그게 밤을 지새울 만한 worth 가치가 있는 거니? 라는 말입니다. 야, 그 테리베어 만드는 게 밤을 지샐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의 표현은요, 바로 be worth ing입니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해볼게요. be worth ing. be worth ing. be worth ing.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쭉 영어로 읽어볼게요. Wait a second. Is it worth staying up all night? Is it Oh, wait a second. Is it worth staying up all night? Is it worth staying up all night? 그래요. Be worth ing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본 곳 중에 되게 아름답고 너무나 좋고 그래서 추억에도 많이 남고 그런 장소 있나요? 말해보세요. 어디 어디? 뭐 여러분 동네? 좋아요. 자, 이렇게 많은 대답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어떤 장소 딱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야. 그곳은요, 가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It's worth visiting. It's worth visiting. It's worth visiting.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곳이, 미국의 1호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The Yellowstone National Park가 있어요. 우리말로 그냥 옐로스톤 국립공원 이렇게 말하는 곳 있거든요. 정말 좀 솔직히 가는 방법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근처에, 아주 가까운 근처에는 공항이 없어요. 좀 타고 차를 타고 좀 달려야 돼요. 하지만 가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말해볼게요. It's worth visiting. It's worth visiting. It's worth visiting. 네, 오케이, 좋아요. 또 다른 문장. 이런 말 해볼까요? 야, 새로운 전화기 사는 거 그거 가치 없어. 그거 새로운 전화기 살 만한 그 가치 없다라고 말해볼게요. It is not worth buying a new phone. 그렇죠? New phone 하니까 새 전화기예요. 여러분, 기존의 휴대전화 멀쩡한데 통화 잘만 되고 그렇죠? 뭐 문자 이런 거다잘 되는데 새로운 모델 나왔다고 막 사달라고 조르는 친구 혹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낭비일 수 있잖아요. 야, 새 전화기 살 만한 그런 가치 없는 거야라고 말해볼게요. It is not worth buying a new phone. It is not worth buying a new phone. It is not worth buying a new phone. Okay, and next. 야, 그 영화 너 봤니? 꼭 봐야 된다. 볼 만한 가치가 차고 넘쳐! 이렇게 말한다면, The movie is worth watching. 그쵸? Be worth ing. 다시 한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말해볼게요. The movie is worth watching. The movie is worth watching. The movie is worth watching.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be worth ing 잘 아시겠죠? 자, 친구한테 야, 테디베어 만드느라고 밤 지새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Sure it is. 물론 있고 말고. 짧고 명쾌한 대답이네요. 말해볼게요. Sure it is. Sure it is. Sure it is.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말해보세요. 나 오늘 밤잠안잘 거야. 이 nice teddy bear 만들고 싶어. Speak.
1: I wanna make a nice teddy bear. 잠깐만. 야, 그게 밤을 지새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0: 그럼 그럼. Speak.
1: Sure it is.
0: 둔두둔둔둔둔둔둔. 자, 여러분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 주세요. 밤에 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해봅니다, 여러분. 3, 2, 1, 띵! 바로, is it worth it?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Is it worth staying up all night?
1: Is it worth staying up all night? Hey, is it worth staying up all night? Is it worth staying up all night?
0: 그렇죠. And next. 그곳은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 아하! 3, 2, 1, 띵! 정답!
1: That's right. The answer is it's worth visiting!
0: 그렇죠. Be worth ing니까 visiting으로 말해야 되죠? It's worth visiting.
1: It's worth visiting. It's worth visiting. It's worth visiting. Okay, the last question.
0: 단어 연상 퀴즈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3, 2, 1, 띵! 정답은요, 바로 초에 해당하는
1: second. Very good.
0: 네, 여러분 잘 크게 크게 얘기하신 거 맞죠? 그래요, 오늘은요 바로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be worth ing, be worth ing 패턴을 배워봤습니다. 뭐뭐 할 만한 가치 있는 거, 진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 거기 방문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It's worth visiting. 그쵸? 또는 그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 The book is worth reading.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문장으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투보정사 긴 여정 마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동명사라는 친구를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친구는 오로지 명사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조금은 가벼울 겁니다. 자,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한번 세 문장 보면서 유추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어휴, 알파벳들이 잔뜩 있고 Learning English라고 적혀 있네요. Learning English is fu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나? ING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다음 사진이요. 어떤 분이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고 계십니다. I enjoy reading book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ING가 보입니다. 얘 해석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사진이요? 어머나, 어떤 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마지막 음식의 데코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My hobby is cook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 얘는 ing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네요.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0: ING 포맷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 옛날에 현재 진행형할 때 배운 적이 있었죠. 그 친구를 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오늘 거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준동사라는 거 우리 둘 다 똑같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63강 열심히 한 친구들은 여기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해석도 뭐뭐하는 것 똑같고 자리도 똑같고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뭐하는 것이라는 걸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계산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한 개로 취급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 전치사 뒤라는 거 보이세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말고 동명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 뒤에도 종종 쓰이는데 이건 어떤 건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머 포인트 1, 예문. 요거 한번 해석 적용해보지요. ing를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배우는 것.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learning English 자체가 배우는 것은 이라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명사 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learning is 라고 쓰셔야 되지 learning are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ing는 늘 단수 취급하시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해석하면 나는 즐긴다, 책을 읽는 것을, 책을 읽는 것을 이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되겠고 세 번째, my hobby is cooking. 여기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요거 언뜻 봐봐요. 비동사의 ing예요. 현재 진행형인가? 나의 취미는 요리하는 중이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방금 해석 어색하지 않아요? 나의 취미는 요리하는 중이다. 어느 나라 말이지? 이상하지요? 나의 취미는 요리하는 것이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쿠킹을 요리하는 것이라는 보어 역할로 보시는 게 맞겠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해석을 해서 이게 현재 진행형인지 동명사인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해석을 하면 알 수 있어요. 나의 취미는 요리하는 중이다?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사겠구나. 이거는 국어를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교과서에서 자주 물어보는 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ing를 붙이는 규칙, 친구들이 가끔 물어보는데요. 따로 배울 필요 없이 진행형 배우셨을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ing 같은 경우는 진행형에서도 쓰이고 동명사에서도 쓰이지만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울 현재분사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진행형과 동명사까지만 배우실 텐데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되면 현재분사란 친구도 배우게 돼요. 그때 또 이 ing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ing라고 하면은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가르친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전치사 뒤에 오는 동명사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대전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인 ing가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동명사는 명사니까요. 그런데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는 쓰지 않아요. 요게 좀 시험 문제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자, 요런 식으로 쓰곤 합니다. Allison은 good, 잘한다. At teaching English, 영어를 가르치는 걸 잘한다. 뭐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at이라는 전치사 뒤에 ing, 동명사가 왔죠. 요런 식으로 전치사 뒤에 오는 동명사가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at to teach English 이렇게 쓰면은 어색한 문장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요. 이제 listening으로 넘어가 볼까요?
1: Learning English is fun.

0: Learning English is fun. I enjoy reading books. I enjoy reading books. My hobby is cooking. My hobby is cooking.
1: 자, ing를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합시다. learning, learning, ing 하지 않고 eng, eng, 뒤로 넘어가죠. learning English is fun.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learning English is fun. learning English is fun.
1: 자, 여기서도 ing 잘 들어야겠지요? reading. reading 아니고요. reading. 거의 ding과 deng 사이입니다. reading. reading. I enjoy reading books. 나는 책 읽는 것을 즐긴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I enjoy reading books. I enjoy reading books.
1: 자, 여기도 cooking. cooking 아니고요. 쌍기역 발음 cooking. cooking. My hobby is cooking. 나의 취미는 요리하는 것이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My hobby is cooking. My hobby is cooking.
1: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해 볼게요.
0: Learning English is fun. Learning English is fun. I enjoy reading books. I enjoy reading books. My hobby is cooking. My hobby is cooking.
1: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자, 한국어로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나는 게임하는 것을 즐긴다. 나의 취미는 산책하는 것이다. 똑같이 learning 사용하는데, 자, 무엇인가 새로운 것 해서 something new 이렇게 되어 있네요. something 복습하는 차원에서 넣어봤습니다. 자, learning something new 이렇게 주어가 길지만 ing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는 is 단수 취급을 하지요. 중요한 문법 포인트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learning something new is fun. 좋아요.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Learning something new is fun. New 한 다음에 살짝 쉬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Learning something new is fun. Great! 다음 문장. 나는 게임하는 것을 즐긴다. 뒤에 enjoy playing 해서 ing가 나왔네요. I enjoy playing games. 한 번 더요. I enjoy playing games.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나의 취미는 산책하는 것이다. 자, 여기도 is going 이렇게 나와서 마치 산책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을 수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하면 이상하죠? 나의 취미는 산책하는 중이다. 이상하니까 산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동명사 해석이 좀 더 맞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My hobby is going on a walk. 한 다음에 한번 쉬고 얘기하시면 돼요. My hobby is going on a walk. 아주 좋습니다. 한번 더요. My hobby is going on a walk. Excellent.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reminders네요. 뭔가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란 뜻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오늘 처음 나오는 유형인데요. 요거 해석 어떤 게 맞는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great things,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이다가 맞을까요? 하는 중이다가 맞을까요? 정답은 하는 중이다가 맞아요. 자,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이 계속 동명사만 가르쳤으니까 하는 것이다가 맞겠지라고 생각했다면 낚인 것이요. 자, 요거는 그냥 현재 진행형 문장입니다. 하는 것이다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이다 보단 하는 중이다가 조금 더 자연스럽죠. 자, 영장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We like helping others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helping other people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 자, overcoming 하면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challenges 하면 도전들인데요. 도전들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인데 답은요? 자, 동명사 주어는 3인칭 단수니까 makes 반드시 동사도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주셔야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문장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하는 것은 뭐뭐 하게 한다? 우리가 성공하게 한다. 답은요? 그래요. 자, 이것도 똑같이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취급 동사에 s 넣으셔야겠네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니까 잊지 마시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대화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Reminders. We are doing great things. We like helping others. Overcoming challenges makes us stronger. Working together lets us succeed.
0: 동명사 원포인트 정리 갑니다.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동명사의 정의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바꾼 것이다. 해석은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로 하시면 되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거나 전치사 뒤에 옵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is 동사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현재형일 때 s 붙이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에 대한 개념이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 뭐뭐하는 것. 생각보다 간단한 개념이었는데요. 동명사는 명사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투부정사만큼 복잡하지 않으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비교하는 걸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정쌤이고요.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 정답은요. We found a man who 또는 that을 넣어주면 되겠죠. The man,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대명사 who를 써주면 되고 who 대신에 that도 가능합니다. Stole our money. 해석해보면 우리의 돈을 훔쳤던 그 남자. 이렇게 우리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대화문 속에서도 만나게 될 텐데요. 어디에 관계대명사가 숨어 있을까? 한번 잘 들어볼게요. 너가 추천해준 영화 재밌게 봤어. 다른 것도 추천해 줄래? 그랬더니, 마더 어때? 그거 내가 여태까지 보았던 가장 흥미로운 영화 중 하나거든. 좀 길어. 뭔가 여기에도 있을 것 같고. 자, 두 군데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 enjoyed the movie that you recommended. Can you recommend another one?
2: What about Mother? That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movies I've ever seen.
0: 찾으셨나요? 먼저 첫 번째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문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I enjoyed a movie that you recommended. 해석해보면, 나 영화 정말 재밌었어. 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영화냐면 바로 that you recommended. 너가 추천해준 그 영화. 이렇게 돼요. 그래서 that 관계대명사 숨어 있었고요. 자, 계속해서 Can you recommend another one? 또 다른 것도 추천해 줄수 있어? 다른 영화도 추천해 줄래? 이런 뜻이겠죠? What about? 우리 제안할 때 항상 나오는 그 표현. What about mother? 마더는 어떠니? That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movies I've ever seen. 자, 마지막 관계대명사는 이 문장에 말 그대로 숨어 있는데 생략이 돼서 보이지는 않아. 그치만 마지막 관계대명사는 바로 여기에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마더가 one of the 복수명사, 그러면 뭐뭐 중에 하나야? 이런 뜻이죠. 가장 흥미로운 영화 중 하나거든. 근데 어떤 영화? I've ever seen.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봤었던 진짜 제일 재밌는 영화 중에 하나가 마더야. 이런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서 I've ever seen이 무비를 꾸며주고 있거든.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도 가능한가요, 쌤? 맞아요. 우리가 오늘 배울 주인공이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관계대명사를 그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격 배웠는데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관계대명사다라고 하는 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이 관계라는 이 말이 두 문장을 서로 관계 있게 접속해준다. 이 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접속사 문장을 이어주면서 대명사 자리를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을 해줄 때 and 그리고 얘가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주어 자리의 대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and he의 역할을 우리가 한꺼번에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근데 관계 대명사의 구조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 앞에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명사, 즉 선행사라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었고, 주격이라는 건 주어 자리를 대신하니 뒤에 이제 동사부터 나온다라는 거 강조를 했거든. 그럼 얘들아, 뒤에가 주어 없이 동사부터 나오면 그럼 문장이 완전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 항상 관계대명사 뒤에는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 형태가 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우리 and he를 한꺼번에 관계대명사로 바꾼다면 어떤 게 가능했었죠? 바로 who로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그쵸? 요렇게 사람이니까 who이고요. 사람이 아니었을 때는 which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나오고 이 동사의 수의 일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목적격인데 여러분 아마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아마도 주어 자리가 아닌 목적어 자리를 대신하는 명사가 아닐까라는 것까지는 추측이 좀 되죠. 그 밖에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번 알아보죠. 자, 우리 오늘은 이 recommend라는 동사의 올바른 사용 설명서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 우리 아까 대화문에서 뭐, Can you recommend another one?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영화, 다른 걸좀 추천해 줄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recommend라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어떠한 구조로 쓰일 수가 있을까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힌트가 요 그림에서 좀 나와 있는데, 지금 요 부분에 보면 recommend 뒤에 명사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잘 보면 recommend 뒤에 ing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이미 나와 있네.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명사부터 살펴보죠. recommend는 말 그대로 추천해주고자 하는 명사를 바로 뒤에 써주면 돼요. I recommend something. 나는 이걸 추천해. 그래서 I recommend this movie. 난이 영화를 추천해. I recommend this novel. 나는 이 소설을 추천해. I recommend this restaurant. 나는 이 식당을 추천해.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또 오류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건데, I recommend you this movie.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나 너에게 내가 이 영화를 추천한다. 이건 S는 빠져야 되고요. 너에게 이 영화를 추천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 되는 것 같은데요, 쌤? 아, 이 구조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명사 하나만 바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혹은 내가 너를 추천할게. 이렇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에게 뭐뭐를이 아니라 내가 널 추천해줄게. 어떠한 직위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럴 때는 전체사를 넣어서 I'll recommend you for a promotion. 그럼 요게 이제 승진이란 뜻이 있거든. 야, 내가 이번 승진에 널 추천할게. 이렇게는 가능하다. 그치만 너에게 뭐뭐를 이런 사형식의 명사를 나란히 쓰는 구조는 안 되더라. 자, 이번에는 recommend에 ing를 써서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I recommend reading his novel. 그의 소설을 읽을 걸 내가 추천한다. 근데 이때는 우리 항상 동명사랑 대비되는 게 투부정사였거든요. To read의 구조는 안 된다. 아, recommend도 ing만 쓰는 동사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구조는 recommend의 주어 동사를 써서 너가 뭐할 것을, 네가 어떠어떠한 행동을 할걸 추천해인데요. 자, 이때는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포인트가 되고, 사실은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 그렇게 간단히 알아보시고 예문 볼까요? I recommend he watch this movie. 그럼 나는 그가 이 영화를 보는 걸 추천한다. 한다죠? 현재죠. 나는 그가 이 영화를 보는 걸 추천해라는 문장인데, 주어가 he니까 쌤 es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원형을 썼어. 왜? 원래 슈조가 생략돼 있는 거야. 여기에 시제를 넣는 게더 이상하지. 지금 보는 게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아, 요렇게 recommend를 활용해야 되는구나. 세 가지 경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목적격으로 이제 진짜 넘어가 볼 텐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러면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목적어 자리에 있던 대명사를 대신하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자, 앞에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이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자, 선행사에 따라서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주격일 때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목적격일 때 하나만 더 늘어납니다. 우리 주격일 때는 who하고 that이었잖아. 목적격일 때는 whom, who, that 세 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격의 형태는 얘가 정석이나 whom 대신에 who도 되고 역시나 that도 되더라. 자, 그다음에 사람이 아닐 때는 주격이랑 차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which 또는 that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중요한 건 뒤에 문장 구조야. 우리 주격일 때는 동사를 강조했어. 왜? 주어 자리 대신 했으니까 주어가 빠지고 동사부터 나오겠죠. 그러면 목적격은 추측을 해보건대. 그럼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을 테니 주어 동사는 나오되 뒤에 목적어만 빠진 구조가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은 불완전한 문장이지만 목적어가 생략된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더라.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는 없는 이런 구조가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두 문장을 이으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book was great. I read it 2 days ago. 야, 그책 진짜 좋았어. 나 이틀 전에 그것을 읽었어. 목적어 자리죠? 자, 그러면 문장을 이어볼 텐데, 일단 이 꾸며주려고 하는 명사 바로 뒤에 넣어야 돼요. 알겠지? 무조건 뒤에 붙이는 게 아니라 꾸며주는 명사가 여기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이에 넣어줄 겁니다. 사람 아니니까 which 또는 that 넣으면 되겠죠. The book which I read 2 days ago was great.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치 일단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it을 빼야 돼. 가끔 it을 그대로 남겨두는 친구들 있는데 얘 삭제하고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내가 아, 여기까지 못 끼우는구나. 자, 내가 이틀 전에 읽었던 그 책이 훌륭했다. 그래서 이 위치 뒤에 보면 주격처럼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빠진 주어 동사 구조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Liz is a teacher. My sister likes her most. Liz는 선생님이시고, 우리, 뭐, 언니가 또는 여동생이 그녀를 가장 좋아한다. 자, 이번에도 목적어 자리에서 the teacher와 겹칩니다. 이 자리를 관계대명사로 채워볼 텐데요. The teacher, 사람이니까 whom, who, that 가능하겠죠. Liz is the teacher whom, who 또는 that my sister likes most. 이렇게 나올 거고, 역시나 her은 빼야 돼. 그대로 붙여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who나 that도 되더라. 뒤에 구조를 봤더니 주어와 동사의 구조입니다. 얘는 부사이고요. 그쵸?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주격의 아주 큰 차이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대화문에서도 생략이 되어 있었잖아. 그치? 내가 여태까지 봤던 최고의 영화였어. 라고 할 때, I've ever seen과 movie 사이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면 목적격이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된다. 실제 회화에서는 거의 높은 확률로 생략을 하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략 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I cannot find a bag which 또는 that my mom bought me. 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주셨던 그 가방을 내가 못 찾겠네? 라는 해석인데요. 자, 주격이면 생략을 못 하거든요. 목적격일 때만 생략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얘가 목적격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뒤에를 보는 거죠. My mom 주어, bought 동사. 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가 두개올수 있는 동사인데, 하나가 빠진 거잖아, 그치? 이 목적어가 빠져 있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목적격인 걸 이제 구조를 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생략도 되겠구나. I cannot find the bag my mom bought me 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쵸? 아,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가능하구나. 이 포인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일 때 전치사가 이동하면 생략이 불가능.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문을 좀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봐봐, 얘들아. I knew the girl. 뭐 대표적으로 whom이지만 뭐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얘가 목적격이라 생략도 되고 모든 경우의 수를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뒤를 봤더니 she's talking to 이렇게 끝났죠. 해석해보면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녀를 나는 알아 라는 문장인데 이때 talk이라고 하는 동사가 원래 to가 필요하죠.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하다라고 할 때 talk to somebody, talk with somebody 라고 원래 전치사가 필요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 동사들은 필요한 전치사를 당연히 써줘야 돼. 이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데 동사가 전치사를 달고 온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아,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도 목적격이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잖아. 근데 이 뒤에 있는 전치사 있죠? 얘가 이동이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되는데 어디로 이동할 수 있냐면 관계대명사 바로 앞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원래 자리가 여기잖아. 동사 뒤. 이게 얘 자리야. 근데 얘가 이동을 해버리면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이동을 했죠. 원래 자리가 여기였는데 이동했어. 자, 이렇게 이동하면 목적격의 원래 형태만 가능해져요. 즉, to who 안 되고요. to that 절대 안 되고요. 생략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 전치사가 이동하면 원래 형태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to whom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요. 해석은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속에서 다시 한번 목적격 관계되면서 정리해 볼 텐데 I cannot find a bag, which냐, whom이냐. 당연히 사람 아니니까 which my mom bought me. 우리 엄마가 사주셨던 가방을 못 찾겠어 라는 뜻이고요. Jason is one man. 자, 사람이니까 whom I admire. 자, admire 하면 존경하다는 뜻이거든. Jason은 내가 존경하는 한 남자예요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The city which that 생략 중에 골라보래. He lives in is beautiful. 자,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인데 지금 in 하고 끝났죠.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구조이고요. 자, 이것도 그냥 똑같이 목적격으로 취급을 하면 돼.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가능합니다. 해석엔 그가 사는 도시는 아름다워요. 자, 근데 같은 문장이나 in이 지금 여기에 있다가 이동했어. 관계대명사 앞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 원래 형태인 which만 가능하다 그랬죠? that 안 되고요. 생략도 불가합니다. 정답은 in which he lives is beautifu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빈칸을 넣어보죠. 답이 될 수 있는 걸 다 고를 거야. The book I read 2 days ago was great. 자, the book이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that, 생략도 되겠죠. 목적격이죠. 이틀 전에 읽었던 그 책 재밌었다. 아주 좋았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볼게요. 너가 추천해준 영화 나 재밌게 봤어. 아까 봤었던 문장인데 I enjoyed a movie.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우리 대화문에서 아까 that you recommend 였어요. 그리고 뒤에가 아, 주어동사로 시작이 되는구나. 목적어 없구나. 아, 이거 목적격이구나. 자, 그럼 이제 가능한 답이 which도 되겠구나. 이거 목적격이니까 생략해도 되겠구나. 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여태까지 봤던 가장 흥미로운 영화 중 하나야. 자, 내가 여태까지 봤던 가장 흥미로운 영화. That I've ever seen.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역시나 목적격이기 때문에 대신 생략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위치는 안 되나요? 여기는 대시 좋아요. 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시간에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퀴즈 풀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에 들어갈 관계대명사 써주시면 되는데, I know the girl too. 전치사가 앞에 나와 있어. 이 전치사는 원래 여기 있던 애다, 얘들아.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녀를 나는 알아. 전치사 이동했죠? 정답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하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that 시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뭔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네요. 각각 색깔별로 어떤 부분들을 넣어야 될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을 영어로는 recycling이라고 해요. 자, 같이 발음해 볼게요. recycling, recycling. 오케이. 자, 다음 단어, suggestion. suggestion 이란 단어는 제안이라는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throwaway라고 하면 무언가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다음 단어 resource. resource는 자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encourage라고 하면 우리 encourage에서 encourage가 용기란 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용기를 불어넣는 것. 그래서 어떤 행동을 장려하다, 무언가를 북돋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remind. remind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마음속에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다, 무언가를 상기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단어 separate. separate이란 단어는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뭔가 분리수거하는 그림을 봤었고요. recycling, 재활용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listening clear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Today, I'd like to make a suggestion about the trash problem at our school. I've found that many students just throw things away instead of recycling them. As you know, however, recycling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saves resources and helps protect the environment. So, in my opinion, we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trash cans at school to encourage recycling. Why don't we place four different colored recycling bins on every floor instead? This will remind students to separate the paper, glass, plastic, and cans properly.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쌤이랑 같이 독해 볼게요. 자, 먼저 남자가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Today, 오늘 I'd like to make a suggestion. Make a suggestion이라고 하면 제안하다라는 뜻입니다. About the trash problem at our school. 우리 학교에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I've found that many students just throw things away instead of recycling them. 자, 우리 앞에서 recycling이라는 단어 봤었는데요. 재활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지요. 자, 먼저 필자는요. I've found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발견했다라는 내용이죠. 무엇을? That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요. 그냥 물건들을 뭐 하는 거예요? Throw things away, 버리는 걸 봤다라는 이야기죠. 뭐 하는 것 대신에? 아, 그것들을 재활용하는 것 대신에 모두 다 버린 것을 봤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서 that이라고 하면요. I've found라는 절 하나, 두 번째, many students throw things away로 연결이 되는 두 개의 절을 이어주고 있는 접속사 대시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여기에서 them이라고 하면 그것들 혹은 그들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문맥상 throw things away에 나와 있는 things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생각은, 저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왜다 버리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As you know, however,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recycling is very important. 재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because it saves resources. 당연히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recycling이 되겠죠. 재활용은요, 자원을 절약해주고, 자, 두 번째 뭐 해준다? 그렇죠. helps, 도와줍니다. 뭐 하는 것을?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준대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재활용이 중요한 이유였었죠. 어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 and라는 등이 접속사를 가운데로 두고 두 개의 동사가 병렬이 되어 있다. 이 부분 챙기시면 돼요. So, in my opinion,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필자에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 의견은요, we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trash cans. 뭔가 이 trash can은 쓰레기통, 쓰레기 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뭐 하기 위해? To encourage recycling. 이런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Why don't you place four different colored recycling bins on every floor instead? 자, 여기에서 place라고 하면요. 동사로 무언가를 두다 혹은 무언가를 위치시키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남자의 생각은 뭐냐면 네 가지의 다른 색깔로, 다른 색깔별로 이런 재활용함을 뭐하자? 그렇죠. 배치하자라는 이야기죠. 어디에다가? 각각의 층이 있는 그런 모든 층에다가 층마다 이러한 것을 배치하는 게 어때요? This will remind students. 문맥상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매 층마다 그냥 쓰레기통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별로 분류할 수 있게끔 이런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둔다면 이러한 것은 remind students to separate the paper, glass, plastic and cans properly. 이러한 부분들을 remind 해 줄 겁니다. 자, 참고로 remind라는 이러한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이렇게 편의상 A라고 했을 때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를 쓰게 되면 해석은요. A에게 이러한 투부정사 할 일을 상기시키다, 떠올리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쓰레기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활용함을 보게 되면 보다가도 뭐 하겠어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렇죠. 이거 분리수거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리마인드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뭘 할 수 있게? 아, 종이는 종이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플라스틱, 캔들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본문의 내용 그대로 이어서요. 발음 연습할 부분. Speak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연습하는, 강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해 볼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말에서도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영어 스피킹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냥 as you know, However, recycling is very important.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매우 중요한이란 말이니까 이 부분에 스피킹에서도 조금 더 강하게 발음하는 게 필요하죠. 같이 해볼게요. As you know, however, recycling is very important, right? Recycling is very important. 이렇게 조금 강하게 발음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발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protect the environment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보이는데요. 참고로 영어에서 이 정관사 더는 모음 앞에 위치하게 되면 약하게 the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요. Protect the environment, protect the environment, protect the environment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체 문장 소리내서 한번 지금 읽어볼게요. As you know, however, recycling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saves resources and helps protect the environment. 지금 원어민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1: As you know, however, recycling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saves resources and helps protect the environment.
0: Okay, very good. 자, 다시 한번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한번 발음해 보세요. (목소리)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쓰레기를 만드는 생물이요. 인간이래요. 여러분 혹시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자,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이라는 것은 뭔가 리사이클링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들을 바로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요. 영영사전의 정의는 The process of transforming byproducts. Byproducts가 부산물이란 뜻이거든요. 또는 waste materials, useless or unwanted products into new materials or products. 뭔가 완전히 새로운 물건으로 탄생시키는 것. 뭘 활용해서? 쓰레기들을 활용해서. 이게 바로 업사이클링의 개념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가요. 우리가 겨울철에 많이 입는 이런 플리스 자켓으로 볼수 있어요.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들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친환경 소재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플리스 자켓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사이클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음식물 쓰레기예요. 하루에 약 14,00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가 버려지고 있는데, 근데 서칭을 하다 보니까 왜 맥주를 만들 때요, 만들고 나서 남게 되는 이런 맥주 박으로 식품을 만드는 경우가 요즘은 많이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쓰레기들을 단순히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업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니까 자원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재활용과 관련해서 업사이클링 개념 함께 봤었고요. 이어서 그래머 클리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법 문제로 바꿔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요, 이렇게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 자주 봤을 텐데요.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문제는 이겁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용법이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용법이라고 하면요, 쓰임이에요. 쓰임. 그래서 뭔가 쓰임이 다, 그게 다 똑같은데, 모든 게다 똑같은데, 딱한 가지가 쓰임이 다른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밑줄에 그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to make, 두 번째, to protect, 3번에 to reduce, 그다음에 to encourage, 그다음에 to separate. 자, 여기에서 밑줄 그어진 부분만 봐도요, 우리 투부정사가 지금 이 전체 문제의 포인트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 볼게요. 자, 먼저 투부정사라고 하면 대표적인 준동사 종류 중에 하나죠. 동사에다가 앞에 그냥 to만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to부정사는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로 쓰일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첫 번째 특징은요,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장에서 명사라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 예문에서 봤을 때 앞에 문제에서 1번 한번 볼게요. Today, I'd like to make a suggestion.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I'd like 나는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죠. 다시 would like의 줄임말, I would like의 줄임말, I'd like로 볼수 있는데요.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라고 할때 여기서 뒤에는 특정하게 목적어 자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다? 목적어 자리에 앉아 있는 명사처럼 쓰인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석은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언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2번 문장 볼게요. 여기에서

뭐가요? recycling, saves. 두 번째, it helps로 이어지는 두 개의 동사에 걸려 있는. 여기서 help도 뭐다? 무언가를 돕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 당연히 뭘로 쓰인 거예요? helps to protect. 바로 보호하는 것을 돕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목적어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얘 또한 명사적 용법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번 문장 볼게요. So, in my opinion, we need to reduce. 자, 여기 to reduce 앞에 need라는 아이가 보이죠? 문맥상 we need라고 하면 우리가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라는 말이기 때문에 역시 자리도 need에 대한 목적어 자리로서 목적어는 누가요? 그렇죠. 명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to reduce도 명사처럼 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we need to reduce.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will remind students to separate 이라는 이 to 부정사를 함께 보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remind라는 I였죠. remind 뒤에 어떠한 목적어의 대상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I,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해석은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할 것을 무언가 떠올리게 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그렇죠.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얘 또한 무슨 자리? 보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to separate도 역시 명사처럼 쓰였구나 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to 부정사는요. 형용사처럼 쓰일 수도 있어요. 형용사처럼 쓰인다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명사를 꾸미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장에서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I brought some books to read. 자, 내가 뭐 할 거 가지고 왔다? 내가 brought,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을 가지고 왔는데 to read라고 하면은 읽을 책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다시 I brought some books to read라고 하면은 내가 읽을 책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명사로 꾸미니까 굳이 따지면 여기서 to read는 아, 형용사처럼 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my Spanish, 내 스페인어가 seems to be getting better. 자, 여기에서 seem이라는 동사는요, 전형적으로 뒤에 보어를 가지고 오는 I이기 때문에요. 역시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 to be는 뭐처럼 쓰였다? 그렇죠, 형용사처럼 쓰였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to 부정사는요, 부사처럼 쓰일 수 있어요. 자, 영어에서 부사의 쓰임은 너무너무 다양한데요. 말 그대로 명사 빼고 다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동사나 형용사나 혹은 자기와 같은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로 해석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번 이 문장도 보았을 때 We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trash cans at school to encourage recycling.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예요. 여기서 봤을 때 주어는 당연히 We need to 라는 이렇게 절이 보이고 앞에 이 to 부정사 앞에 타동사나 전치사 같은 아이가 보이지 않고요. 세 번째로는 이 자리가 보어처럼도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명사처럼 쓰인 게 아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to encourage는 그렇다면 형용사처럼 쓰였나요? 자, 만약에 얘가 형용사처럼 쓰였다고 한다면 앞에 나와 있는 뭘 꾸며줘야 돼요? 이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School to encourage. 장려하는 학교예요. 다시 장려하는 학교. 장려하는 학교 무엇을? 재활용을 장려하는 학교에서 트래시 캔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하는 건 약간 어색하죠. 그래서 장려하는 스쿨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형용사처럼 쓴 것이 아니라 필자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의 일종의 어떤 부사처럼 쓰였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전체의 의미를 수식을 해가지고요. 우리는 이런 트래시 캔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
그렇죠.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럽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답을 확인을 해 본다.

하면 밑줄친 부분 중 용법이 다른 것은 전부 다 1번, 2번, 그리고 3번, 5번 전부 다 뭘로 쓰였다고요? 그렇죠. 명사처럼 쓰였는데 혼자 이 4번만 뭘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To encourage. 바로 부사처럼 쓰였기 때문에 우리 정답 4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팁을 더 알려줄게요. 만약에 이 문장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가 부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은 뭐냐면요. 그 문장에서 이 to 부정사가 완전히 없다라고 했을 때 남아있는 문장 성분이 전부 다 완전하고요. 전혀 문장 성분에 타격이 받지 않으면요. 이 밑줄 그어져 있는 to 부정사 부분이 부사처럼 쓰였구나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문장 성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팁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OS 퀴즈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Loving yourself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your life. 바로 정답은 밑줄 친 부분은 당연히 맞았었죠. 동명사 주어로 쓰였던 loving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OS 퀴즈는 바로 이거예요. To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수 있다.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이야기로 함께 재밌게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cord. 크리스틴, 왜 갑자기 전기 코드는 뽑고 그러는 거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Well, I watched a TV show and it said that you should unplug the cords that you're not using. 그게 내가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저 안 쓰는 전기 코드는 뽑아놔야 된다고 이렇게 봤거든. 그러자 케빈이, Oh, I see. You should be more careful next time. 아, 그렇구나. 근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조심해줘. Oh, sorry. Were you doing something important on the computer? 미안해. 혹시 컴퓨터로 좀 중요한 거 작성하고 있었니? 그러자 케빈이, I was filling out an application for a new job. 나 새로운 일자리 때문에 면접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어. I think I have to do it over again. 내 생각엔 다시 해야겠다.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I'm terribly sorry. 너 진짜 진짜 미안해. I will help you fill out the application again. 내가 도와줄게. 그러자 케빈이, It's okay. I can't write anything right now because I'm so distracted. 나 지금 아무것도 작성, 아무것도 못하겠어. 지금 완전 어수선하거든. Well, on second thought, 그나저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I think it would be good to start over again.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원어민처럼 말하기. On a second thought. 다시 생각해보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외워주세요. On a second thought. 다시 생각해보니까. 자, 그래서 크리스틴이 I love your positive attitude. 난 너의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마음에 들어. Let's do this together. 이거 같이 하자. Let's concentrate. 집중해보자, 그. 자,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Let's concentrate. 집중하자. 여러분들, let's concentrate. 많이 쓰죠? Let's concentrate. 집중, 집중, 집중. Let's concentrate. 꼭 외워주세요. 자, 케빈이, great. If you're really sorry. 그래, 그렇게 미안하다면, You can get me a nice cup of coffee. 맛있는 커피 한 잔 부탁할게. 그러자 크리스틴이, You got it. 알겠어. I'll make you some coffee right now. 당장 커피 만들어 올게.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자 케빈이, Be careful. 조심해. Don't trip and unplug the cords. 또 발 헛디디다가 전기 코드 뽑지 나 마. Don't worry, 걱정 마. No more mistakes for me. 두 번 다시 실수 안 해. 네,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제 핵심 표현을 다시 한번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Alright, everyone. 오늘의 핵심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my best friend, Jamie. Come on in.
1: Hello, my name is Jamie.
0: Hi, Jamie, how are you?
1: I'm doing fine. Ooh.
0: 무술 같은 거 배웠니?
1: 난 배우고 있어. 이제 I need to concentrate. 기를 모아야 돼.
0: 너무 잘하는데? 자, 오늘의 핵심 표현도 나왔구나. Let's concentrate. 집중하자. 기를 모으려고 집중을 했었구나.
1: That's right. Let's concentrate.
0: 와우.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Let's concentrate. 집중하자. Let's concentrate.
1: Let's concentrate.
0: 자, 유사 표현도 있다고요?
1: That is right. Let's focus.
0: Let's focus. 따라해볼까요? Let's focus. 그렇죠. 자, 또 있다고요?
1: Let's get to work.
0: Let's get to work. 따라해볼까요? Let's get to work.
1: Let's get to work.
0: 한 번 더.
1: Let's get to work.
0: 오케이. 하지만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1: Let's concentrate.
0: One more time.
1: Let's concentrate.
0: Very good. 좋습니다, 여러분. 핵심 표현 꼭 외워두시고요. 다시 한번 카툰 보러 가볼게요.

0: 자, 오늘도 go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울 거예요. 다이얼로그부터 들어볼게요. What goes up must come down. 어떤 것이든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어. Also, you can't go back on your word. 그리고 넌 너의 말을 되돌릴 수 없어. Exactly. This is why we need to be careful with our actions. 맞아.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행동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이유야. 자, 오늘도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가 다이얼로그로 나왔죠. 자, 첫 번째는 go up, go down이고요. 두 번째로 나왔던 건 go back인데 사실 이것도 약간 이제 순한 맛 버전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친구들입니다. 요 걸어가는 go의 그림을 생각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두 가지 뜻인데요. 일단은 go up, down부터 한번 볼게요. 당연히 올라가다 하하하하하 내려가다 너무 쉽지 않니? 이건 솔직히 좀 약간
1: 선생님 굳이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셔도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가끔 이렇게 조금 뭐랄까 편안한 것도 있어야죠 그죠? So go up은 올라가다 go down은 내려가다 라는 뜻이고요 자 아까 예문을 보면 꽤나 철학적인 얘기였죠 What goes up 올라가는 것은 must come down, 내려오게 되어 있다, 입니다. 자, 깨알같이 우리가 배웠던 come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goes up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니까 선생님이 go라는 건 내가 출발하는 쪽에서 보는 게 go라고 했죠. 자, come down은 보세요. 내려오는 건 이쪽에서 내려오는 걸 보는 겁니다. 즉, what goes up comes down, 이렇게 느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 그림을 기억하면은 아, 그래 go up과 come down이 요렇게 구분돼서 쓰인 거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go up이 올라가다라는 뜻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뭐 요런 예문도 있습니다. Prices are going up right now. 물가가 요즘 오르는 중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런 말 있잖니? 선생님의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막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단다. 막 이제 뭐 사탕 하나에 5원이었어. 그래서 이런 얘기 가끔 해주셨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기는 했죠.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할 때 이런 예문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go back 인데요. 사실 이것도 back 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go는 가는 건데, 야, 뒤로 가! 아, 이렇게 돌아오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가다가, 앗, 백하자, 백하자, 백하자. 돌아가다 혹은 되돌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갔던 걸 다시 되돌려오는 요 그림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아까 전에 나왔던 예문은 요거였죠. You can't go back. 너는 너의 말을, your word를 되돌릴 수 없다. 즉, 뭐, 우리말로 치면은, 입에 한 번, 뭐, 입에서 뱉은 말은 추어 담을 수 없다. 뭐, 그것도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여튼, 뭐, 유명한 표현이에요. Can't go back on your word. 라는 것 자체가 또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도 해서요. 통째로 외워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go back과 관련된 예문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즉, 뭐, 개학을 한다. 뭐, 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백을 가르쳐서 나온 말인데, 여러분 혹시 그 게임 알아요? 고백 점프, 고백 점프. 나만 알까봐 설명을 좀 해주면, 고백 점프가 말 그대로 가고, 백은 뒤로 돌고, 점프는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서 3회 배수마다 go 혹은 back 혹은 점프를 외치는 게임이에요. 뭐 예를 들면, 1, 2, 고! 4, 5, 백! 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뭐 그런 게임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도 꽤나 알고 계실 만한 게임일 겁니다. 그게 또 이제 요 고백과 관련된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겁니다. Go up, 올라가다. Go down, 내려가다란 뜻이 되고요. Go back, 요건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돌아가다, 되돌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믹스 앤 매치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가보도록 할게요. 총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진다. 자, 선생님, 약간 이거 해 지는 느낌 나지 않았어요? 이거 해 약간 지는 요 느낌. 자, goes down 쓰시면 되겠죠. 아까 예문에서는 go up만 나왔는데, 이렇게 go down도 예문으로 익혀둡시다. 실제로 여름에 해가 늦게 지니까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The sun goes down late in summer. The sun goes down late in summer.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진다. 제일 열심히 걸어 올라간 선생님의 이두 손가락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goes up이죠. 자, 참고로 plane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go 말고 goes 이렇게 형태 꼭 지켜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As the plane goes up, the atmosphere grows colder. As a plane goes up, the atmosphere grows colder.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다음 주에 학교로 돌아간다. 응, 그래. 몇몇은 학교로 돌아가기 싫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학교 가면 재밌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자, 돌아가야 되니까 back 써야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The kids go back to school next week. The kids go back to school next week.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 자,
요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할 만한 말이죠. 실제로 선생님도.

0: 고민 없이 놀이터에서 키즈카페에서 놀던 그때가 그리워. 이런 말씀님도 할것 같은데, 자, 요 자리에는 그냥 go back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요 문장은요, 그 유명한 가정법 문장입니다. I wish 다음에 내가 소망하는 내용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내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뭔가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소망할 때는 과거 시제를 써서 표현을 해요. I wish I could. 그래서 I wish I can이 아니라 I wish I could를 쓴다는 것만 기억해도 가정법 꽤 많이 배우신 겁니다. 자, 고생했고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 들어보면서 수업 마칠게요.
1: What goes up must come down. Also, you can't go back on your word. Exactly. This is why we need to be careful with our actions.
0: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Go up, 올라가다. Go down, 내려가다. Go back, 돌아가다, 되돌리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 이거 걸어가는 그림. 선생님, 이제 손가락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자, 이거 꼭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나게 공부해보자고요.

0: Hello, everyone. 친구들, 안녕.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Rain. R. A. I. N. Rain. Rain. Monsoon. M. O. N. S. O. O. N. Monsoon. Monsoon. Humid. H. U. M. I. D. Humid. Humid.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weather. 날씨 이 편이에요. 여러분, 다양한 weather가 있죠. 다 영어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단어는 rain. 비예요. 와우, 비가 많이 내리네요. It's raining a lot. I think we need an umbrella. 비, rain. 그 다음은 monsoon. 장마 또는 우기예요. 살짝 생소하죠?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을 장마, monsoon이라고 해요. 그 다음은 humid, 습한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열대 지역에 가면 아주 습해요. 몸이 끈적끈적해요. Humid.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P, rain. 앞에 R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Rain이 아니라 rain. That's right. 장마, 우기, monsoon. 앞에 U, 앞에가 아니라 뒤에 으 발음을 길게 하셔야 돼요. Monsoon. Excellent. 습한. Humid. One more time. Humid. That was very good. Now, why don't we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Rain. Rain. Monsoon. Monsoon. Humid. Humid.
1: Now let's apply 적용시키다 the words. The rain is pouring. 비가 쏟아지고 있어. 자, pouring. 조금 생소하죠? 보통 물을 붓다, pour라는 말을 쓰는데 비가 쏟아지고 있다, pouring이라는 단어 쓰면 아주 고급스러워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The rain is pouring. Good job. 그 다음, in Korea, the monsoon starts in summer. 한국에는 장마가 여름에 시작된다. 예, Korea. 자, starts, 시작된다. 언제요? Summer에 시작된대요. 뭐가? Monsoon, 장마철이.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In Korea, the monsoon starts in summer. Good job. 매일매일 늘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 다음, I don't like the humid weather. 나는 습한 날씨를 안 좋아해. 보통 여름이 굉장히 습해요. 그러면 몸이 끈적끈적하고 땀이 나죠. 뭐뭐를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쓰면 돼요. 여러분, let's practice one more time. I don't like the humid weather. Good job. 그럼 단어들을 더 한번 배워볼게요.
0: Thunder. T-H-U-N-D-E-R. Thunder. Thunder. Lightning. L-I-G-H-T-E-N. I-N-G. Lightning. Lightning. Foggy. F-O-G-G-Y. Foggy. Foggy.
1: Okay, what's our next word? It's thunder, 천둥, 우르쾅쾅, 천둥 들어본 적 있나요? 조금 scary 하잖아요. Thunder. Next, lightning, 번개가 번쩍. 와우, 번개 본 적 있어요? 좀 신기하기도 해요. Lightning. Next, foggy, 안개가 낀이란 뜻이에요. 보통 오전 시간에 안개가 껴요. 그럼 앞이 흐리게 보이죠? Foggy.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천둥, thunder. 끝에 R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보세요. Thunder. Very good. 번개, lightning. 여러분, T가 보이지만 발음이 안 나요. Lightning. 너무 잘 아는데요. 안개가 낀, foggy. 자, foggy가 아니라, Foggy.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0: Thunder. Thunder. Lightning. Lightning. Foggy. Foggy.
1: 자, 예문 연습 같이 해볼게요. Did you hear the thunder? 천둥 소리 들렸니? Hear, 듣다 또는 들리다 라는 뜻인데요. 우르쾅쾅 칠 때 여러분이 영어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 같이 연습해봐요. Did you hear the thunder? Perfect. Next, the lightning hit a tree. 번개가 나무를 쳤어. 와우, 엄청 신기하겠다. 하지만 살짝 위험하니까 우리는 꼭 실내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The lightning hit, 치다 또는 때리다 라는 뜻이에요. 같이 말해봐요. The lightning hit a tree. Very good, guys. Next, It is hard to drive in the foggy weather. 안개가 낀 날씨에는 운전하기가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맑을 때 운전해야 돼요. It is hard to 뭐뭐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 고급 표현 잊지 말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많이 배웠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It is hard to drive in the foggy weather. Wow, 긴 문장도 여러분 너무 잘하네요.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0: Rain. Rain. Monsoon. Monsoon. Humid. Humid. Thunder. Thunder. Lightning. Lightning. Foggy. Foggy.
1: Hey everyone, did you have fun today? I had so much fun! 저와 함께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nice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비교급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그 영화보다 더 재미있다. 영어로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우리말에서는 뭐뭐보다 더라고 해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데, 영어에서는 비교급이라는 형태를 써요. 비교급이란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 부사의 형태를 말합니다. 비교급은 보통 형용사나 부사에 er을 붙여서 만드는데요. 자세하게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급에 er을 붙여요. 이때 원급이라는 건 형용사나 부사의 기본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기본 형태에 er을 붙여서 old, older, 오래된, 더 오래된이라는 뜻이고요. small, smaller, 작은, 더 작은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로 끝날 때는 이미 이로 끝나고 있으니까 뒤에 er을 붙이지 않고 r만 붙여줘요. large, 큰. larger, 더 큰. nice, 멋진. nicer, 더 멋진처럼요. 그리고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날 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날 때는 끝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er에 붙입니다. big, 큰. bigger, 더 큰. big은 끝에 자음 하나, 그 앞에 모음 하나니까 끝에 있는 자음 g를 한번더 쓰고 er에 붙여줬어요. hot, 뜨거운. 마찬가지로 T로 끝나고 그 앞에 모음 하나가 있죠.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있기 때문에 T를 하나 더 써주고 이 아래 붙여서 더 뜨거운 hotter 이라고 합니다. 자음 플러스 Y로 끝날 때는요. Y를 I로 바꾸고 이 아래 붙여줘요. busy, 바쁜. Y로 끝났는데 그 앞이 자음이죠. Y를 I로 바꾸고 busier 이라고 하면 더 바쁜이라는 뜻입니다. heavy, 무거운. 마찬가지로 Y로 끝나는데 그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ER 붙여주세요. heavier, 더 무거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삼음절 이상 또는 full if us ing으로 끝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소리,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소리의 단위가 음절입니다. 이 음절이라고 하는 건 모음 소리가 몇 개인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모음 소리가 한 개면 1음절이고요. 모음 소리가 두 개면 2음절, 모음 소리가 세 개면 3음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cat, 고양이, 모음 소리 한 개니까 1음절입니다. 또 heavy, heavy, heavy는 모음 소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2음절.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우리 모음 소리 세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3음절입니다. 그래 이렇게 좀긴 단어들 3음절 이상이거나 아니면 full if us ing으로 끝나는 단어들 같은 경우엔 모음을 앞에다가 붙여줘요. beautiful 3음절이죠? 3음절이기 때문에 앞에 more를 붙여서 more beautiful, 더 아름다운이라고 씁니다. famous. famous는 2음절이에요. 모음 소리가 두 개. 그런데 us로 끝나기 때문에 앞에 more를 붙여서 more famous, 더 유명한이라고 해줍니다. 이렇게 앞에 er을 붙이는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앞에 more를 붙이는 경우 구분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끝나지 않았어요. 불규칙 변화도 있습니다. 불규칙 변화는 딱몇개 없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끝. 좋은, well, 잘. 이두 단어는 비교급으로 쓸때 better로 바뀌어요. 더 좋은이라는 뜻. many, much. 많은, many. 이런 단어는 more. more 비교급으로 바뀝니다. 불규칙 변화합니다. 또 bad 나쁜, ill 아픈 이 단어의 비교급은 worse 더 나쁜, 더 아픈이 되겠습니다. little 적은의 비교급은요 less 더 적은 이렇게 불규칙 변화하는 단어들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퀴즈 다음 단어를 비교급 형태로 바꿔주세요. 1번 big big 같은 경우에는 끝에 자음 하나, 그런데 그 앞에 모음 하나니까 끝자음 한번더 쓰고 er 붙여주기로 했죠? bigger, 더 큰입니다. 2번, happy. happy는 y로 끝나는데 그 앞이 자음이네요. y를 i로 바꾸고 er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happier, 더 행복한. thin, 얇은이죠? 이건 끝에 자음, 그런데 그 앞에 모음 하나가 있네요.
끝자음을 한번더 쓰고 er 붙여주세요. thinner, 더 얇은입니다. 4번, interesting. interesting. 딱 봐도 길죠? 그리고 ing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앞에 more를 붙여주면 돼요. more interesting. more interesting. 그 다음 5번, good. good은 불규칙 변화하는 비교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굿의 비교급은 better, 더 좋은이에요. 자, 그러면 비교급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 방금 배운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에 뒤에 than을 붙이면 뭐뭐보다 더 뭐뭐한 하게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교급은 항상 than과 짝꿍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She is taller than her brother. 그녀는 그녀의 남동생보다 더 키가 크다. 여기서 taller than 비교급에 than을 붙여서 뭐뭐보다 더 키가 큰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e runs faster than me. 그는 나보다 더 빨리 달린다. 마찬가지로 faster 비교급에 than 붙여서 적어줬죠? That movie was more interesting than the book. 그 영화는 그 책보다 더 재미있었다. More interesting. interesting의 비교급 적어준 후에 than을 붙여서 나타내줬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은 than과 짝꿍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퀴즈. 주어진 단어의 비교급과 than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1번. Today is blank yesterday. 오늘은 어제 보다 더 춥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cold의 비교급은 어떻게 쓰죠? 뒤에 er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급의 짝꿍인 than 써서 colder than. Today is colder than yesterday.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 The movie was blank. I expected. 그 영화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나빴다. bad의 비교급은 뭐였을까요? 불규칙 변화해서 bad, worse. 더 나쁜을 worse라고 쓰죠. 그러니 worse than이라고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그 영화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나빴다. 3번. This dress is blank. That one. Expensive. 비싼이라는 뜻의 단어가 나왔는데요. 딱 봐도 좀 길죠. 그리고 if로 끝나고 있네요. More expensive. 이렇게 비교급 적어주고 그 뒤에 than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This dress is more expensive than that one. 이 드레스는

더 비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번에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볼게요. 1번, My backpack is more heavier than your bag. 내 배낭이 너의 가방보다 더 무겁다라고 하는데 비교급의 형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heavy의 비교급은 heavier인데 그 앞에 more까지 적어줬네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비교급 형태 올바르게 고쳐서 more heavier이 아닌 heavier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This summer is hotter than last year.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덥다. hotter의 형태가 이상합니다. hot은 자음으로 끝나고 그 앞이 모음이기 때문에 끝자음 한번더 쓰고 er 붙여줘야 되죠? 그러니 hotter 철자를 t 하나 더 넣어서 고쳐줄게요. 마지막 3번. The blue box is small than the red box. 그 파란 상자는 빨간 상자보다 더 작다라는 뜻인데 비교급을 안 써줬어요. 그러니 small이 아니라 smaller 비교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션. 이 책은 그 영화보다 더 재미있다라고 하고 싶어요. interesting의 비교급은 앞에 more를 붙여서 more interesting. 그리고 뭐뭐보다 더 뭐뭐한이라고 할때 우리 뒤에 than이 짝꿍으로 쓰인다고 했죠? This book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movie.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최상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일상표현 영단어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가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놀거나 운동할 때 물건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공놀이를 하면서 공을 던지거나 잡거나 때로는 놓치기도 하죠. 이런 동작은 놀이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요. 오늘은 물건을 던질 때, 잡을 때, 놓쳤을 때 쓰는 단어를 알아봐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동작 영단어를 공부할 텐데요. 어떤 동작이 있는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먼저 말해볼게요. 자, 먼저 이 여자아이가 공을 뭐 했어요? 던졌습니다. 공을 던지고 있고요. 이 남자아이는 그 공을 잡아요. 자, 그런데 공을 잡으려다가 이 친구는 놓쳤습니다. 이렇게 공을 던지다, 잡다, 놓치다와 같은 단어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쌤과 이 단어들을 연습해보고 강의 마지막에 이 단어들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말해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throw. throw. 던지다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th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발음을 하나요? th. 이렇게 발음합니다. th. 그래서 throw.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throw. 무슨 뜻이라고요? 던지다. 공을 던지거나 물건을 던지다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 이 단어 정확한 스펠링을 외워서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외워볼게요. throw. T-H-R-O-W. 읽을 때는 throw. 자, throw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표현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바로 throw away. throw away. away라는 건요,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throw away 하면 이렇게 던져버리는 걸 생각하세요. 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hrow away도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throw, 던지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Don't throw a ball in the classroom. Don't throw a ball in the classroom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실에서 공을 throw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공을 던지지 마세요가 되겠죠? Don't throw a ball in, 공을 던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throw라는 단어 이제 외워지셨죠?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throw가 던지다라면 잡다라는 단어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 움직이는 물체를 잡다고 할 땐, 잡는다고 할 땐 이 catch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catch. 여러분, 이렇게 ch 글자가 붙어 있으면 대부분 ch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catch, catch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단어도 우리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catch, c-a-t-c-h. 읽을 때는 catch. 잡다라는 뜻이고요. 보통 움직이는 물체를 딱 잡다 할 때 이 catch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an you catch the ball?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너는 공을 catch할 수 있니? 라는 것은 잡을 수 있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하나 더. They catch fish in the river 이라고 했습니다. 자, river이라는 곳은 강이죠. 그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뭐해요? catch니까 잡는다가 됩니다. They catch fish in the river 하면 그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catch, 움직이는 물체를 잡다라는 뜻으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miss. miss. 자, miss라는 단어 먼저 스펠링부터 확인해서 써볼게요. miss, miss. s가 두번 들어갑니다. miss. miss. 이 miss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놓치는 거예요. 놓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I missed the bus this morning 이라고 했어요. I missed the bus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에 버스를 뭐 했어요? missed. 버스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버스를 놓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스를 놓쳤다 할 때도 miss를 쓸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나 지하철을 오늘 아침에 놓쳤어. 뭐라고 하면 될까요? I missed the subway this morning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miss는 무언가 놓치다 할때 씁니다. 그런데 miss는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써요. They miss him so much. 그들은 그를 매우 뭐해요? 그리워합니다. miss 뒤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그리워하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I miss you so much 하면 나는 네가 너무 그리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miss의 두 가지 의미 둘다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함께 알아두면 좋은 동작 영단어까지 같이 챙겨볼 텐데요. 특히 공이랑 같이 쓸수 있는 동작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hit. hit는 뭘까요? 얘는 공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치다. 그리고 우리 축구하는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kick. kick은 공을 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ass. 우리 패스하다라고 하잖아요. pass the ball 하면 공을 넘겨주고 건네주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pass 하면 건네주다라는 의미예요. 이어서 drop, drop, drop이라는 것은요, 높은 곳에 있던 물체가 아래로 뚝 떨어지거나 사람이 그 공을 떨어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 번씩 다시 읽어볼게요. 치다, hit. 차다, kick. 건네주다, pass. 그리고 떨어지다 혹은 떨어뜨리다는요, drop. 여기에 있는 단어들까지 같이 챙겨둔다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동작 영단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말해볼게요. 먼저 공을 던지다. 던지다라는 단어는 throw, throw가 되겠고요. 공을 잡다는요, catch, catch가 되겠죠. 그리고 공을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놓치다는 mis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영단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영단어들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꼭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우리나라에서 온 종이 여자 리즐이에요.
1: And I'm 토끼. I'm 토끼.
2: 어, 토끼. 너 지저분하게 지금 뭘 붙이고 있는 거야?
1: Papers. Papers.
2: 종이 조각이라고? 아, 너 종이 접기 하고 나서 정리 제대로 안 했구나.
1: Clean up. Clean up.
2: 그래, 정리. 놀고 나면 신나게 놀았어도 정리는 똑바로 해야 한다고. 어? 이 소리는?
1: Vacuum cleaner! Vacuum cleaner!
2: 맞아! 청소기 돌리는 소리잖아. 어느 집이 청소를 하고 있나 본데?
1: Let's help! Let's help!
2: 도와주자고? 아! 알겠다. 오늘 그럼 우리는 정리함을 접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도와주면 어때?
1: Yes, please! Yes, please!
2: 그럼 우리 오늘 정리함 supply box 접으러 가볼까요? 오늘은 책상 위에 다양한 학용품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함을 접어볼게요. 자, 정리할 준비 되셨다면 저를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You need an A4 sized paper today. 오늘은 이렇게 일반 색종이가 아닌 A4 용지 사이즈를 준비했어요. We're going to cut this in half and use both pieces. 반으로 잘라서 두 조각 모두 사용할 건데요. We will make one half of the box. 우리는 정리함의 절반을 먼저 접을 거예요. Fold in half. 반으로 먼저 접어주세요. Rotate. 이렇게 돌려서요. 아래쪽이 the open side should be on the bottom. 아래쪽에 열려 있도록.

해주세요. Now take one layer and fold up. 한 겹을 들어 올려서 위로 접고요. Turn over, 뒤집어서. Repeat, 반복합니다.

0: Now you see these lines, left and right lines, 왼쪽 오른쪽 선을 따라 fold and then unfold.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Now fold up the bottom part. 아래쪽 부분을 접어 올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look underneath. 아래쪽을 보세요. You will see a pocket. 이렇게 주머니가 보일 거예요. Put your hands inside. 손을 집어넣어서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시면 make the walls. 벽을 세워주시고요. 이렇게 Now half of the box is complete. We are going to repeat this with another piece. Now we have completed two halves of the box. 정리함의 반쪽짜리 두 개가 완성되었는데요. It's time to assemble. 조립을 해볼게요. You see these diagonals? 대각선 모양에 잘 보시면 주머니가 있어요. Insert. 끼워 넣으세요. Into the pocket. 주머니 안쪽으로 끼워주시면 carefully, carefully. 차라! The supply box is complete. 정리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정리함 하나면 책상이 깔끔해질 거예요. 정리할 준비 되신 분들은 따라오세요. 아니, 이 방 좀 봐. Look at the room. 어, 방이 정말 지저분하다. 지저분해. 이 책상 좀 봐. The desk. 어, 정말 어지러운데? Look at the floor. 바닥도 어지러운데? 아무래도 청소가 필요해. 방이 지저분해요. The room is messy. 방이 지저분해요. The room is messy. 하, 하나씩 정리해볼까? One by one. 그러면 책상의 물건들을 정리해야겠어. 짜잔! 이렇게 supply box. 정리함을 가져왔지. 그럼 책상을 정리해요. I organize the desk. I organize the desk. 자, 정리를 해볼까? I put pencils in the supply box. A glue stick in the supply box. Scissors in the supply box. The cutter in the supply box. Eraser in the supply box. I organized the desk. 책상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가구를 정리해야겠어. Yep! I brought the duster. 먼지털이를 가져왔지. 이제 책상에 먼지도 털고 옷장에 먼지도 털고 그리고 서랍에 먼지도 털고 furniture 가구에 있는 먼지를 터는 거야. I dust the furnitures. 난 가구에 먼지를 털어요. I dust the furniture. 이제 바닥을 청소해야겠어. 바닥을 청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지? 바로 그거야. 청소기가 필요해. 징! 진공청소기 등장! 이제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해볼까? 징! 징!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해요. I vacuum the floor.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해요. I vacuum the floor. 와! Clean. 정말 깔끔해졌는데요? The room is clean now. 그러면 원어민의 음성으로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The room is messy. The room is messy. I organize the desk. I organize the desk. I dust the furniture. I dust the furniture. I vacuum the floor. I vacuum the floor.
0: 친구들, 마무리함으로

0: 깔끔하게 정리도 하고 방도 청소하고 나니까 기분도 화사해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럼 즐거운 기분으로 우리 복습하러 가봐요. 방이 지저분해요. That's right. The room is messy. The room is messy. 책상을 정리해요. I organize the desk. I organize the desk. 이제 가구를 청소해야겠죠? 가구의 먼지를 털어요. I dust the furniture. Sure. 이제 마지막 단계, 바닥 청소가 남았죠? 난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해요. 맞아요. I vacuum the floor. I vacuum the floor. 와, 정말 잘했어요. That was excellent, everybody. 여러분은 신나게 놀고 나면 정리도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1: You should clean up. You should clean up.
0: 좋아요. 그럼 전 아까 토끼가 만들어 놓은 mess clean up 하러 가볼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1: 안녕.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집에 있는 케빈. 무슨 일이죠? 아, 일을 그만뒀다고 하네요. 왜 그만두게 되었을까 하고 봤더니 자기가 그 일이 적성에 잘 맞지 않았나 봐요. 괜찮아요. 좀 쉬면서 다른 일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 일이 나한테 잘 맞지 않아서 그만뒀어라고 했더니 크리스틴이 위로를 합니다. Oh, I see. 아유, 안 됐다. 오늘의 표현 바로 나왔네요. 안 됐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That's too bad. That's too bad. 이 문장은요, that's 그것은 무엇무엇이다. 그리고 too는 너무라고 강조하는 거고요. bad는 안 좋은이라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된이라는 뜻이 될수 있겠습니다. 모두 모아서 that's too bad. 그거 참안 됐구나. 함께 얘기해 볼게요. That's too bad.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모든 단어를 강조해 줘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할 점 살려서 That's too bad. That's too bad. 이렇게 위로하실 수 있겠죠. 그래도 뭐 케빈은 좀 담담합니다. 그리고 쉰다고 해서 이렇게 퍼져 있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체력을 또 정신력을 갈고 닦으려고 홈트를 한다고 해요. 홈트. 크리스틴에게도 같이 하자고 권유하는데요. 크리스틴 또못 알아듣죠? 홈트가 그렇다면 바른 영어 표현이 아닐 겁니다. Exercising at home.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우리는 홈트, home training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크리스틴이 homework out. Homework out 이렇게 정정을 해줬네요. Home training이라고 우리가 홈트 부르는 말은요, 이 training이라는 것은 사실 뭐 특정한 직업이라든지 어떤 일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를 말해요. 집에서 운동하는 것은 운동하다가 exercise 말고 workout 우리 이미 배운 표현이죠. 이걸 명사로 만들어서 homework out. Home workout이라고 하면 집에서 운동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홈트의 바른 영어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홈트라는 말의 바른 영어 표현을 알게 됐는데요. 크리스틴이 원래 운동 좋아하잖아요. 오늘은 스킵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I was going to have some beer and chicken. I was going to have some beer and chicken. 뭐예요? 아, 나 오늘 치맥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너는 운동한다고 하니까, 나 오늘 혼자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요. 우리가 be going to라는 것은 미래의 계획, 예정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be 동사를 과거로 가지고 가서 was going to, were going to 하고 동작을 넣으면,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 계획이 되겠죠? 뭐뭐 하려던 참이었다. 또는 뭐뭐 할 계획, 이었다, 뭐뭐 할 예정이었다라는 표현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I was going to call you. I was going to call you라고 하면 나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또는 they were going to leave. They were going to leave. 그들은 떠나려는 참이었다. 과거 시점에서 미래의 계획이나 예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들은 케빈이요. 아니, 무슨 얘기야? 홈트, 홈워크아웃은 홈워크아웃이고 치킨은 치킨이지. 이거는 뭐 완전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그쵸? 다이어트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당장 먹으러 가자라고 하네요. 케빈의 재촉에 즐거워하는 크리스틴. Let's go. I'm starving. I'm starving. 알고 계시는 표현이죠? 나 배고파 죽겠어 라는 뜻입니다. 우리 배고픈 거는 hungry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배고픈 우리말로도 배고파 죽겠는 너무 굶주리는 starving이로 표현을 하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famished. Famished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I'm starving 또는 I'm famished라고 해서 I'm very, very hungry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툰 속 영어 표현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안 됐다. That's too bad. That's too bad.

비슷한 표현으로요, I'm sorry가 있습니다. Sorry는 미안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감이야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나쁜 소식을 전했을 때 간단히 할 수 있는 말, I'm sorry.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키우던 고양이를 잃어버렸대요. 너무너무 속상해하네요. 이 말을 듣고, 아유, 유감이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sorry. I'm sorry.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저런, oh no.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상대방의 나쁜 소식에 공감하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 oh no 입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오디션에서 떨어졌대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런, 어떡해요? Oh no. Oh no. Awesome.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의 나쁜 소식에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말, That's too bad. 또는 Oh no.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What do you want to do?
2: I want to draw. Do you have crayons?
1: No, but I have colored pencils.
2: I can use them. I need black.
1: Let's draw and color.
0: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오늘의 중요한 단어들 draw, colored pencils 붙었어요. use, need, black, color 이렇게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colored pencils. colored pencils이에요. color 이 원래 색깔인데요. d 붙이면 색깔이 있는이에요. 여기다가 pencils이니까 색깔이 있는 연필? 그렇지. 색연필. color pencils. draw. draw는 친구들도 알고 있죠. 이 draw는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이에요. A, W 발음할 때 입은 아처럼 크게 벌리고 목에서 소리는 약간 O처럼 어. 어, 요렇게 되면 좋아요. draw, draw. color, color이에요. 색깔이라는 뜻도 되고 동작으로 색칠하다 라는 뜻도 돼요. use, use. 사용하다, 쓰다 라는 거. 나 이거 써도 돼? 이거 좀 써도 될까? 이거 써봐. use. need. need는 무엇무엇을 필요로 하다. 나 뭐뭐 필요해 하면 I need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 넣어 말할 수 있겠죠. black, black. 색깔 이름이에요. 검정, 검은색의 하고 꾸밀 때도 사용할 수 있죠. black은요 우리말로 블랙 본다고 해서 영어도 black 하면 안 되고 한 박자로 black, black. c도 크 소리 나고 k도 크 소리 나지만 소리는 한 번만 낸다는 거. CK는 덩어리로 생각해 줘요. black. 자, 그럼 대화도 살펴볼게요. 남자애가 물어봐요. What do you want to do? What, 무엇을 do you want to do?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니? 너는. 너 뭐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draw. 여자애가 하고 싶은 것은 draw. 나 그림 그리고 싶다. Do you have crayons? Do you have crayons? Crayons는 크레용, 그죠? 이렇게 짧고 통통하고 색칠할 때 쓰는 거. No, 크레용은 없나 봐요. But I have color pencils. 크레용은 없지만 나는 색연필이 있어. But I have colored pencils. I can use them. 나 그거 쓰면 돼. them은요 그것들이니까 여기서는 바로 앞에 나온 색연필이 되겠죠. 나 그거 쓰면 되겠다. I need black. 나는 검은색이 필요해. 남자아이가요. Let's draw and color. 우리 그림 그리고 색칠하자. Let's 기억하죠. 뭐뭐 하자. 이렇게 대화 마무리 됐네요. 자, 그럼 배운 단어와 대화 에브라

0: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앱 준비됐나요? 이번 시간에는 Topic World의 149 눌러서 함께해 볼게요.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 넣어서 문장 만들기.
1: What do you want to do?
0: What do you want to do? 말하면서 찾으면 더 쉽죠. What do you want to do? 너 뭐 하고 싶니?
1: I want to draw a car.
0: I want to draw a car. 나는 자동차를 그리고 싶어.
1: Let's color the car.
0: 이번엔 어때요? Let's로 시작했죠? Let's color the car. 색칠한다, 뭐를요? 자동차 색칠하자.
1: I want to use crayons.
0: 나는 크레용을 사용하고 싶어. I want to use crayons. 이렇게.
1: I want to use colored pencils.
0: 조금 전 문장에서 이 크레용을 colored pencils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말하면서 I want to use colored pencils. 저는 색연필을 사용하고 싶어요.
1: I want yellow.
0: 한 번 더.
1: I want yellow.
0: 나는 무슨 색? 노란색을 원해. I want yellow.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Excellent.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그래요. 저는 파란색이 필요해요. 저는 노란색이 필요해요. 자, 친구들도 Let's Talk을 켜고 함께 시작해 봐요.
2: Let's color the sketch. Do you need crayons?
0: 물어보네요. Do you need crayons? 당신은 크레용이 필요한가요? 네, 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yes만 해도 되지만 do you 하고 물어봤으니까 yes, I do가 좋겠죠. Yes, I do. 잘했어요, 친구들.
2: Great.
0: Okay.
2: I have some crayons.
0: 크레용 좀 있대요.
2: What color do you need?
0: What color do you need? 당신은 어떤 색깔이 필요한가요? 물어봤으니까 필요하다, need 써서 I need 하고 파랑색 할 수 있죠? I need blue. 좋아요.
2: Here you are.
0: 줬어, 받았어.
2: Are you done?
0: Are you
2: what
0: done?
2: What other color do you need?
0: 이번에는 또 어떤 색깔이 필요한지 물어보네요. What other color do you need? 그럼 이번에는 노란색 대답해 볼게요. 조금 전 문장에서 파란색을 노란색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같이 시작! I need yellow.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나요? Well done.
2: Here you are.
0: 잘했어요.
2: Bye.
0: 됐다. Bye. 좋아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우리 color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color이 들어간 다양한 단어를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color이 들어간 말 알려줄래? color, 색, 색칠하다. coloring, 색칠. colored, 색이 있는 색깔을. colorful, 알록달록한, 화려한. 이야, color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뜻이. 일단 color 자체가 색, 색깔 이런 뜻 있죠. 뭐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도 color이라고 부르고 색칠하다라는 동작도 color이에요. 여기다 ing 붙이면은요. 우리 동작에다 ing 붙여서 뭐뭐 하기 이렇게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coloring이니까 색칠. 뭐 색칠 공부 이런 말 하잖아요. 색칠은 coloring이라고 하고요. colored 우리 오늘 나왔죠. colored pencils 할 때요. 이 d 붙이면 그러그러한 이런 뜻이라서 색이 있는, 색깔이 있는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colored. okay. 그래서 색종이도 colored paper이고요. colorful 하면 알록달록한, 화려한 이런 뜻이 될 수 있겠네요. great. 이번 시간에는 색깔, 뭐 색칠하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 함께 배워봤어요. 배운 내용들은 잊어버리기 전에 앱을 켜고 펭수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기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은쌤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어떤 게 가장 좋아? 라는 질문을 해보고 있어요. 오늘은 운동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답도 해보고요. 자, 그 전에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4. Favorites. I can ask someone what their favorite sport is.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the two friends are watching TV. 둘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네요, 그쵸? 근데 텔레비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다들 운동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친구는 What is he thinking about? 무슨 스포츠인 것 같아요? 오, 그쵸, 스케이팅 같죠? 우리 여자친구는요? What is she thinking about? 약간 배구공 같기도 하고 피구공 같기도 하고 네, 그쵸? 그러면 텔레비전에는 What sports are they playing? 어떤 스포츠를 하고 있나요? 테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자,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너는 어떤 스포츠가 제일 좋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표현도 우리 한번 배워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hat's your favorite sport?
2: Dodgeball.
1: Let's play dodgeball.
2: Okay.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대화에서 이렇게 물어봤죠. What's your favorite sport? 어? 요 질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요,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요 질문을 응용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물어봤었죠? 오늘은 sport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sport는 스포츠, 운동을 뜻하는 거겠죠, 그쵸? 근데 발음이 조금 다르네요. 스포츠로 끝나잖아요. 그건 약간 복수, 그러니까 여러 개의 스포츠를 얘기할 때 발음하고 비슷해요. 스포츠는 하나의 운동을 뜻하는 거고요. sports라고 하면 여러 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ports가 아니고 여기서는 가장 좋아하는 하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what's your favorite sport라고 한 거죠. 그리고 favorite sport는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되겠고요. your favorite sport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자, what's your favorite sport? 이 표현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0: What's your favorite sport? What's your favorite sport? 잘했어요. 이 sport의 마지막 T 발음 너무 세게 되지 않게 T 이렇게 살짝 얘기하는 거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what's your favorite sport? 이렇게 물어봤는데 dodgeball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dodgeball이 바로 피구라는 경기예요. 우리 친구들 피구 많이 하나요? 재밌죠, 그쵸? dodgeball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dodge가 이렇게 몸을 낮추면서 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공이 오면 뭐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지만 위로 날아올 때는 이렇게 몸을 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돼서 이름이 온 것 같아요. 자, dodgeball, 이 피구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뭐야? 피구라고 했더니 Let's play dodgeball 이라고 했죠. 자, 뭐 dodgeball은 알겠어요. 뭐예요? 피구잖아요, 그쵸? 내 앞에 Let's play dodgeball 이라고 했죠. play는 놀다 라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요 play는 보통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 경기를 하다 라고 할 때 play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let's play dodgeball은 우리 피구 하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우리 피구 놀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let's는 뭐뭐 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피구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른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들을 배워서 요 문장을 또 한번 응용해 볼까요? 자, play dodgeball, 피구를 하다였고요. play soccer, 뭐예요? 축구를 하다죠. 그래서 축구를 하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play를 써야 돼요. do, soccer, 뭐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축구하자, 영어로 하면 let's play soccer. let's play soccer.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건 뭐예요? 아까 텔레비전 속에 나왔던 그 운동 경기, 테니스였죠? 테니스도 영어 맞아요. 테니스. 다만 이렇게 이름 전에 강세가 있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테니스 하자 이렇게 말해볼까요? Let's play tennis. Let's play tennis.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다른 것들도 한번 볼까요? 아, 하키. 물론 허키는 엄밀히 따지면 공은 아니지만 공과 비슷하게 생긴 걸로 우리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퍽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자, 그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play hockey라고 합니다. Let's play hocke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Let's play hockey. 또 어떤 경기가 있을까요? 아, 배드민턴. 배드민턴도 공은 아니지만 공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걸로 그 운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play badminton이라고 해요. Let's play badminton. Let's play badminton. 잘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고요? shuttlecock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렵죠. 그렇죠? 자, 어찌됐건 하나 더 해볼까요? volleyball. 아까 피구공 이 아마 그 배구공을 응용하는 것 같은데 배구를 volleyball이라고 합니다. Let's play volleyball.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Let's play volleyball.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운동 경기인데 공을 사용한다. 공과 비슷한 뭔가를 사용한다. 그럴 때는 무조건 play 다음에 그 운동 경기를 얘기한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let's play dodgeball 이라고 했더니 okay 이렇게 대화가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 쭉 봤고요. let's play 다음에는 어떤 공이나 그런 비슷한 걸 사용하는 운동 경기가 온다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서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What's your favorite sport?
2: Dodgeball.
1: Let's play dodgeball.
2: Okay.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우리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서로에게 어떤 스포츠를 제일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우리 남자친구가 물어보네요. What's your favorite sport? What's your favorite sport?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럼 대답은 아까 피구였잖아요. My favorite sport is dodgeball. 자, 이것도 기억나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뭐는? 이렇게 말할 때는 My favorite 뭐뭐 is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는 sport 대신에 food가 들어가 있었던 그런 문장입니다. My favorite sport is dodgeball.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또 물어보네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뭐야? What's your favorite sport? 오, 스포츠 이렇게 안 하는 거 기억나시죠? What's your favorite sport? 자, 우리 남자친구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아, 스케이팅. My favorite sport is skating.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My favorite sport is skating. 네, 물론 ice skating이라고 더 정확하게 ice를 넣어서 말해도 되지만 그냥 skating이라고도 많이 말해요.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스포츠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야 라고도 해볼까요? My favorite sport is tennis. 그쵸? My favorite sport is tennis.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꽤 된 것 같긴 하지만 좀 유행인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우리 친구들 혹시 서핑 해봤어요? 저는 아직 못 해봤어요. 하지만 만약에 서핑이다 그러면 My favorite sport is surfing.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발음이 조금 달라요. 서핑이 아니고 surfing. 요 F 발음 또 R 발음도 있네요. 그쵸? 그 바로 전에 요거 주의해서 같이 한번 다시 연습해 볼까요? My favorite sport is surfing. My favorite sport is surfing. 잘했어요. 그래서 My favorite sport is 뭐뭐라는 표현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나 운동을 넣어서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right, let's chant to the beat. What's your favorite sport? What's your favorite sport? My favorite sport is dodgeball. My favorite sport is dodgeball. What's your favorite sport? What's your favorite sport? My favorite sport is skating. My favorite sport is skating. Aha! My favorite sport is tennis. My favorite sport is tennis. One more. My favorite sport is surfing. My favorite sport is surfing.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what their favorite sport is. 자,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지 물어볼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잘했어요. 자, 그 질문이 뭐였어요? What's your favorite sport? 그리고 대답은 My favorite sport is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넣으면 되죠. 그리고 공을 혹은 그와 비슷한 어떤 형체의 것을 사용하는 운동 종목은 play 다음에 그 운동 종목을 얘기한다. 요거 굉장히

0: 중요해요. 근데 요거 연습한 다음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수영 같은 거는 코안 쓰죠? 아, 물론 쓸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쓰잖아요. 그럴 때는 플레이를 안 써요.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친구들과 함께 많이 사용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 쌤은 우리 친구들 봐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쌤이랑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4. Introducing my friend. Tuesday. How did you meet Brandon? I can say how I met my friend.
0: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look and talk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바로 보러 가자. 짜잔! 오,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도 굉장히 귀여운데요. 일단 남자아이 두 명과 여자아이 한 명이 보입니다. I see two boys and one girl. 근데 지금 보아하니 저기 빨간색 조끼 입은 남자 있죠? 저 남자아이가 무엇을 들고 있죠? 농구공을 들고 있네요. Basketball. The boy in the red vest is holding a basketball. Basketball. 농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남자의 옆에, 저기 빨간색 조끼 입은 남자의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둘이 굉장히 친해 보여요. 그쵸? I think two boys are close friends. 근데 왜 여자아이가 표정을 봐봐. 왠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지 않나요? 왠지 모르겠지만 she seems very confused. 뭐 중요한 뭐 이렇게 더 디테일한 내용은 이따 cartoon talk에서 살펴보겠지만 왠지 여자아이가 너네 둘이 친구였어? 이러는 것 같지 않아? 쌤이 힌트 준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2: How did you meet Brandon?
1: We were classmates in third grade.
0: 잘 들어봤어? 자, 이 코너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쌤이랑 방금 들어본 다이얼로그를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잔! Key expressions. 자, 오늘의 첫 expression 표현은요. How did you meet? 입니다. One more time. How did you meet? 자, 일단 이 키워드만 알면 돼요. Meet, meet, meet는 뭐냐면 만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How did you meet? 하게 되면은 너 누구를 어떻게 만났어? 너 쟤 어떻게 알아? 너네 어떻게 만났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왜 우리 친구들 가끔 보다가 너 쟤랑 친구였어? 너 쟤 어떻게 알아? 쟤 나랑도 친구인데?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 그쵸? 그럴 때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How did you meet? 너 얘 어떻게 만났어? 라는 뜻이죠. 자, 우리 예문에서 볼게요. 짜자잔. How did you meet him? How did you meet him? How did you meet him? 하게 되면은 너 그를 어떻게 만났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him은 남자를 뜻해요. him. 그래서 how did

did you meet him? 너 그를 어떻게 만났니? How did you meet him?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시작! How did you meet him? 좋아요. meet 할 때요. 여기 광대가 살짝 올라가야 돼요. 이 소리를 내줘야 돼. How did you meet him? Alright, one more time. How did you meet him? 좋아요, 좋아요. 자, 또 해보자. 이번에 남자를 했으니까, 너 그녀를 어떻게 만났어? 라고 할 때는, How did you meet her? One more time. How did you meet her? Hey, how did you meet her? 너 그녀 어떻게 만났어? 너 그녀 어떻게 만났어? 할 때, How did you meet her?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How did you meet her? 좀 빨랐어요? One more time. How did you meet her? 좋아요. 헐할때 How did you meet her? 아니지. 옆바닥이 앞에야? 끝이, 목구멍 쪽이야? 목구멍 쪽이야. How did you meet her? Okay, 좋아요. 자,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름이 나오네요. 남자일 땐 him, 여자일 땐 her. 그리고 그냥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너 브랜든 어떻게 만났어? How did you meet Brandon? 너 브랜든 어떻게 만났어? How did you meet Brandon? 해볼게요. 시작. How did you meet Brandon? 좋아요. 할 때, 따라라. 해볼게요. How did you meet? 따라라라. 시작. How did you meet? 좋아요. meet가 meet, 만나다라는 뜻이어서 how did you meet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선생님 계속 반복했잖아. 무슨 뜻이라고? 너 누구누구를 어떻게 만났니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We were classmates in grade. One more time. We were classmates in grade 나왔습니다. 조금 길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일단 classmate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class는 수업, 교실이란 뜻이죠. 그럼 mate는 친구, friend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classmate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반 친구예요. 같은 반에 있는 친구란 뜻이죠. 그리고 grade는 학년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할때그 학년. 그래서 We were classmates in grade 하게 되면은 우리는 몇 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같은 반 친구였어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We were classmates in grade. 이건 우리 한 단어씩 해보자. 시작. We were 잘 봐봐. Classmates in grade. Grade. 좋아요. Classmate에 S가 붙은 이유는 반 친구, 우리, 나랑 내 친구 두 명이니까 S가 붙은 거야. We were classmates in grade. 자, 예문에서 보자. 짜잔. We were classmates in first grade. 자, 첫 번째가 영어로 쌤이 저번에 알려줬는데, 날짜 배울 때. First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학년이라고 할 때도 우리 몇 학년이라고 할 때도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서수라고 하는데 말은 어렵지만 쌤이랑 다시 해볼게요. 자, we were classmates in first grade. 자, 해보자. 우리 친구들 시작. We were classmates in first Great. 좋아요. 우리는 1학년이라고 하지만 이제 영어권에서는 첫 번째 학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first. 그래서 1학년은 first grade. 좋습니다. 1학년 했으니까 2학년 해봐야지. 짜잔. 우리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우리 반 친구였어. We were classmates in second grade. 두 번째도 바로 영어로 second였죠. 쌤이랑 배웠었지. We were classmates in second grade.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학년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자,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 나올게요. We were classmates in third grade. 자, 3학년은
바로 영어로 자, third grad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3학년이지만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 세 번째 학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나왔어요. 자, we were classmates in

0: grade 하게 되면은 우리는 몇 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몇 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어요. 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 표현입니다. Alrighty. 자, 그러면 또 하나 보너스로 할게요. 얘랑 학교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어떤 학원 같이 다녔어요. 얘랑 같이 뭐 했어요? 같이 유치원 다녔어요? 이렇게 할 때도 쓰는 표현 궁금하죠? 그럴 때는 We went to the same 하면 되겠습니다. Same은 같은이란 뜻이잖아요. 자, We went to the same 하게 되면 우리는 뭐뭐를 같이 다녔어요 라고 할때쓸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문 한번 보자. 쩌쩌쩜. We went to the same math academy. Math academy. Math는 수학, 수학, 그리고 academy는 학원입니다. Academy, academy. 자, 그래서 우리 같은 수학학원 다녔어요 라고 할 때, We went to the same math academy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좀 빨랐어? 자, 다시. We went to the same math academy. 좋아요. 우리 수학학원 같이 다녔어요라고 우리 친구들 많이 쓰잖아요. 그쵸? 또 볼게요. 짜잔. 오, we went to the same taekwondo. 우리 친구들 태권도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쌤은 어렸을 때안 다녔어. 그게 좀 후회가 됐네요. 태권도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자, we went to the same taekwondo 하게 되면은 우리는 같은 태권도를 다녔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We went to the same taekwondo.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보너스 표현까지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다이얼로그 다시 한번 볼게요. How did you meet Brandon? 무슨 뜻이야? How did you meet? 하면 무슨 뜻이었어? meet가 만나다니까? 너얘 어떻게 만났어?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너 어떻게 브랜든 만났어? How did you meet Brandon? How did you meet Brandon? 그랬더니 We were classmates in third grade. 우리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라고 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 갔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어요. 쌤이 제일 좋아하는 카툰톡 시간이에요. 우리 바로 한번 대화 속으로 풍덩 빠져볼게요. 짜자잔! 오늘의 그림이었죠? 일단 농구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쌤이랑 대화 안으로 들어가 보자. Alrighty! 짜잔! 여자아이가 말을 시작해요. 너네 둘이 친구야? 너네 어떻게 만났어? 라고 깜짝 놀라는 상황입니다.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You two are friends? You two are friends? 너네 친구였어? How did you meet? 너는 어떻게 만났어? How did you meet? 라고 합니다. 자, How did you meet? 우리 배웠죠? 어떻게 만났어? 라는 패턴 표현 나왔네요. 자, 그랬더니 농구공을 들고 있는 저 남자아이가 우리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We were classmates in first grade 라고 합니다. We were classmates in first grade. We were classmates in grade 하면은 우리 몇 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라는 뜻이었죠? 기억하지, 우리 친구들?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어휴, 너네 둘이 친군지 나 몰랐어 라고 합니다. I didn't know you two are friends. I didn't know you two are friends. 자, 이런 내용이었군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조금 놀란 표정이었구나. 아하, 우리 친구들도 잘 이해했길 바래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벌써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can say how I met my friend. 나는 내 친구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어요. Check. 우리는 몇 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We were classmates and 배웠자. Alright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쌤은 늘 행복했습니다. 자,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쌤이랑 또 내일 이 시간에 보자. Bye bye. Butterfly.

0: still sleeping?
1: Look, he's asleep.

Thank you.

going to wake up, huh? Bear, you hurt yourself!

Yeah.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

언제든요.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할 시간 돼가지고 여기 앞에 앉아있지? 우리 친구들 너무 칭찬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오늘도 행복하게 우리 영어 공부해볼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야,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자, 화요일은 영어로 Tuesday. 뭐라고요? Tuesday. 자, 화요일 우리 뭐 하는 날이죠? 바로 읽기, reading 하는 날입니다. 재밌는 지문이 있을 거야. 자, Tuesday is for reading. 자, 그럼 이번 주의 주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제 선생님이 이번 주 주제 알려줬었는데 기억나요? 확인해 볼까요? 빠밤. Week 14. What's your favorite season? What's your favorite season? Favorite이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eason? 하면 너가 가장 좋아하는 season, 계절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었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랑 계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보기로 했어요. 자, 그럼 어제 배운 우리 단어들 다섯 개 있었는데 한번 리뷰 해볼까요? 빠밤. 봄이 영어로 뭐였어? 봄. 그쵸, 그쵸. Spring이었지요? Spring, spring. 따라해봐. 시작. Spring, spring. 아이고, 잘한다. 자, 그 다음에 여름은 얘들아 뭐야? 여름은 영어로 summer. Summer. 그냥 summer가 아니야, 얘들아. Summer, no, no, no. 뭐라고요? Summer. Summer. 오케이. 자, 가을은 영어로 뭐였어? 가을은 영어로 fall입니다. 뭐라고요? fall. 끝에 ll이 있기 때문에 혓바닥이 앞으로 나와야 돼. fall. fall. 근데 teacher, fall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그쵸? 뭐였지, 얘들아? autumn도 있다 그랬죠? fall or autumn. 둘 다 가능해요. 그 다음 겨울은 뭐야? 겨울? winter였지요? winter. winter. 그 다음에 기온, 온도. 이게 가장 어려운 단어고 가장 긴 단어였어. 기억해요? 조금 어려웠는데?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게요. 빠밤. temperature. 뭐라고요? temperature. 우리 temperature는 세 번 해보자. 시작. temperature. temperature. temperature.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수업해볼게요. 빠밤. Before you read.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상상력을 펼쳐볼게요. 일단 네 가지의 사진이 보이죠? The spring, summer, fall, winter. 각각의 계절마다 보이는 나무들의 모습이에요. 일단 spring 봅시다. 봄에는 나무가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A tree with many flowers. 자, 꽃이 가득 핀 나무가 보이네요. 그 다음 summer는 어때요? Oh, a tree with green leaves. 나무에 지금 초록색 파릇파릇한 이제 나뭇잎들이 가득하지요. 그 다음에 fall은요? fall은 나무가 A tree with falling leaves. 그렇죠. 나뭇잎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winter는 어때요? A tree with many snowflakes. 눈송이가 막 있는

0: 나무들이 보여요. 다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 지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There are four seasons in a year. In spring, I can see many flowers. In summer, it's a great time to swim in the pool. In fall, I enjoy collecting colorful leaves. In winter, many people like to sing carols.
0: 한 문장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There are four seasons in a year. 자, four는 뭐예요? One, two, three, four. 4란 뜻이죠. Seasons는 계절이니까 사계절이란 뜻입니다. In a year. Year는 무슨 뜻일까? 바로 1년, 한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야? 한 해에는 네 가지의 계절, 사계절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다시 들어봐. There are four seasons in a year. 자,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There are four seasons in a year. 잘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빠밤. In spring, I can see many flowers. In spring은 무슨 뜻이야? Spring, 봄이죠? 봄에는 I can see. I can see는 나는 몸을 볼수 있다란 뜻이에요. Many flowers, 많은 꽃들을. 자, 봄에는 저는 많은 꽃들을 볼수 있어요. 라는 문장 나왔네요. 잘 들어보세요. In spring, I can see many flowers. 친구들 잘해. In spring, I can see many flowers. 잘했어요. 꽃들 많이 피고 너무 예쁘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는요. In summer, it's a great time to swim in the pool. 오, pool가 무슨 뜻일까? 선생님 정말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좋아할 거야. 바로 수영장입니다. 선생님은 사실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게더 좋아요. 자, in summer, 여름에는요. It's a great time to 하게 되면 무슨 뜻일 것 같아? 아주 좋은 시간이라는 거야. 뭐뭐 하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자, 뭐 하기에 좋은 시간? Swim in the pool. 수영장에서 수영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자, 종합해보면 여름에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기 참 좋은 time, 시간입니다. 라는 문장이겠죠? 잘 들어봐. In summer, it's a great time to swim in the pool. 좀 긴데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 천천히 시작. In summer, it's a great time to swim in the pool. 잘했어, 얘들아. 자, 그 다음 가볼게요. In fall, I enjoy collecting colorful leaves. 이거 무슨 뜻일까? collect 하게 되면 모으다라는 뜻이거든. colorful 한 무슨 뜻일까? 알록달록한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collecting colorful leaves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알록달록한 나뭇잎들을 모으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일까? 가을에는 나는 enjoy, 즐겨요. 뭐 하는 것을? collecting colorful leaves. 알록달록한 나뭇잎을 모으는 것을 즐긴다라는 문장이겠죠? 자, 선생님 할게. 다시 들어봐. In fall, I enjoy collecting colorful leaves. 우리 친구들 잘해. In fall, I enjoy collecting colorful leaves. collecting 한번 발음 다시 해볼래, 얘들아? collecting. collecting. 이 상태로 할수 있어. collecting. collecting.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winter 나옵니다. 선생님, 겨울 너무 좋아해. 자, 해볼게요. In winter, many people like to sing carols. carols. 뭘것 같아, 얘들아? 뭘까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뭡니까? 바로 캐롤이에요. 우리 지금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들. 바로 캐롤이라 그러죠? 캐롤. 캐롤. 맞습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겨울에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like to sing carols. 캐롤을 부르는 것. 캐롤 노래 부르는 것을 like,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다시 잘 들어봐. In winter, many people like to sing carols.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n winter, many people.

0: people like to sing carols. 잘했어요. Carols, carols, carols. 그냥 캐롤 아닙니다. 캐롤, no, no. Carols. Okay? 잘했어, 얘들아. 자, 이번에 이제 퀴즈 타임 가볼게요. 우리 잘 읽어봤으니까 우리 잘 이해했는지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준비됐죠? 빠밤. Number one. How many seasons are there in a year? 오, seasons가 뭐였어? 그쵸? 계절이었죠? 계절에. 한 해에 계절이 몇개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3, 4, 5. 기억나요? 우리 한번 지문해서 볼까요? 빠밤. There are four seasons in a year. 몇 개의 계절이에요? 바로 four seasons. 사계절이죠? 우리나라에는 정말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습니다. 자, number two 가볼게요. What can I see in spring? 오, 무슨 뜻일 것 같아? 봄에 내가 볼 수 있는 게 뭘까? Snow, pool, many flowers. 지문에서 볼게요. In spring, I can see many flowers. 그래서 정답은 뭘것 같아요? 짜라라라! Many flowers가 되겠죠? 봄에, 눈을 보면 좀 무서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What do I like to do in summer? 무슨 뜻일까요? 자, 여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Collect leaves, 나뭇잎을 모으는 것. Swim in the pool,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 Sing carols, 캐롤을 부르는 것 뭘까요? 빠밤. In summer, it's a great time to swim in the pool.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될까요? Swim in the pool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There are four seasons in a year. In spring, I can see many flowers. In summer, it's a great time to swim in the pool. In fall, I enjoy collecting colorful leaves. In winter, many people like to sing carols.
0: (잘 듣고 따라해 봤어? 끝난 줄 알았지? 안 끝났습니다. 우리 지문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 좀만 힘내! There are four seasons in a year. 자, 한 해에 몇 가지의 계절이 있다고요? 네 가지의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차례. There are four seasons in a year. 오, 잘했어요. In spring, I can see many flowers. 이거 무슨 뜻일까? 자, in spring, 봄에는요. I can see many flowers. 나는 많은 flowers, 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죠?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n spring, I can see many flowers. 잘했어요, 얘들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 여름이 나오지요. In summer, it's a great time to swim in the pool. 자, 여름은 뭐 하기에 참 좋은 시간일까? It's a great time to swim in the pool. 수영장에서 수영하기 참 좋은 시간이라 그러죠?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n summer, it's a great time to swim in the pool.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in fall, I enjoy collecting colorful leaves. 가을에는 나는 알록달록한 나뭇잎들을 모으는 것을 enjoy, 즐겨요. 우리 친구들 차례. In fall, I enjoy collecting colorful leaves. 아우,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In winter, many people like to sing carols. 무슨 뜻일까? 겨울에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캐롤을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 차례. in winter, many people like to sing carols. 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얘들아,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2: "기다려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안녕, 나는 그레이스.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내가 똑똑한 거야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그런데 내가 영어로 질문을 하는 게 처음이라 내가 똑똑한가요?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I am smart? 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동사를 앞에 넣어서 Am I smart? 라고 질문해야 되는지 좀 헷갈려.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는 거 아니냐고? 역시 너희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이것 좀 부탁할게.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와, 우리 벌써 10강 두 자릿수로 들어섰습니다. 유닛 4에서는요. 현재 시제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앞에서 그레이스 만나고 오셨죠? 뭔가를 물어보고 싶을 때 내가 똑똑한가요? 질문을 할 때는 어떠한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2쪽을 바로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시작해볼게요. 비동사 현재 의문문, 우리 비동사 현재 시제 배웠고요. 또 부정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오늘은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순서는요. am, are, is, 비동사가 먼저 나오죠. 우리가 I am a student, 무슨 뜻이었죠? 나는 학생이다, 일 때는 I, 주어가 먼저 왔었어요. 그런데 의문문, 물어볼 때는요, am, are, is라는 비동사가 가장 먼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문장의 첫 글자여서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오고요.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온 뒤에 물어볼 때는 항상 물음표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비동사, 주어, 그 다음에 주어를 설명하는 말 다음에 물음표를 붙이면 주어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주어의 상태가 뭐뭐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문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Is the backpack light enough? 자, is라는 비동사가 먼저 왔네요. Is, 그 다음에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말. 그렇죠, the backpack. The backpack, 그 배낭. Light, 가벼운 이라는 뜻입니다. Enough, 충분히. 그 배낭은 충분히 가벼운가요?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순서 다시 한번. Is the backpack light enough?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가방, 그 배낭은 충분히 가볍다라는 문장이었다면 뭐가 가장 먼저 왔을까요? 그렇죠. 주어가 가장 먼저 왔겠죠. The backpack, 그 다음은 is 비동사 오고 그 다음에 light enough 한 다음에 마침표로 끝났겠지만 물어볼 때는 비동사, 주어, 그다음 주어를 설명하는 말, 물음표, 우리가 question mark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물음표까지 해서 의문문을 완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self-check로 넘어가 볼게요. 비동사 의문문에 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첫 번째, are the chefs good?

at Italian food? 자, 비동사. 맨 앞에 나오죠? 비동사 뭐 쓰였나요? Are. 자, are. am, are, is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 정하는 거는 주어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are이 나오네요.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The chefs. The chefs. 그 요리사들. 셰프에 S가 붙었네요. 그래서 복수 주어여서 are이라는 비동사로 시작을 한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네요. Good. 잘 하나요? 무엇에? Italian food. 우리 이 나라 배웠는데. 베니스 얘기하면서 Italy라는 나라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이렇게 썼었죠. Italy. 우리나라 말로는 이탈리아라는 나라였는데요. 이탈리아 음식을 얘기할 때는 Italy food라고 하지 않고 Itali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인 또는 이탈리아어를 얘기할 때는 Itali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 요리사들은 이탈리아 음식을 잘 하나요? 라는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주어를 설명하는 말, 그리고 물음표 순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Is the cat with her owner? Is the cat with her owner? 비동사 어딨죠? 저 가장 처음에 is 왔습니다. 대문자 I로 반드시 써주셔야 하고요. 주어는요? 저 the cat일까요? 아니면 owner 어떤 게 주어죠? 네, the cat. 그 고양이 with 우리 전치사 얘기 살짝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뭐뭐와 함께 있다 할때 with라는 전치사를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cat 고양이가 주인과 함께 있나요? 이런 뜻입니다. 그 고양이는 그녀의 주인과 함께 있나요? 라는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is 또는 are there 뭐뭐뭐 하면서 이것도 역시 질문의 형식인데요. 우리 순서를 바꾼 there is, there are. 너무 익숙하죠? 무슨 뜻이었죠?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렇죠. There is 또는 there are. 이것은 무엇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의문문, 질문 형식으로 한다면 순서가 이것도 바뀌게 됩니다. 역시나 비동사가 먼저야.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is, are. 먼저 오고요. 둘 중에 뭐가 쓰일지는 뒤에를 봐야 알겠죠? 그다음 there 오면 뜻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무엇무엇이 있다를 물어보면 질문 형태로 바꾸면 무엇무엇이 있나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문 보면 Are there many stars in the sky? 자, there are 아니고요. Are there 순서 바뀐 거 보이시나요? Are there 그럼 무엇무엇이 있나요라고 물어볼 건데 무엇이 있냐고 물어볼 것이냐? 뒤에 보세요. Many stars.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나요? 자연스럽게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비동사 현재 시제 의문문과 똑같이 여기 앞에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역시나 물음표, question mark로 끝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there is, there are, 뭐뭐뭐의 의문문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첫 번째, is there much water in the bottle? 자, is there이네요. is there. 그러면, 아, 무엇무엇이 있냐고 물어보겠구나. 뭐가 있냐고 물어볼까요? much water.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우리 water이 나왔을 때 is랑 어울린다고 했나요? are과 어울린다고 했나요? 물을 많이 틀어놓으면 양이 아주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개수를 셀수 없는 것은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서 is와 함께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is, water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많은 물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나요? In the bottle. 그래서 그 병에 많은 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두 번째, Are there elephants in the jungle? 자, are there 나왔네요. 자, are there 무엇이 있을까요? Elephant 무슨 동물인가요? 코끼리죠? 근데 뒤에 S가 붙었습니다. 코끼리 여러 마리인 것 같아요. In the jungle. 그 정글에 코끼리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 되겠습니다. 그 정글에는
코끼리들이 있나요?

그래서 여기가 복수주어니까 are이라는 비동사가 사용되었고, 다시 한번 보면 water. 우리가 셀수 없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니까 is라는 비동사가 사용되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일반 동사 현재 의문문입니다. 우리 비동사 현재 의문문 배웠으니까 일반 동사도 빠질 수가 없죠. 자, 일반 동사는요, do와 does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do와 does. 동사긴 동사인데, 원래 진짜 동사를 도와주는 세 글자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뭐라고요? 그렇죠. 동사는 동사인데, 조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do, does, 진짜 원래 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는 조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do, does 먼저 와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선생님 여기에 별표 쳤었던 거 기억나나요? 도움을 받는 대신에 s 이런 거 붙으면 안 되고 원래 형태, 사전에 검색할 때그 기본형을 적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역시나 물음표 사용해주고요. 그래서 do나 does,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물음표까지 붙인다면 의미가 주어가 뭐뭐 하나요? 이렇게 됩니다. 뭐뭐 하나요? 자, 동사. 우리가 크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다고 했었는데 비동사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반 동사라고 했었죠. 근데 일반 동사의 예시를 보면 뭐 like, study, play, 좋아하다, 공부하다, 놀다, 뭔가 행동을 하는 게 단어 자체에 드러나죠.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하나요라는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예문을 볼게요. Does the man often visit there? 자, do랑 does 중에 does가 쓰였네요. Does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The man이 주어예요. 선생님이 man이면 남자 한 명. men이면 남자 여러 명이라고 했습니다. mans 아니에요. 똑같이 발음이 man이지만 man은 한 명입니다. 그래서 does가 오게 되었죠. 3인칭 단수. 그래서 does the man, 그 남자는 often, 종종 visit. 자, visits 아니고요. 동사 원형 visit로 사용된 거 확인하셨나요? Does the man often visit there? 그 남자는 그곳을 종종 방문하나요? 자, 하나요의 의미로 쓰인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동사 현재 의문문은 조동사, do does,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순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Self check. 일반 동사 의문문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1번. Do people buy things online? 두랑 더 중에 두 쓰였습니다. 그 다음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But things? People? Online? 뭐죠? People. Do, does 다음에 주어가 온다고 했었습니다. 자, people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사람 한 명은 우리가 person이라고 하는데요. 사람 여러 명이면 무조건 복수라고 S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persons 아니고요. people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몰랐다면 위에 이렇게 적어둡시다. people, 사람들이니까 복수 주어여서 do를 사용해줬고요. 동사 한번 찾아보실 수 있나요? 동사.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어딨다고요? 그렇죠. buy. buy는 사다. 물건을 사다. 동사 원형이죠? S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do, 주어 people, 그 다음 동사 원형 buy. 무엇을 샀을까요?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나요? 뭐뭐 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 Does his grandma read books to him at night? 좀긴 문장인데요. 차근차근 찾아봅시다. do, does 중에 does 쓰였습니다. 주어가 뭐길래 does가 쓰였을까요? 주어. 좀 긴데 찾으실 수 있나요? 그렇죠. His grandma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의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라는 표현할 때 grandmother 이라고 하기도 하고 grandma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의 할머니가 read, 읽다라는 동사 찾았네요. 그쵸? read. 자, books, 책들. books, 동사인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read라는 행동이 드러난 일반 동사 여기 있습니다. 책을 읽어줍니까? 그에게 언제요? at night. 우리 at이라는 전치사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할머니는 밤에 그에게 책을 읽어주나요? 라는 형태의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D. 부정 의문문입니다. 반가운 단어 나왔네요. 우리 부정 배웠습니다. 부정은 뭐였죠? 아, 뭐뭐가 아니다 할때 우리가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롭게 배운 의문문도 있어요. 그럼 부정 의문문이라는 것은 뭐뭐가 아니다 플러스 질문 형태니까 뭐뭐 안나요 하는 것이 이제 부정 의문문인데요. 차근차근 볼게요. 아, 반가운 거또 나왔습니다. isn't. 이건 발음 어떻게 했죠? aren't. 밑에는요? don't. 여기는 doesn't.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면 뭘 줄였는지 먼저 복습해 볼게요. don't, 아, isn't. 무엇을 줄인 거였죠? 자, is와 not. isn't 였고요. aren't는요? are not. 그리고 don't, do not. 자, 그리고 doesn't는 does not. 이렇게 줄여서 썼었죠. 뭐라고요? 아, 선생님, A 이렇게 썼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다 들려요. 이런 순서로. Sorry. 자, 그래서 is not, are not, do not, does not 줄임말이라는 거한번더 확인하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봅시다. isn't 또는 aren't 주어 나오고 주어 설명하는 말, 물음표 하면 뭐뭐이지 않나요? 또는 뭐뭐 있지 않나요? 라는 뜻이고요. 자, do와 does는 항상 이 동사, 일반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don't 또는 doesn't 주어 그 다음 동사 원형이 와서 질문을 하면 뭐뭐 하지 않나요? 여기는 뭐뭐이지 또는 뭐뭐 있지 않나요? 이거는 뭐뭐 하지 않나요? 둘다 부정 의문문이기 때문에 뭐뭐 이나요? 이거 인가요가 아니라 뭐뭐 안나요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isn't, aren't고 어떨 때 don't, doesn't일까요? 그렇죠. isn't, aren't 이미 비동사 하나씩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동사, 진짜 동사는 여기 있고 이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조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는 뭐 의미에서도 있지만 이거는 비동사, 이건 일반 동사 부정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sn't she lovely? Isn't she lovely? 하면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라는 뜻입니다. isn't, is not의 줄임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 일반 동사 여러분 찾으실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do, not, does not이 오는 것이 아니라 is not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녀는 사랑스럽다라고 하려면 she is lovely가 되죠. do나 does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도 순서만 바뀌는 거니까 isn't she lovely?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런 부정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만약에 어떤 남자, 여자친구, 예쁜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is she lovely?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부정 의문문 아니고 is she lovely? 하면 무슨 뜻이죠? 그녀가 사랑스러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굉장히 의미가 이상해집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면서, 여자친구가 사랑스러운 건 가장 잘 알면서, 그녀가 사랑스러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크게 싸움이 납니다. Isn't she lovely는 어떤 의미예요? 사랑스럽지 않나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런 의미니까 두 가지 의미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일반 의문문과 부정 의문문의 차이를 여러분이 확실히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self check 보겠습니다.

부정 의문문에 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Don't many people go hiking? Don't. Do not의 줄임인 Don't many people go hiking. 주어는 어딨죠? 그렇죠. Don't many people에서 주어 many people. 그러면 does가 아니라 do인 거 여러분 아시겠고요. 그럼 동사는 어디 있어요? 뭐라고요? Hiking, go. 그렇죠. go. 가다라는 일반 동사죠. 역시나 동사 원형을 사용해 줬습니다. 그러면 don't 부정 의문문이니까 뭐뭐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가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네요. 두 번째. Aren't there dishes on the table? Aren't. Are not. 그러면 dishes. 접시들이죠. Aren't there. 그곳에 접시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on the table까지 해석해 줘야죠. 그쵸? 그 탁자 위에 접시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is there, are there 하면 무엇무엇이 있지 않나요? 있나요? 했는데 aren't까지 해주세요. are not there이니까 있지 않나요의 의미까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이 차곡차곡 더해져서 우리가 이제 aren't there 하면은 뭐뭐 않나요도 되지만 are there이니까 무엇무엇이 있다라는 뜻까지 더해져야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탁자 위에 접시들이 있지 않나요라는 부정 의문문이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의문문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배웠어요. 자, A부터 D까지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s review. 네, let's review.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자. 1번. 자, 빈칸 있고, I smart? 뜻은 내가 똑똑한가요? 라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했던 말 같은데, 그쵸? 자, 여기에 들어갈 비동사, 어떤 게 와야 될까? 헷갈리신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서, 나는 똑똑하다. 나는 똑똑하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한번 불러주세요, 선생님에게. 크게. 그죠? I와 어울리는 비동사, am smart. 이렇게 하면 나는 똑똑하다죠. 근데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am 가장 먼저 와야겠죠? Am I smart? 하면 내가 똑똑한가요? 이런 질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는 점. 두 번째. She lovely.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she가 나왔으니까 is라는 비동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is she lovely일까요? isn't she lovely일까요? 저 해석했을 때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하는 것은 부정 의문문이죠. 그러면 isn't she lovely가 되는 겁니다. Is she lovely? 하면 굉장히 이상한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사랑스러운가요? 여자친구인데. 정말 사랑스러워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뜻이 되니까 isn't she lovely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Much water in the bottle? 자, water. water이라는 주어가 있네요. 그 병에 많은 물이 있나요?니까 그 병이 아니라 많은 물이 주어가 되는데요. 우리가 물을 3인칭 단수 취급해서 is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is가 와야 되는데 is much water 뜻이 되나요? 있나요? 하면 there is, there are 이것이 뭐뭐가 있다라는 뜻인데 질문형으로 만들려면 순서를 바꿔서 is there 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Is there much water in the bottle? 했습니다. 그럼 water 말고 셀수 없는 명사 또뭐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water 말고 세개 어려운 거 선생님 동작 힌트. 그쵸? air 그리고 달콤한 것 중에서 술을 세기 힘들었던 거죠. sugar도 있었고요. 또 선생님의 이 마음과 관련된 것, 그쵸? love 사랑도 셀수 없는 명사여서 is와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So, is there much water in the bottle? 하면 그 병에 많은 물이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번. 자, people buy things online.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물건들을 사나요? 자, 사다라는 일반 동사가 들어가 있네요. 동사 원형이고요. 주어이고 맨 앞에는 그렇죠.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do, not, does 와야 하는데 people,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Do people buy things online? 5번. Many people go hiking. 자, 뜻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가지 않나요? 부정 의문문이겠네요. 그럼 여기도 many people이니까 don't일까요? 아니면 doesn't일까요? 그렇죠. 위에서랑 똑같이 don't many people go hiking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산 가지 않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workbook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workbook 8쪽 펴주세요. A.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E. The backpack is light enough. 이것을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비동사가 먼저 와야 합니다. Is the backpack light enough? 하면 의문문이 되죠. 2번. There are elephants in the jungle. 이것을 의문문으로. 그 정글엔 코끼리들이 있나요? 자, there are. 이것을 의문문으로. 그렇죠. Are there. Are there elephants in the jungle?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She reads books to him. 오, S가 많이 붙었네요. 이것을 의문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녀는 그에게 책을 읽어 주나요? 자, 일단 동사 어딨나요? 비동사는 없고 book, 책이죠. 우리가 명사라고 했었습니다. 사물에게 붙은 이름. 그럼 이것은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read가 동사인데 여기서는 s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를 붙여줬습니다. 그럼 read라는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그렇죠. she니까 does. She reads 그대로 써주나요? 그렇죠. 동사 원형, 조동사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read books to him.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달게요. 동사 원형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many people don't go hiking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자 먼저 와야죠. Don't many people 동사 원형 써서 go hiking 이렇게 완성을 해줘야겠습니다. Don't many people go hiking?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You listen to music when you relax 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첫 단어부터 주어가 오는 것이 아니죠. 조동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do, does 중에 어떤 조동사가 오는지 알려면 주어를 확인해야겠네요. 주어가 you입니다. 자, you가 주어일 경우에는 조동사 do가 와야 되겠죠. So, do you listen to music when you relax? 하고 물음표로 마무리해주면 알맞은 의문문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Do you listen to music when you relax 라고 완성하면 휴식을 취할 때 당신은 음악을 듣나요? 라는 의문문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현재 시제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의 퀴즈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Today's quiz는요. 내가 똑똑한가요?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I am smart, Am I smart? 중에서 어떤 문장이 맞는지를 여러분 고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1: 네.
0: 생활 밀착형 표현들 많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평상 피곤한 건 이유가 있답니다. 아, 슬기 씨 보면 막 피곤이 그냥 몰려올 때
1: 있어요.
0: 이게, 아, 필요하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아마 우리 왕초보 영어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좀 알아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유독 피곤한 날이 있어요.
0: 그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요.
1: 맞아요. 중간중간 뭐 이제 제가 또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가 좀 아파서 밤에 막 깰 때나 아니면 제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촬영을 준비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또 막 대본 보느냐고 또.
0: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피곤할 때는 더 자는 것보다 운동을 오히려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오히려 마유쌤하고 저희 시작하기 전에 그 토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잠 깨더라고요.
0: 파이팅이 넘어.
1: 확실히 토크는 약이다.
0: 여러분 너무 피곤하시면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이명작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러면 됩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난 왜 항상 피곤하지?
1: 오, 어? 내가 잘하는 말 이제 영어로 해야겠다.
0: 그렇죠. 네,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피곤하죠. 하시거든요.
1: 너무 피곤해. 마우스만 보면 피곤한 것 같기도 해요.
0: 저 때문인 거예요. 알라이,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나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1: 아, 이게 뭐 운동을 제안을 했는데
0: That's right.
1: 숨 쉬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0: 그런 거 위트 있게 만든 문장이죠.
1: 그렇죠. 뭔가 방어하는 느낌.
0: 네, 영어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도전! 나 왜 이렇게 항상 피곤하지?
2: Are you okay? Are you tired?
1: Yes, yes. Always tired. I don't know why. I am tired every day.
2: Oh, you don't,
1: yeah,
2: why?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1: Never exercise?
2: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That's why you're tired.
1: 어떻게 알았지? 아, 그래도 나 그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2: Sorry?
1: 그 I...
2: Oh, yoga.
1: I'm good at 그 breathing.
2: Oh, breathing?
1: Yeah, yes. This is exercise too.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30 minutes?
2: Yeah, walking.
1: Walking?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너무 힘들 것 같은데. 30분 어떻게 걸어?
0: 피곤함에 대한 대화를 네. 보니까 저도 피곤해지더라고요.
1: 맞아요. 갑자기 졸렸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피곤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그랬을 때 상대방한테 뭐 잠을 푹 자라든가 아니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해라든가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말은 진짜 누구든지 꼭 한 번은 피곤할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0: 그럼요.
1: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am I always tired?
4: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3: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4: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Mm-hmm.
0: 자, 첫 문장은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난 왜 항상 피곤하지?
1: 진짜.
0: 네.
1: 마치 이게 제 대사를 여기다 인용한 것 같은
0: 이거는
1: 느낌이.
0: 이거는 이제 거의 암기하셔도 돼요.
1: 그렇죠. 저는 꼭 외워야겠습니다. Why am I tired? 왜 나는 피곤하지? 근데 항상이 빠졌으니까.
0: 그러면 여기서 예. 지금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안 넣는다.

0: 라고 치면 문장 되나요?
1: 되지 않아요?
0: why am I tired? 일단 말 돼요. Why am I tired?
1: 나 왜 피곤하지?
0: 그런데
1: 항상 피곤해야 되니까
0: That's right.
1: so 항상을 뜻하는 always를 넣어 보겠습니다.
0: Okay.
1: Yeah.
0: ALWAYS. Okay. 보겠습니다. Why am I always tired? Perfect.
1: Yes.
0: There you go. 항상 이거 전에도 발음 연습을 해 봤지만요. always가 아니라 Always. 입 모양을 앞부분에서는 AL 부분에서는 벌리셔야 됩니다. AL 혹은 ALL.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lways 아니라 Always. Always.
1: Always. Always.
0: There you go. 자, 피곤하다, 지친다 라고 하는 거 형용사로 하려면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격식 표현에서부터 비격식까지 다양한데요.
1: 네.
0: 그 중에서 몇 개를 제가 앞으로 몇 이제 더 나올 거예요. 사실 tired나 이런 것들 비슷한 거 많이 나올 텐데 오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1: 아.
0: 오늘부터, right? So tired 한 거,
1: 예.
0: exhausted. 얘는 피곤한, 얘는 거의 지친 수준이에요.
1: 있어요.
0: exhausted.
1: 예.
0: 스펠링이 어려워 보여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냥 회화로 쓰는 단순한 단어이기 때문에
1: 네.
0: exhausted 이렇게 되고요. 이거 말고 조금 비격식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1: 그래요?
0: 자, 전에 한번 살짝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1: 아.
0: 완전히 내 몸이 달아버린 거예요.
1: 아.
0: 힌트.
1: 달았어요.
0: Wear. Wear가 입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입은
1: 네.
0: 상태도 얘기하지만 그거가 닳게 하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Right. Wear의 PP 형태가 뭘까요?
1: Were.
0: Worn.
1: Worn.
0: Worn.
1: Worn.
0: 자, 일단 써주세요.
1: 아.
0: 자, 그리고.
1: 예.
0: out이라고 써주세요. out.
1: 아, worn out.
0: 자, 맞습니다.
1: 오.
0: worn ou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내가 완전 달아서 사라져버렸다.
1: 우와.
0: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비격식입니다.
1: 네.
0: Alright?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번 한다고 암기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얼마 있으면 잊어버릴 텐데
1: 네.
0: 제가 계속 이 변형 형태를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걸 한 번 더 소개한다든가 이게 나올 때 이걸 소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 흡수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이렇게 tired하지? 라고 얘기를 썼고요. 의문사 오늘 못 썼어요.
1: 의문사 why?
0: Why? Right? Why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1: 왜?
0: 왜?
1: 네.
0: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 뒤에는 뭐가 붙죠? 어순이?
1: 질문 어순.
0: 평소문 아니에요. 그래서 am I always tired? 이거는 하면 구조는 맞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1: 나 피곤하니?
0: 나는 항상 피곤하니?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항상 피곤하지? 이게 자연스럽죠.
1: 네.
0: 자, 그래서 뒤에 의문사, 그러니까 질문 어순만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친구 중에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너는 왜 항상 화가 있니? 항상 angry 해 있어.
1: Yeah.
0: 그러면 why를 빼고 너는 항상 화가 나 있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Are you always angry?
0: 그렇죠. 그러면 너는 왜 항상 화가 나 있는데?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Why are you always angry?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인생이 왜 이렇게 혹은 왜 그렇게 힘들지? 왜 이런 말 다 영어 대사에서도
1: 그쵸,
0: 그렇고요.
1: 그쵸.
0: 자, 인생이 so 힘들어?
1: 예.
0: 이것만 해주세요. Why 빼고 일단. 인생이 힘드니?
1: Is life.
0: Is life.
1: Is life so hard?
0: 그죠. Is life so hard? 자, 그러면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니?
1: Why is life so hard?
0: 그렇죠. 대사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1: 그러네요.
0: Why is life so hard? 그러면,
1: yeah.
0: Hey man, come on, let's go. 막 이러면서 뭔가, you know.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Why are you always angry?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Oh, why is life so hard?
1: Oh, why is life so hard?
0: Right. 자, 이번에는요. Why am I always tired?
1: Why am I always tired?
0: Right. yeah, yeah. right. 자, 리얼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듣고 나서 절대 운동 안 하잖아.
1: 아.
0: 그래서 그렇지라고 야, 합니다.
1: 맞아요. 운동을 하면 오히려 체력 보충이 돼가지고
0: 그렇대요.
1: 피곤한 감이 덜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You never, that's why. 그게 이유이다. 결코 운동을 하지 않는 거니까 you never work out. Work out 해볼까요?
0: 오케이.
1: Okay. 예. Yeah.
0: Work out.
1: 왠지
0: 왕초보 영화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동작입니다.
1: 네.
0: So, You never work out.

0: 이잖아. That's why지. 이렇게 했네요. 자, 정답은요? 요것도 되는데 더 단순하게 엑서사이즈 가져왔습니다. 아마
1: exercise.
0: 처음 들었을 때 워크아웃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So exercise는 운동하다고요. 그것과 완전히 똑같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었죠. 방금 그거 다시 써주세요.
1: 네.
0: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1: 워크 아웃.
0: 네. 이거를 뭐 사전이나 기타 등등 찾아보면 둘다 운동하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치를 하거나 걸으면서 조금 막 힘차게 뭐 출근을 할때 걷는다던가 다양한 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흔히 그 헬스장이라고 하죠. The gym에
1: 네.
0: 가서 이렇게 세트를 맞춰서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1: 오.
0: 운동들을 특히나 그중에서도 워크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둘다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면 you don't exercise 해도 되는데
1: 그러게요.
0: you 뭐라고 해요?
1: Never.
0: never. never가 무슨 뜻이죠? never?
1: 결코 뭐뭐 하지 않다.
0: 아, 그렇죠.
1: 네.
0: 부정인데 강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결코 뭐 절대 뭐뭐 하지 않는다 해서 동사와 함께 쓰면 쉽게 문장을
1: 네.
0: 만들 수 있는데 이 neve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사 원형이라고 안 하고 그냥 동사라고 했죠. 그 이유는 현재형도 가능하고 과거 동사도 쓸수 있고 할수
1: 아,
0: 있어요.
1: 그래요?
0: right? so you 뭐 예를 들어서 뭐 you never apologized to me. 그럼 넌
1: 아.
0: 절대 나한테 사과 안 했잖아.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1: 예.
0: never는 단순하게 부사일 뿐입니다. okay? so never 동사.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난 절대 울지 않아. 난 절대로 울지 않지.
1: I never cry.
0: I never cry. I never cry. 자, 우리 아빠는 절대 웃지를 않으셔. 하하하 웃는 게 뭐죠? 하하하.
1: 하하, laugh.
0: laugh, right? 근데 우리 아빠는 항상 무표정이야.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절대 웃지 않아.
1: My dad never laugh.
0: 그렇죠. Never laughs예요.
1: laughs.
0: 자, 지금 슬기
1: 왜요?
0: 씨가 한 실수가 아주 흔한
1: 아,
0: 실수입니다.
1: dad.
0: 3인칭
1: 아,
0: 단수죠. 그러면
1: 아빠니까.
0: 많은 분들이 부정하는 거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지. 이 생각하시거든요.
1: 네.
0: 그거는 don't의 경우네. 그러는 거죠.
1: 아.
0: don't, doesn't, right? 하지만 never는 주어 동사 매치하는 거에 아무 영향 주지 않아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my dad never 부정했다고 해서 이거 갑자기 원형으로 만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1: 그냥 S 붙여줘야죠.
0: 대부분 실수예요. 그래서
1: 예.
0: 그대로 그냥 이건 있든 없든 my dad는
1: 네.
0: 3인칭 단수니까
1: 네. Let's.
0: laughs가 맞아요. got it, right?
1: Yep.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never cry.
1: I never cry.
0: My dad never laughs.
1: My dad never laughs.
0: Okay, 본문 읽어볼게요.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1: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am I always tired? Why am I always tired?
0: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미션인데요. 나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네.
1: Oh, I am good at 숨 쉬는 거. Does it count? 아, 그것도 새나? 이거네요?
0: 새나?
1: 어,
0: 그러죠.
1: 새나?
0: I'm
1: I'm good
0: good
1: at
0: at 뭐 하는 걸 잘한대요?
1: 숨 쉬는 거.
0: 숨 쉬는
1: 숨 쉬는
0: 거.
1: 거니까 breathe. 아,
0: Okay.
1: breath인가? 예, breath.
0: 제일 헷갈리죠?
1: 네, breath.
0: Right.
1: 예, I'm
0: 근데
1: good at breath.
0: breath.
1: Does it count?
0: Does it count? Ooh. Okay. Very close. Very close. But let me show you. 정답은 breathing.
1: 아, 그래요?
0: 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breath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1: 예.
0: breathe. 걔는 숨을 쉬다라는 동사고요.
1: 네.
0: 그리고 방금 breath라고 했는데 걔는 숨, 호흡이라는 명사입니다. 일단 그
1: 아.
0: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요거 잠깐 버리세요. 잠깐
1: 에?
0: 잊어버리시고.
1: 에?
0: Alright, so breathe는 거기다 한번 써주실래요?
1: breathe.
0: B
1: B
0: R
1: R E
0: E A T H E까지.
1: E까지.
0: 얘는 breathe,
1: breathe.
0: breathe, 숨 쉬다라는
1: 네.
0: 동사고요. 자, 숨 호흡이라는 명사는 breath예요.
1: breath.
0: 그리고 거기까지 멈춰야 돼요.
1: 네.
0: Okay, let me show you. 이렇게 아까 이가 있었는데 얘는 없어졌죠?
1: 없어요.
0: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숨 쉬다는 breathe, 그리고 숨, 호흡은 breath.

0: 레 이렇게 발음이 되죠. 레. 네. 네. 그래서 두 개 자체가 일단은 달라요. 개를 일단 알아야 이 패턴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ing를 쓰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는 breathe, 숨 쉬다라는 동사에 ing를 건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breathing으로 바꾼 건데 ing를 쓰는 이유는 이 덩어리 표현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나 뭐 잘해라고 얘기를 할 때 I'm good. Are you good? Oh, she is good. Right? 거기까지만 쓰면 잘한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뭐를 잘하는데? 라고 하면 at 뒤에 명사가 나와도 되고요. 네. ing형이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이건 그냥 명사잖아요.
1: 네.
0: math, right? So I'm good at math. 이렇게 써도 되지만 네. ing 쓰는 거, 동사를 ing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eating.
1: Eating.
0: Right? Running.
1: Running.
0: Okay. 뭐, singing.
1: Doing.
0: Alright. 네.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을 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ight? So, for example, 나 요리 잘해. 나 요리하는 거 잘해.
1: I'm good at cooking.
0: 그렇죠. I'm good at cooking. How about this? 너 운전 잘한다. 너 운전 잘해.
1: Ooh, you are good at driving.
0: Driving. 그렇죠. Yes. ing를 건 거죠. So, 여기서는 cook. 동사에다 ing 형태로 바꿨고 drive라는 동사에 ing 형태로 바꾼 겁니다.
1: 근데 cook은 명사로 cook도 되잖아요. 요리.
0: 가능하죠.
1: 그러면 I'm good at cook.
0: 근데 그거는 요리라는 뜻이 아니라 cook은
1: 요리사죠.
0: 요리사.
1: 아.
0: 어색해지죠. 그렇죠?
1: Right. 예.
0: 자, 읽어볼게요. I am good at cooking.
1: I'm good at cooking.
0: You're good at driving.
1: You are good at driving.
0: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우리 그리는 거 뭐라고 해요? 그리는 거?
1: Draw.
0: Draw, right? 근데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자, 네? 너 그림 잘 그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잘하니?
1: Are you good at drawing?
0: 그렇죠.
1: 오.
0: 주어, 비동사 위치만 바꿔서 Are you good? 여기까지도 가능해요.
1: 너 좋아?
0: 잘하니? 잘해? 잘하니? 근데 뭘 잘하니? At drawing? Drawing? 이렇게 추가를 한 것뿐입니다. You got it?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So I'm good at, 장난으로 한 거예요.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라고 했는데 이 count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
1: 네.
0: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다. 이게 의역이 되면서 쳐주다.
1: 오?
0: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1: 그래요?
0: Yes.
1: 저는 아까 이것도 세줘 이렇게 맞아요. 해석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저는 되던데?
0: 가능해요. 보세요. count는 세는 거죠.
1: 네.
0: 셈을 당하거나 이런 네. 걸 count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고 의미가 셀 것은 셀 수가 없겠죠.
1: 아,
0: 셀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 네. 뭔가 이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이렇게 셀줄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오케이. 해석을 또 해주는
0: 그렇죠.
1: 거군요.
0: 이게 굉장히 좀 뭐 의역 버전으로 넘어가고 네.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줘요. 그것도 인정해줘요. 쳐줘요. 그거를 이렇게 세주나요?
1: 네.
0: 그래서 아 요건 나 안 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력서 같은 거에 이것저것 experience를 다 썼는데
1: 네.
0: 그 지금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업이랑 상관없는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겠죠.
1: 그쵸.
0: 그럴 때는 거기서 아 저는 이거 세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쳐줘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하.
0: Understand?
1: Yeah.
0: Alright. So count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Does it count? 라는 것을 아예 뭉쳐서 연습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Does it count? 그것도 쳐줘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 아, 그거 안 쳐줘요. 그러면은 It doesn't count.
1: 오.
0: It doesn't count. 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1: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아예 상대방 말 무시합니다. 그냥 매일 30분간 산책해. 그냥 그렇게 해라.
1: 지금 뭐
0: 말도 안 된다.
1: 서로 따로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네. Just take a 30-minute walk. 아, 매일이 빠졌네요.
0: 그렇죠.
1: 매일을 뜻하는 every day를 붙였을까 띄었을까 붙였어 볼게요.
0: Okay.
1: Every day.
0: 이게 가장 항상 고민되죠.
1: 너무 헷갈려요.
0: 들어봤지만 또 헷갈리고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자, 50%의 확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있어요. 네.
1: 맞아요.
0: 자, every day는 띄었어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사로서의 매일 매일 나 매일 거기 가, 나 매일 그 사람 만나, 나 매일 무슨 커피를 마셔.
1: 네.
0: 흔히 그렇게 말할 때는 every하고 day를 띄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원어민도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붙여서 잘못 쓰죠.
1: 네.
0: Every day가 붙으면요, 그거는 일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1: 아.
0: Right? So 예를 들어서 every day. job. 내가 매일 하는 일상적인
1: 일.
0: 뭐 일,

0: 명사 앞에서 붙는 그냥 형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회화체에서 보통 이걸 더 많이 쓰겠죠.
1: 그렇죠.
0: 자, 30분간 뭔가 워크라라고 했는데 덩어리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30분을 잠깐 뺄게요.
1: 네.
0: 이거는 조금 더 꾸며주려고 한 것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산책하다라는 덩어리 동사는
1: take a walk.
0: Take a walk. Take a walk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몇 분 동안 산책한다. 그러면 사실 take a walk하고 for 얼마 동안 이렇게 써도 돼요.
1: 오오.
0: 그것도 가능합니다.
1: 네.
0: 그거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그 얼마의 기간인지를 중간에 넣어도 돼요. Take a 몇 분짜리 walk 이런 식으로 대신에 얘는 walk를 꾸며주니까 minutes가 아니라 네. 단수로 minute 무조건 끊어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하자 이거 뭐죠? 야 하자.
1: Let's
0: 그러면 산책하자.
1: Let's take a walk.
0: 그죠? Let's take a walk. 어 방금 먹었는데 너무 뭐
1: 더부룩해.
0: 더부룩해. Let's take a walk, right?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10분간 산책해. 그러면 얘처럼 만들면 돼요. 그냥
1: take a 10-minute walk.
0: 그렇죠. Take a 10-minute walk. 아니면 take a walk for 10 minutes.
1: 오케이.
0: 이것도 가능하죠.
1: 아하.
0: Just like so.
1: 이게 right. 조금 더 익숙한 게 저 for 10 minutes가 뭔가
0: 네,
1: 좀 더 익숙해요.
0: 어, 그거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정해진 표현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거 많이 쓰진 않아요. 이런 걸 듣잖아요.
1: 네.
0: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1: 그거 안
0: 쓴대.
1: 써?
0: 그거 안 쓴대.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놔주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 맞아.
0: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른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아 이건 안 써요. 이건 진짜 뭐 본토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안 나와요.
1: 네네네.
0: 그런 거는 노이즈입니다.
1: 네. Okay?
0: 자 읽어보세요. Let's take a walk.
1: Let's take a walk.
0: Take a 10-minute walk.
1: Take a 10-minute walk.
0: 자 그리고 a walk.
1: 예. 이거
0: 주의하셔야 돼요.
1: 네 예, 맞아요.
0: 아 요거는 묵음이에요. Walk입니다.
1: 네.
0: 자. 참고로 혹시 take a walk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여기서 tak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take 대신에요?
0: 네.
1: 어...
0: 자 보여드릴까요?
1: 네.
0: 오케이 이거는 처음 봤을 수 있어요.
1: 어? 아 들어는 봤어요.
0: 네. 네. 이게 뭔가를 사실은 추구하다, 선택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So walk 쪽으로 간다,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So go for a walk 이것도 괜찮아요. 의미는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Very good.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네.
0: 첫 번째는 나는 왜 항상 피곤하지?
1: Why am I always tired?
0: 두 번째 나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1: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0: Does it coun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am I always tired? Why am I always tired?
2: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3: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질문 어순 앞에다가 이제 why를 붙이는
1: 네.
0: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Guys,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같이 갈게요. 난 왜 항상 피곤하지? 왜 나는 항상 피곤하지?
1: Why am I always tired?
0: 그렇죠. Why am I always tired? 이렇게요.
1: 네.

0: 넌왜 항상 화가 나 있니? Angry로 한번 해볼게요.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Always angry, right? 자, 세 번째는 좀, 살짝, 뭐라 그럴까?
1: 영화 대사.
0: 에이, so를 넣어서요.
1: 오케이.
0: 인생은 왜 이리 힘들까?
1: Why is life so hard?
0: Why is life so hard? 너 매일 잠만 자잖아. 막 이러면서.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am I always tired? Why are you always angry? Why is life so hard? Right, 다음 패턴은요. Be good at doing something. 뭐
1: 네네.
0: 하는 걸 잘하다.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마스터하셔야 돼요.
1: 맞아요.
0: 아시죠? Right? ING 넣어주시고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나숨 쉬는 건 잘해. 나숨 쉬는 거 잘한다고.
1: I'm good at breathing.
0: 그렇죠. I'm good at breathing. 자, 두 번째. 나 요리 잘해. 나 요리하는 거 잘해.
1: I'm good at cooking.
0: 그죠? I am good at cooking. There you go. 세 번째. 너 운전 잘하잖아. 너 운전하는 거 잘하잖아.
1: Oh, you're good at
0: 그렇죠.
1: driving.
0: You are good at driving, right?
1: Yes.
0: 같이 읽어볼게요. I'm good at breathing. I am good at cooking. You are good at driving.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1: 그쵸.
0: Be good at ing 혹은 그냥 명사 쓰는 것을 스터디 같이 하는 스터디 메이트끼리 문장을 바꿔가면서 또 만들어 보면서 연습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우린 또 칭찬의 민족이니까,
0: 네.
1: 야, 너 잘한다, 너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하다 보면은
0: 네.
1: 아주 순식간에 이 문장이 내 몸에 딱 배어 있을 것 같아요.
0: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y am I always tired?
3: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2: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3: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Why am I always tired?
4: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1: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4: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Okay. Okay, 30 minutes.
4: Just 30 minutes.
1: Oh, it's too hard for me.
0: 와, 잠이 다 깨네요.
1: 달아났어요.
0: 다 깨네요,
1: 네.
0: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friends from now on.
0: 그렇죠? We are friends from now on or from now on. 그다음에 comma, we
1: We are
0: are
1: friends.
0: friends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1: 네.
0: 중요합니다. Be good at doing something.
1: 오.
0: Right? Be good at ing 넣으셔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먹는 걸 잘해. 난 먹는 걸 잘한다고. 요거 만들어 주시면
1: 아, 본인
0: 되겠습니다.
1: 얘기를 예문으로 또 만드시면은
0: 그럼요.
1: 더 기억에 오래 가요.
0: 아니, 그게 제 얘기라는 걸 어떻게 맞췄습니까? 네, 맞아요. 영어로 만들어 주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얘들아, 안녕! 난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바로 대충 레이디. 머리 좀 대충 감았더니 좀 간지러워. 그치만 괜찮아. 그리고 영어도 대충 해도 괜찮아. 왜냐면 우린 다 소통할 수 있잖아. 아,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알아? 나 오늘 청소했다. 얘들아, 청소하는 거 좋아해? 청소하는 거 너무 싫어. 너희들 혹시 방 깨끗하니? 아, 나 오늘 하루 종일 청소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그래서 나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짜잔. 얘들아, 이거 뭐야? 로봇이야, 로봇. 근데 어떤 로봇인지 알아? 클리닝 로봇. I need a cleaning robot. 그런데, 얘들아. 청소하는 로봇이 없어서 나 너무 슬퍼. 나 그리고 청소하는데 너무 지겨웠다. I'm boring. I need a cleaning robot. 어때? 왜 틀린 거지? 지금 형용사 맞게 쓴것 같은데요? 난 청소하는 게 지루해. I'm boring. 아닌가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대충 레이디를 완벽한 레이디로 바꿔주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직 형용사의 쓰임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볼 거냐? 짜잔! 바로 형용사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형용사의 다양한 형태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 친구들이 오! 동사인데! 글쎄, 이 동사의 모양에 ing 붙은 것도 형용사의 역할을 한대.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동사에 또 ed, 우리 동사 ed 보통 언제부터요? 과거 만들 때. 이렇게 붙은 게또 형용사의 역할을 한대. 정말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야.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놔야 돼? 라는 거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용사는요, 누구랑 제일 친하다, 누구를 잘 꾸며준다? 바로 명사를 잘 꾸며준다라고 했어요. 명사의 모양이나 색깔도 말해주고요, 또 크기도 말해주고, 상태도 말해주고, 성질도 말해주고, 정말 다양한 정보를 주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 꾸며주는 이 형용사가 글쎄, 동사 ing 모양을 한 것도 있고, 동사에 ed가 붙은 모양도 있다더라라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ing 어디서 많이 봤어요? 선생님, 저는 진행형 배울 때 ing 기억납니다. 그렇죠. 바로 진행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왜냐면 형용사의 역할은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얘들은 동사잖아요. 그래서 뭔가 동작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동사에 ed가 붙은 건 여러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형 동사들이 많이 ed가 붙잖아요. 이미 동작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자, 보통 ing가 더 붙어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능동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능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직접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직접 이 주체가 되어서 이 동사의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ed가 붙은 거는 능동의 느낌이 아니라 무슨 느낌을 주냐면 보통 어떤 느낌이냐? 당하는 느낌, 수동의 느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더 나올 텐데 우리 친구들이 그냥 간단하게 아,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라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도대체 동사에 ing가 붙고 그다음에 동사에 ed가 붙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도대체 뭐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자, 먼저 동사에 ing가 붙는 이 형용사 역할 한번 보도록 할게요. His story was very interesting. 자, interest라는 건 뭐냐면 흥미롭게, 흥미진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동사에 ing가 지금 붙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동사 뒤에 ing가 붙은 뭐가 있다? 형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His story 주어 나왔고요. Was 비동사 나왔습니다. 뭐하다라는 거죠?
Very interesting. 뭐가 흥미진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다라는 거죠. 흥미로웠다, 과거니까. 자, his story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 형용사의 역할 중에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또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아, 지금 그의 이야기가 뭐하다? 매우 흥미로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구나. 그럼 이런 거 말고 또뭐 있는데, 바로 interesting, 재미있는 또는 흥미진진한, exciting, 흥미진진한, interesting도 흥미로운인데요. 자, 여기 있는 뭐 exciting도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리고 boring, 뭐하다? 지루한, 그리고 amazing, 놀라운, surprising, 이것도 놀라운. 그런데 잘 보니까 뭔가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러한 동사 ing형 형용사를 쓸 때는요, 보통 앞에 주어가 사물일 때가 많아요. 자, his story 어때요? 사물일 때이 감정을 만들어주는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얘다. 내가 이 흥미로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흥미로움을 느낄 때 이걸 느끼게 해주는 이러한 감정의 원인이 뭐야? 그게 바로 story.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ing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다음 거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한번 연습하고 가볼게요. They thought. Thought은 뭐예요? 생각했다라는 거죠. 무슨 동사의 과거예요? Think. 그쵸? They thought. 여기서 그럼 끊어볼게요.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어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하다라는 동사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무엇을 생각하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필요하네? 자, 근데 the movie. 그럼 여기까지가 목적어인 거야? 그들은 그 영화를 생각했다. 그런데 이거 뭐예요? was. 선생님, 이거 비동사잖아요. 아니, 지금 동사가 이렇게 두개 나온 거 맞나요? 자,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 전체 뒤에 있는 문장 자체를, 뒤에 있는 거 자체를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된다? 목적어로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무엇을 생각했다? 그 영화가 뭐 했다고? exciting, 흥미진진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했다. The movie was excited. ED 붙은 게 아니라 뭐예요? ing 붙였어요. 자,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이런 흥미진진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원인은 누구예요? 바로 the movie죠.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할 때 여기다가 ing 붙여준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주면 돼요. 두 번째 볼게요. She heard. Heard은 뭐예요? 들었다라는 거죠. Hear의 과거형이에요. She heard. 뭘 들었어요? 목적어 필요합니다.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the surprising news. 무엇을 들었대요? 뉴스를 들었는데, what? surprising news. 아주 놀라운 뭐예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여기서 surprising news 할때이 surprising ing 붙인 거. 무엇을 꾸며준다? 뉴스라는 명사 앞에서 지금 형용사 역할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ing 붙은 거 형용사 역할 하는구나 같이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동사에 ed 붙은 형용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y became

came tired after finishing the work.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끊어 보도록 할게요. They는 뭐예요? 주어. 그 다음에 become이 무엇이 되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tired, 피곤한 거죠. 자, 피곤한 이 감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들이죠. 그들이 피곤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앞에 나오잖아요. ED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They became tired. 피곤해졌어요. 언제? 뭐뭐 후에 해당하는 거죠. After finishing. 뭐 하는 거야?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The work. 일을 끝낸 후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tired, ED 붙은 게 언제 쓰여지는 거다? 바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대상. 보통 사람이 앞에 나오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사람이 나오면 became 또는 they was tired 뭐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이런 ed가 붙은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사 뒤에 ed가 붙은 형용사가 있는데요. 한번 따져볼게요. tired 그 다음에 worried 원래 worry 자체가 걱정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무엇을 걱정하느냐? 근데 걱정하는 word, I am worried. 걱정이라는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I am worrying 이라고 ing 붙이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 I am worried 하고 d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terested,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I am interested in 붙이면 어디 어디에? 난 뭐에 관심 많냐면 웹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뒤에 웹툰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이 주체가 누구냐?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I, 보통 사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콘서트,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가 내일이에요. 나 너무 흥분된단 말이죠. 나 진짜 오늘 잠이 안올것 같아. I am 뭐예요? 나 지금 상태가 어때요? Excited. 내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I am exciting. 이게 아니에요. I am excited.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bored가 있어요. 자, bored는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 지금 따분해. 아무것도 할게 없네. 심심하네. I am bored. 나 지금 지루해. 이런 건데. 이 지루하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좀 다르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나 진짜 너무 지루해를 I am boring이라고 ing 붙여서 쓴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틀려요. 그러면 나는 뭐한 사람이다? 지루함을 주는 내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루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나 심심해 이런 말 표현할 때는 I am tired 하는 거죠. 그다음에 surprised. 자, 이거는 놀란 거예요. 누가 깜짝 놀래켰어요. 생일이 오늘이었는데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I'm surprised. 나 놀랐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주로 감정 표현과 관련된 것들에 많이 우리가 ED를 붙여서 표현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한번 문장 해석해 볼게요. She's worried.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우리는요. worry, 걱정되는 거예요.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녀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녀는 걱정돼요. 자,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his health, 그의 건강에 대해서 그녀는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의 건강에 대해 걱정한다. 뭐뭐에 대해. worry 나오면 우리가 보통 about 많이 써서 이야기합니다. worry about 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they looked shocked. 자, 그러면 shock,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They looked. 그들은요, 뭐한 것처럼 보이냐면요, 이렇게 충격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충격을 지금 느끼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도대체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충격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들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라고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she's worried 하는 건데 she's worrying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정과 관련된 표현에서 앞에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나왔는데 ing 붙여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오늘의 문법 살펴봤고요. 우리 독해하면서 이 문법이 어떻게 또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독해할 지문인데요. 자, 오늘 독해할 내용, 우리 친구들 혹시 맨 앞에서 대충 레이디가, 아, 나 청소하기 너무 싫어. 뭐 있었으면 좋겠다? 청소하는 로봇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청소하는 로봇? 아니, 요즘, 로봇이 곧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데, 청소하는 로봇 선생님도 꼭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In Japan. 어디에서? 일본에서. There is, 와, there is 요즘 되게 많이 본다. There is 뭐뭐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뭐가 있대요? 호텔, interesting, 요거 뭔가 만들라. 라는 거네요. 자, 뭐가 있는지는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런데, at the gate. 자, at이라는 거는요. 아주, 여기, 한 점을 이렇게 우리가 콕 집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the gate라는 거는 뭐예요? 문에서. 딱그 문에서. 문에서, 로봇이요. 그럼 여기 호텔이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뭔가? 어떤 호텔에서, 그 호텔의 그 게이트, 들어가는 뭐, 문에서, a robot opens the door for you. 자, 그럼 여기서, robot이 주어가 되고, opens, 뭐 한다? opens, 문 열어줘요. The door, 무엇을 열어준다? 문을 열어주는 로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로봇이요, 문을 열어줘요. 누구를 위해? 당신을 위해. 자, for, 누구누구를 위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당신을 위해 로봇이 이렇게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야. 좋은데? 자, don't be surprised. 자, 여기서 surprised는 뭐예요? 놀라운이라는 건데요. don't 하면서 do not, 뭐 한다? 부정문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자, 여기서 don't be surprised라는 거는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urprise, 놀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 누구예요? 저죠. 그래서, 놀라지 마. 자, 아직 놀라지 마. At the front desk. 자, front라는 거는 앞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앞에 있는 데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호텔이나 또는 숙소 같은 데 들어가면 앞에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거의 커다란 이렇게 데스크, 책상 앞에 있죠. 그래서 the front desk라는 거는 안내 데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콕 집어서 at 또 나왔죠. 그 안내 데스크에서 a robot greets you라고 합니다. a robot 동사 나오고요. greets. greet라는 거는 인사, 맞이하는 거예요. 인사해주는 거예요. 맞이해줘요. 누구를? 너를, 당신을 맞이해줘요. 누가? 로봇이 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로봇이 또 인사도 해주는 거야. 인사해주는 거야. 어서오세요. 하고 맞이해주는 거죠. And, 그리고, a robot. 그 로봇은요? 로봇 다이너소어. 로봇 다이너소어는 뭐예요? 다이너소어 공룡이죠. 로봇 공룡이 또 있나 봐요. 로봇 공룡은요? gives. You the room key. Give라는 건, give라는 건 뭐예요? 주다라는 거죠. 자, 주는데 당신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줍니다? Room key, 그방 열쇠를 준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선생님. 자, 주어도 알고 내가 동사도 하는데, 아니, 목적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동사를 우리가 이제부터 좀 자주 볼 거예요. 그러면 좀 뭔지 알아둬야겠죠. 자, 이런 거를 주는 동사, 수요 동사라고 하는데, 이 수요 동사라는 말 너무 어려우니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대신 어떤 동사 있는지만 한번 보면 돼요. give라는 거 나오면 그 뒤에 두 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부처럼 이렇게 뒤에 두 개가 오는 동사들이 또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

텔은 뭐예요? 말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어때요? 오, 그래. 기브나 텔이나 뒤에 이렇게 두 개가 오겠구나. 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아요. send. 내가 send는 무엇을 보내는 건데,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알게 된세 개의 동사는 give랑 tell이랑 그 다음에 send. 뭔가를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주는 거잖아요.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뒤에 이두 개의 목적어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우리가 여기 독해 지문에서 give라는 동사가 나오면 오, 이거 뒤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하고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로봇 공룡이요 뭘 준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룸키 바로 방 열쇠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in the room 이제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자, 방 안에 방 안에서 로봇이요. Robot helpers are around to assist you. 자, 여기까지 볼게요. Robot helpers 뭐가 될까요? 자, help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robot helpers는 바로 로봇 도우미들을 말해요. 로봇 도우미들이 are around. around는 주위에 있다라는 거야. 로봇 도우미들이 주위에 있어요. 자, 그런데 to 나오면 항상 먼저 끊어보라고 했죠. 자, to 나오면 그 뒤에 여러분 동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동사가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어떤 역할 문장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주위에 왜 있어요? 아니, 이 로봇 도우미들 주위에 왜 있는 거예요? To assist you. assist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help처럼 help처럼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assist you는 돕다, 도움이 되다. 그래서 누구를, 당신을 도와주려고 또 방에 들어가면 로봇 도우미들이 있대요. Cleaning robots. Cleaning robots. 청소하는 로봇이죠. 여기 cleaning, 청소하는 이 로봇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Cleaning robots keep the hotel clean. 여기 볼게요. keep이라는 동사 또 중요합니다. 자, keep은요. 유지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태를 계속 같은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keep, 무엇을, 호텔을 어떻게 유지한대요? clean 이라는 여기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아까 give나 send나 tell과 같은 동사들은 뒤에 뭐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수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keep이라는 우리가 동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eep 그리고 help라는 동사도 있거든요. 자, keep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여기 keep은요, 무엇을 어떻게 하게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어떻게 하게 우리가 보통 형용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keep the hotel clean이라는 게 나오면 호텔을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한다라는 거죠. 또 help는요, 누구를 어떻게 하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요거 말고 우리가 정말 자주 보는 동사 하나 있어요. 뭐도 있을까요? make. make라는 거는요, 봐요.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도 세개 기억해 주면 좋아요. 아, 이런 동사 나오면 아, 뒤쪽에 이렇게 해석하는구나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clean이라는 형용사가 지금 아, 호텔을 어떻게 한다? clean하게 유지하는 거야. 누가? 이 클리닝 로봇이. 클리닝 로봇은 무엇을 한다? 호텔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라는 거죠. Robots do everything. 진짜 로봇이 많은 걸 하네요. 자, 어떤 거예요? 아까 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맞이해주고요. 뭐 방에 들어가면요. 청소하는 로봇이 또 이렇게 호텔을 깨끗하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방에 들어간 로봇 도우미들이 또 여러분 도와주려고 있고요. 그래서 아, 로봇이 정말 뭐, 많은 것들을 하는구나. 자, is it strange or cool? Strange는 뭐예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Is it strange? 이상해요? 또는 여러분, is it cool? 어때요? 멋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이런 일본에 있는 로봇이 모든 걸 하는 호텔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세요.

일본에는 흥미로운 호텔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in Japan, there is. 그러면 뭐뭐가 있다는 우리가 해결했고, 일본에는도 해결했단 말이죠. 자, 그럼 흥미로운 호텔. 자, 호텔이라는 명사를 지금 어떻게 꾸며주고 있는데요.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on이라는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있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순서대로 우리가 흥미로운 호텔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명사는요, 명사 앞에, 하나의 것을 뜻하는 관사를 붙여요. 그래서 관사, 그리고 이게 바로 언아 또는 언이라는 건데, 자, 관사 다음에 보통 명사를 붙여요. 영어에서 이렇게 약속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는 관사가 없어서 우리 친구들이 관사의 개념을 좀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자, 관사에 명사를 붙인데, 우리가 형용사가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명사 앞에 위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관사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명사를 붙여줘서, 그래서 on 관사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이라는 interesting 형용사 나오고, 이 형용사가 누구를 꾸며줘야 돼요? 명사 꾸며줘야 되니까 우리가 hotel 써서 in Japan, there is an interesting hotel 하고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라는 거죠. 자, 일치하는 내용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호텔 직원이 로봇 복장을 하고 있다. 로봇 복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전혀 찾을 수 없죠. 오히려 이 호텔 직원들이 다 누구였어요? 다 로봇이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호텔 서비스는 모두 로봇이 한다. 그래서 이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죠. Robots do everything 하면서 호텔의 서비스 문 열어주고 룸키 갖다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로봇이 한다라고 했었죠. 세 번째, 방 안에는 로봇들이 들어갈 수 없다. 아니요, 방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Robot helpers 있었죠. 그래서 로봇 도우미들까지 있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바로 2번이 되겠죠. 오늘 형용사 하면서 어떤 형용사 배웠어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동사의 ing 또는 동사의 뭐 ed 붙는 이러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은요, 동사에 ing 붙이는 형용사, 그리고 동사 ed 붙는 형용사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boring 이라는 것과 bored 함께 보도록 할게요. boring 이라는 거는 이러한 감정을 주는 원인에 대해서 할때 우리가 something is boring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bored 자체는요, 아,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나일 때 또는 사람일 때그 대상이 나올 때 I am bore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형용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알아두세요. 네, 친구들, 오늘 형용사의 다양한 형태 그리고 그 역할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복습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독해 지문하면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러한 동사는 뒤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같이 알려줬죠. 그것까지 모두 다 같이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가 독해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단어들도 계속 쓰면서 외우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요,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기초 영어법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가 들어간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요. 선생님이 두 가지 문장 예시로 만들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I play tennis. 나는 테니스를 한다 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He studies English.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어 자리에 3인칭 단수 주어를 적으면 동사를 적절하게 변형시켜 줘야 된다는 점, study라는 동사는 studies처럼 써야 된다는 점 유의해서 문장을 적으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문 배워본다 그랬죠?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나는 이러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문장을 오늘 배울 I don't like 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배웠던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긍정문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I am Tim. 나는 팀이야. 나는 축구를 좋아해. I like soccer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책을 좋아하지 않아 라는 문장을 우리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좋아하다는 여기 like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다는 어떤 단어를 추가를 해주냐? 바로 do not 줄여서 don't라는 표현을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I don't like books. 나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부정문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둘은 쌍둥이에요. 톰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I am Tom. 나는 톰이야. I love books. Like는 좋아하다고요. Love는 사랑한다 라는 뜻인데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책을 정말 좋아해. 하지만 나는 축구를 하지는 않아. 우리가 축구를 하다 어떤 동사 쓸까요? play soccer 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좋아하지 않아 don't 붙어줬죠? 자, 마찬가지로 don't를 붙여서 I don't play soccer 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 지금 일반 동사의 부정문 우리 뭘 추가했다? don't를 추가해서 쓰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무엇을 하지 않다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요, 아까 우리 do not 줄여서 don't를 썼죠? 자, 그런데 does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일반 동사는요, 그냥 비동사처럼 not을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do 또는 does라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 do랑 does를 우리는 조동사라고 불러요. 일반 동사를 조력해주는, 도와주는 동사,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do나 does, not을 일반 동사 앞에 써서 무엇으로 나타낸다? 부정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do not을 쓰기도 하고요. does not을 쓰기도 합니다. 자, 어떤 주어에 do를 쓰고 does를 쓰는지 한번 구분해보는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인 경우는 뭘 써주냐? 바로 do not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요, 일단 1인칭 단수 주어 I, 복수 주어 we, 그리고 2인칭 단수 you, 너, 그리고 복수 주어 you, 너희들, 마지막으로 3인칭 복수 주어가 나올 때는 다 do랑 not을 써줍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 동사는요, 변형 없이 어떻게 써준다? 동사 원형으로, 동사 원형은요, 동사를 변형 없이 있는 그대로 쓴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do not을 써주고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do not을 쓰는 경우였고 does not을 쓰는 경우를 한번 봐야겠죠. 자, does not은 언제 쓰냐? 3인칭 단수인 경우. 우리 그 규칙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우리 현재형 일반 동사 쓸 때 동사 뒤에 s나 es 붙이는 규칙 기억나세요? 언제 s나 es 붙였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오, 마찬가지로 똑같이 3인칭 단수면요, 뭘 써준다? 두 뒤에 es가 붙은 형태로 does를 쓰고 not을 붙여준다. 그래서 뭐가 돼요? 네, 동사 원형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두 가지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녀는 책을 좋아한다. 어떻게 쓸까요? She likes books.

자, 이때 우리 like라는 동사 뒤에 뭘 붙여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s를 붙여야 된다. 자, 이렇게 s를 붙여야 됐죠? 이번에는 그녀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s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오면 뭘 써준다? does랑 not을 써준다. 자, does not 딱 쓰고요. 많은 학생들이 진짜 실수 많이 하는 부분. 우리가 이미 긍정문에서 이렇게 likes 쓰는 걸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쓰냐? She does not likes books. 이렇게 쓰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우리가 부정문을 써줄 때는 likes라고 쓰는 게 아니고 s를 빼고 어떻게 쓴다? 동사 원형으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틀린 겁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s를 빼고 원형, like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부분 잘 유의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예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나는 닭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I, 나라는 주어가 나와요. I 뒤에는 뭘 써준다? 아까 do not을 쓴다 그랬죠? I do not.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동사 좋아하다는 네, like. 그냥 원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I do not like chicken.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그들이라는 복수 주어가 나옵니다. They. 자, they도요. 마찬가지로 뭘 써준다? do not을 써준다. 그래서 they do not. 그 다음에요. 먹지 않는데요. 먹다라는 동사 원형 그대로 eat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They do not eat chocolate. 그들은 초콜릿을 먹지 않습니다. 라는 부정문. 우리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does를 쓰는 예문도 한번 볼게요. 자, she, 그녀라는 3인칭 단수 주어 나왔습니다. 그녀라는 주어가 나오면요. 일단 does를 써줘야겠죠. 자, she does not. 근데 그녀는 빨리 걷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걷다라는 동사 뭐 활용하면 될까요? walk라는 동사 있죠, walk. 자, walk라는 동사를 s를 붙이지 않고 동사를 있는 그대로 원형으로 써준다. She does not walk fast. 그녀는 빨리 걷지 않습니다. 라는 예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Tom은요, a lot of vegetables. a lot of라고 하면 많은 이란 뜻입니다. 자, Tom은요, 야채들을 많이 먹지 않는데요. 그치. 자, 그러면 일단 톰. 아, 3인칭 단수 주어구나. 확인을 하고요. does not 써주면 되겠다. 그쵸? Tom does not. 그리고 먹다라는 동사 eat 그대로 써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Tom does not eat a lot of vegetables. 톰은요, 야채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practice 1으로 가서 우리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꽤 재밌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예시와 같이 자신의 습관이면 긍정문으로, 나의 습관이 아니면 부정문으로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I have breakfast. 나는 아침을 먹는다라는 긍정문인데요. 내가 아침을 먹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말한다? I do not have breakfast.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선생님은 선생님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I have breakfast. 선생님은요,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네. No로 갈게요. 그래서 쌤은 I do not have breakfast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보다 선생님은 잠을 더 많이 자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갔더니, I eat vegetables every day. 나는 야채를 매일 먹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선생님은 야채를 굳이 챙겨 먹지는 않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 먹죠? 급식에 야채가 나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영양소가 생각보다 되게 잘 구성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급식 식단이. 그렇기 때문에 야채를 매일 먹는다. Yes로 가볼게요. Okay, yes. I drink enough water. 자, 이번에는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신다. 어때요, 여러분? 마시나요? 선생님은 물보다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no로 갈게요. 그럼 I do not drink enough water이 되겠다. 자, 이렇게 가면 I eat fruit often 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과일을 자주 먹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선생님은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I eat fruit often. Yes로 갈게요. 자, 그러면 good. Try to stay healthy. 좋아요.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도 중간은 갔는데, 혹시 여기로 Great, you're healthy가 나온 친구 있나요? 그러면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건강한 거고요. 만약에 not good, 좋지 않습니다. Your health is in danger. 당신의 건강은 위험합니다라고 나와 있으면 좀 반성을 해서 하나라도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긍정문, 부정문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림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일단 1번을 보니까 샘은 every morning, 매일 아침이란 뜻이거든요. 매일 아침에 샤워를 한다. 지금 샤워를 하다라고 할때 take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x 표시가 없어. 그럼 매일 샤워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take라는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그냥 take 쓰고 끝내면 되나요? 아니지. 우리 뭘 본다? 주어를 잘 봐야 되잖아. 샘이라는 3인칭 단수주어 나옵니다. 아하, 그러면 S를 써주면 되겠죠? Sam takes a shower every morning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Sam은요, write in his diary. 그는 일기를 쓸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X 표시야. 그는 일기를 쓰지 않는다. 아, 지금 부정문으로 쓰면 되겠구나. 자, 그럼 샘이라는 3인칭 단수주에 맞춰서 우리 does를 써볼게요. 그 다음에 뭘 써주죠? not을 씁니다. Sam does not. 그리고 write 이란 동사는 동사를 원형 그대로 써주죠. 그래서 Sam does not write in his diary가 되겠습니다. 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Sam은요, regularly는 규칙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까요? 하고 봤더니 지금 X 표시가 돼 있어. 그러면 쌤은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문으로 적어 볼게요. 2번과 마찬가지로 쌤 does not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exercise, 운동하다 동사 원형으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요, Sam does not exercise regularly. Sam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문 되겠죠? 자, 4번의 Sam은요, in the evening, 저녁에 TV를 보나요? 자, 보니까, 오, 봅니다. 긍정문으로 watch라는 동사 써줄 텐데, 자, watch는요, 뒤에 s, es 뭘 붙일까요? 네, 3인칭 단수주어가 나오면 이렇게 ch로 끝나는 동사는요, es를 붙입니다. 그래서 Sam watches TV in the evening.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까지 연습 문제 다 풀어 봤는데요. 첫 번째 개념 마무리하고 베이직 컨셉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베이직 컨셉트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문 배우고 있는데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 do not, does not을 줄임말로 쓰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John's weekend. John의 주말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John은 주말에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산책을 하다 어떤 동사를 쓰냐면요. take a walk, take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John, take, 그리고 뒤에 s를 붙여야겠죠. John이라는 3인칭 단수 주어에 맞춰서요. 저는 산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John은요, 쇼핑을 가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지 않는다. 아까 전에를 뭐 붙이는 연습했죠? 3인칭 단수 주어에는 does not을 붙인다. 자, 근데 줄여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does not을 줄이면요, doesn't가 돼요. John doesn't. 자, 그리고 쇼핑을 가다라고 할때 우리 go라는 동사를 써줍니다. John doesn't go shopping. 이렇게 쓰면은 아, 부정문 많이들 쓰는 부정문의 줄임말 doesn't go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does not을 줄이는 법 쉽죠? doesn't 이렇게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존의 주말, 존과 그의 친구들은 콘서트에 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3인칭 단수주어가 복수주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가지 않는다니까 부정문으로 써주세요.

줄때 이번에는 do not을 써야겠죠. 줄이면 don't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자, does not을 줄이면요, doesn't. do not을 줄이면 don't가 되는구나. 자, 콘서트에 가지 않는다니까 go라는 동사를 그대로 써줄게요. John and his friends don't go to a concert. 콘서트에 가지 않는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John은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하네요. John하고 빈칸 lunch at his favorite restaurant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점심을 먹다라고 할때 eat라는 동사도 있지만 보통 lunch가 뒤에 나오면 어떤 동사 써준다 했죠? have라는 동사 쓰잖아요. have lunch 이렇게 쓰면 점심을 먹다라는 뜻인데요. John이라는 3인칭 단수조에 맞춰서 have를 어떻게 바꾼다? has로 바꿔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John has lunch at his favorite restaurant. 이런 긍정문이 완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표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인 경우에는 do not, 줄여서 don't를 써줄 수 있죠. 동사는요, 원형으로 써준다. 자, 여기서 긍정문인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나는 창밖을 본다라는 문장인데 우리가 look이라고 하면 그냥 보다예요. 근데 look out, out이 붙어 있죠? 창밖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부정문으로 만들어 주면요. I하고 do not을 추가를 하죠. I do not look out the window. 나는 창밖을 보지 않습니다. 자, do not 줄이면요. don't가 되죠. I don't look out the window가 되는 겁니다. 네. 자, does not을 줄이는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 does not 줄여서 어떻게 쓴다? doesn't. 그리고 동사는 원형으로 쓴다. 특히 3인칭 단수를 쓸때 우리가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이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주의해야 될 점. 동사를 원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 자, 긍정문 보겠습니다. 그 나무는요, 빨리 자란다라는 문장인데 우리가 자란다라고 할때 grow라는 동사를 써요. 근데 the tree, 그 나무라는 3인칭 단수조가 나오니까 지금 grow 뒤에 뭘 붙였어요? s를 붙여줍니다. 자, 근데 부정문으로 바뀔 때는요, the tree does not. 자, does not을 써주는데 grow 뒤에 뭐가 빠졌어요? s가 빠졌지. 동사는 원형으로 쓴다. 자, does not 줄이면요, doesn't가 되겠죠. The tree doesn't grow fast. 그 나무는 빨리 자라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생각보다 부정문 괜찮죠? 할 만하지, 얘들아? 네, 좋아요. 우리 그러면 연습 문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집 집안일 분단표예요. 그래서 이 분단표를 보고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자, 1번 문장을 보니까 My mom prepares meals. 엄마는요, 식사를 준비한다란 뜻이에요. Prepare meals. 식사를 준비하다. But, 하지만, my dad and I, 아빠와 나는요. 지금 보니까 빈칸이죠? 아, 아빠와 나는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구나. 자, 그러면 지금 주어가요. 아빠와 나라는 복수 주어가 나옵니다. 자, do not, does not, 뭘 써줄까? do not을 써주면 되겠죠. 줄여서, my dad and I, Don't do it. 아빠랑 나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면 돼요. 자, 2번으로 가볼까요? My dad, 아빠는요, the dishes. 설거지를 하시나요? Wash the dishes. 설거지를 하던데, 아빠는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아빠는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볼게요. 자, 일단 주어를 보니까 My dad, 아빠라는 3인칭 단수주어 나옵니다. Doesn't라고 쓸게요. 자, My dad doesn't. 그리고 wash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요 아빠는요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My mom and I do it 대신에 엄마와 내가 한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 4번 한번 볼게요. 3번에 My mom 엄마는요 the house 집을요 clean 청소를 하실까요? 하고 봤더니 아 엄마는 하지 않네 대신에 누가 해요? 아빠와 내가 합니다. 자, 그럼 엄마는 doesn't clean the house라고 써야겠죠. 왜냐하면 my mom 3인칭 단수 주어니까 doesn't로 부정문을 만들어 줍니다. My mom doesn't clean the house. My dad and I do it. 아빠와 내가 하네요. 자,
4번 문제로 가볼까요? My mom and I, 엄마와 나는요, the garbage라고 하면 쓰레기란 뜻인데요. Take out the garbage,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요, 엄마와 나는, 아, 쓰레기는 버리지 않아요. 이건 누구의 담당? 우리 아빠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My mom and I, 엄마와 나라는 일단 복수 주어가 나옵니다. 부정문으로 써야 되니까 don't를 쓰겠죠. My mom and I don't take 동사 원형 그대로 써주죠. Don't take out the garbage. My dad does it. 아빠가 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괄호 안에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우리 유찬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지금 유찬이는요. 자전거를 타고 가요. 학교까지. He rides his bike. 그러면요. 학교까지 걷지 않는다. walk라는 동사 활용해서 써볼게요. 일단 유찬은요. 3인칭 단수조네요. 그래서 유찬 doesn't라고 쓰고요. walk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쥐나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쥐나는요. takes a badminton lesson. 배드민턴 레슨을 받습니다. 대신에 swimming lesson. 수영 수업은 듣지 않죠. 자, 그러면 진아는 doesn't 그리고 take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진아는 수영 수업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y 지금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요. at noon이라고 하면 정오라는 뜻이요. 정오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식사를 하나요? 하고 봤더니 They have lunch at 12:30. 아, 12시 30분에 밥을 먹는데요. 그러면 그들은 낮 12시에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부정문으로 쓰면 되겠죠. 자, they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don't를 쓰죠. They don't have lunch at noon. They have lunch at 12:30. 12시 30분에 먹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연습 문제 다 한번 풀어봤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Grammar in Real Life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대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y father works too much. 나의 아버지는 일을 너무 많이 하셔. So he is very tired. 그래서 그는 너무 힘든 상태야. 지쳐 계셔. What does he do? 아, 그래? 아버님이 무엇을 하시니? He is a computer programmer. 아,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시다라고 하네요. Lin, he needs this. 리나, 그는 이게 필요해 하고 꺼내는데 이게 뭘까? 그는 약이 필요하지 않아. 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필요하지 않아라는 이 문장을 지금 우리가 영어로 쓰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일단 주어가 he, 그네요. 그러면은 여기 보기에서 그라는 단어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아라는 부정문을 써줍니다. 일단 3인칭 단수조는요. does not으로 부정문을 써주죠. 그래서 does not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는 동사를 찾아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need. he does not need. 자, 그리고 medicine any라는 단어가 남아 있는데 any medicine이라고 하면 그 어떤 약도 필요하지 않아. 약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ny medicine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자, he 그는요. does not 필요하지 않습니다. Does not need 무엇이요? 그 어떠한 약도요. Any medicine. 네, 이렇게 문장을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나머지 대화문 한번 읽어 볼게요. He does not need any medicine이라고 하니까 아, 이곳은 비타민 C야라고 합니다. This is vitamin C. Give it to him. It helps. 그에게 이것을 줘. 도움이 돼라고 하니까 thanks 하고 받죠. 자, 보면은 다음은 린의 아빠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동사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일단 1번. 그는요. 일을 많이 하시나요? 네, 일을 많이 합니다. 아빠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항상 힘이 들어하셔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문으로 he works too much. s 붙여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그는요, make, 만듭니다. computer programs.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까요? 그의 직업이 뭐예요?
He is a computer programmer.

프로그래머이라고 하잖아요. 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시는구나. 자, make 그대로 써주는데요. S 붙이면 되겠죠. He makes computer programs. 자, 3번은요. He is very tired. 그는 매우 힘이 듭니다. 지쳐 계십니다. But, 하지만 그는요. take medicine이라고 하면, 여러분, take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take medicine, 약을 복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힘이 들지만 약을 복용하지는 않아요. 부정문으로 써야겠죠? 자, he라는 주어에 맞춰서 he doesn't 써주고요. take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He doesn't take any medicine.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 위 대화 이후의 상황을 설명한 글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한 번씩만 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형태를 어떻게 할수 있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리는요, the vitamin C, 비타민 C를 어떻게 하나요? 받습니다. 친구가 주니까 받죠. 우리 받다라는 표현, get이라는 동사를 쓰면 돼요. 린이라는 3인칭 단수저가 나오니까 S 써줍니다. Lynn gets the vitamin C. 그녀는요, it to her father. 그것은 비타민 C죠. 그것을 아버지에게 줍니다. 드립니다. 자, 주다라는 동사 give 나와 있네요. 자, 3인칭 단수조에 맞춰서 S를 써줍니다. 자, 그는요, 그것을 먹겠죠. 우리 무엇을 복용하다? 아까 take라는 동사 쓰면 되겠습니다. He takes it. 여전히 S를 붙여줍니다. And 그것을 먹으니까 어떨까요? Tired.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겁니다. 힘듦을 느끼다를 우리가 feel tired. feel이라는 동사를 써주는데요. 앞에 doesn't를 붙여서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 완성해 볼게요. He takes it and doesn't feel tired. 더 이상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 완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의 개념 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마무리 포인트로 일반 동사의 부정문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문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나요? 그냥 not을 붙일 수 없다 그랬죠. 자, 무엇에 도움이 필요하다? 바로 조동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주어 뒤에 뭘 붙여주죠? 네,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춰서 do 또는 not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뭘 붙인다? not을 붙인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어줄 수 있었죠. 줄임말로 하면요. do not은 don't가 되고 does not은요. doesn't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 I don't like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 완성해 보실 수 있죠.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 후기 많이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공 인증 남겨주시면요. 열공 도장 쾅 찍어 드릴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197강 화요일 코너입니다. 자, 화요일 날은 이제 읽기가 되겠죠. 네, 저희가 이제 어제 관계 부사에 대해서 첫 발을 떼냈기 때문에 자, 관계 부사를 활용해서 자, 오늘은 좀 글을 읽고 자, 해석해보는 연습.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공부할 순서는 매주 동일합니다. 관계부사가 포함된 문장들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분석에 따라서 해석하는 연습해 보실 거고요. 자, 마무리가 되게 되면 다 듣고 한번 따라 읽어 보심으로써 정리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첫 문장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덩어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treatment 주어겠죠? ment는 몰라도 주어입니다. ment는 대표적인 명사형 어미가 되니까요. 자, will continue. 자, 이것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until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들어와 있는데 쟤는 무슨 절일까요? continue가 타동사면 목적어 절일 거예요. 그런데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다 했어요. 우리 이미 여러분들하고. 1번이 뭐라 그랬죠? that. 2번이 뭐라 그랬죠? whether 혹은 if. 3번이 뭐라 그랬죠? 의문사절.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세련되졌기 때문에 until이라고 하는 절을 이제 딱 보시면 이거는 이제 결국은 명사절이 될 수 없다. 명사절이 될 수 없으면 얘는 뭐예요? 자동사가 되는 거죠. continue는 뭐뭐를 지속하다면 타동사, 뭐뭐가 지속되다면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until 이하가 그렇다면 결국 무슨 절이에요? 부사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할 정리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 딱 들어가는데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어휘가 이제 눈에 걸리죠. treatment라고 하는 어휘가 눈에 걸릴 거예요. 자, treat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루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쇠 같은 금속 같은 것들을 다루다라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다룰 수도 있겠죠. 자, 의사 선생님이 사람을 다루는 건 뭐예요? 치료하다죠. 그래서 treat라고 하는 단어에는 치료하다의 뜻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treatment는 그래서 치료의 의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트리트먼트 쓰는 거 하나 좀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들 샴푸를 집에서 쓰실 거예요. 근데 트리트먼트 샴푸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트리트먼트 샴푸라고 하면 바로 치료용 샴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중학과정에서 2학년 과정은 아닌데 3학년 과정쯤 되면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치료가 지속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누구누구가 뭐 할 때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를 자세히 수식하는 시간 부사절이에요. 자, 근데 굉장히 길이가 길죠? 자, 쫄지 마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너무 길다라고 해서 당황해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앞에 until이 있었고요. 뒤쪽에는 완전 문장이 왔을 거예요. 왜? 부사절의 접속사는 중복되는 명사가 생략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일반 접속사니까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왔을 겁니다. 자,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which와 the point가 되겠어요. 자, which는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에서 꼭 기억하세요. 을, 를로 번역되지 않지만 타동사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다 그랬죠? 자, which가 어디 어디에 목적지에 도달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which는 타동사로만 거의 99% 사용됩니다. 요 점을 자, 기억하시면 오늘 강의에서 아주 좋은 수학 하나를 걷어가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patient에는 환자의 뜻이 있죠? 환자가 도달합니다. 자, 타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왔어요. 을룰로 번역되진 않습니다.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지점은 비록 물리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종의 장소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 지점. 그런데 뒤에 where가 왔어요. 그러면 요 where는 어떤 장소명사 다음에 왔고 where가 왔으니까 당연히 완전 문장이 나올 거거든요.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고 얘는 자동사예요. work는. 그래서 부사와 그리고 또 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제 굳이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md라고 해야겠죠. 그럼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럼 얘는 이거는 결국은 형용사절이니까 이런 지점이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똑바로 올바르게 correctly, safely는 안전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치료가 지속될 거다의 내용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요 내용을 이제 한번 좀쭉 저희가 복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예요? The treatment will continue. 언제까지죠? Until the patient reaches the point. 어떤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where he can walk correctly and safely.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길이가 굉장히 좀 길었지만 몇몇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만 여러분들 잘 잡으시면 전혀 어렵지 않았죠? 예, 잘하셨어요. 자, 1번 넘어가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좀 가볍습니다. 어때요?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보자마자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끝내야죠. 그런데 바로 뒤에 뭐가 나왔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위치가 나왔네요. 맞죠? 그러면 역할은 다 정해진 겁니다. 이거는 형용사적 수식어네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개의 덩어리를 역할을 정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 더 데이는 시간인데 왜 when으로 쓰지 않고 왜 which로 썼나요? 이거 여러분들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적인 단순한 발상이라고 했죠? 자, 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물이기도 해요. 시간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 따라서 여기에 위치를 쓸 것인가, when을 쓸 것인가는 누가 결정한다? 데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완전 문장이 왔느냐, 혹은 불완전한 문장이 왔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들? on이 있죠? 자, on the day였을 거예요. 미경이가 first arrived here 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곳에 도착을 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이라고 하는 명사만 제거됐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로 받은 거고요. 만약에 on까지 함께 없어졌다면 이하는 완전 문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when으로 또 바뀌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 다 끝났나요? 네, 그러시면 충분히 자, 역할 정리도 했고 해석도 깔끔하게 해봤으니까요. 자, 복기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 remember the day. 자, which를 썼어요, 여기서는. 자, which, 미경, the first arrived here on.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 잘 하셨을 거고요. 자, 다른 문장으로 요거를 이제 when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I remember the day when Bigyoung first arrived here. 해서 문장이 끝났을 겁니다. 자, 마무리 짓고 3번으로 갈게요. 3번입니다. 3번 꽤좀 어렵습니다. 또 지문 안에서 좀 뽑아놓은 건데요. 자, 어휘 몇 개만 또 살펴보도록 하죠. Emperor. 자, 이것도 이제 중학과정에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될 단어로 돼 있던데요. Emperor라고 하면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황제의 soldiers라고 하면 군대죠? 자, invade는 침입하다, 침투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 단어도 여러분들 좀 여러분께 어려웠을 거예요. 요거는, 자, 중등용 단어에는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문에 보면 맨 밑에 별표 쳐갖고 단어 뜻 나오죠? 자, 요것도 그렇게 여러분들, 중등용 단어가 아니면 그렇게 별표를 쳐놓고 뜻을 알려준다고요. 시험에서는. 요것도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tribe라고 하는 건 부족의 뜻입니다. 자, 전체는 부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황제의 군대가 침입했어요. 북쪽의 부족을 침입했을 때. 그 다음엔요. 그들이. 그들은 누구예요? 북쪽에 살던 그런 부족들이겠죠. 그들이 ran away. ran away는 수거입니다. 도망가다. 동사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이건 부사고 아니겠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two places. 그 다음에 where가 왔네요? 얘는 뭘까요? 얘는 이러이러한 장소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 전혀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자, where 얘는 완전 문장이 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King's army could not arrive. arrive는 대표적인 일형식 자동사라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킨의 군대가, 킨의 군대면 이 황제의 군대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soldiers를 반복해서 쓰기 싫으니까 이제 army로 썼네요. 군대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장소로 북쪽 부족이 도망갔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입장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사절은 뭐였죠? 언제? When the emperor's soldiers invaded the northern tribes. 그렇게 침투했을 때 누가 뭐 했대요? They ran away.
도망갔답니다. 자, 어디로요? Two places. 어떤 장소예요? Where King's army could not arrive.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죠? 자, 꽤 길었지만 이제 여러분들 잘 하시고 있는 자, 여러분들의 자신감 상승의 소리가 제게 막 느껴져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 3번 문제도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하고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좀 가볼게요. 네 번째 문장도 이제 지문 안에서 이제 뽑은 건데요. 스케이트보드와 관련된 스케이트보드 타는 연습하는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지문이었어요. 자, 한번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고요. 길이는. 자, 이 word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도 만들어주고 부사도 만들어주는 자, 그런 어미가 되겠습니다. forward라고 하면 앞쪽으로 이런 뜻이고요. 앞쪽의 그런 뜻이에요. 앞에 down이 붙었으니까 뭘까요? 바로 아래쪽의 아래쪽으로 이런 뜻이겠죠. 여기는 지금 명사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향하는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자, 길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word는 어느 쪽의, 어느 쪽으로 향하는, 어느 쪽으로 라고 하는 방향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점 강조 드릴 거고요. 당연히 얘가 주어겠네요.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치사구는 뭘까요? 100% 형용사구가 되겠죠. cross street가 뭐예요? cross가 여러분들 십자가를 cross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cross street는 교차되는 길을 의미하겠습니다. 교차되는 길이 없는 그렇게 길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도로가 뭐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호가 필요하겠네요. 뭐가 됩니까? 완벽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왔나요? 어이구 위치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요거는 형용사의 절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떠어떠한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내용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위치 이하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당신이 연습하다. practice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죠? 여기서는 동사 자리니까 동사로 쓰였고 연습하죠. 뭐를요? basic skateboarding skil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스케이트보드의 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인까지 없어졌다면 저 위치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area 다음이니까, 장소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며요. 일부 선행사가 장소니까 where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입장 정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의 형용사구, 동사의 보호 다음에 형용사절이 길게 늘어서 있네요. 자, 그럼 도전해 볼까요? A long downward road. 자, 그 다음에 MA는 뭐였나요? 자, without cross streets. 동사는 뭐였죠? Could be. 뭐가 될 수 있죠? 바로 perfect area가 되겠습니다. 자, 그 perfect area를 뒤쪽에서 설명하는 위치절이 있었어요. 자, 뭐였나요? Which you practice basic skateboarding skills in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 관계 부사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The perfect area where you can practice basic skateboarding skills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될 거고요. 가능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자 4번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5번으로 갈게요. 자 다섯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reason 당연히 주어져 문장 맨 앞에 명사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오, why가 나왔어요. 그러면 관계부사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완전 문장이 나왔을 겁니다. 뭔가요? We get flu shots every year 이렇게 돼 있어요. get이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분들 만능 동사라 그랬죠? 여기서는 주사 따위를 맞다의 뜻이에요. flu shots. flu는 독감이고요. shot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동사 명사로 두루두루 쓰입니다만 shot이 이렇게 쏘다의 뜻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shots라고 하면 자, flu shot은 독감 주사를 말합니다. 명사로 사용됐어요.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매년 맞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얘가 보호가 되겠네요. 정리됐나요? 자, 보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virus가 자동사로 쓰였어요. 변합니다. 바이러스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0: 정리를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그 독감 주사를 여러분들 매년 맞아야 되는 이유는 바이러스도 자꾸 진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백신도 그죠? 예, 점점 진화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매년 맞아야 된다는 그런 지문 안에 내용 중에서 제가 뽑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자, 이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ason why we get flu shots every year.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뭐였나요? is. 그 다음은요. that the virus change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예,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 이제 관계부사 why가 이제 쓰였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관계 대명사와 전치사로 다시 한번 분리를 한번 좀 해봐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거 시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y를 당연히 관계 대명사로 바꾸면 which로 바꿀 수 있고요. 이제 전치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the reason 앞에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할 때 because of를 잘 안 쓰고 for를 많이 써요. for the reason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for를 여기다 써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 쓰기 싫으면 여기 끝에 부분에 여기다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배웠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The treatment will continue until the patient reaches the point where he can walk correctly and safely. I remember the day which Mikyung first arrived here on. When the emperor's soldiers invaded the northern tribes, they ran away to places where Qin's army could not arrive.

0: The reason why we get flu shots every year is that the virus changes.
1: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관계 부사 배우신 내용들을 읽기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신감이 조금 더 축적되었죠?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조합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으면은 영어를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러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오늘도 함께 느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엠마 왓슨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엠마 왓슨은 해리포터의 주인공 중 한 명이죠. 어떻게 해리포터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캐스팅이 되었는지 그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 넌 누구냐? 를 주제로 말씀드려볼게요. 동명사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1: Big Break. In 1999, casting agents were hiring actors for the first Harry Potter movie. They visited schools all over England to find child actors. Emma was asked to audition for a role. She tried out for the part of Hermione Granger, one of Harry Potter's best friends. Emma auditioned several times before she got the role. Emma was 10 when she got the role of Hermione. She was very excited. Daniel Radcliffe played Harry Potter, and Rupert Grint played Ron Weasley, Harry's other best friend. The books and movies follow Harry, Ron, and Hermione as they attend wizard school. They share adventures as they battle evil. Filming soon began for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This is the first movie in the Harry Potter series.
0: 에마 왓슨의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난 강의까지는 엠마 왓슨의 성장 과정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다뤘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제목을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할까요? Big Break. 아, 뭔가 크게 부서졌다. 그런 거 아니고요. Break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갇혀 있다가 뭔가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팡 터지면서 팡 나아간다. 즉 돌파구. 이런 큰 성장이 되겠죠. 큰 발전이나 큰 성장, 뭔가 돌파구, 뭔가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 쫙 발전해 나가는 그 시점이 되겠죠. Big Break가 되겠습니다. In 1999, 1999년에 casting agents were hiring actors for the first Harry Potter movies라고 되어 있네요. 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서서히 감이 오네요. Casting agents, casting이라는 것은 원래 cast는 뭔가를 던지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캐스팅이라는 것은 이렇게 줄을 던져서 배우를 섭외하는 것이 되겠죠. 그걸 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캐스팅을 하는 에이전트나 중개인이 were hiring,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막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hiring은 고용하다, 쓰다, 이런 작품에 누구누구를 사용하다, 배역을 주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고용하고는 중이었습니다. 연기자, 배우들을 고용하고 있었죠. 어디에? 어떤 영화예요? For the first, 처음에 1편이겠죠. 이제 해리포터 영화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1편. 1편 이름이, 1편 제목이 마법사의 돌이었죠. 그 해리포터 영화의 첫 편을 위해서 배우들을 고용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누가 괜찮을까? 누가 적합할까? 우리 세 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They visited. 그래서 여기서 they라는 것은 여기 있는 casting agents가 되겠죠. 그들은 방문했습니다. Schools, 학교들을 막 방문했습니다. 어디 있는 학교들? All over England. England 전역에 있는 학교들을 막 방문하고 다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찾기 위해서요. Child actors, 어린 배우들을 찾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해리포터의 그 1편을 보시면, 마법사의 돌을 보시면 전부 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론과 헤르마이오니와 헤르미온느와 그 다음에 해리포터가 이렇게 세 명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을 일단은 뽑아야 되겠죠. 주연이니까요. 넘어가 볼까요? Emma was asked to audition for a role. 그래서 엠마는 요청을 받는 거예요. Was asked. Ask는 원래 요청하다라는 것인데 was asked라 돼 있으니까 asked, 받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엠마는 요청받았습니다. 오디션을 보라고 요청받았어요. 어떤 역할을 위해. 어떤 역할에 한번 오디션 봐봐라고 요청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디션은 바로 우리 음악이나 연기 같은 거 오디션, 시험이 되겠죠. 이 연기나 음악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오디션을 보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엠마는 바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죠. She tried out for the part of Hermione Granger.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She tried out for, try out for 이라는 표현은 어떠어떠한 역할의 시험을 보다 혹은 지원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원했습니다. 혹은 어떤 역할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The part는 연기 부분이 되겠죠. 누구의 역할이냐 하면 of Hermione, 헤르미온느라고 우리말로는 읽었지만 Hermione라고 읽습니다. Hermione Granger, 헤르미온느 역의 역할의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 헤르미온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친구도 알겠지만 혹시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one of Harry Potter's best friends. 해리포터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한 명이었죠.

0: 역할을 맡기 전까지 여러 번 오디션 시험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일단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Big Break. In 1999, casting agents were hiring actors for the first Harry Potter movie. They visited schools all over England to find child actors. Emma was asked to audition for a role. She tried out for the part of Hermione Granger, one of Harry Potter's best friends. Emma auditioned several times before she got the role.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Emma was 10. Emma는 10살이었습니다. When she got the role of Hermione. 이제 그 헤르미온느 역을 맡았을 때 그때가 10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When she got the role of Hermione. 그래서 헤르미온느 역을 맡았을 때가 10살이었습니다. She was very excited. 그녀는 매우 흥분했고 신이 났습니다. Daniel Radcliffe played Harry Potter. 아, 이분이 이제 해리포터 그 주연 중한 명이죠. 그래서 다니엘 레드클리프, Daniel Radcliffe가 해리포터 역을 맡았고요. And Rupert Grint played Ron Weasley. 저는 사실 이분이 론의 역을 너무나 잘 섭외한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아이와 론이라는 그 어릴 때의 그 모습과 만약에 해리포터 못 보셨으면 우리 친구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퍼 그린트가 역을 했습니다. 플레이라는 것은 배역을 맡다, 연기를 하다. 우리가 흔히 플레이라고 하면은 놀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게 플레이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와 함께 쓸 때는 연주하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스포츠와 함께 쓸 때는 그 스포츠를 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플레이를 쓰면은 진짜 말 그대로 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연기와 관련된 것이니까 배역을 맡다, 연기를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앤 루퍼 그린트가 연기를 했습니다. 배역을 맡았습니다. 누구의 역을 맡았냐면 론 위즐리 역을 맡았고요. 이론 위즐리는 누구냐면 이론 위즐리라고 하면 사실 저는 아는데 우리 친구들 중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론이 누군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을 찍음으로써요? 콤마를 콕 찍어주죠. 콤마 콕 찍어주고요.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겠다. 추가로 설명을 해주겠다. 론 위즐리가 누구냐 하면 이라고 하는 게이 작은 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콤마를 콕 찍어주고 Harry's other best friend. 해리의 또 다른 친한 친구죠. 가장 친한 또 다른 가장 친한 친구 중한 명이 론 위즐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The books and movies follow Harry, Ron, and Hermione as they attend Wizard School이라고 되어 있네요. The books, 책들과 영화들이 따라갔습니다. 누구를 따라갔냐면 Harry, Ron, Hermione를 따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Harry와 Ron과 헤르미온느가 걸어가는데 뒤에 책들과 영화가 막 따라옵니까? 혹시 상상하십니까, 지금? 자, 그게 아니라 해리와 론과 헤르마이오니가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As they attend Wizard School, 뭐 하면서 그들이 다니면서 attend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혹은 뒤에 학교가 나오니까 다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Wizard는 바로 마법사가 됩니다. 마법사 학교를 다니면서 해리와 론과 그다음 헤르마이오니, 헤르미온느를 따라옵니다. 누가 따라오냐면 책과 영화가 따라옵니다. 아, 즉 그들이 이세 명이 마법사 학교를 다니면서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가 일어나는 일들이 책과 영화로서 쭉 전개가 된다. 책과 영화의 이세 명의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과 영화의 내용이 이세 명을 따라다닌다. 이세 명의 내용이 책과 영화에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y share adventures as they battle evil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은 여기서 they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세 명이 되겠죠. Harry, Ron, Hermione는 they share 공유합니다. 무엇을 공유하냐면 모험, adventures라고 하면 모험이나 탐험이 되겠죠. 모험을 공유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험을 공유하다. 자, 우리 친구들 말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험을 공유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As they battle evil. 뭐 하면서요? 그들이 battle이라는 것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싸우다라는 것입니다. Evil은 악이죠. 악, 나쁜 것. 악, 악과 싸우면서 그들이 악 나쁜 것을 막 물리치고 싸우면서 그들은 모험을 공유합니다. 모험을 공유한다라는 게 이런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해리예요. 그러면 나쁜 무언가 적과 싸우고 나서 해리 그다음에

0: 론과 헤르마이오니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물리쳤는데, 이게 이렇게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세 명이 지금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하는 건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함께 하다. 모험을 함께 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아, 이세 명이 서로서로 이야기하면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악을 함께 물리치고 싸우면서 그 모험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ilming soon began for Harry Potter and Sorcerer's Stone. 그래서 촬영하는 것이 곧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영화를 위해서 시작이 되었냐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영화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위한 이제 이 영화 촬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작이 되었죠. This is the first movie in the Harry Potter series. 이것이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에서 첫 번째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filming이라는 거, 어떤 동사, film이라고 하면 촬영을 하다, 녹화를 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ing가 붙었죠. 이 동사에 ing가 붙은 것이 영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나중에 또 나오면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동명사, 넌 누구냐? 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명사입니다. 동사인데 바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과거 뿌리는 동사였습니다. 원래 조상은 동사였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쓰냐면 명사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동명사입니다. 자, 그다음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가 되겠죠. 이거 좀 이따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뭐뭐 하는 것이라는 것은 명사이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동명사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아, 원래는 동사였는데, 뭐 축구를 하다였는데 점프를 하다로 끝났는데 지금은 점프하는 것, 축구하는 것, 이렇게 뭐뭐 하는 것으로 끝나고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쓰이고 어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지 동명사가 거기에 들어간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ading books is my favorite hobby. 책을 읽는 것, 책을 읽는다가 아니라 reading, 읽는 것, 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하고 있죠. 이 문장의 주인공이 바로 책을 읽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reading이 바로 이 문장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ad에 ing가 붙어서 형태는 ing가 붙은 것, 뭐뭐 하는 것, 그리고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I enjoy playing the piano. 나는 즐깁니다. 무엇을 즐기냐면 뭔가 피아노 못칠것 같죠? 네, 잘못 칩니다. 나는 즐깁니다. 무엇을 즐기냐면 피아노 치는 것을 즐깁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playing, 나는 무엇을 즐기냐? 피아노 치는 것. 쓰를 즐깁니다. 내가 즐기는 그 대상이죠. 대상이기 때문에 목적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ing가 붙었고 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명사가 목적으로 쓰인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 The best part of the day is relaxing at home.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촬영을 막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이제 남은 일도 좀 하고 이제 쉴 때가 되면 하루 중 가장 최고의 순간이 뭡니까? 집에서 쉴 때. 가 최고의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 중 최고의 부분, 최고의 순간은 언제냐면 is relaxing at home. 집에서 긴장을 이완하고 쉬는 것이다. 가 되겠죠. 그래서 relaxing. 바로 하루 중 최고의 것과 집에서 쉬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the best part, part가 주어가 될 것이고요. 이 part와 동일한 것이 뭐냐면 relaxing이 될 것이죠.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 것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Emma was 10 when she got the role of Hermione. She was very excited. Daniel Radcliffe played Harry Potter, and Rupert Grint played Ron Weasley, Harry's other best friend. The books and movies follow Harry, Ron, and Hermione as they attend wizard school. They share adventures as they battle evil. Filming soon began for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This is the first movie in the Harry Potter series.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0: higher, higher. In 1999, casting agents were hiring actors for the first Harry Potter movie. Audition. Audition. Emma was asked to audition for a role. Play. Play. And Rupert Grint played Ron Weasley, Harry's other best friend. Wizard. Wizard. The books and movies follow Harry, Ron, and Hermione as they attend wizard school. Battle. Battle. They share adventures as they battle evil.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는 바로 두 가지인데요. 바로 hobby와 pastime이 되겠습니다. hobby라는 것은 취미이고요. pastime도 취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혹은 여가 시간에 하는 것. 이 두 개가 비슷합니다. 너 취미가 뭐니? 너 뭐 하는 것 좋아해? 비슷한데요.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otography is her favorite hobby. 사진을 찍는 것, photography. 사진을 찍는 것은 그녀가 좋아하는 취미이다. 두 번째 예문. His favorite pastime is watching movies. 그가 가장 좋아하는 pastime, 취미는 보는 것이다.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영화를 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hobby는 무엇이냐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즐기고 탐구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취미인 거예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용도가 아니라 시간도 보내면서 의미도 찾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무언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취미가 테니스 치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축구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사진 찍기. 그러면 사진 찍기를 좀 더 공부해서 좀 더 잘 찍는 걸 그런 방법을 익힐 수도 있는 것이고 사진 찍으러 여행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게 취미고요. 그 다음에 pastime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시간이 남을 때 가볍게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깊이 파고들 게 없습니다. 패스타임이라는 것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너 혼자 있을 때 뭐해? 시간 나면 뭐해? 그냥 나 집에서 그냥 누워있는데 혹은 나 집에서 TV 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휘 비교해서 혹시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맞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고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요, 진상 고객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뭐 신문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직접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진상 고객으로 신고가 되는 건수가 10배 이상 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의 전 대통령이 트위터, 페이스북의 계정 중단 조치를 정말 이례적으로 받았는데요. 이러한 수모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준비했습니다. Today's Topics, 그첫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Today's Topics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렇습니다. 항공기 소위 진상 고객입니다. 자, 이럴 때 진상이란 말을 어떻게 써야 될까? 정말 걱정 많이 되는데요. 딱 나와 있네요. US warns spike

0: In unruly passenger behavior. 그렇습니다. 관사가 다 생략됐죠. The US, 미국이 warns a spike. 여기서 어가 생략된 거죠. Spike, 급증인데요. Unruly,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상 고객 행동, 즉 진상 지시 급증하고 있다라고 미국 정부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진상으로 보는지 내용 들어보시죠.
1: U.S. warns spike in unruly passenger behavior. The U.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is warning air travelers about a spike in unruly or dangerous behavior on passenger airplanes. Such behavior includes refusal to wear masks, excessive drinking, and physical or verbal assault.
2: U.S. warns spike in unruly passenger behavior. The U.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is warning air travelers about a spike in unruly or dangerous behavior on passenger airplanes. Such behavior includes refusal to wear masks, excessive drinking, and physical or verbal assault.
0: 자, 진상이란 단어 조금 전에 나왔는데 의미를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오늘 세 가지 표현 준비했는데요. 확인하시죠.
1: Spike.
2: Spike.
1: Unruly.
2: Unruly.
1: Assault.
2: Assault.
0: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나왔던 spike라는 단어죠. Spike. 급증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요게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Unruly란 단어로 제 멋대로 구는. 그래서 unruly passengers 혹은 unruly behavior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진상이라고 할 때 이 표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ssault, 폭행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가 조금 길게 나오는군요. The U.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ederal이란 말이 나오면 연방을 얘기하는 형용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의 연방항공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행기 관련해서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부서다. 라고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의 연방항공청이 is warning air travelers. 항공기를 이용하는 탑승객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냐면요. About a spike in unruly or dangerous behavior on passenger airplanes. 그렇습니다. Passenger airplan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항공기가 되겠죠. Cargo airplanes, 화물기가 아니니까요. 자,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unruly, 제 멋대로 구는 행동 혹은 위험한 행동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떤 행동을 위험하고 혹은 제 멋대로 하는 행동이나 진상으로 보고 있냐면 such behavior includes refusal to wear masks. 아, 그렇군요. 이런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wear masks.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만 2세죠. 그쪽은 이제 만으로 따지니까 2세 이상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긴 합니다. Excessive drinking, 과도한 음주가 되겠죠. 공짜라고 우리가 또 많이 드시는 분들 있는데 And physical or verbal assaul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hysical assault, 이거는 신체적인 폭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verbal assault, 이거는 언어적 폭행, 즉 욕설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그냥 내리게 해요. 그리고 벌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U.S. warns spike in unruly passenger behavior. The U.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is warning air travelers about a spike in unruly or dangerous behavior on passenger airplanes. Such behavior includes refusal to wear masks, excessive drinking, and physical or verbal assault.
2: U.S. warns spike in unruly passenger behavior. The U.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is warning air travelers about a spike in unruly or dangerous behavior on passenger airplanes. Such behavior includes refusal to wear masks, excessive drinking, and physical or verbal assault.
0: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페이스북이 나왔는데요. 페이스북 오버사이트 보드. board라고 하는 게 위원회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oversight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즉 관리나 감독하는 거기 때문에

0: 페이스북의 감독 위원회가 upholds Trump suspension.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 중단 조치를 uphold. 요거를 인정하다, 유지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 조치 이번에 인정했습니다.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Facebook Oversight Board upholds Trump suspension.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will remain blocked from Facebook after a ruling from the company's independent oversight board that has sparked a fierce backlash from Republicans. The panel decided Facebook should review within 6 months whether the suspension should stay in place permanently.
2: Facebook Oversight Board upholds Trump's suspension.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will remain blocked from Facebook after a ruling from the company's independent oversight board that has sparked a fierce backlash from Republicans. The panel decided Facebook should review within 6 months whether the suspension should stay in place permanently.
0: 자, 이번 토픽의 경우에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News Keywords, 어떤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1: Ruling.
2: Ruling.
1: Backlash.
2: Backlash.
1: Suspension.
2: Suspension.
1: To stay in place.
2: To stay in place.
1: Permanently.
2: Permanently.
0: 첫 번째 단어는 ruling이란 단어예요. ruling이란 단어는 법원에서 많이 씁니다. 판사의 판결을 얘기하는데요. 또 결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backlash. backlash는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채찍이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반발, 우리말로는 역풍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backlash. suspension. suspen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중단하다, 보류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he was suspended라고 하면 정학받은 거고요. 직장에서는 정직당한 거죠. 그러니까 영구적인 거라기보다는 잠정적인이라는 의미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stay in place. 우리가 today's pattern에서 옛날에 봤던 표현인데요. Put something in place라고 하면 법이라든가 제도를 마련하다라는 의미였죠. 이게 stay in place로 바뀌면 법이나 제도 등이 유지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Permanently. Permanent이란 단어가 영구적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구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니까요.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will remain blocked from Facebook. 그렇습니다. remain이라는 단어는 항상 was and still is.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니까요. 계속해서 페이스북으로부터 계정 중단 조치를 당하게 될 텐데요. After a ruling from the company's independent oversight boa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건 잠깐 잊어버리시고요. 페이스북의 감독위원회가 내놓은 결정 때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감독위원회의 성격을 independent라고 쓰고 있습니다. 독립적인이라는 의미죠. 무슨 독립군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항상 뭔가가 나올 때 independent이라는 얘기는 독립적인, 별도의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관계 당사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약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 연구가 independent라는 얘기는 이 회사하고도 상관이 없고 이 회사가 안 좋을 때 경쟁사하고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he is an independent lawmaker라고 하면 무슨 독립군의 자손인 국회의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무소속 의원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oversight board라고 하는 페이스북의 감독위원회는 회사 측의 위원회가 아니에요. 사회감독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that has sparked a fierce backlash from Republicans 라고 되어 있죠. 이때 that이라고 하는 것의 선행사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자, board 아니고요. 이때는 ruling이라고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문제는 이번 결정이 공화당으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화당으로부터 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The panel decided Facebook should review within 6 months. 블라블라블라. 여기까지 볼까요? The panel. 더를 썼다는 얘기는 글을 쓴 사람도 알고 읽는 우리도 알고 듣는 우리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the panel은 앞에 나왔던 oversight board. 요걸 얘기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자꾸 피해서

0: 반복되는 단어가 아니라 새로운 단어로 이전 것을 지칭합니다. 그걸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아요. 네, 감독위원회는 말입니다.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페이스북이 6개월 이내에 검토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요? Whether the suspension should stay in place permanently. 그렇습니다. 과연 이 개정 중단 조치가 영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유지될지 여부는 6개월 이내에 결정해라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정보도 올리고 해서 개정 중단 조치를 받았는데요. 감독위원회에서는 이제 뭐 충분히 이해가는 조치지만 6개월 이내에 영구적으로 개정을 없앨지 아니면 다시 허락해 줄지는 다시 검토해서 결정해서 발표해라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Facebook Oversight Board upholds Trump suspension.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will remain blocked from Facebook after a ruling from the company's independent oversight board that has sparked a fierce backlash from Republicans. The panel decided Facebook should review within 6 months whether the suspension should stay in place permanently.
2: Facebook Oversight Board upholds Trump's suspension.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will remain blocked from Facebook after a ruling from the company's independent oversight board that has sparked a fierce backlash from Republicans. The panel decided Facebook should review within 6 months whether the suspension should stay in place permanently.
0: 오늘의 Today's Patterns, 오늘의 패턴인데요. 오늘의 중요한 표현은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입니다. To spark a backlash. 요거 많이 씁니다. 반발을 일으키다, 역풍을 일으키다. spark란 단어 자체도 뭐 물론 여러 가지 쓸수 있습니다. cause를 써도 되겠고요. trigger 같은 방아쇠를 당기다도 쓸수 있는데요. spark, 뭔가 불꽃을 탁 튀겨서 점화하는 거죠. 단초가 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주어가 그 뒤에 나오는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정보 유출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심각한 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이게 원인이고요. 그 결과가 심각한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정보 유출은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Data leakage, 요건 유출이고요. Data breach, 요거 breach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Security breach라고 하면 그거는 보안 침해, 요거는 정보 침해, 정보 유출. 요럴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The data breach scandal, 여기까지 보면 정보 유출 혹은 정보 침해 사건이 has sparked a serious backlash against Facebook. 그렇습니다. 심각한 역풍 혹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대상이 Facebook인 거죠. against니까 안 좋은 거죠. 예, 이를 상대로 한 역풍이 심각하게 불어닥친 겁니다. 뭐, 요 정도는 우리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내용 듣고 두 번째 내용 살펴보겠죠. 요 내용 들어보시죠.
1: The data breach scandal has sparked a serious backlash against Facebook.
2: The data breach scandal has sparked a serious backlash against Facebook.
0: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주어로 나오고 그것이 심각한 역풍을 불러왔다라고 돼 있다면 페이스북을 주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Facebook is now blank. A fierce 혹은 serious backlash over the data breach scand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둘러싸고 페이스북이 심각한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 자, 역풍을 받는 대상을 주어 쓰면 이때는 동사 어떤 걸 쓸까요? 네, 그렇습니다. F로 시작된 단어 이상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때는 face라는 단어를 씁니다. Facebook is now facing a fierce backlash over the scandal. 이럴 때 주어가 바뀌면 동사도 바뀌고 이때 동사를 뭘로 써야 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들어봅니다.
1: Facebook is now facing a fierce backlash over the data breach scandal.
2: Facebook is now facing a fierce backlash over the data breach scandal.
0: 빙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어떠한 기사를 어떻게 옮겨야 될까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뭐 항공기의 진상 고객, unruly air passengers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미국의 경우 항공기 진상 승객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진상 승객은 최대 3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 입니다. 두 가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첫 번째, 항공기 진상 승객. 요거는 우리도 압니다. 그리고 무관용 정책.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No soup today. 네, 국물도 없다. 방금 한건 콩글리시예요. 자, 국물도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무관용 정책이죠. 봐주지 않는 겁니다. 자, 무관용 정책 알기 전에 진상 승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Unruly passengers 혹은 problem passengers란 말입니다. 두 가지 표현 알아두시고요. 무관용 정책은 참지 않는 거죠. Zero tolerance policy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정책이에요. 걸리면 훅 간다. 뭐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taking a zero tolerance approach toward unruly air passenger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Take an approach. 어떠한 접근법을 취하다라고 해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미국은 진상 항공 승객에게 있어서는 무관용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거 꼭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진상 승객의 경우 최대 3만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혹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은 너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y can blank a fine of up to $35,000. 일단 숫자 앞에 up to라는 말은 최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최대 3만 5천 달러의 fine, 조타가 아니고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They can, 그렇습니다. Face a fine of up to $35,000.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제 그 범법자의 경우에는 fa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이런 것을 당면하게 되니까요. 근데 범죄 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unruly behaviors on passenger airplanes. 그러니까 항공기에 탑승해서 진상짓을 하게 되면 그때는 can carry a fine of up to $35,000. 범법 행위가 주어로 나올 때는 동사가 face가 아니고 carry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Unruly air passengers. The United States is taking a zero-tolerance approach toward unruly air passengers. They can face a fine of up to $35,000.
2: Unruly air passengers. The United States is taking a zero-tolerance approach toward unruly air passengers. They can face a fine of up to $35,000.

0: 자, 오늘도 중요한 단어 표현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Unruly.
2: Unruly.
1: To stay in place.
2: To stay in place.
1: To spark a backlash.
2: To spark a backlash.
1: Zero tolerance policy.
2: Zero tolerance policy.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 그리고 스크립트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오늘은 35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시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 과거 시제, 과거 진행형 배워봤고요. 그에 어울리는 시간의 표현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내용 복습하고 나서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현재의 상태, 일반적 사실, 습관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시제죠. I like classical music. 나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 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로 써주었습니다.

반면에 현재 진행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현재 진행형은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 일시적인 짧은 순간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표현하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은 쓰지 않습니다. 현재 시제를 써줘야 돼요. 현재 진행형의 형태는 비동사의 현재형을 써주고 그 뒤에 동사의 ing 형태를 붙여주는 것이죠. I am writing an email now. 나는 지금 이메일을 쓰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 이야기할 때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를 써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메일을 쓰고 있는 중이다. 다음으로 과거 시제 볼게요. 과거 시제는요, 과거의 상태, 과거의 동작, 과거의 습관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시제예요. I was at the library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도서관에 있었다래요. 내가 어젯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어젯밤 나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로 비동사 써줬어요. 과거 진행형도요,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랑 비슷한데, 과거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죠.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비교적 짧은 순간 동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과거 진행형을 씁니다. 비동사의 과거형, was나 were 써주고, 그 뒤에 동사의 ing를 붙여서 표현해요. We were watching TV at that time. At that time이라는 표현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어떤 때에 그때 우리는 TV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의미죠. 과거에 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렇게 비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ing로 나타내 줍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표현 알아봤는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어구를 보면 어떤 동사를 써야겠다, 어떤 시제를 써야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현재의 습관이면 단순 현재, 과거의 습관이면 단순 과거를 써주죠. 이때 어울리는 시간의 표현 어떤 것들이 있냐면 every day, 매일, every week, 매주, every year, 매년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Always, 항상, usually, 보통, often, 자주, never, 결코 무모하나는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특정 시점에 대해 이야기할 땐 현재 진행형을 쓰는데요. 어떤 시간 표현이 있어요? Now,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 at the moment, 전부 다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특정 시점 이야기하는 표현도 있었죠. At that time. 그때, when, blah, blah, blah, 주어가 동사했을 때, then, 그때, 이런 표현들은요, 과거 진행형하고 잘 어울리는 표현들이에요. 자, 이번 단어도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environment. environment. 요거는 명사입니다. 환경이란 뜻이에요. 발음이 좀 어렵죠,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environment. environment라고 읽어요. 이번에 add는 동사인데요. 더하다란 뜻이죠. 더하다, 보태다입니다. 3번 hole. hole. 이거는 명사입니다. 구멍이란 뜻이에요. 구멍. 4번 celebrate. celebrate. 동사이고요. 기념하다, 축하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5번 field. field. 자, 명사예요. 들판이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분야라고 할 때도 field라는 단어를 써요. 6번에 jog. jog. 이거는 동사입니다. 우리말로도 조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천히 뛰다, 조깅하다라는 뜻이에요. 7번 business. business. 자, 명사입니다. 사업이란 뜻이에요. 8번에 hug. hug. hug는 동사입니다. 껴안다, 포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9번에 successful. successful. 형용사입니다. success까지만 하면 성공이란 뜻의 명사인데, 그 뒤에 ful 붙으면 성공적인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됩니다. 10번, repair, repair, 동사예요. 수리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11번, cross, cross. 자, 요것도 동사로요. 건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로질러, 건너다. 12번,

cash. 명사입니다. 현금이라는 뜻이에요. 현금. 13번 check. 자, 요거는요. 동사로 점검하다, 확인하다, 혹은 검사하다 요런 의미입니다. 14번 bakery. 여러분 빵 좋아하세요? bakery는 빵 파는 곳, 빵집이에요. 빵집, 제과점, 명사입니다. 15번 berry. 자, 요건 동사입니다. 묻다 라는 뜻이에요. 묻다. 땅에 묻는 거 있죠? berry라고 합니다. 16번 race. 자, 요거는요. 경주, 레이스라고도 우리말로 하는데요. 뭐 달리기, 경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race 당연히 명사이고요. 17번 burn. 요거는 동사입니다. 타다, 태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18번 hurt. 요것도 동사예요. 다치다 혹은 다치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19번 destroy. 동사입니다. 파괴하다 라는 뜻이에요. 20번 deliver. 요거는 배달하다 동사입니다. 다음 21번 patient. 명사예요, 여러분. 환자라는 뜻입니다. 환자. 22번에 feed. 동사이고요. 먹이를 주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먹이를 주다, 음식을 주다, 먹이다. 23번 crowd. 명사입니다.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모인 사람들. 24번에 weight. 요것도 명사이고요. 무게 혹은 체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줄어들다 할 때 우리가 lose weight 이런 표현 봤습니다. 25번에 nap. nap은요. 낮잠이란 뜻이죠. 낮잠 혹은 졸기란 뜻도 있어요. 낮잠을 자다라고 할 때는 take a nap 이렇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26번 trust. 동사고요. 신뢰하다 라는 의미예요. 27번 enter. 동사입니다. 들어가다 라는 뜻이죠. 들어가다, 입장하다. 28번에 search. 동사입니다. 찾다, 검색하다, 뒤지다 이런 뜻입니다. 명, 과거, 진행형 다 써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습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1번에 he, sleep. 주어는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 쓸 땐 어떻게 해야 돼요? S 붙여야죠. 그쵸? 그는 잔다. sleep에 S 붙여주세요. 그는 잤다 라고 할 때는요. 과거 시제 불규칙 변화합니다. slept 이렇게 바꿔주세요. 현재 진행형으로 쓸 때는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를 썼고요. sleep에다가 ing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과거 진행형일 때는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주고요. sleep의 ing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쵸? 동사의 ing 형태는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에서 다 똑같이 쓰여요. 그러면 이제 2번부터 우리가 직접 해보도록 할까요? I write. 자, 현재 시제로 쓸 때는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면 그대로 동사 원형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I, 나잖아요. 그쵸? 3인칭 단수 아니니까 write이라고 써주고요. 과거 시제 쓸 때는요. wrote, 불규칙 변화합니다. 현재 진행형 쓸 때는 비동사 am 쓰고요. write 같은 경우에는 e로 끝나니까 끝에 e를 빼고 ing 붙여서 writing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I am writing. 그 다음 과거 진행형 쓸 때는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I was writing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에요. 3번 she go. 그녀는 간다. 자, 이거 현재 시제 써볼 건데 이번엔 주어가 3인칭 단수네요. 그러면 go에다가 s나 es 붙여줘야죠. go는 o로 끝나는데 es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she goes. 그녀는 간다. 그녀는 갔다. 과거 시제는요. go의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하죠. went로 바뀝니다. she went. 그녀는 갔다이고요. 현재 진행형 어떻게 써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 is 써주고요. go에다가 ing 붙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She is going. 그녀는 가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과거 진행형까지 써볼까요?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니까요. She was going. 그녀는 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They sit. 그들은 앉는다. 요거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3인칭 단수 아니죠. they는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는 그대로 동사 원형 써주시면 돼요. they sit. 그들은 앉는다. 그 다음 과거 시제는 어떻게 쓸까요?
자, 여러분.

sit은 불규칙 변화해서요. set, set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과거형은 set. They sat. 그들은 앉았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현재 진행형은요. They 복수 주어니까 비동사 are 써줄 거고요. 그다음에 sit에다가 ing 어떻게 붙이더라? 끝에 자음 하나고 그 앞에 모음 하나예요. 그러면 끝자음 한번더 쓰고 나서 ing를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they are sitting 요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들은 앉아 있는 중이다. 과거 진행형 쓸 때는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They were sitting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앉아 있는 중이었다. 다음 5번 my dad. 우리 아빠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 쓸때 어떻게 해야 돼요? S 붙여야 돼요. read에다가 S 붙여서 my dad reads 이렇게 쓰면 우리 아빠는 읽으신다가 되겠죠. 자, 과거 시제는 어떻게 써야 돼요? read 같은 경우에는 형태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읽는 게 달랐어요. My dad read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읽으셨다라고요.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쓸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를 써주고요. read에다가 ing 붙여서 is read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읽고 있는 중이시다. 과거 진행형 쓸땐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서 was reading 이렇게 쓰면 되죠. 우리 아버지는 읽고 있는 중이셨다. 6번에 people eat. 자, 요거 현재 시제부터 채워볼게요. people은 당연히 복수죠. 복수명사가 주어일 때, 그때는 현재 시제에서 동사원형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People eat. 사람들은 먹는다. 과거 시제는요? 이제 과거형. 어떻게 돼요? A 시제죠. 불규칙 변화해서 people ate. 사람들은 먹었다라고 써주시고요. 현재 진행형 써볼게요. 자, 주어가 복수니까 비동사 못 써야 돼요? Are. 그리고 이제다가 ing 붙여서 People are eating. 이렇게 쓰면 완성이에요. 사람들은 먹고 있는 중이다. 자, 과거 진행형 쓸 때는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서 were eating이라고 해야죠. People were eating. 사람들은 먹고 있는 중이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 teachers. 선생님들은 현재 시제로 쓸 거예요. 자, 주어가 복수명사니까 현재 시제일 땐 그대로 쓰면 돼요. check, 점검하다, 확인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이었죠? 선생님들은 검사한다. 과거 시제로 쓸 때는요, ed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Teachers checked. 선생님들은 검사하셨다.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쓸까요? 주어가 복수니까 비동사는 are 써주고, check에다가 ing를 붙여서 teachers are check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과거 진행은요, are. 요 현재형의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Teachers were checking. 선생님들은 검사하는 중이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8번에 it make. 주어가 3인칭 단수네요. 그러면 현재 시제 쓸때 s 붙여야겠습니다. It makes. 그것은 만든다이고요. 과거 시제는 어떻게 써요? 불규칙 변화하죠. It made. 그것은 만들었다입니다. 현재 진행형 쓸 때는 3인칭 단수 주어니까 비동사 is 쓸 거고, make는 이로 끝나니까 끝에 이를 버리고 ing 붙여주시면 됩니다. It is making. 그것은 만들고 있는 중이다. 과거 진행형 만들 때는 is를 was로 바꿔주면 끝. It was making. 그것은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 children.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 복수명사가 주어니까요. 현재 시제 쓸때 동사원형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Children play. 아이들은 논다. 자, 과거 시제에 뭐라고 해요? play에 ed만 붙여주면 끝입니다. Children played. 아이들은 놀았다. 현재 진행형 써볼까요? 자, 주어가 복수명사네요. 비동사는 are 써야겠죠. are. 그리고 play에 ing를 붙여주면 되니까 children are playing. 요렇게 되겠습니다. 과거 진행했을 때는 비동사만 과거형으로 children were playing.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이들은 놀고 있는 중이다 라할 때는 children are playing. 아이들은 놀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할 때는 children were playing이 되겠습니다. 10번, they destroy. 현재 시제로 쓸땐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주어가 3인칭 복수예요. 그러면 destroy 그대로 동사원형 써주세요. They destroy. 그들은 파괴한다. 과거 시제 어떻게 쓰죠? ed만 붙이면 돼요. They destroyed. 그들은 파괴했다라고요.
현재 진행형 쓸 때는요, 주어가 복수니까 비동사 are 써주고 destroy에다가 ing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They are destroying. 과거 진행형일 때는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서 they were destroying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They are destroying 하면 그들은 파괴하고 있는 중이다. They were destroying 하면 파괴하고 있는 중이었다. 11번, the cook. 그 요리사거든요. 자, 그 요리사는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 쓸 때 S나 ES 붙일 건데요. X로 끝나는 믹스가 나왔어요. 그럼 ES를 붙여야겠습니다. The cook mixes. 그 요리사는 섞는다. 과거 시제 써볼까요? 믹스에 ED 붙여서 그 요리사는 섞었다가 되고요. 현재 진행형 쓸 때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 그리고 믹스에 ing 붙여서 is mixing 이렇게 써주세요. 그 요리사는 섞고 있는 중이다. 자, 이제 과거 진행 가겠습니다. is를 was로 바꾸고 was mixing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 요리사는 섞고 있는 중이었다. 자, a baby. 아기 한 명 역시 3인칭 단수 주어예요. 그러면 cry 현재 시제 어떻게 써요? y로 끝나는데 그 앞에 자음이 있으니까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서 cries 이렇게 현재 시제 써주셔야 되죠. 과거 시제 만들 때도요. y를 i로 바꾸고 ed 붙여서 cried라고 합니다. A baby cried. 현재 진행형 만들 때는요. 비동사 is 쓰고요. 그 다음에 ing는 그냥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A baby is crying. 이렇게 쓰죠. 과거 진행형은 A baby was crying.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연습 충분히 했다. 그쵸? C로 가서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 찾아 바르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I am studying when Tony came. Tony가 왔을 때 나는 공부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일단 Tony가 왔을 때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토니가 왔을 때, 과거의 어느 한때입니다. 과거에 내가 공부하고 있었다라고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am studying 현재 진행이 아니라 과거 진행으로 써줄게요. 어떻게요? I was studying when Tony came.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2번, My mom cooks in the kitchen right now. Right now의 밑줄. 자, 이런 시간 표현을 보면 어떤 시제를 써야 될지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지금이니까 어떤 시제 써야 돼요? 현재 특정한 시점이니까 현재 진행형 써야죠. 그런데 cooks, 현재 단순현재를 썼습니다. 우리 엄마는 주방에서 지금 요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바꿔줘야겠습니다. cooks가 아니라 주어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 is 써주고 cook에 ing 붙여서 is cooking 이렇게 바꿔주세요. My mom is cooking in the kitchen right now. 우리 엄마는 지금 주방에서 요리하고 계신다. 3번, Sally exercises a lot. Sally는 많이 운동한대요. She is jogging every morning. Every morning에 또 밑줄하고 별표해볼까요? 매일 아침이라네요. Every 같은 표현들 나오면 습관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Every day라든가 every week, every year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거예요. 습관을 이야기할 땐 현재 진행형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단순 현재로 바꿔줘야 돼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jog에다가 s를 붙여서 She jogs every morning.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Sally는 그녀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한다. 4번, Tara and Gary wait for their friends now. Now의 밑줄 쳐볼까요? 지금, 현재 특정한 시점이네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을 써야죠. 그런데 wait for 단순 현재를 썼으니까 요거를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주어가 Tara and Gary 두 명이에요. 그럼 비동사 are 써야겠고요. wait에 ing 붙여서 are waiting 이렇게 쓰면 완성입니다. Tara and Gary are waiting for their friends now. Tara와 Gary는요. 지금 그들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죠. 5번, I was sending you an email this morning. 자, 앞에 과거 진행형을 썼는데요. This morning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오늘 아침이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과거의 시점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과거 진행형을 쓰는 것보다 단순 과거를 쓰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요? I sent you an email this morning. 요렇게요. 나는 오늘 아침에 너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써줄게요.
다음 6번. The workers painted the bridge at that time. At that time의 밑줄. At that time은 과거의 어느 한때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과거의 한때, 짧은 순간,

이야기할 때는 과거 진행형을 쓰기로 했습니다. Painted, 요 단순 과거를 바꿔줘야겠어요. The workers, 주어가 복수니까 비동사 과거형 were 써야 되겠고, paint에 ing 붙여서 painting이라고 하면 완성입니다. The workers were painting the bridge at that time. 그 노동자들은 그때 다리를 칠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뜻이에요. 7번, be quiet. 조용히 해. Laura studies for a big test. 로라는 큰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라는 뜻이겠죠. 왜요? Be quiet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라가 큰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Studies가 아니라 주어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로 쓰고요. 그 다음 여러분 study 같은 경우에는 y로 끝나죠. 그 앞에 자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인칭 단수의 현재형을 쓸 때는 y를 i로 바꾸고 es 붙여줬어요. 하지만 ing 붙일 때는 그냥 y 뒤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Laura is studying for a big test.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D로 가볼게요.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1번. 내 어머니는 매주 일요일에 쇼핑을 가신다랍니다. 매주 일요일에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네. 그럼 어떤 시제 써줘야 돼요? 매주 반복하는 거. 현재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다, go를 현재 시제로 써야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go에다가 es 붙여서 goe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쇼핑을 가신대요. My mother goes shopping every Sunda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es 붙이는 거, s나 es 붙이는 거꼭 놓치지 마세요. 2번. 봄에는 들판이 푸르게 변한다. 라네요. 자, 이거 어떤 시제 써야 될까요? 봄에는 들판이 푸르게 변한다. 자, 이건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니까 단순 현재로 써야 되겠어요. 그쵸? The field가 주어인데요. S 안 붙어 있죠? 단수 명사입니다. 단수 명사, 3인칭 단수 주어니까 역시 S를 붙여서 현재 시제 나타내 줘야겠어요. The field turns. 근데 푸르게 변한다는 걸 영어로 뭐라 하냐면 green이란 표현 씁니다. The field turns green in spring.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단순 현재. 3번. 케이티는 그녀의 애완견을 묻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묻어주었다. 이 부분을 동사 자리에 써야 되는데요. 과거에 묻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지나간 과거의 일 단순 과거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묻다는요, bury인데요. bury 같은 경우에 y로 끝나고 그 앞이 자음입니다. 그래서 규칙 변화하는 과거 중에서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주는 이런 동사예요. 그러니 Kathy buried her pet dog. 요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녀의 애완견을 묻어주었다. 4번.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물이 끓고 있다. 끓고 있다네요. 그러면 지금 물이 보글보글보글 끓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현재 진행형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The water on the stove. Water 같은 경우에는 셀수 없는 명사라서 단수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is 써야 되겠고, 끓다 boil에다가 ing 붙여서 is boiling 이렇게 써주면 완성. The water on the stove is boiling. 다음 5번. 내가 집에 왔을 때 남동생은 자고 있었다래요. 자, 그러면 남동생은 자고 있었다부터 채워볼까요? 자고 있었다. 과거의 어느 한때에 남동생이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써야겠습니다. 주어가 단순히 동사는 was로 쓰면 되겠고요. 자다, sleep에다가 ing 붙여서 어떻게 써요? My brother was sleeping. 요렇게요. 언제? When I, 내가 집에 왔을 때. 이 부분은 단순 과거로 써주면 되겠죠. When I came home. 요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내가 집에 왔을 때라고 하는 그 과거의 한때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과거 진행형을 써주는 거예요. 패트리샤는 오늘 아침에 3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래요. 자, 오늘 아침에 한 일, 과거의 한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 과거로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패트리샤는 뭐라고요?

여기다가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Patricia talked on the phone.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Patricia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For 3 hours. 3시간 동안이요. 언제?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죠. 그쵸? 과거에 일어난 일 단순 과거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7번. 내가 내게 전화했을 때 우리는 너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부터 채워볼까요? 뭐뭐 하고 있었다? 뭐 하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형을 써야 되겠죠? We. 주어가 복수니까 비동사 과거형은 were 써주시면 되고요. 말하다. 우리 앞에서도 썼던 talk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We were talking about you.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우리는 너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이었어. 자,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전화했을 때이 부분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내게 전화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전화하다는 영어로 call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단순 과거를 써서 when you called m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when you call me 너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라고 하는 이 과거의 한때, 이때에 주목해서 우리는 너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라고 할 때는 과거 진행형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8번. 학생들은 그들의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다라고 나왔으니까 요거는 과거 진행형이 되겠죠? 과거에 뭐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주어가 the students 복수니까 비동사 과거형 were 써줄 거고요. 축하하다가 뭐였죠? 요 단어 조금 어려운데 celebrate입니다. 근데 이로 끝나는 거는 ing 어떻게 붙여준다 했어요? 끝에 있는 이를 빼고 ing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the students were celebrat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Their teacher's birthday. 그래서 뭐 하고 있었다는 이렇게 과거 진행형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그들은 그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과거의 어느 한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빈칸에는 뭐라고 쓰면 좋을지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 다 풀어봤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중학생 때 나의 저음형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데 아주

0: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 클릭하신 강좌는 44강입니다. 자, 4라는 숫자 나쁜 숫자 아니야. 모든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4개는 꼭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탄탄하게 다져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인사말 이렇게 준비해봤거든요. 쌤이 진심을 담았어. 전 시간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거더라. Mindset,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곧 attitude, 태도를 만들죠. 태도가 곧 또 그 사람을 만들고. 그죠? Change your mindset.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좀 바꾸세요. 그러면 luck will follow. 여러분들을 럭이 따라갈 겁니다. 뭐가? 행운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예요.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꿔도 완전히 나의 시야가 바뀌고 그러면서 나의 행동이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보다 훨씬 어린 친구 선생님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시험 문제를 뭔가 내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수정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이걸 왜 또 수정할까?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한참 어린 그 후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건 선생님이 더 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좋은 문제 만들려고 선생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라고 딱 말을 던지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러려고 한 건데 그냥 그 과정이 힘드니까 그 고되니까 그것만 보다가 정말 중요한 걸 생각을 안 한 거야. 나의 좋은 의도를 놓치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은 이 강의 안 들어도

될 수도 있어. 그지? 그런데 굳이 이 강의를 찾아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맞아. 확실한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아니겠어? 그죠? 우리 그런 마인셋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도 다섯 개의 문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방법 알려드렸거든? 뭐였지? 아, 중심 내용 일단 앞부분에서 결정이 된다 얘기했어요. 그 중심 소재 앞부분에서 잡고, 그 다음에 관련 없는 소재들이 전 시간에도 다섯 문제 중에 한세 문제가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완전, 진짜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련 없는 소재가 출연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확실하게 정답으로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쉽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5번 문제였습니다. 관련 있는 소재들이 나오고 딱히 관련 없는 소재는 없었어요. 전부 다 앞에 나왔던 단어들을 썼단 말이지. 그런데 흐름이 좀 달랐어. 바스틸러에 관련된 거였는데 그냥 딜러였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특정한 정말 자신들의 컬렉션을 키울 수 있다. 아주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죠. 근데 일반적인 그냥 서비스에 대한 두루뭉술한 그냥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글의 흐름을 해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건 우리가 주어진 다섯 개의 문장 중에서 가장 흐름상 어색한 거, 그리고 걔가 빠졌을 때 나머지 문장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특히 관련 없는 문장, 바로 다음 문장에 연결어가, 그 연결어가 연결어가 정말 정말 아주 우리한테 효자 노릇을 해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우리한테는 진짜 귀인이야, 귀인. 이는 아니겠지만 정말 중요한 단서야. 그치? 자, 오늘도 한번 그렇게 문제 풀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6번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 앞에 보면 보니까 avian song learning에 관련된 겁니다. avian이라는 표현이 바로 조류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조류를 bir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학명 같은 걸로는 avia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avian, 조류가 song, 노래를 learning, 학습한대요. 조류, 노래, 학습에 관련된 겁니다. 새들이 지적이잖아요. 노래를 부른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치? 그럴 때그 애들이 어떻게 이걸 배우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치.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배울 수도 있겠지만, 얘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인간들이 걷기를 노력했던 것처럼, 얘네들도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노력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avian song learning은요, 조류의 이런 노래 학습은 occurs, 일어납니다. In two stages, 두 단계로 일어나게 된대요.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2단계, 두 번째는 요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노래를 배울 때 처음으로 뭘 하냐? 자, 첫 번째로는 songs must be memorized. 그 노래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암기가 돼야 돼요. 엄마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듣고 그걸 암기해야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they must be practiced. 그들은 그걸 가지고 암기된 걸 연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처음에 노래 같은 걸 배울 때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노래를 쭉 들으면서 가사 같은 거나 그 음이나 이런 것들을 외워. 그런 다음에 또 나의 발성으로 연습을 하잖아. 딱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뭐에 관련된 거? Song learning에 관련된 거예요. 누구의? 조류들의 노래 학습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래요? 일단 memorize.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그렇지, practice.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암기와 연습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뒤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In some species, 어떤 특정 종들에 있어서는요, 일부 종들에서는 이두 개의 일들이 overlap, 겹쳐져서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암기했다가 연습했다, 암기했다, 연습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겹쳐져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종들에게서는요, memorization can occur. 암기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요? Practice, 연습하기 전에요. 즉, 암기가 먼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연습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몇달 동안, several months, 그냥 몇 달에 걸쳐서 몇달 동안 이 연습하기 전에 이런 암기로, 암기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제공해 주냐면, an impressive example of long-term memory storage. 아주 인상적인 사례를 보여주죠. 사례를 제공해 주죠. 보여줍니다. 뭐에? 장기간의 암기 저장? 에 관련된 아주 인상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다는 얘기야? 장기 기억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Long term memory. 그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한다. 암기했다가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기억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주어진 내용이 끝났고 1번부터 한번 연결고리 찾아보겠습니다. 앞 문장과 연결고리 볼게. The young bird's initial effort. 어린 새. 어린 새가 일단 노래 학습을 할 거 아니야. 얘네들의 이니셜이 뭐야? 맞아, 초기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챙겨두셔야 돼요. 자, 얘네들의 초기의 노력. 뭐 하려는 노력? To reproduce the memorized song. 암기된 노래를 다시 만들어낸대요. 엄마가 부르는 노래를 내가 다시 만들어내는 거 뭐라고 하면 돼? 재현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재현해내려고 하는 초기의 그 노력. 나도 엄마처럼 불러야지 라고 말하는, 이게 생각하는 그 초기의 노력이 are usually not successful. 초기에는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1번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야.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이러면 이제 나중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 발달되는 상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These early songs, 이런 초기의 노래들은요. May have even pitch, uneven. 자, 고르지 않은 이란 뜻이죠. 고르지 않은 음정, 그리고 불규칙한 박자, 그리고 음정이 있을 수 있대요. 자, 근데 이 음정은 바로 어떤 음정인데? Are out of order, 질서에서도 벗어나고, and or poorly reproduced, 제대로 잘 재현되지 않는 그런 음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뭐야? 불완전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불완전하다는 내용이 어딨어? Not successful,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내용은 어때? 초기에 이런 부분들은 이래서 불완전합니다. 이래서 성공적이지 않아요. 라고 어떻게 1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잘 연결되는 거 맞아요. 됐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However가 나왔네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아요. 라는 맥을 지금 같이 했어요. 자, 하지만 sounds graph, 음향 graph예요. 음향표를 보면. 근데 그 음향표는 뭘 나타내는데? Songs recorded over several weeks or months. 몇 주 동안 혹은 몇 달 동안에 걸쳐서 녹음된 그 노래의 음향 graph는 reveal, 보여줍니다. 드러내죠. 뭐? During this practice period, 이 연습 기간 동안에요. The bird, 그 새가요. 연습을 하는 새가 fine-tunes 한대요. 자, fine-tune은 fine은 여러분들 미세한이라는 뜻이고요. 튠이라는 건 이제 음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악기 같은 거 튜닝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타 같은 거 연주하기 절대 튜닝. 그치?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합니다. 그의 노력을요. 언제까지 미세하게 조금 조금씩 자꾸 조정을 해요? Until he produces an accurate copy of the memorized template. Template이라는 건 어떤 본보기가 되는 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마의 노래면 엄마의 노래 그게 본보기. 모델의 본보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저장된 그 본보기를 정확하게 모방하는 거야.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재현할 때까지 그의 노력을 조금 조금 조금씩 어떻게 재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세한 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3번의 내용은 뭐야? 성공적이지 않다가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완성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완성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완성하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이 나온 거죠. 어때? 괜찮지. 얘가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좀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잘 연결된 거 맞아요. An important idea to emerge from the study of birdsong. 자, 일단 birdsong이라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내용이에요. 새들의 노래입니다. 새들의 노래에 대한 연구로부터 나타난 중요한 아이디어, 생각은 is that 이하입니다.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됐냐면 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건 바로 song learning, 노래를 학습하는 게요. is shaped by, 뭐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by preferences and limitations. 선호하는 것과 limitations, 한계점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노래 학습이 뭘 더 선호하느냐? 좋아하는 노래를 한다? 아니면 자신이 못하는 그 한계점. 여러분들이 limitations라는 건 앞에 얘네들이 정확하게 못하는 거니까 아 이거 왠지 한계로 학생들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넣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보여지지 않냔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야, 4번 이상해. 너 의심스러워. 라고 생각하고 몇 번이랑 연결하면 되겠어? 맞아. 3번과 5번을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의심스러운 문장이 나올 때는 다음 문장에
관련된 있는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서

대명사를 쓰거나 연결어를 쓰거나 이런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 시간에 봤을 때도 연결어가 많이 나왔잖아. 이번엔 뭐가 나왔어? This process. 이 과정은.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야? 이 과정인가? 아니면 3번의 과정인가? 3번의 과정이 뭔데? 노력하는 과정. 뭐 하는 과정? Fine tuning. Fine tune. 미세하게 조정하는 과정이 나왔지. 그지? 자, 그럼 이 미세하게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얘를 한번 생각하고 fine tune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하는 과정은 requires, 필요로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 Hearing oneself song. 스스로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듣는 걸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음이 자꾸 이탈이 돼. 음이 자꾸 맞지가 않아. 음정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노래를 귀로, 내 귀로 들어야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 과정은 미세하게 조정하는 건 바로 스스로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듣는 걸 필요로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갑니다. 자, 새들은요, are unable to, 할 수가 없어요. To reproduce, 재현할 수가 없죠. 뭐를? 자, 이렇게 암기한 노래를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까지 재현한다고 얘기했는데? 뭐야? 불안한데? 봤더니, if, 만약에 they are deafened, 그들이 어떻게 된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청력을 소실하게 된다면. 자, 뭐 한 후에? After memorization? 암기는 한 후에. 하지만 before the practice period. 그 연습을 하는 기간 전에 다 외웠어. 근데 연습을 하는 동안에 내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암기된 후에도 암기된 내용을 제대로 재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얘기야. 왜? 얘네들은 들으면서 미세하게 그 소리를 조정해 나가거든. 원본이랑 똑같이 계속 맞추려고 노력하거든. 근데 그 듣는 게 못 듣는 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아, 제대로 노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fine tune 과정이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몇 번은 5번의 내용은 바로 3번의 내용의 보충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그치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관련이 없어. 그치?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과 한계점에 의해서 이 노래 학습이 형성이 된다라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도 모르겠고 지금 이걸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괜찮아? 잘했어. 맞았지? 좋아요. 자, 이제 7번 가보겠습니다. 자, 7번은 이런 애들이 있지 않아요? 주변에? Speaking fast. 선생님도 말이 가끔 막 긴장은 빨라지고 막 이러는데 아, 문제 풀 게 많고 이런 막도 말도 빨라지고 네, 선생님도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읽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볼 때 최대한 아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보면 훨씬 더 이 질문이 쉽게 잘 읽힙니다. 한번 볼게요. Speaking fast. 빠르게 말하는 건요. As a high risk proposition. 아주 위험 부담이 높은 proposition이라고 하면 예, propose가 원래 제안하다라는 뜻이에요.

빠르게 말하는 게 좋다는 거야? 별로라는 거야? 아, 그 별로라는 거 정도가 아니라 위험 부담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부정적인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의 흐름을 잡을 때 긍정이냐 부정이냐 어떻게 봤을 땐 굉장히 흑백 같고 이분법적인 것 같지만 흐름을 잡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는 바로 빠르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갖는다. 이걸 가지고 한번 뒤에 있는 내용으로 가볼게요. 아직까지 지금 번호는 없습니다. 부연 설명 볼게요. It is nearly impossible. 뭐 하는 건 거의 불가합니다. to야 하는 건 거의 불가해요. 그래서 이 to 가주어진 주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하는 게 불가해? Maintain the ideal conditions.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자, 뭐 하는 게? To be persuasive. 설득력 있고 well-spoken 잘 말하며 and effective. 효과적인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뭐 하면서? 뭐할 때? When the mouse is traveling well over the speed limit. 참 표현이 재밌어요. 입이라는 게 움직인대요. 어떻게 움직여? Well over. 훨씬 더 넘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뭘 훨씬 더 넘어서? Speed limit. 제한된 속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말하는 게 제한된 속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치. 제한된 속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사람의 이 말이 여러분들 몇 배속 하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무제한으로 빨리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한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빨리 움직일 때, 뭔가 설득력 있고, 말도 잘하고, 효과적인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건 거의 불가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빨리 말하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치? 맞지?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일단 우리가 번호로 들어가기 전에, 뭐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빨리 말하기. Speaking fast. 이것의 단점이 여기서 나와 있고, 단점, 설득력이 없고, 잘 말할 수가 없고, 효과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1번 갑니다. 자, although가 나왔어요.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라는 뜻이고, 한번 끊기겠죠. 보통은? 맞아. 커마에서 끊길 거야. 커마 찾아가겠습니다. 커마. 커마. 없는데? 여기 있는데? 진짜 여기서 끊기는 거 맞나? 맞아요. 자, 이렇긴 하지만 이렇습니다라고 대조구조가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we would like to. 우리가 뭐 하고 싶지만 think that. that yeah라고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they just aren't.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our minds. 우리의 마음이 are sharp enough. 충분히 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 sharp라는 게 날카로운. 혹은 어떤 판단력이 예리한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예리할 거라고 뭐할 정도로 enough to always make good decisions. 충분히 늘 좋은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충분히 예민하고 예리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With the greatest efficiency, 아주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결정을 늘 내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예리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을 거란 얘기야. 나는 늘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판단력이 엄청 정확해.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they just aren't. 그들은 그렇진 않아요. 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그들이 가리키는 게 누구겠어요? Our minds.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내용 선생님 이건 speaking fast랑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1번 내용은 바로 뭐예요? Our minds.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다? 얘는 불완전하다. 늘 예리한 판단력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과 빨리 말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연결을 시켜봐야 되겠죠? In reality, 현실에서는요. The brain, 뇌가요. Arrives at, 어디에 도달하게 돼요? An interaction of four or five possible things to say. 어디에 도달하게 돼서 and sits idle, idling 하게 된대요. 뇌가요. Interaction이 아니라 intersection이죠. 교차로에 도달하게 된대요. 교차점이 막 이런 거야. 한네 개, 다섯 개. 갈라지는 이런 갈림길에 도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possible thing to say. 말할 가능성이 있는 한 네다섯 개의 그런 선택지가 되겠지. 그치? 그런 교차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sits idling for a couple of seconds. 몇초 동안은요, sits idling 한대요. sit idle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한가롭게 그냥 앉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한가롭게 앉아있다라는 얘기야.

뭐야? 우리의 뇌는 빨리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선택지가 딱 몇 개가 딱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뭘 해야 될까? 이러면서 잠깐 멈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2번 문장이 1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뭔데? The brain이라는 게 더 our minds가 되겠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정신이라는 게 이런 선택지에 도달하게 되면 우린 어떻게 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2번 문장은 바로 뭐야? 1번 문장의 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문장과 비슷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좋아요. 3번 볼게요. Making a good decision. 방금 전에 우리가 good decision. Make good decisions. 이 부분 봤는데, 그죠? 자, 훌륭한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잘 내리는 것은 helps, 도움이 됩니다. You speak faster.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가? 의사결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빠르게 말한다는 내용이 주요 소재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인과관계를 봐봐. 의사결정을 잘 내리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더 빨리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야? 빨리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인과관계도 출발점이 다르고, 그죠? 얘를 하게 되면 이걸 못한단데, 이걸 하게 되면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나? 우리한테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데, 일단 시작점부터가 잘못됐지, 그지? 제대로 결정을 하면 우리가 빠르게 말할 수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까지 나와줬네요. It provides you. 그것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 좋은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 더 많은 시간을 주죠. 뭐 할 시간? To come up with your responses. 여러분들의 그 반응에, 여러분들의 그 대응에 생각해낼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야. 이상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일까? 3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선생님 이게 왜 이상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해서 빠르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빠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3번 내용이 아웃이 되면 2번과 3번이 잘 연결이 되어야 되겠지? 한번 보겠습니다. When the brain stops. 자, 연결고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뇌가 선택지에 만나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잠깐 동안 뇌가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한가롭게 거닐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스탑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sit idling 이라는 게 바로 stop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뇌는 뭘 멈추게 되죠? Sending navigational instructions. 항해를 하는 항해의 지시사항들을 보내는 걸 멈춰요. 항해가 뭐야?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지시를 계속 뇌는 내릴 텐데, 근데 그 과정을 멈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입으로 보내는 그 항해의 지시사항을 보내는 걸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the mouth is moving. 그런데 그 입은 어떻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멈출 수가 없게끔 움직일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뇌는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용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맞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that's when, 바로 그때가 you get a verbal fender bender. 여러분들이 verbal fender bender를 겪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언어 장애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뒤에 보시면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뭘로 알려져 있는? filler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filler도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우리가 말과 말 사이에 뭔가 이렇게 중간점에 뭔가 비어 있으면 그걸 채우는 말이래요. 그게 바로 뭘까요? 뭐지? you know, and like. 이런 네 가지 표현들. 이게 바로 뭐야? filler라는 표현이야. 이거 의미가 있는 말이야? 없는 말이야? 없는 말이야. 너무 빠르게 말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딱 그런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a verbal fender bender 라는 표현이 filler가 되겠고, 이 filler가 바로 이런 표현들이 된다. 라는 거니까 두 개가 잘 연결되어 있는 게 맞죠. 그리고 brain stops 한다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해됐죠? 자, 이런 표현들은요, are what? 바로 뭐예요? What your mouth does. 여러분들의 입이 하는 일이에요. 뭐 할 때? When it has nowhere to go. 그 입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다시 말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게 바로 verbal fender bender 라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어 장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지금 몇 번도, 3번도 지금 이 brainstorm이 될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4번이. 그 다음에 5번의 내용은 바로 그 Berber Fender Bender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게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예시와 최종 결론이 잘 드러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몇 번이 비어 있다? 3번이 비어 있는 게 맞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해석을 안 해보고 그냥 이 관련 없는 소재를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 문제는 한없이 어렵겠지만 조금만 해석을 해도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문제가 또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때? 할만해? 수능 문제가 그냥 다 이 정도만 나오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럼 다 1등급 나올 수 있을 텐데. 그죠? 자, 이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8번 문제도 앞부분에서 번호가 어디부터 시작해? 얘는 그래도 조금 빨리 시작하네. 그지? 앞부분에서 첫 번째 문장만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소재는 바로 뭐죠? Telecommuting Programs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단어만 이야기하면 Telecommuting에 관련된 거죠. Tele가 들어가면 있지 far의 의미예요. 네, commute라는 단어가 원래 통근하다, 통학하다. 집이나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일, 직장이나 학교와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통근하고 통학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텔레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표현이 뭐였어요? 네, telepathy, 그리고 television 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먼, telescope 이런 게 전부 다 far, 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멀리 간다, 멀리 통근하고 멀리 통학한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뭐야? 그치. 원래 직장은 여긴데 멀리서 내가 그걸 일을 처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뭐야?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얘도 똑같은 구조다. 어떤 구조? although 구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쭉쭉쭉 가다가 뭘 찾아? 그치. 커마 한번 찾고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대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lthough organizations are offering telecommuting programs. 조직들이요. 제공하고 있어요. 뭐를? 재택근무 프로그램을 in a greater numbers, 더 많은 수로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보다요? than ever before. 그 이전에 어떤 때보다 더 많은 수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 COVID-19,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재택근무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그게 또 이후에 그 종식이 된, 우리가 COVID-19이 종식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그 어떤 때보다 텔레커뮤팅 프로그램을 많이 조직들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야? 수는 많아졌는데, 텔레커뮤팅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뭔가 여기에 따른 부작용, 단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acceptance and use of these programs.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and use, 사용하는 것이 are still limited. 여전히 어떻다? 그렇지,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by a number of factors, 많은 수많은 요인들, 다수의 요인들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소재는 바로 뭐에 관련된 거? 재택근무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예요. 재택근무가 어떻게 했는데? 굉장히 늘어났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떻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뭐가 있다?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얘가 바로 뭐야? 우리가 지금 읽은 기준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얘를 기점으로 한번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These factors, 이런 요인들이라고 받을 수 있는 거 일단 있을까 없을까를 찾아봐야 되겠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A number of factors,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 그럼 이거는 어떤 요인들이겠니? 재택근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재택근무를 제한적으로 한계를 주는, 재택근무에 대한 한계를 주는 그런 요인들이 나와줘야 돼요. 부정적인 요인들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These factors include. 이러한 요인들은 포함합니다. 엄청나게 길죠? 별거 아니에요. 다 나열입니다. 첫 번째 요인이 뭐가 있지? Manager reliance on face-to-face management practices. 관리자들이 의존을 한대네. 어디에 의존을 해? 면대면의 관리 관행들에 의존을 한대.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면대면 관리, 직원들을 면대면 관리하는 것에 의존하는 거니까 재택근무와 그런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괴리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야. And lack of telecommuting training with an organization. 조직 내에서 이 재택근무 교육의 부족이 있대. 재택근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교육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한계점으로 나온 거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isperceptions of and discomfort with flexible workplace programs.
유연한 이 직장의 프로그램, 이게 바로 텔레커뮤니 프로그램이 되겠죠? 유연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misperception.

오해와 discomfort, 불편함. 야, 쟤네는 저렇게 집에서 일하는 거 저게 맞는 거야? 라고 오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불편함이 또 만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계점이 되겠죠. 텔레커뮤니팅 프로그램이 발전할 수 있는 한계점이 될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and lack of information. 벌써부터 부정적인 어감이 듭니다. 정보가 부족해요. 뭐에 대한? About the effect of telecommuting on an organization's bottom line. 그 조직의 최종 그 결과? 결산 결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직의 최종 결산 결과에 대한 이 재택근무의 영향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그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재택근무의 수용이나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때? 괜찮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 문제점의 요인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1번은 좋습니다. 문장이 길 뿐이지 그 내용 자체는 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despite these limitations. 여러분 이거 한계점 맞아? 아니야? 맞지? 재택근무를 어렵게 만드는 한계점, 요인들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야. 그러면 이러한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어느 기조로 가는 거야? 첫 번째는 재택근무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니까 부정적인 요인들이야. 그러면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가 나와? 재택근무를 그래도 재택근무의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21세기 초반에요.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이 초반에는 a new anytime anywhere work culture is emerging. 어느 때나 그리고 어디서나라는 새로운 이 직업상의 일, 직장상의 문화가 새로운 직장의 문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야?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어. 재택근무를 잘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 희망적인 이 단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그 내용이 뒤에서 뒷받침만 3번에서 잘 대주면 돼요.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are must be taken. 주의사항들이, 주의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뭐 하면 돼? To select employees. 갑자기 누굴 뽑는데요? 직원들을 뽑는데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직원들을 뽑는데 유의해야 돼요? Whose personal and working characteristics are best suited for telecommuting? 텔레커뮤니팅이라는 우리 핵심 소재를 넣은 거는 맞는데, 이 재택근무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즉, 개인적인 특징과 업무상의 특징이 가장 잘 재택근무에 맞을 수 있는 직원들을 선발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된대요. 지금 뭐에 관련된 내용으로 확 바뀌었어요? 직원 선발의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것도 어떤 특징이야? 개인적인 특징과 업무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뜬금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핵심 소재로 바로 아웃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3번이 될 거야. 얘는 확신을 해야 돼. 이 정도는. 그죠? 눈에 보이는 이런 관련 없는 소재들은 바로 지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번과 5번. 2번의 내용과 4번의 내용이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새로운 문화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New Work Culture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지 볼게요. Continuing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계속되는 정보 기술의 발달, 지속되는 정보 통신의 발달과, and expansion of global workforce, 이 글로벌 노동력의 팽창, 확대와 an increased desire to balance work and family.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증가된 이 욕구의 증가.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세 가지. 그죠? 이세 가지가 are only three of the many factors. 많은 요인들 중에 세 개에 불과하대요. 여러 개의 요인이 있는데 이게 정말 볼수 있는 그세 가지 요인만 추린 거란 이야기가 되겠죠? 뭐 하는 요인들이에요, 이게? Will gradually reduce the current barriers to telecommuting. 재택근무를 막는, 방해하는, 현재 그런 방해, 장벽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 개의, 많은 요인들 중에 세 개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야? 이제 이 점점 많은 다른 방해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긍정적으로 이 방해 요인들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정보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좀더더 재택근무가 원활해지지 않겠어? 그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야.
재택근무 문화, 새로운 이 직업상의 문화, 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그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내용 마무리 한번 볼게요. With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cost saving, especially with regard to law facility costs, increased employee flexibility and productivity, telecommuting is increasingly of interest to many organizations. 여기까지 이제 with라는 절입니다. 뭐의 영향과 함께라는 뜻이죠. 자, 조직의 비용 절감에 대한 영향과 함께. 근데 뭐와 관련한 비용 절감이야? With regard to라고 하면 뭐뭐와 관련해서라는 뜻입니다. 뭐와 관련해서요? Lower facility cost.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시설 비용 줄이고 싶겠죠. 그죠? 더 낮은 시설 비용, 시설 비용과 그리고 증가된 이 직원들의 유연성, 그리고 생산성과 관련해서,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조직의 비용 절감에 대한 영향과 함께요. 이 텔레커뮤닝이라는 재택근무가 점차적으로 많은 조직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역시 텔레커뮤팅 프로그램스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역시 그렇게 3번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요인들,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내용도 좋겠죠. 1, 2, 3, 5다 좋습니다. 몇 번만. 그렇지. 4번이 이상해라는 생각. 지금 직원들을 뽑는 거 아니고. 더군다나 개인적인 특성 혹은 직업적인 어떤 일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까요? 좋아요.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9번은, 와, 주어진 내용이 좀 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주어진 내용에서 최대한 중요한 소재나 흐름들을 파악을 해서 꽉 잡고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요, experts, 전문가들은요, do not suffer, 고통받지 않습니다. 괴로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아요. As much as beginners, 초보자들만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뭐할 때요? When performing complex tasks or combining multiple tasks. 뭘 하는데? Performing을 할 때, 또 combining을 할 때, 그렇게 크게 초보자들만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뭘 수행할 때요?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과업들을 결합할 때, 그럴 때 초보자들만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내용 너무 우리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 딱 들지 않아요? 당연히 전문가들이 누구보다 초보자들보다 어려움을 덜 느낀다라는 건더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일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어떤 업무 처리예요? 복잡한 과업. 그리고 또 뭐? 결합한데, 여러 가지 과업들, 여러 과업 결합. 더 잘한다. 수월하게 느낀다. 이걸로 내용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괜찮죠? 계속할게요. Because experts have extensive practice within a limited domain. 제한된 영역 내에서 전문가들이 광범위한 연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습을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폭넓은 연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the key component skills in their domain. 그들의 영역, 그들이 포함된 그 직업의 그 영역에서의 핵심적인 구성 기술이 tend to be highly practiced. 굉장히 숙련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and more automated. 보다 더 자율화된 경향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비기너보다 훨씬 더 숙련됐고 좀더그 일을 정말 자동적으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한다는 얘기야. 이 automated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한다는 게 뭐야? 내가 많이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많이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죠? 여러분도 밥 먹을 때 숟가락질하는 게 힘듭니까? 자동적으로 되죠?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utomated가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알겠죠? 기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바로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건 바로 숙련된 그런 기술. 숙련된 경험이라고 할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숙련된 기술? 광범위한 숙련된 기술.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숙련, 노련함? 노련함이라고 하자. 노련함. 그리고 자동화. 나쁜 자동화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계속합니다.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each of these highly practiced skills. 방금 전에 우리 practice skills 봤죠? 숙련된 기술 봤습니다. 고도로 숙련된 이러한 기술들의 각각은 then,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demands, 요구하게 됩니다. 필요로 하게 되죠. Relatively few cognitive resources. 비교적 더 적은 인지적인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인지적인 자원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effectively lowering the total cognitive load that experts experience. 전문가들이 그래서 따라서 겪게 되는 전체 총량이 되겠죠. 전체적인 인지적인 부하 혹은 부담이 효과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라는 얘기입니다. 인지적인 부담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Do not suffer as much as beginners when performing complex tasks or combining multiple tasks. 이 표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요. 숙련된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의 내용은 바로 뭐야? 위에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합해서 말한 겁니다. 즉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합해서 나온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2번 볼게요. 따라서요. Experts can perform complex tasks. 전문가들은요. 복잡한 과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과업들을 비교적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야? 이거잖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내용도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매일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Furthermore, 더욱이, 게다가 라고 얘기했으니까 첨가의 내용,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예, 어떤 내용을 그냥 첨가만 해주는 거예요. 더욱이, 게다가 beginners are excellent. 어? 초보자들은 탁월하대. 엄청나게 잘한대. 어디에? 자, be good at, be excellent at, 뭔가에 탁월하다는 얘기죠. Processing the tasks when the tasks are divided and isolated. 과업이 분할되거나 분리될 때 그 과업을 처리하는 것을 탁월하게 한다. 여러분들 지금 초보자와 전문가를 비교했을 때 전문가가 월등히 잘하고 초보자는 그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니? 못하겠지. 그죠? 초보자가 좀 부족한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게 여기서는 지금 핵심 아닐까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더욱이 게다가 하지만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흐름은 뭔가 좀 이상하다. 얘를 지금 잘한다, 잘한다, 능숙하다, 탁월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이 흐름상 이상하다. 논리적인 구조상 흐름이 확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러면 몇 번이? 4번 내용이 2번 내용을 뒷받침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is is not because. 이건 뭐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이거 때문입니다. but은 안 들어가 있지만. 그죠? 자, 이건 뭐 때문이 아니요? They necessarily have more cognitive resources than beginners. 자, 그들이. 그럼 여러분들, 그들이 가리키는 게 맥락상으로 4번이, 3번과 흐름이 맞다면, beginners를 가리켜야 되잖아. 그죠? 근데 beginners가 beginners보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꼭 더 많은 인지적인 자원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데이는 누구를 가리키겠어? 그치, 앞에 있는 experts를 가리키겠죠. 즉, 전문가들이 반드시 꼭 뭘 더 갖고 있다는 거? 인지적인 자원을 초보자들만큼 초보자들보다 더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라는 얘기야. 뭐, 더 똑똑하다거나, 뭔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더 많다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 때문인데? Rather, 오히려요. Because of the high level of fluency they have achieved. In performing key skills. 그들이 핵심적인 기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취한, 달성을 한 그러한 능숙함, 능숙함의 높은 수준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정말 오랫동안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능숙함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라는 얘기예요. 뭔가 더 인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they can do more. 그들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What that they have. 그들이 what they have.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역량을 가지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더 쉽게 누구보다 초보자들보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초보자들에 대한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왜 전문가들이 초보자들보다는 더 우월하고 잘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들, 근거들을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3번과 5번도, 3번과 5번이 아니지, 4번도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럼 5번 가보겠습니다. 자, beginners가 나오긴 했어요. On the other hand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대조하는 거겠어? 여기에 있는 내가 가리키는 게 전문가였잖아. 전문가들과 대조할 수 있는 건 beginners가 되겠죠. 4번과 5번이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초보자들은요, have not achieved, 달성하지 못했어요. The same degree of fluency and autonomy in each of the component skills. 이 구성 기술, 각각의 구성 기술 가운데서
같은 수준의 전문가들과 같은 정도의 능숙함 그리고 자동화, 자동성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지 못했죠. 달성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그들은 더 노력하는 겁니다. Struggle to 애쓰는 거예요. 뭘 했어? Combine skills.

이 기술들을 결합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근데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인데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기술들은 이들은 애쓰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와 초보자들 요 둘을 비교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전문가들이 잘한다. 초보자들이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생각했던 그랬지 너 맞구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역시 맞았어. 너였어. 이거 약간 그런 거 찾는 거 같잖아. 마피아 이런 거 찾는 거 같잖아. 야, 나 비슷한 애 맞아. 너네랑 친구 맞아. 동료 맞아. 근데 이렇게 다른 뜻을 품고 있는 녀석들. 딱 보이는 의도가 보이는 마피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녀석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내는 연습.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오늘의 문제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오케이. 자, 10번의 문제. 답 3번 체크해 주시고요.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도 앞에 있는 설명이 조금 꽤 깁니다. 그죠? 네, 가볼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어?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 어? 정치가? 아니면 수많은 무수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 그럼 진짜 주인공은 좀 뒤에 나오지 않을까요? 볼게요. 자, 배우, 가수, 정치가, 그리고 무수한 많은 다른 사람들은요. recognize, 인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인정. 완전 인정 이렇게 이해할 때 recogniz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뭘 인정해요? The power of the human voice. 인간의 목소리의 힘을 인정합니다. 인간 목소리의 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뭐야? 말을 앞에 있는 사람들 잘해야 되는 사람들. 목소리를 잘 써야 되는 사람들이 되네요. 그죠? 자, as a means of communication beyond the simple decoding of the words that are used. 사용되는 그 단어의 단순한 decode. 해독이에요. 해독. 이게 무슨 의미인지라고 해서 그 의미를 푸는 거.

인간의 목소리의 힘. 이것이 어떻다? 중요하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단순히 뭐 하는 게 아니야? 이 단어가 무슨 의미다? 라고 해독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코드가 암호라는 뜻이죠. 암호화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encode라고 하면 얘가 이제 암호화하는 거야. decode라고 하면 여기서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decode가 되면 그 암호를 푸는 거지. 그래서 해독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볼게요. 자, learning to control your voice.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의 힘이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and use it, 그것을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목소리를 조절해 사용하는 목소리 힘을 기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배우는 것은 뭘 위해서? For different purposes. 다양한 목적들을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건 따라서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정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뭘 하기 위한? To develop as an early career teacher. 누가 나왔어요? 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제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누구에게 있어서 경력 초기에 교사들로서 발달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범위가 좁혀지죠. 아직 번호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중심이 되는 거 맞아요. 자, 이렇게 목소리의 힘을, 의사소통을 위해서 목소리의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걸 통제하는 것 중에서 특히 어떤 분야예요? 맞아요. 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사라는 그 직종에서 특히 초기 단계에 교사가 많은 것들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목소리 힘, 이 목소리를 통제하고 그리고 그걸 조절하는 그 능력을 다양한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 교사로서의 중요한 역량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 그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more, the higher. 뭐예요? 더 비교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교사가 어떻게 이걸 통해서 목소리 조절을 통해서 더 잘 자신의 그 경력에서 좋은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볼게요. 더 자신감 있게 그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 있게 막 수업을 하는 거야. 목소리도 크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the higher chance of the positive class response. 긍정적인 수업의 그런 반응들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호응도 잘 되고 아이들도 더 수업을 잘 듣고 어때? 맞지? 그치?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역량 중요하다. 왜 중요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라는 거니까 1번은 바로 그것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괜찮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There are times.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When being able to project your voice. 이 프로젝트라는 게 그냥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 과학 프로젝트, 음악 프로젝트 이렇게 할 때 프로젝트, 특별한 어떤 계획? 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뚫고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투영하다, 투사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뭐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loudly, 아주 큰 소리로 뚫고 나가게 할 수 있는, 뚫고 나간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던져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은, 낼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will be very useful. 굉장히 유용할 거래요. 자, 목소리를 크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할 때 특히 도움이 될까요? 교사로서? When working in school. 학교에서 일을 할 때. 자, 그리고 knowing that. 아는 거예요. 뭐를? You can cut through. 이게 바로 이제 뚫고 가는 거죠. A noisy classroom, dinner hall, or playground. 자, 교실이 엄청 시끄러워. 그럴 때 선생님 뭐라고요? 조용히 해!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큰 소리로. 그래서 이 시끄러운 교실이나 아니면 dinner hall, 뭐 이렇게 우리가 구내 식당, 급식실 같은 그런 식당, 그리고 playground, 운동장을 뚫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은 is a great skill to have.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교사로서 as a teacher.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바로 뭐야?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목소리의 힘. 목소리를 특히 어떻게 함으로써? loud voice. 큰 소리로 냄으로써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 맥을 같이 합니다. 자,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요? To address serious noise issues in school. 학교에서요, 심각한 소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란 얘기입니다. address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무언가 어떤 문제를 다루다, 취급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소음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에 선생님 noise classroom 이라고 나왔으니까 그거 이용한 거지. 그치?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끄러운 이 소음의 소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한
소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이게 바로 학생의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교사로서 갖춰야 되는 영향인데 학생이 나온 것도 조금 뜬금없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학생들은 뭐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해서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학부모는 되게 뜬금없잖아요. 그죠? 이 학교 구성원들이 should search for a solution together. 이 심각한 수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다 함께 찾아야만 합니다. 이건 수업 문제 해결에 관련된 거지. 목소리의 힘을 이용한 교사로서의 역량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지. 그것도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몇 번 정답이야? 그렇지, 3번. 얘도 소재상으로 너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아마 잘 풀지 않았을까,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뭘 보면 돼요? 그래, 맞아. 4번과 5번, 특히 2번과 4번의 내용이 잘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바로 뭐였어요? 야, 목소리를 크게 하면, 그러면 아, 이거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뜬금없이 하우에버가 나왔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우에버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번 내용에 반하는 내용이 돼야 되겠지. 큰 목소리를 가진 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4번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될까?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은요. I would always. I라는 필자가 바로 등장을 했어요. 저는요. 늘 조언을 하곤 합니다. 뭐라고요? That, yeah 라고 충고를 하곤 한대요. 여러분들이 use your loudest voice.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소리를 incredibly sparing하게 이용해야 된다. 라고 조언을 한대요. 놀라울 정도로 인색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너무 놀랄 정도로 이 목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시면 돼요. Avoid. 피해야 돼요. Shouting. 소리치는 거. 즉 너무 큰 소리를 내지 않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즉 큰 소리를 내지 않게끔. 큰 목소리. 낮추라는 이야기죠. 그죠? 인색하게 놀라울 정도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거의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피하래? 소리 지르는 걸 피하래요.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뭐뭐한이라는 표현이 as possible 이라는 표현이죠. 가능한 한 많이 소리 지르는 건 피하래요. 왜? A quiet, 조용하고 authoritative 얘는 권위 있는 이라는 뜻이죠. 조용하면서 권위 있고 and measured, 통제된 음정은 has so much more, 그만큼이나 많이 impact, 영향이나 효과가 있을 수 있대요. 뭐보다 slightly panicked shouting, 약간 당황한 그런 소리침, 외침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매우 공감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할 거예요. 진짜 뭔가 화가 났을 때 어떤 선생님이 막 뭐라고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더 떠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떠들다가 한두 명이 선생님 눈치 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죠. 그런 선생님이 더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권위 있게 말하고 권위가 있고 이 목소리를 잘 통제할 줄 아는, 네, 그런 목소리가 사실상으로는 교직에서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도움이 되지.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아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최대한, 큰 소리는 최대한 절제해서 내라. 인색하게 내라라는 게 절제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 이유가 나와준 거죠. 그러니까 4번은 큰 목소리를 자제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라는 큰 소리를 자제해야 되는 이유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이 목소리를 잘 조절해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게 하는, 특히 어떤 분야에서 교육,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소음에 관련된, 즉 소음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3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여러분들 없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5개의 문제 이제 어때? 기대되지? 그죠? 이제 여러분들 확실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잘못된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된 걸 찾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연결고리 찾는 연습.

한번 잘 해보시고 선생님이랑 마지막 시간에 예, 무관한 문장 저는 마지막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Extensive란 단어 여러분들이 드린 선물이에요. X가 들어가면 아웃의 뜻이죠. 바깥쪽으로 쭉 뻗어나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광범위한, 넓은, 넓게 퍼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광범위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xtend라는 동사가 뻗다, 연장하다. Expand는 달라요. Expand는 사실 팽창하다라는 의미가 좀더 강하고 얘는 이제 뻗다, 연장하다, 확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Extension, 연장이나 확대. Extensive, 광범위한이라는 의미. 형용사와 명사, 동사까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단어에서 파생된 파생어들을 꾸준하게 연습하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비단 이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단어들도 파생어들의 이 형태들이 전부 다 비슷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비슷합니다. I-ON에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고, I-V-E 형태 붙여서 형용사 형태 만들고, 이렇게 D가 있을 때는 D를 S로 고치고, 뭐 이렇게 I-V-E나 I-ON을 붙인다. 이런 것들 굉장히 규칙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큰 아주 도움이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잔소리는 그만할게요. 다음 시간에 단서 찾아서 우리 열심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1: 네.
0: 생활 밀착형 표현들을 많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현상 피곤한 건 이유가 있답니다. 아, 슬기 씨 보면 막 피곤이 그냥 몰려올 때
1: 있어요.
0: 이게, 아, 피로하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아마 우리 왕초보 영어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좀 알아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유독 피곤한 날이 있어요.
0: 그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요.
1: 맞아요. 중간중간 뭐 이제 제가 또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가 좀 아파서 밤에 막 깰 때나 아니면 제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촬영을 준비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또 막 대본 보느냐고 또.
0: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피곤할 때는 더 자는 것보다 운동을 오히려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오히려 마유쌤하고 저희 시작하기 전에 토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잠 깨더라고요.
0: 화이팅이 너무.
1: 확실히 토크는 약이다.
0: 여러분 너무너무 피곤하시면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이명작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러면 됩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내가 잘하는 말 이제 영어로 해야겠다.
1: 그렇죠. 네,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피곤하죠. 하시고
0: 너무 피곤해. 말씀만 보면 피곤한 것 같기도 해요.
1: 저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미션은요. 네. 나 숨 쉬는 건 잘하는데 오. 그것도 쳐주나?
0: 아, 이게 뭐 운동을 제안을 했는데
1: That's right.
0: 숨 쉬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1: 그런 거 위트 있게 만든 문장이죠.
0: 그렇죠. 뭔가 방어하는 느낌.
1: 네, 영어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션 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도전! 나 왜 이렇게 항상 피곤하지?
2: Are you okay? Are you tired?
0: Yes, yes. Always tired. I don't know.
2: That's why. That's why you're tired.
0: 어떻게 알았지? 아, 그래도 나 그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2: Sorry?
0: 그 I
2: Oh, yoga.
0: I'm good at 그 breathing.
2: Oh, breathing?
0: Yeah, yes. This is exercise too.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30-minute?
2: Yeah, walking.
0: Walking?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 30분. 어떻게 알아?
1: 피곤함에 대한 대화를 네. 보니까 저도 피곤해지더라고요.
0: 맞아요. 갑자기 졸렵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네. 자,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피곤하기도 하고
0: 맞아요.
1: 그랬을 때 상대방한테 뭐 잠을 푹 자라든가 아니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해라든가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right. 말은 진짜 누구든지 꼭 한 번도 피곤할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1: 그럼요.
0: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시면 돼요. 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am I always tired?
4: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3: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4: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첫 문장은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난 왜 항상 피곤하지?
0: 아, 진짜.
1: 네.
0: 마치 이게 제 대사를 여기다 인용한 것 같은 느낌.
1: 이거는 이제 거의 암기하셔도 돼요.
0: 그쵸. 저는 꼭 외워야겠습니다. Why am I tired? 왜 나는 피곤하지? 근데 항상이 빠졌으니까.
1: 그러면 여기서 예. 지금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치면 문장 되나요?
0: 되지 않아요?
1: 어. Why am I tired? 일단 말 돼요. Why am I tired?
0: 나 왜 피곤하지?
1: 그런데
0: 항상 피곤해야 되니까
1: right.
0: so 항상을 뜻하는 always를 넣어보겠습니다.
1: Okay.
0: Yeah.
1: A-L-W-A-Y-S. Okay. 보겠습니다. Why am I always tired? Perfect.
0: Yes.
1: There you go. 항상 이거 전에도 발음 연습을 해봤지만요. always가 아니라 always. 입모양을 앞부분에서는 AL 부분에서는 벌리셔야 됩니다. AL 혹은 ALL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lways 아니라 always. Always.
0: Always. Always.
1: There you go. 자, 피곤하다, 지친다라고 하는 거 형용사로 하려면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격식 표현에서부터 비격식까지 다양한데요.
0: 네.
1: 그중에서 몇 개를 제가 앞으로 몇 이제 더 나올 거예요. 사실 tired나 이런 것들 비슷한 거 많이 나올 텐데 오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0: 아.
1: 오늘부터, right? So tired 한 거,
0: 예.
1: exhausted. 얘는 피곤한, 얘는 거의 지친 수준이에요.
0: 있어요.
1: exhausted.
0: 네.
1: 스펠링이 어려워 보여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냥 회화로 쓰는 단순한 단어이기 때문에
0: 네.
1: exhausted 이렇게 되고요. 이거 말고 조금 비격식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0: 그래요?
1: 자, 전에 한번 살짝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0: 아.
1: 완전히 내 몸이 달아버린 거예요.
0: 아.
1: 힌트.
0: 달았어요.
1: wear. wear가 입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입은
0: 네.
1: 상태도 얘기하지만 그거가 닳게 하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right. wear의 PP 형태가 뭘까요?
0: worn.
1: 자, 일단 써주세요.
0: 아.
1: 자, 그리고
0: 예.
1: out이라고 써주세요. out.
0: 아, worn out.
1: 자, 맞습니다.
0: 오.
1: worn ou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내가 완전 닳아서 사라져버렸다.
0: 우와.
1: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비격식입니다.
0: 네.
1: Alright?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한번 한다고 암기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0: 수가 없어요. 어차피 얼마 있으면 잊어버릴 텐데 네. 제가 계속 이 변형 형태를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걸 한 번 더 소개한다든가 이게 나올 때 이걸 소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 흡수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왜 이렇게 tired 하지? 라고 얘기를 썼고요. 의문사 오늘 못 썼어요.
1: 의문사 why?
0: Why? Right? Why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1: 왜?
0: 왜? 네.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 뒤에는 뭐가 붙죠? 어순이?
1: 질문 어순.
0: 평소문 아니에요. 그래서 am I always tired? 이거는 하면 구조는 맞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1: 나 피곤하니?
0: 나는 항상 피곤하니? 이상하잖아요. 왜 내가 항상 피곤하지? 이게 자연스럽죠.
1: 네.
0: 자, 그래서 뒤에 의문사, 그러니까 질문, 어순만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친구 중에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너는 왜 항상 화가 있니? 항상 angry 해 있어.
1: Yeah.
0: 그러면 why를 빼고 너는 항상 화가 나 있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Are you always angry?
0: 그렇죠. 그러면 너는 왜 항상 화가 나 있는데?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Why are you always angry?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인생이 왜 이렇게 혹은 왜 그렇게 힘들지? 왜 이런 말 다 영어 대사에서도
1: 그쵸,
0: 그렇고요.
1: 그쵸.
0: 자, 인생이 so 힘들어?
1: 예.
0: 이것만 해주세요. Why 빼고 일단. 인생이 힘드니?
1: Is life so hard?
0: 그죠. Is life so hard? 자, 그러면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니?
1: Why is life so hard?
0: 그렇죠. 대사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1: 그러네요.
0: Why is life so hard? 그러면
1: yeah.
0: Hey man, come on, let's go. 막 이러면서 뭔가, you know.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Why are you always angry?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Oh, why is life so hard?
1: Oh, why is life so hard?
0: Right. 자, 이번에는요. Why am I always tired?
1: Why am I always tired?
0: Right. Yeah, right. 네. Right. 자, 리얼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걸 듣고 나서 절대 운동 안 하잖아.
1: 아.
0: 그래서 그렇지라고 합니다.
1: 맞아. 운동을 하면 오히려 체력 보충이 돼가지고
0: 그렇대요.
1: 피곤한 감이 덜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You never, that's why. 그게 이유이다. 결코 운동을 하지 않는 거니까 you never work out. Work out 해볼까요?
0: 오케이.
1: 예.
0: Work out.
1: 왠지
0: 왕초보
1: 동사가.
0: 영화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1: 네.
0: So, you never work out이잖아. That's why지. 이렇게 했네요. 자, 정답은요. 요것도 되는데
1: 아!
0: 더 단순하게 exercise 가져왔습니다. 아마 처음 들었을 때 workout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So, exercise는 운동하다고요. 그것과 완전히 똑같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었죠. 방금 그거 다시 써주세요.
1: 네.
0: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Work out.
0: 네. 이거를 뭐 사전이나 기타 등등 찾아보면 둘 다 운동하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 exercise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치를 하거나 걸으면서 조금 막 힘차게 뭐 출근을 할 때 걷는다던가 다양한 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 workou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흔히 그 헬스장이라고 하죠. The gym.
1: 네.
0: 에 가서 이렇게 세트를 맞춰서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들을 특히나 그 중에서도 workout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면 you don't exercise 해도 되는데
1: 그러게요.
0: you 뭐라고 해요?
1: Never.
0: Never. Never가 무슨 뜻이죠? Never?
1: 결코 뭐뭐하지 않다.
0: 아, 그렇죠.
1: 네.
0: 부정인데 강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결코 뭐 절대 뭐뭐하지 않는다. 해서 동사와 함께 쓰면 쉽게 문장을 네. 만들 수 있는데 이 neve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사 원형이라고 안 하고 그냥 동사라고 했죠. 그 이유는 현재형도 가능하고 과거 동사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Right?
1: So
0: you 뭐 예를 들어서 뭐 you never apologized to me.
1: 아.
0: 그럼 넌 절대 나한테 사과 안 했잖아.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1: 예.
0: Never는 단순하게 부사일 뿐입니다. Okay? So never 동사.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난 절대 울지 않아. 난 절대로 울지 않지.
1: I never cry.
0: Uh-huh. I never cry. 자, 우리 아빠는 절대 웃지를 않으셔. 하하하 웃는 게 뭐죠? 하하하?
1: 하하, laugh.
0: Laugh, right? 근데 우리 아빠는 항상 무표정이야.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절대 웃지 않아.
1: My dad never laughs.
0: 그렇죠. Never laughs.
1: Laughs.
0: 자, 지금
1: 왜요?
0: 슬기 씨가 한 실수가 아주 흔한 실수입니다.
1: 아, 데드.
0: 3인칭 단수죠.
1: 아빠니까.

0: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부정하는 거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지 이 생각하시거든요.
1: 네.
0: 그거는 don't의 경우네 그런 거죠. Don't, doesn't, right? 하지만 never는 주어 동사 매치하는 거에 아무 영향 주지 않아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my dad never 부정했다고 해서 이거 갑자기 원형으로 만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1: 그냥 s 붙여줘요.
0: 대부분 실수예요. 예. 그래서 그대로 그냥 my 이건 있든 없든 my dad는 네. 3인칭 단수니까
1: 네.
0: laughs가 맞아요.
1: Got
0: it, right?
1: Yep.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never cry. My dad never laughs.
1: My dad never laughs.
0: Okay, 본문 읽어볼게요.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1: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am I always tired?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미션인데요. 나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1: 오, 네. I am good at 숨 쉬는 거. Does it count? 아, 그것도 새나? 이거네요?
0: 새나?
1: 어, 그렇죠. 새나?
0: I'm good at 뭐 하는 거를 잘한대요?
1: 숨 쉬는 거니까 breathe. 아, breath인가? 예, breath.
0: 제일 헷갈리죠?
1: 네, breath. Yeah, I'm good at breath.
0: Breath.
1: Does it count?
0: Ooh, okay. Very close. Very close. But let me show you.
1: 어?
0: 정답은 breathing.
1: 아, 그래요?
0: 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breath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1: 예.
0: breathe. 걔는 숨을 쉬다라는 동사고요.
1: 네.
0: 그리고 방금 breath라고 했는데 걔는 숨, 호흡이라는 명사입니다. 일단 그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요건 잠깐 잊어버리세요. 잠깐 잊어버리시고. Alright, so breathe는 거기다 한번 써주실래요?
1: B-R-E-A-T-H-E까지.
0: 얘는 breathe. 숨 쉬다라는 네. 동사고요. 자, 숨, 호흡이라는 명사는 breath예요.
1: Breath.
0: 아하. 그리고 거기까지 멈춰야 돼요.
1: 네.
0: Okay, let me show you. 이렇게 아까 이가 있었는데 얘는 없어졌죠?
1: 없어요.
0: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숨 쉬다는 breathe 그리고 숨 호흡은 breath, re 이렇게 발음이 되죠. breath.
1: 네, 네.
0: 그래서 두 개 자체가 일단은 달라요. 걔를 일단 알아야 이 패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 네.
0: ing를 쓰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는 breathe 숨 쉬다라는 동사에 ing를 건 것뿐이에요.
1: 네.
0: 그래서 breathing으로 바꾼 건데 ing를 쓰는 이유는 이 덩어리 표현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나 뭐 잘해라고 얘기를 할 때 I'm good. Are you good? Oh, she is good. Right? 거기까지만 쓰면 잘한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뭐를 잘하는데? 라고 하면 at 뒤에 명사가 나와도 되고요.
1: 네.
0: ing형이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이건 그냥 명사잖아요.
1: 네.
0: math, right? So I'm good at math. 이렇게 써도 되지만
1: 네.
0: ing 쓰는 거, 동사를 ing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eating.
1: Eating.
0: Right? Running.
1: Running.
0: Okay. 뭐, singing.
1: Doing.
0: Alright. 네.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을 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ight? So for example, 나 요리 잘해. 나 요리하는 거 잘해.
1: I'm good at cooking.
0: 그렇죠. I'm good at cooking. How about this? 너 운전 잘한다. 너 운전 잘해.
1: Ooh, you are good at driving.
0: Driving. 그렇죠?
1: Yes.
0: ing를 건 거죠. So 여기서는 cook. 동사에다 ing 형태로 바꿨고 drive라는 동사에 ing 형태로 바꾼 겁니다.
1: 근데 cook은 명사로 cook도 되잖아요. 요리.
0: 가능하죠.
1: 그러면 I'm good at cook.
0: 근데 그거는 요리라는 뜻이 아니라 cook은
1: 요리사죠.
0: 요리사.
1: 아.
0: 어색해지죠. 그렇죠?
1: Right. 예.
0: 자, 읽어볼게요. I am good at cooking.
1: I'm good at cooking.
0: You're good at driving.
1: You are good at driving.
0: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우리 그리는 거 뭐라고 해요? 그리는 거?
1: Draw, right?
0: 근데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자, 너 그림 잘 그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잘하니?
1: Are you good at drawing?
0: 그렇죠.
1: 오.
0: 주어, 비동사 위치만 바꿔서 Are you good? 여기까지도 가능해요.
1: 너 좋아?
0: 잘하니? 근데 뭘 잘하니? At drawing? 이렇게 추가를 한 것 뿐입니다. You got it?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So I'm good at, 장난으로 한 거예요.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라고 했는데 이 count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0: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다. 이게 의역이 되면서 쳐주다.
1: 오?
0: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1: 어, 그래요?
0: Yes.
1: 저는 아까 이것도 세줘 이렇게 맞아요. 해석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전 되던데?
0: 가능해요. 보세요. 카운트는 세는 거죠.
1: 네.
0: 셈을 당하거나 이런 네. 걸로 카운트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은 셀 수가 없겠죠.
1: 아, 그렇죠.
0: 셀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 네. 뭔가 이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해 주고 이렇게 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오케이. 해석을 또 해주는
0: 그렇죠.
1: 거군요.
0: 이게 굉장히 좀 뭐 의역 버전으로 넘어가고 네.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해 줘요. 그것도 인정해 줘요. 쳐줘요. 그거를 이렇게 세 주나요?
1: 네.
0: 그래서 아 요건 나 안 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력서 같은 거에 이것저것 experience를 다 썼는데
1: 네.
0: 그 지금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업이랑 상관없는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겠죠.
1: 그쵸.
0: 그럴 때는 거기서 아 저는 이거 세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쳐줘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하.
0: Understand?
1: Yeah.
0: Alright. So count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does it count? 라는 것을 아예 뭉쳐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Does it count? 그것도 쳐줘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 아 그거 안 쳐줘요. 그러면은 It doesn't count. It doesn't count.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1: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아예 상대방 말 무시합니다. 그냥 매일 30분간 산책해. 그냥 그렇게 해라.
1: 지금 뭐
0: 말도 안 된다.
1: 서로 따로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네. Just take a 30-minute walk. 아, 매일이 빠졌네요.
0: 그렇죠.
1: 매일을 뜻하는 every day를 붙였을까, 띄웠을까? 붙여 써볼게요.
0: Okay.
1: Every day.
0: 이게 가장 항상 고민되죠.
1: 너무 헷갈려요.
0: 들어봤지만 또 헷갈리고, 그렇죠?
1: 맞아요.
0: Alright. 자, 50%의 확률. 되셨습니다. 이럴 때 있어요.
1: 네. 맞아요.
0: 자, every day는 띄었어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사로서의 매일 매일. 나 매일 거기 가. 나 매일 그 사람 만나. 나 매일 무슨 커피를 마셔.
1: 네.
0: 흔히 그렇게 말할 때는 every하고 day를 띄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원어민도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붙여서 잘못 쓰죠.
1: 네.
0: Every day가 붙으면요, 그거는 일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1: 아.
0: Right? So 예를 들어서 every day. job. 뭐냐고 내가 매일 하는 일상적인
1: 일.
0: 뭐 일 이렇게 명사 앞에서 붙는 그냥 형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네. 확률상으로는 회화체에서 보통 이걸 더 많이 쓰겠죠.
1: 그렇죠.
0: 자, 30분간 뭔가 워크라라고 했는데 덩어리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30분을 잠깐 뺄게요.
1: 네.
0: 이거는 조금 더 꾸며주려고 한 것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산책하다라는 덩어리 동사는
1: take a walk.
0: take a walk. take a walk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몇 분 동안 산책한다. 그러면 사실 take a walk하고 for 얼마 동안 이렇게 써도 돼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1: 네.
0: 그거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그 얼마의 기간인지를 중간에 넣어도 돼요. take a 몇 분짜리 walk 이런 식으로 대신에 얘는 walk를 꾸며주니까 minutes가 아니라
1: 네.
0: 단수로 minute
1: 30
0: 무조건 끊어주시면 돼요. 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하자 이거 뭐죠? 야 하자.
1: Let's.
0: Let's. 그러면 산책하자.
1: Let's take a walk.
0: 그죠? Let's take a walk. 어 방금 먹었는데 너무 뭐
1: 더부룩해.
0: 더부룩해. Let's take a walk, right? 자, how about this? 영영어로 10분간 산책해. 그러면 예처럼 만들면 돼요. 그냥
1: take a 10-minute walk.
0: 그렇죠.
1: Hey,
0: take a 10-minute walk. 아니면 take a walk for 10 minutes.
1: 오케이.
0: 이것도 가능하죠.
1: 아하.
0: Just like so.
1: 이게 right. 조금 더 익숙한 게 저 for 10 minutes가 뭔가 좀 더 익숙해요.
0: 그거 괜찮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정해진 표현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거 많이 쓰진 않아요. 이런 걸 듣잖아요.
1: 네.
0: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1: 그거 안
0: 쓴대, 그거 안 쓴대,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놔주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 맞아, 맞아.
0: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른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아 이건 안 써요. 이건 진짜 뭐 본토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안 나와요.
1: 네네네.
0: 그런 거는 노이즈입니다.
1: 네. Okay?
0: 자 읽어보세요. Let's take a walk.
1: Let's take a walk.
0: Take a 10-minute walk.
1: Take a 10-minute walk.
0: 자
1: a
0: 그리고
1: walk.
0: a walk. 이거
1: 예.
0: 주의하셔야 돼요.
1: 네 맞아요.
0: 요거는 묵음이에요. walk입니다.
1: 네.
0: 자 참고로 혹시 take a walk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여기서 tak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take 대신에요?
0: 네. 자, 보여드릴까요?
1: 네.
0: 오케이. 이거는 처음 봤을 수 있어요.
1: 들어는 봤어요.
0: 네. 네. 이게 뭔가를 사실은 추구하다, 선택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So, walk 쪽으로 간다,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So, go for a walk. 이것도 괜찮아요. 의미는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Very good.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30-minute walk every day.
0: 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나는 왜 항상 피곤하지?
1: Why am I always tired?
0: 두 번째, 나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1: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0: Does it coun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am I always tired? Why am I always tired?
2: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3: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질문 어순 앞에다가 이제 why를 붙이는 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Guys,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같이 갈게요. 난 왜 항상 피곤하지? 왜 나는 항상 피곤하지?
1: Why am I always tired?
0: 그렇죠. Why am I always tired? 이렇게요.
1: 네.
0: 자, 넌 왜 항상 화가 나 있니? Angry로 한번 해볼게요.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Always angry, right? 자, 세 번째는 좀 살짝 뭐라 그럴까?
1: 영화 대사.
0: 소울을 넣어서요.
1: 오케이.
0: 인생은 왜 이리 힘들까?
1: Why is life so hard?
0: Why is life so hard? 너 매일 잠만 자잖아.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am I always tired? Why are you always angry? Why is life so hard? Alright, 다음 패턴은요. Be good at doing something.
1: 네네.
0: 뭐 하는 걸 잘하다.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마스터하셔야 돼요.
1: 맞아요.
0: 아시죠? Right? ING 넣어주시고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나 숨 쉬는 건 잘해. 나 숨 쉬는 거 잘한다고.
1: I'm good at breathing.
0: 그렇죠. I'm good at breathing. 자, 두 번째. 나 요리 잘해. 나 요리하는 거 잘해.
1: I'm good at cooking.
0: 그죠? I am good at cooking. There you go. 세 번째, 너 운전 잘하잖아. 너 운전하는 거 잘하잖아.
1: Oh, you're good at driving.
0: 그렇죠. You are good at driving.
1: Yes.
0: Right. 같이 읽어볼게요.
3: I'm good at breathing. I am good at cooking. You are good at driving.
0: Oh.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1: 그쵸.
0: Be good at ing 혹은 그냥 명사 쓰는 것을 스터디 같이 하는 스터디 메이트끼리 문장을 바꿔가면서 또 만들어 보면서 연습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우린 또 칭찬의 민족이니까
0: 네.
1: 야, 너 잘한다. 너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하다 보면은
0: 네.
1: 아주 순식간에 이 문장이 내 몸에 딱 배어 있을 것 같아요.
0: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0: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Why am I always tired?
3: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2: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3: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미션 해결할까요?
4: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Why am I always tired?
5: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1: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5: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Yeah. Okay, 30 minutes?
5: Just 30 minutes.
1: Oh, it's too hard for me.
0: 와, 오, 잠이 다
4: 달아났어요.
0: 다 깨네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4: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friends from now on.
0: 그렇죠. We are friends from now on. Or from now on. 그 다음에 comma. We are
4: friends.
0: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네. 중요합니다. Be good at doing something. Right? Be good at ing 넣으셔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난 먹는 걸 잘해. 난 먹는 걸 잘한다고 용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본인 얘기를 예문으로 또 만드시면 그럼요. 더 기억에 오래 가요.
0: 아니, 그게 제 얘기라는 걸 어떻게 맞췄습니까? 네, 맞아요. 뭐 영어로 만들어주시면
4: 네,
0: 되겠습니다.
4: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들어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4: See you every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테마는 뭐였죠?
1: Misunderstandings.
0: 네, 오해입니다. 오해. Mm-hmm.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opic. My exaggerations lead to misunderstandings.
0: My exaggerations. Uh-huh. 과장이에요. Mm-hmm. 과장을 하는 행동들이 lead to 어떤 것으로 이어진다. Misunderstandings,
1: right.
0: 오해로. 그러니까 제가 과장을 해서 오해가 생겨요라는 핵심 내용이고요. Mm-hmm. 이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Kelsey.
0: Kelsey in Australia.
1: Uh-huh.
0: 그래서 Kelsey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준비했습니다.
1: Sounds great. Kelsey 씨,
0: 나와주세요.
2: Sometimes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I exaggerate a lot. Sometimes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I exaggerate a lot. Sometimes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I exaggerate a lot.
0: 네, 어떻게 해서 오해가 생긴다고요? 문장 확인해 보죠.
1: So Kelsey said, Sometimes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I exaggerate a lot.
0: 네, 가끔은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A bit of a misunderstanding 하면은 그래도 뭐 오해가 너무 크진 않은 거겠죠?
1: Right. So 네. maybe there's small misunderstandings.
0: Yeah. So she

0: I think, 제 생각에, when it comes to communicating with people,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there are a few things,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Mm-hmm. That can make it, 여기서 말하는 it는?
1: Communicating.
0: Mm-hmm. The communication, maybe. Mm-hmm. 그래서 그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를 really easy or really difficult. Mm-hmm.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아주 어렵게 만들어주는 것도 mm-hmm.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거나 어렵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문장이었고요. Mm-hmm. 가끔 보면 이제 few하고 a few가 사실은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Mm-hmm. few는 별로 없고 yeah. 몇 개 없는 거예요. I yeah. have a few friends 하면 친구가 몇 명밖에 yeah. 없다라는 말이고
1: You don't have that many friends.
0: 네. a few 하면은 이제 몇 개 있다라는 yeah. 말인데요.
1: 지금
0: 네. 그래서 there are few things라고 말을 하는 거였다면 아예 문장의 의미 자체가 반대가 됐을 건데요. Mm-hmm. 여기서는 분명히 a few가 맞아요. 그런데 yeah. 발음상 그냥 there right. are a few라고 하지 않고 there are few
1: there
0: 해서
1: are few.
0: 이걸 few로 잘못 듣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1: Right.
0: 주의해 주세요.
1: Mm-hmm. Great. And next she gives us an example. She says,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usually find is I tend to be like, I exaggerate a lot.
0: 과장하다.
1: Exaggerate. Exaggerate.
0: Exaggerate. Mm-hmm. z 하고 z 가 한 단어에 나오기 때문에
1: uh-huh. exaggerate.
0: 네. exaggerate.
1: exaggerate.
0: 그래서 과장하다.
1: exagger.
0: 예문을 볼게요.
1: okay. For example, you could say I might have exaggerated a little bit. Just 네. a little though.
0: 네. 그래서 might have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I did exaggerate.
1: Yeah, you did.
0: 과장했다는 걸 인정하는
1: 거죠. You exaggerated.
0: 거지만, 네, 그래서 제가 과장을 좀 보탰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말이 되겠고요.
1: Uh-huh.
0: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usually find is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니고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어떤 걸 겪게 되냐면 uh-huh.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uh-huh. 그 중에 하나는 I tend to be라고 하려다가 uh-huh. 과장하다라는 과장이랑 be가 어울려서 쓰기가 힘들어요.
1: Right. So you'd have to change it to
0: be를,
1: Yeah.
0: 그렇죠. B를 취소하고
1: yes.
0: I tend to exaggerate a lot.
1: Yes.
0: 아니면 I exaggerate a lot. Mm-hmm. 제가 과장을 많이 해요.
1: Mm-hmm.
0: Okay?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f, especially if I'm telling a story just to make it more dramatic, because I just like to be dramatic, I just say like crazy things. Like if I'm really hungry, I'll be like, oh my gosh, I haven't eaten in 3 days. I'm so hungry.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just get it and they're like, oh man, she's really hungry.
1: If, especially if I'm telling a story just to make it more dramatic, because I just like to be dramatic, I just say like crazy things.
0: 이 문장 굉장히 빨랐습니다.
1: Yes.
0: If, 만약에, especially if, 특히 뭐뭐 하면, 특히 만약에 뭐뭐 하면, if I'm telling a story,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just to make it more dramatic, 그냥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고, 그래서 make it more dramatic, 이것도 빨랐고요. 그 다음에 because I just like to be dramatic, 이 부분이 이 문장에서는 제일 빨랐어요. Because I just like to be.
1: Because I just like to be dramatic.
0: 이렇게 말을 했어요.
1: Yeah.
0: Because I just like to be.
1: Because I just like to be dramatic. Okay.
0: 이거는,
1: like I just say like crazy things.
0: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그럼 이게 들리게 되느냐? Mm-hmm. 여러분이 똑같이 발음을 하실 수 있어야 들리게 될 겁니다. 그냥 듣는 것만 해서는 아마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 주시고 I just say like는 빼고 생각해도 되죠?
1: Yes.
0: I just say crazy things.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요.
1: Uh-huh.
0: 과장을 해요.
1: Yes, because she exaggerates a lot. And let's find out an example. She says, like, if I'm really hungry, I'll be like, oh my gosh, I haven't eaten in 3 days. I'm so hungry.
0: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if I'm really hungry, 정말 배가 고프면, I'll be like,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Oh my gosh, 아이고 하면서, I haven't eaten in 3 days.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I'm so hungry. 정말 배고파요 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면?
1: What do people think?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just get it. And they're like, oh man. She's really hungry.
0: 중간에 남아 있는 people who just get it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 걸 말해요.
1: Yeah, they understand that she really hasn't eaten in 3 days,
0: 네.
1: right? Or she really has not eaten in 3 days.
0: 그렇죠.
1: She's just really hungry.
0: 말 그대로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Get 자체가 understand라는
1: yes.
0: 의미가 있어서
1: They understand.
0: She gets my humor. 이렇게 하면 그녀는 제 농담을 이해해요.
1: She understands his sense of humor.
0: 네.
1: She does not misunderstand his 그렇죠. sense of humor.
0: 그리고 뭔가 이해가 안 될 때 I don't get it.
1: I don't get it.
0: 보통 그럴 때 있잖아요. 농담을 누가 하고 하하하

0: 웃고 있는데 왜 웃긴 거야? 한 다음에
1: I don't get it. Is it funny?
0: 네, 그런 다음에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듣고 나서 아, I don't get it. 이해를 yeah. 아직도 못했을 때 그 get를 여기 써서 다시 돌아가 보면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just get it and they're like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해서 생각하는 거죠. Oh man, she's really hungry. 그냥 정말 배고프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1: Uh-huh. But then there are other people. What kind of people?
2: And then other people who take it very literally and they just think, wow, Kelsey, you haven't eaten in 3 days. That's really serious. You should probably go to a hospital and get some fluids in you or something.
1: And then other people who take it very literally and they just think.
0: 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1: Literally. Literally.
0: Literally.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
1: For example, don't take his words literally. Okay.
0: 그 사람 과장 많이 하니까 아니면 거짓말 많이 하니까 말 그대로
1: take his words literally.
0: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고요. 다시 이 켈시 씨의 말로 돌아와서 and then 그러니까 there are some people and then there are other people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또 있냐면 who take it very literally 정말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and they just think 이렇게 생각한대요.
1: They think what? Wow, Kelsey, you haven't eaten in 3 days. That's really serious.
0: Kelsey 씨, you haven't eaten in 3 days. That's really serious.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으면 정말 심각한데요. 진짜로 걱정하는 거죠.
1: Right? They're really worried and they say this as well. You should probably go to a hospital and get some fluids in you or something.
0: 네, 여기에 유체, 유동체.
1: Fluid. Fluid.
0: Fluid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When you say that something is very fluid,
1: it means that it's flexible.
0: It's smooth too.
1: Oh yeah, it could be smooth, fluid.
0: Yeah.
1: Oh, of course it's fluid.
0: Yeah. Of course. Fluid means fluid, right?
1: Yeah.
0: 그런데 명사로 했을 때는 fluid는 그 액체, 유체를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는 fluids는 지금 병원 가서 링거 맞는 걸 말해요.
1: Right, like getting an IV with IV. like electrolytes, like vitamins, you know, that kind of thing.
0: Drips, right?
1: Drips, right?
0: 네, 그래서 IV는 물론 intravenous를 말하고요. 그래서 혈관 안에 들어가는 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 should probably go to a hospital. 병원 가서 지금 3일 동안 굶었으니까 링거 맞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액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한대요.
1: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er clip.
2: And this usually happens quite a lot between me and my mother, where if something happens and I'll say like, oh, I've been waiting for 10 hours and I still haven't met my friend yet. And she'll be like, what have you been doing waiting for 10 hours? And it makes these really funny situations.
1: And this usually happens quite a lot between me and my mother.
0: 그리고 this usually happens quite a lot. 그리고 이 일은 꽤 많이 일어납니다. Between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me and my mother. 저와 저희 엄마 사이에 꽤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You would think that her mom would understand her better than anyone.
1: Right, but maybe her mom is just too literal of a person, 네. right? She takes everything literally, even though she knows Kelsey exaggerates.
0: 엄마니까 딸을 잘 이해하겠지만 또 반대로 그냥 말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성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기나 봐요. 예를 들어서
1: For example, where if something happens and I'll say like, I've been waiting for 10 hours and I still haven't met my friend yet.
0: 네, where, 그러니까 where가 나온 이유는 this가 어떤 상황이에요.
1: Yeah.
0: 상황이 마치 장소처럼 여겨져서 그 right. 상황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 Right, this situation where something happens.
0: Yeah, this usually happens and it's a situation where if something happens,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I'll say, 뒤에 나오는 like는 빼도 무방합니다.
1: Yes.
0: I'll say this, I've been waiting for 10 hours. 10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집에 온 게 아니고 10시간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I still haven't met my friend yet. 아직도 친구를 못 만났어요. 친구가 아직도 안 온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1: And then the mom says, and she'll be like, what have you been doing waiting for 10 hours?
0: 이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부분에서는 I'll say like에서 like 빼도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빼면 안 됩니다.
1: Yeah, you can't take it out. 네. She'll be like, that means she will say. You need
0: 맞아요.
1: it this time.
0: Be like 자체가 say 또는 think를 대체하는 말이라서 She'll be like 두 번 나.

0: 하는 게 아니라면
1: yeah.
0: 빼면 she'll be 한 다음에 갑자기 문장이 나올 수는 없어서
1: right. you need like.
0: she'll say, she'll think는 괜찮습니다. Mm-hmm. What have you been doing? 뭐 하고 있었어? Waiting for 10 hours. 이 문장도 literally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래.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especially if I였죠. 특히 제가 뭐뭐 하면인데요. 자, 제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특히 걸으면 아파요. My leg hurts, especially if I walk.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발음 연습해 보죠.
1: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My leg hurts, especially if I walk. One more time. My leg hurts, especially if I walk.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sentence.
0: 두 번째는요. 특히 제가 불평하면 그들이 짜증을 내요. Especially if I complain, they get annoyed.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Especially if I complain, they get annoyed. One more time. Especially if I complain, they get annoyed.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네, 그냥 뭐 더 뭐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just to make it more. 우리말로는 그냥 더 뭐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쓰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영어로는 아주 자주 쓰이는 패턴이라서 소개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그녀에게 말을 안 해줬어요. 뭐 행사 계획이라든지 생일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 I didn't tell her just to make it more interesting. 더 놀라게 하려고 그런 의도가 숨어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I didn't tell her just to make it more interesting. One more time. I didn't tell her just to make it more interesting.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sentence.
0: 그냥 더 다채롭게 만들

0: 네, 오늘은 과장 그리고 오해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People exaggerate the truth, which then turns things into lies, and this is how misunderstandings come about. So much conflict and misunderstanding are caused by the need to exaggerate one's message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no longer valid, only to be noticed.
0: 네, 첫 번째 포스팅은
1: Janice says,
0: People exaggerate the truth. 사람들은 진실을 과장한대요. Which then turns things into lies. 여기서 말하는 things는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
1: Right.
0: 네, 사실들이죠. 원래는 into lies. 과장을 하니까 그게 거짓말로 만들어지죠. And this is how misunderstandings come about. Come about이라는 것은 happen.
1: Happen, yeah.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라는 내용이었고요.
1: And next, Joe says.
0: Joe 씨는 so much conflict, 정말 많은 갈등 and misunderstanding, 오해가 are caused by the need, 뭐뭐 하려는 필요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약이 됩니다. Exaggerate one's message.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그 과장하는 거예요. To such an extent that 이런 정도까지 과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데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no longer valid. 더 이상 너무 과장이 돼서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에요.
1: Yeah, yeah. Like it's not the truth anymore.
0: 네, 그래서 타당하거나 이런 유효한 것을 valid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너무 벗어나버린 거죠. Only to be noticed. Notice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요구할 때 please notice me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only to be noticed. 관심 끌기 위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과장하면서 오해가 생긴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1: All righ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And just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머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자, 콧장 오늘의 메인 센텐스 만나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picked the book and picked it up on the way out.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pick 라는 동사가 두 번 쓰였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첫 번째 pick란 동사가 쓰였을 때는 혼자 쓰였고요. 두 번째 pick란 동사가 쓰였을 때는 picked it up 이라고 해서 up 이란 단어와 한 대 덩어리를 이루어서 또 이렇게 쓰였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pick란 동사가 두 번 쓰인 거니까 뜻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포인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pick와 pick up은 완전 다른 뜻인 것이고 요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그 문법 포인트가 되겠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자, 요런 것을 우리가 이어 동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동사를 우리가 이어 동사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세 개의 단어로 동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삼어 동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이어 동사가 두 개의 단어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동사가 이어 동사고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어 동사는요 원래의 동사와 다른 뜻을 갖게 됩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hand란 동사 hand만 있으면 그때는 건네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hand in 이렇게 hand in 이어 동사가 되면 그때는 제출하다라는 뜻으로서 원래 건네다라는 뜻과 그래요 비슷하긴 하지만 뜻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어 동사의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 참고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보세요. 이어 동사라는 게 두 개의 단어로 이어진 동사이다 보니까 목적어를 어디다가 놔야 되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헷갈림이 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어의 위치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역시나 그것도 그래서 해보자면은 자 목적어가 그냥 일반적인 명사인 경우에는요 이 목적어가 동사와 다른 단어 중간이나 아니면 그 이어 동사 끝에 둘 다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목적어가 대명사면요 이어 동사 끝에는 이 목적어가 위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어 동사 hand in을 가지고

이걸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Hand the report in. The report는 리포트잖아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레포트라고도 하는 이렇게 이제 쓰기 과제 같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고 했을 때, hand the report in. 그 리포트를 제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The report, report. 그냥 명사가 목적으로 쓰인 거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Hand in the report. Hand in the report. 이렇게 명사 목적어가 이어 동사의 끝에 위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근데 요게 요렇게 바뀌면 hand it in. 그것을 제출하다는 뜻이 되죠. 대명사가 쓰였잖아요. 대명사가 쓰이게 되면 그래요. 이어 동사 중간에 얘가 위치하는 거 가능하지만 여기까지는 돼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는 겁니다. 자, hand in it. Hand in it. 이런 식으로 이어 동사 마지막 자리에 대명사가 목적어는 위치하지 못한다는 거. 얘만 안 되는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흔히 할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강조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자, 몇 가지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죠. Break. Break. Break만 보면 뜻은 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어 동사로 활용이 돼서 break up, break up 이라고 말하게 되면 물론 이것도 이제 깨는 건데 깨는 거긴 깨는 거죠. 근데 뭐가 깨지는 거냐? 커플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다라는 살짝 다른 뜻이 완성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break up이 우리가 말하는 이어 동사라는 것이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장 만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John broke the vase that his father liked. Vase 또는 vase 라고 하면은 꽃병이거든요. 자, 존이 꽃병을 깼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꽃병이냐면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그런 꽃병인 거예요. 여기서 broke는 그냥 말 그대로 깼다라는 뜻인 겁니다. 꽃병을 깨듯이 깬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break up처럼 요 break가 이어 동사가 되면 그냥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를 부시고 깨부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문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Dawn and Claire broke up last weekend. 참 슬픈 예문이죠. 자, 돈 아니고 사람 이름이 Dawn인 거예요. 자, Dawn이라는 친구와 Claire라는 친구가 broke up 헤어졌다. 언제?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요. 라는 뜻으로써 자, 이어 동사 breakup이 쓰이니까 아, 이 동사의 뜻이 살짝 변했구나라는 거 봐주시면 여러분들 이어 동사의 어떤 그 필요성과 이어 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확실히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문장 두 개만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인은 말도 없이 불을 꺼버렸어요. 자, 주어는 먼저 제인으로 시작을 하면 되죠. 그리고 불을 키다, 끄다 이런 말을 할 땐 우리가 동사 turn을 사용하는데 포인트는 이게 그냥 turn이 아니라 turn off라고 해줘야 불을 끄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참고로 불을 키다는 turn on이고 그냥 동사 turn만 하면 돌다 또는 돌리다라는 뜻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어 동사가 만들어지면 이어 동사로서 활용이 되면 원래 동사의 뜻과는 실제 그 사용이 바뀌게 되는구나 뜻이 변하게 되는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Jane turned off. 제인이 끈 거죠. 뭘 끈 겁니까? The lights. 불을 이제 끈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말도 없이 껐다라는 거. 그냥 영어에서는 편하게 뭐 경고도 없이 껐다. Without warning. 이 정도로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장 같이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Jane turned off the lights without warning. 아, 경고도 없이 불을 껐다. 우리나라 말로는 말도 없이 불을 껐다. 비슷한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서 한 문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문장도 살짝 슬픈 내용이긴 하거든요. 자, 그는 그의 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를 이제 주어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는데 그는 포기해야만 했죠.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he had to. He had to. 그는 해야만 했습니다. 문장 시작. 요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뭘 해야 됐어요? 그의 꿈을
포기해야 했잖아요. 자, 포기하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쓰는 이어 동사가 있어요. 바로 give up입니다. give는 주다.

근데 give up 하면은 포기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he had to give up. 그는 포기해야만 했죠. 뭘 포기해야만 했습니까? His dream, 그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자, 투부정사의 이제 사용이 쓰임이 되는 거죠.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인 겁니다. To support his brother. 그의 brother를 support,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요라고 문장 완성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had to give up his dream to support his brother. 이렇게 give up 이라는 이어 동사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문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picked the book and picked it up on the way out. 그냥 pick라는 동사가 혼자 쓰일 때는요. 이거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요, 책을 골랐고요. And 그리고 picked it up. 뭔가를 이제 집어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Pick up 하면 집어들다인데 근데 그 집어들다가 사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나가는 길에 그것을 구매했습니다라는 뜻으로서 오늘의 문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어 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복습 꼭 해주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I hope you're having the greatest day ever. We will continue to work on our digestive system,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이번 주 내내 소화 기능 개선하기로 했었죠? 얼른 헤어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보러 갑시다.
0: You're working so much these days.
2: I am. I'm so tired all the time.
0: The company must really like the way you work.
2: I do contribute a lot.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영어 표현 contribute to something 이란 표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contribute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tribute to를 항상 붙여서 하는데 뭐뭐 하는데 기여하다라고 하면 contribute to 이렇게 쓰게 됩니다. 대화가 이렇게 시작해요. You're working so much these days. 이럽니다. 너 너무 요새 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럽니다. 그러니까 I am. 이러죠. 나 진짜 요새 일 많이 하는 거 맞아. I'm so tired all the time. 이럽니다. 정말 항상 너무 피곤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The company must really like the way you work. 이럽니다. 아, 회사가 너가 일하는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 마음에 들어 하나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I do contribute a lot 이랍니다. 내가 좀 많이 기여하기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contribute to 뒤에 뭐가 something이 오면은 to를 붙여서 하지만 그냥 I do contribute a lot 그냥 기여를 많이 하지 이렇게 쓰면은 to 없이 그냥 I do contribute a lo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도 보러 가실게요.
0: Whoa, you look so fit. What's your secret?
2: I change my dietary plans and workouts. Specifically, how? Having more protein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lifts contributed to my muscle gain.
1: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어요. 조금 어려운 대화문이었어요. Wow, 이럽니다. Wow, you look so fit. 이럽니다. 몸이 진짜 건강해 보인다, 뭐 탄탄해 보인다 이런 뜻도 되고요. 굉장히 좀 멋있다, 몸이. What's your secret? 비결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changed my dietary plans. 이럽니다. 바꿨대요. 뭘? Dietary plans. 식단을 조금 바꿨대요. And workouts. 이러죠? 우리 workout 무슨 뜻인지 알죠? 운동 방식을 좀 바꿨대요. 그랬더니 specifically how? 이럽니다. specifically 이것도 조금

0: Great job, everybody. That was frog pose variation. We will continue to work on our digestion this week, okay?
1: 네, 우리 오늘 개구리 자세 변형으로 소화 기능 개선해 봤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소화 기능 개선 자세 할 거고요. 영어표현은 contribute to something 같이 공부했었죠. 기여하다.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일상 대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Bye. Have an amazing day, guys.

0: strange shape. 자, with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내용을 전달하는 content words가 되겠죠. stones 발음하실 때 st 같이 보이죠. strange도 마찬가지고 st, sp, sk 이렇게 s 사운드와 만나는 p, k, t 이 소리들은 된소리 현상, 즉 경음화 현상에 의해서 stones가 아니라 stones, stones with strange, strange shape. 쉐 하실 때 여러분 발음을 쉬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shape, shape, shape 아니라 앞에 에 강세 주셔서 shape 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Google listening 1. Stones with strange shape. 네,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Stones with strange shape. 저와 똑같이 하실 수 있죠? 한 번 더. Google listening 3. Stones with strange shape. Good job.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Stones with strange shape that make you turn your head. 한 번 더. Stones with strange shape that make you turn your head. Excellent. All right, now let's get started with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how would we look? 여기서는요, 여러분, how와 look이 내용어, would, we는 기능어입니다. 그리고 how, u 이렇게 중복되죠? how would, 역시나 would라는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동사인지라 내용을 전달할 게 없어요. 네, 해석은 있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information 없습니다. 그냥 문법적인 역할만 하죠. 그래서 소리가 짧고 약해요. 보통 would 하시면 안 되고 would 요 정도로 짧게 하시면 됩니다. How would we? How would look? How would we look?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Google listening 1. How would we look? Would we?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2. How would we look?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How would we look?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In the far future, how would we look when we meet again? 한 번 더. In the far future, how would we look when we meet again?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Stones with strange shape that make you turn your head. Stones with strange shape that make you turn your head. 2. In the far future, how would we look when we meet again? In the far future, how would we look when we meet again?
0: 네, 여러분 잘 연습하셨죠?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Stones with strange shape. 자, 돌들은 돌들인데 어떤 돌들? 이상한 모양의 돌들입니다. 기괴한 모양의 돌들. That make you, 그것들이요. Make you, 당신이 뭐하게끔 한대요. Make you turn your head. 당신의 머리를 돌리게, 즉 돌아보게 합니다. 고개를 돌아보게 합니다. 한 번 더 쳐다보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The memories of the tourists who walked here. 자, 여기서 추억들인데 누구의 추억들이에요? 관광객들의 추억들인데 그 관광객들은 who walked here. 이곳에 온, 즉 이곳을 걸었던 그 관광객들의 추억. 이렇게 되겠죠. 빈칸, on the 빈칸 이어집니다. 여기 첫 번째 빈칸에 must have pile 됐어요. Must have PP 형태로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과거일에 대한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소리 낼 때 여러분 must have piled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have가 약화되어져서 어떤 경우에는 must piled 이렇게도 들릴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네, 분명히 쌓여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디에? On the blanket입니다. 빈칸에 rough rocks 했죠. 이게 뭘까요? 험준한 바위들 위에 여길 걸었던 관광객들의 추억들이 쌓여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Okay. In the far future.

0: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u.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e are going to work today. Actually, no, we are not going to work. We don't have a job. 네, 우리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these days they ask for English interviews, like a job interview in English. 자, 한국에서도 취업할 때 영어 인터뷰를 하는데 아, 정말 stressful. It's so stressful, isn't it? Okay, I'm going to help you. Now, what we're going to do today and for a few shows, we'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tell me about yourself or introduce yourself. 네, 본인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거 영어로 하는 거예요. So, that's w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Let's find out our answer for today. 저는 최근에 EBS 대학교를 졸업한 크리스틴 조입니다. I'm Kristen Chou, and I'm a recent graduate from EBS University. 저는 한국사 학사를 가지고 있고 정치학을 부전공했습니다. 아,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저는 또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 I also have a master's degree in economics. Alrighty, let's see how we say that Korean line in English.
0: Alright, here is the main answer today. It's not a dialogue, but it's basically a statement. So let's begin. I'm Kristen Chou, and I'm a recent graduate from EBS University. 네, EBS University는 없고요. I wish they did, okay. 저는 최근에 EBS 대학교를 졸업했고, Kristen 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educational background를 소개를 하는 건데, 우리 그 뭐 어떤 거를 공부했고, 무슨 전공을 했고, 이거는 기본이죠. So, 저는 한국사 학사를 가지고 있고, 정치학을 부전공했습니다. So the 부전공, this is the important one. Okay, how do we say that? I have a BA in Korean history with a minor in political science. Okay, now, 우리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통 뭐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Understand versus comprehend. Understand versus comprehend. 너 내 말 이해해? 라고 할 때는 understand 혹은 comprehend. 네, 여기에선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understand. 이거는 발음 연습해 볼게요. under, 그 다음에 stand. 그리고 여기서는 stand 보다는 좀 더 길게, 그리고 입도 조금 더 벌려주시면 좋아요. understand. Understand. Very good. 이거는 남의 말을 뭔가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 혹은 내용을 이해할 때 understand 사용하고요. 이해하다란 의미로 가장 널리 쓰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 you understand? One day you'll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Understand. 일반적인 이해하다. Understand. Understa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o you understand?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좋아요. 이해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ne day you'll understand. 언젠가는 너도 이해할 거야. 네, 특히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One day, 언젠가는 you'll understand. 너도 이해할 거야. One day you'll understand. One day you'll understand. Trust me. One day you'll understand. You'll understand why I'm doing this. Okay?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just can't understand. 나는 그냥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돼 할 때는 I can't understand. 그냥 이해가 안 돼. I just ca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그냥 이해가 안 돼.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just ca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네, understand.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를 이해하다. comprehend.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comprehend. comprehend. comprehend. 네, 아마 comprehension. English comprehension. 여기에서 정말 많이 들었겠죠? 자, comprehend는 뭔가 충분히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comprehend는 100%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understand는 그냥 오, 대충 이해한다 이런 어감이 있고요. comprehend는 뭔가 100% 내용을 이해한다. 이게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격식 있는 표현으로 부정문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understand보다 좀 더 포멀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문에 정말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I try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Comprehend. 충분히 이해하다. Comprehe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나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comprehend도 뭔가 정말 충분히 깊이 100% 이해하다 이런 어감이 있어요. 그래서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나는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그녀는 그 상황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 네, barely는 거의라는 말이죠.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큰 목소리로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마지막으로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나는 데이미안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냥 대충대충 이해하는 것보다 정말 깊이 그리고 충분히 뭔가 100% 정말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네, 큰 목소리로 함께 해볼게요.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understand.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이거는 남의 말을 이해할 때 understand. understand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comprehend 같은 경우는 understand보다 좀 더 격식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는 뭔가 충분히 이해할 때 comprehend 단어를 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understand 그리고 comprehend. Okay, 이해하셨죠? Did you understand the difference? Okay, understand하고 comprehend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가족에 대한 테마를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족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또 시즌이고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쓸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 표현들을 정리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뭐 엄청난 관용구들을 배워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쉬운 단어를 조합해서 의미를 만들어보자는데 취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부모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진심을 다해 아이들을 사랑하다, 이런 말. 네, 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대안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다, 혹은 아이들을 지지하다, 응원하다. 자, 이럴 때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사랑하다는 그냥 love my children. 여기까지는 좋죠? 온 정성을 다해 혹은 진심을 다해야 할 때 with all my heart. 너무 좋아요. with all my heart.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I love my children with all my heart. 그렇죠? I love my children with all my heart. 아이들이 어리든 뭐 다 컸든 상관없이 I love my children with all my hear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 표현 꼭 그대로 써볼게요. 들어볼게요.
1: Love my children with all my heart. Love my children with all my heart.
0: 진심을 다해. 느낌 아주 삽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지원하다. 자, 지원하다라는 어감으로 support 단어 쓰시면 돼요. support. 이제 지원하다, 뭐 지원해주다, 지지하다,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주다 이런 의미로 support my children. 자, 전치사 연결이 in이요. In everything they do. 자, 아이들이 뭘 하고 싶든지 간에 내가 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 의미로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In everything they do. 이렇게요. 다시 한번,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싶다. 혹은 지원하다의 의미. 자, 들어볼게요.
1: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0: 자, 그 다음에 요 지지하다 응원하의 의미로 요 support도 쓰는데요. supportive란 형용사도 원어민들이 자식 이야기할 때 엄청 많이 씁니다. Be supportive. I want to be supportive. Supportive. I want to be a supportive dad. 그럼 아이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한다거나 의견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대요. 그럼 막 응원해 주는 거예요. That's being supportive, right? Supportive. 지지하다, 응원하다의 의미로 be 동사 붙여서 그런 상태를, 그런 상태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Be supportive. Be supportive.
0: 그래서 이 두 가지 support, supportive 잘 기억해 써보셨으면 좋겠고. 자, 문장에 한번 더 볼게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나는 지원하고 싶다. 자, 여기서 아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오늘은요, 문장을 뭐 과하게 바꿀 생각이 없고요. 그 표현을 연습을 계속 문장에 넣어보는 겁니다. 주어만 넣어서 I want t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지원해주고 싶다. I want t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자, 좀 감정을 실어서 in everything they do. 들어볼게요.
1: I want t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I want t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0: Okay, very good. 자, 그 다음에 표현 두 가지. 자,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아이들한테 스스로한테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진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또 아낀다는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아낀다는 얘기를 실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영어로 이 두 가지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믿음을 갖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믿음. 뭐 누구를 믿다 할때 believe라는 동사 쓰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냥 믿다, 믿음을 갖다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우리도. 믿다는 그냥 뭐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믿다 안 믿다 이거고, 믿음을 갖다는 believe를 쓰긴 쓰는데 주의할 게 뭐예요? in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믿음을 갖다가 believe in 누구누구이거든요. So believe in themselves. Believe in themselves. I always tell my children to believe in themselves. Believe in themselves. 이거 뭐예요? 스스로죠.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항상 이야기한다. 그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1: Believe in themselves. Believe in themselves.
0: Believe in themselves.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진심을 다해서 아끼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care란 단어를 쓰시면 돼요. care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말 아낄 때 I care for you 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care so deeply about 누구누구 하셔도 됩니다. I care so deeply about my kids. I care so deeply about my kids. 요 뒤에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I care so deeply about my children. 우리 자식들을 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아낀다. 이런 말할 때 so deeply 붙여가지고 care를 동사로 이렇게 묶어서 한번 써보세요. 자, 이거 좋은 표현입니다. 원어민들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들어보세요.
1: Care so deeply about. Care so deeply about.
0: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문장에 넣어보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그쵸? 아이들한테 항상 자신감을 가지라고 얘기한다. 스스로 믿음을 가져라. 자, 그럼 나는 아이들한테 얘기한다. I always 말한다. Tell my children. That, 다음에 조동사 연결하면 되죠? That they need to believe in themselves. That they need to believe in themselves. 난 아이들한테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항상 말을 한다가 되잖아요. I always tell my children that they need to believe in themselves. 요거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요거 계속 몇 번만 따라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1: I always tell my children that they need to believe in themselves. I always tell my children that they need to believe in themselves.
0: 좋습니다. 자, 이 문장 잘 익혀서 그대로 좀 써보셨으면 하는 문장들이 오늘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그럼 자랑스러운 형용사가 뭡니까? Proud죠? Proud. 그죠? Proud. 그건 이제 자랑스러운이고, Pride 하면 자부심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그죠? 응원하다, 지지하다 할때쓸수 있는 표현 하나만 더 배워볼게요. 자, 부모의 자식에 대한 이야기들 할때쓸수 있는 표현, 마지막 표현, 이거는 feel so proud of somebody. 너무 자랑스럽게 능기다 해서 so 넣은 거예요. So, feel so proud of 다음에 사람이 옵니다. I feel so proud of my children. I feel so proud of my son. I feel so proud of my daughter. I feel so proud of my kids. Okay? Feel so proud of somebody. 자, 들어볼게요.
1: Feel so proud of. Feel so proud of.
0: 앞에서 응원하다의 의미로 혹은 지지하다, 지원하다의 의미로 support를 썼었죠. 그것도 응원의 의미가 있는데 정말 막 의욕을 뿜뿜 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응원해주는 때쓸수 있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Root for my kids. 저게 뭡니까? 저 뿌리라는 단어 아닙니까? 맞아요. 뿌리인데 뿌리지만 동사로 root for 누구누구 하면 응원하다라는 얘기야. 정말 응원하다 이렇게. 의욕을 낼수 있게. Root for my kids. I always root for my kids. 난 항상 우리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너무 쓰긴 편한 동사죠. 보시다시피 단어들이 되게 쉬워요. 그렇지만 이 조합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영어 회화라는 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습니다. 자, root for my kids. 들어보세요.
1: Root for my kids. Root for my kids.
0: 자, 그럼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둘다 넣어볼게요. 한 문장에. 난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요. 이 말. 붙여볼까요? 여기 이제 proud가 나오면 되고 여기 root for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I feel so proud of my kids. 부드럽게 한번 더요. I feel so proud of my kids. 한 번만 더요. I feel so proud of my kids. 그리고 and root for them. Root for them. 여기도 주어 동사 다 생략했듯이 생략해도 돼요. Root for them. I 빼고 그냥 and root for them. 그러면 응원한다. 됐죠?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I feel so proud of my kids and root for them. I feel so proud of my kids and root for them.
0: 자, 오늘은요,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쓸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었지만 쉽게 조합해서 쓸수 있는 그런 말들 잘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다. 자, support 동사. I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그쵸? I만 붙여도 문장이 되죠?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들어볼게요.

0: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1: Okay? 믿음을 갖다. Believe 좋은데 in이 들어가야 되죠? Believe in themselves. 아이들한테 항상 믿음,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한다 할 때 believe in themselves. 들어볼게요.
0: Believe in themselves. Believe in themselves.
1: 응원하다 의미로 아까 root 동사 썼었죠? 그 동사예요. Root for my kids. 들어봅니다.
0: Root for my kids. Root for my kids.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모에 대한 감사, 자식에 대한 사랑 표현이 좀 끝났고요. 계속 이어갈 겁니다. 가족 관련된 테마 너무 딱 다루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훈훈하게 좀 다뤄볼게요. 자, 오늘 방송 놓치셨거나 아니면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들어오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려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행동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할 필요 없다 라는 느낌보단 소용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렇죠. 그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에이,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독특합니다. 여러분, no use, ing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use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렇죠. 사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이 소용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it is no use, ing를 가지고요. 너 시침이 돼도 소용없다.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표현을 영어로 it is no use, ing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 패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먼저 문장 구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있다, 없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바로 there is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re is no use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로 여러분 소용없다라는 의미를 use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용하다라는 동사는 use라는 동사가 되고요. 사용 혹은 소용 이런 얘기들은 use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there is no use, 소용없습니다, 쓸모없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뒤에 ing를 붙여주시면은요, 그 행동을 해본들 쓸모가 없어, 소용이 없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패턴은 뭐였었어요? 그쵸, it is no use였습니다. 그래서 there is no use를요, 이렇게 간단하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is로 줄여서요. 그래서 it is no use,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 행동을 해본들 소용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it is no use 혹은 there is no use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에이 소용없어 라는 의미지만 그 뒤에 사를 붙이기 위해서 오늘은 ing를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뭘 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 너 울지 마, 울어도 소용없어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울어봤자 먹히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울어도 소용없어요. 뒤에 ing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0: 그러면은 it is no use cry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울어도 소용없다. 그냥 it is no use, there's no use, 소용없어 라는 의미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표현이 되겠죠. 울어봤자 소용없다 라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crying.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 use crying. 해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라는 표현. 다시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렇죠. 지금의 이 use는 쓸모, 소용이라는 명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use 하면서 쓰 하는 바람 소리가 나는 겁니다. use. 우리 사용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니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다 라는 문장 살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 나 이제 마음 접었어. 너 사과해도 소용없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과하다라는 동사, 그렇죠? apologize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사과해도 소용없어. 이제 버스는 지나갔거든.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It is no use apologiz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apologizing.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 use apologizing. 해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시치미를 떼다 라는 거는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거를요. 여러분 영어로는 play dumb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lay라는 거는 재생하다라는 뿐만 아니라 연극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it is no use playing dumb 이라고 얘기를 하면 바보같이 행동하는 척을 하다라는 의미가 돼서 모른 척하는 거, 시치미를 떼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 너 다 알고 있잖아. 시치미 떼도 소용없어. 내가 다 알고 있거든. It is no use playing dumb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playing dumb.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 use playing dumb 해서 acting dumb, playing dumb 해가지고 시치미를 떼도 소용없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아유, 그거 해본들 소용없어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죠.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다라는 do라는 동사를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한번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try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 try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요. It is no use trying. 아, 그거 해본들 소용없어.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trying.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 use trying. 이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뭘 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표현. It is no use ing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1: It is no use crying. It is no use crying. It is no use apologizing. It is no use apologizing. It is no use playing dumb. It is no use playing dumb. It is no use trying. It is no use tryi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표현 배웠었어요. 해본들 소용없어. It is no use try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는 뭘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현재 상황을 얘기를 했다면 아, 그거 소용없었어요. 라고 과거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거 해봤는데 아유 소용없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It is를 it was로 바꿔주시면 소용이 없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과거의 표현입니다. It was no use trying 혹은 trying 빼고 그냥 소용없었습니다. It was no use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 was no use trying 이라고 해서 과거의 표현도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한 문장만 더 보죠. 울어도 소용없어 라는 거. It was no use cry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이런 표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후회한들 소용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아요. It is no use crying 하고 나서 이제 엎어진 우유를 바라보면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라는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명언의 표현으로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의 속담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라고 얘기를 해서 후회한들 소용없다 라는 거를 영어의 속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본들 소용없다 라는 표현으로 It is no use ing 혹은 ing를 그냥 빼가지고 It is no use로 소용없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he show i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요, 하루 딱 한 문장 다시 한번 열심히 즐겁게 해보는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제가 두 번 이름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이름을 자주 불러주시고요. 그럴 때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역시 10분 동안 예,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Your happiness is waiting for you, right?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Okay. Did you give it a try? 직접 한번 해보셨나요? 자, 얼핏 보면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너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너무 놀기만 하는 사람한테 그냥 일과 놀이 사이에서 균형을 좀 맞춰야지.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일, 놀이, 균형. 이건 전부 다 단어들이죠. 그런데 어감을 보여주는 부분이 어딘가요? 어감. 그게 바로 뭐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그냥 요리 재료일 뿐입니다. 얘는 요리법이고요. 그래서 뭐뭐할 필요가 있다. 영어로는 you need to. 발음 주의하세요. need to처럼 써있지만 실제 d 발음과 t 발음이 여러분 그렇죠. 예, 위치아의 뒤에 보면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느껴보세요. 예, 잘 안 되신 분은 튀김 먹으면 까지는 데 있잖아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 합쳐집니다. T하고 D가 똑같은 데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you need to 이게 아니고 you need to. you need to. 발음은 이렇게 하시고요. 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뭐뭐할 필요가 있어, 필요가 있어 됐고요. 앞에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끌 필요가 있다. 계획, 그 다음에 반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동작 부분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you need to 다음에 you need to.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추다 뭘까요? 맞추다 이게 set을 써야 되나? 예.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의 명사들은 동사로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샴푸 그러면은 그게 샴푸잖아요. 근데 동사로 머리 감단 뜻이에요. 단추란 단.

있잖아요. button. 이것도 동사 쓰면은 I buttoned my shirt. 그러면은 단추를 채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명사 뒤에 동사가 돼서요. 얘도 you need to balance. 그 다음에 대상에서 you need to balance it. you need to balance it처럼 쓰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끌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TV를 끄거나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뭔가를 끄는 거죠. 그래서 돌려서 오프 시킨다 해서 turn off. turn off. 그래서 you need to turn it off. 됐죠? you need to turn it off. 반대로 키는 거면 you need to turn it on. on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세우다 어려울 것 같지만 역시 계획이라는 단어를 동사랑 써보세요. you need to plan it. you need to plan it. 어렵지 않죠? 자, 맨 마지막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어. 야, 공부는 반복해야 돼. 즐겁게 반복해야 돼. you need to repeat it. 그쵸? you need to repeat it. 예, 이렇게 repeat it 이렇게 안 들리고요. repeat을 길게 하세요. 얘가 짧은 소리가 아니라 긴 소리잖아요. 그래서 repeat it. repeat it. 됐죠? 예, 잘못되면 피리. 피리래, 피리.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기억은 나실 거예요. 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가지고 따라서 읽지 마시고요. 제가 해드리는 동작을 한번 보시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ready? 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 자, you need to balance it. Correct. Balance it.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저를 보세요. 네, 여기 보지 마시고. 그걸 잠글 필요가 있어? 끌 필요가 있어? 자, your turn. 맞습니다. You need to turn it off. Turn it off.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계획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어. 라고 할 때 You need to plan it. You need to plan it. 자, 네 번째는요. 반복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할 때 반복, 반복. 이거죠. You need to 네, repeat it. Repeat it. 그래서 피리처럼 들린다고 했죠. 그죠? 네, 좋습니다. 네 가지 했고요. 얘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We're gonna find out more in the next round. Step 2. 너는 일과 놀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 라고 할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되게 아까는 부담스러웠는데 반은 해결했잖아요. You need to balanc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You need to balance. 근데 it가 나온 거잖아요. it. 이 자리에 이 두 가지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과 균형을 그래서 보통 work and play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 사이에서라는 말을 집어넣고 싶으시면 between 쓰시면 돼요. between work and play. between 없이요. you need to balance your work and play. 당신의 일과 놀이에 균형을 잡으세요.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도 똑같잖아요. 균형을 잡아라 아니면 뭐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라. 둘 다 가능하니까요. 자, 보세요. you need to balance 그렇죠? 네, between work and play. 아니면 you need to balance your work and play. 두 가지 가능합니다. 나가기 전에 가스를 끄고 나갈 필요가 있어. 동작 떠오르시죠? 이거. 자, you need to turn it off잖아요. 근데 turn off가 나오고 it 대신에 그렇죠? 바로 가스 밸브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you need to turn off. 그다음에 가스 밸브 하면 ga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your gas. 본인 집에 가스기 때문에 your gas고요. 뭐 정해진 거라면 the gas valve 아니면 gas라고 쓰시면 되겠죠? 예, 나가기 전이니까 before you go out. 그렇죠? You need to turn off your gas before you go out. 아시겠죠? 그래서 나가는 동작 before you go out. You need to turn off your gas. Turn off the radio. Turn off the TV.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행복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You need to plan. 그렇죠? 예, 바로 미리니까 ahead입니다. 이게 머리 하나만큼 앞서간다 해서 이게 한 단어가 된 거예요. 미리란 뜻입니다. 자, 뭘 위해서? For your happiness.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다시 한번 행복 맛보기 두 번. Try it again.

Okay, let's put the key sentence in a dialogue like this. 일과 놀이사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자, 반응은 뭐죠? 보여주세요. 자, 둘 다 중요하지. 갑니다. 그 다음에 you need to balance.

between work and play. 아니면 you need to balance your work and play. 둘 다 중요하다? Important. 자, both are importa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너무 놀기도 안 되고요. 너무 공부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You need to balance them, right? 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Visit our website, ebse.co.kr. 자, 무한 반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뭐, 예, 친한 이런 느낌도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Ok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0: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전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and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윤가스라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이 세계에서 가장 어떠한 길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길인지 한번 형용사 캐치를 한번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Embracing the time at Rafa's, we a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와우, 캐치하셨죠? Dangerous, 위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여기 나오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it's called the death road. 죽음의 길로 불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릴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Embracing the time at Rafa's, we a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Embracing the time at Rafa's, we a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2.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0: 네, 잘 들리셨나요? 오케이. 우선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Embracing the time at Rafa's, we'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자, 라파스에서의 시간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간직하고

0: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윤가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꽤 길었던 문장인데 이 부분에서 놓친 부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자, 라파스와 윤가스를 잇는 산길은요, 죽음의 길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한 그런 풍경이죠. 멋있긴 한데 무섭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자막과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Embracing the time at Raffas, we a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 발음하기에. 더, 그다음에 in the, 기능어고요. 나머지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most가 아니라 most, 오 부분에 강조해 주시고, dangerous가 아니라 dangerous, dane, 감으세요. 이렇게 소리 자체를 dangerous road, road 아니죠, 여러분? 우 하면서 road in the world. 워 한 상태에서 알발음, 혀끝이 목젖을 향해서 이렇게 구부러진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는데 이때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In the world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할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2.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하실만 하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Embracing the time at Raffas, we'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it's called the Death Road. 여러분, is와 the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단어는 모두 다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어들이죠. Cold 하지 마시고 call, 코 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입을 벌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소리 내시면 it's called. 그리고 L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하고 혀끝이 윗니 뒤로 붙어줘야 됩니다. It's called. Call까지 붙고 떨어지면서 the. It's called. 그리고 the 끝나자마자 또 the 나오죠. 조음점이 같은 그런 소리들인지라 called the가 아니라 called. Called.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Death. T-A-E-A-T. th 이 부분을 th 긁어주셔야 되고 역시 road 나왔죠? 역시 안 되면 입모양 road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It's called the death road. Okay. Google listening 2. It's called the death road. 네. Google listening 3. It's called the death road. Good job.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Excellent. 영국식 발음 궁금하시죠?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Embracing the time at Raffas, we a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Embracing the time at Raffas, we a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2.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0: Tra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1: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빈칸 at Trafas.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embracing the time. 시간을 품고,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Trafas에서의 시간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간직하고, we are now blank ing to Yungas 라고 합니다. 여기서 들어갈 한 단어, head. 이 head는요, 어떠한 방향으로 가다, 특정 방향으로 가다. 즉, 우리는 이제 Yungas로 향합니다. Where 이어지죠. 융가스는 융가스인데 어떤 융가스예요? 이곳은 where the most dangerous something in the world something. 자, 두 번째, 세 번째 빈칸이네요.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road. 가장 위험한 길.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서? In the world. 그러면서 빈칸. 자,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road라는 단어와 load라는 단어의 차이점. 발음이 다르고요. 철자도 다르고요. 의미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길은 road. 뒤에 나와 있는 짐이란 뜻의 load. 혀끝이 윗니 뒤에 붙는 L 사운드 꼭 구분해 주시고 in the world 빈칸 했는데 여기에 await. 이게 기다리다. 즉, 융가스로 향하고 있는데 그 융가스라는 곳은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이 기다리고 있는 융가스로 향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Tra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자, 산길은 산길인데 Trafas에서 융가스를 이어주는 산길은요. Death Road, 죽음의 길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렇게 의미 파악하시면 됩니다. 전체에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Embracing the time at Trafas, we a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Tra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1: 네, 오늘 내용 모두 캐치되셨겠죠? 반복적으로 학습 잊지 말아주세요.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Can versus be able to. Can versus be able to. 근데 can 하고 be able to 똑같은 뜻 아닌가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Let's find out. 자, 첫 번째 단어 can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뜻은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네, 나는 can 발음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원어민스럽게 발음을 할 거면 모음을 살짝 더 길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그냥 can 이렇게 짧게 하잖아요. 근데 원어민들 왜 영어가 약간 느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모음이 살짝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can 이게 아니고 can. Can.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네, can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널리 그냥 사용되는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항상 할 수 있다 라는 어감을 가졌어요. Okay? Can means that you're able to do something, but it means it is a fact. You can always do it. Okay? Let's take a look at some sentences first. I can swim. She can eat anything. I can do whatever I want.

can 항상 할 수 있다. can 말고 can.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 can swim.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 I can swim. 자, 이거는 항상 할 수 있다는 fact예요. 그래서 be able to 보다는 I can swim. 나는 수영을 배웠고 나는 수영 잘해. 할 수 있어. I can swim. Can you swim? 응? I can swim.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can eat anything. 그녀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 하나도 뭔가 음식에 대해서 뭐 피키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잘 먹는다. 항상 잘 먹는다. 이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she can eat anything. 그녀는 성격이 되게 털털하고 항상 다 잘 먹는다. 모든 거 다 잘 먹는다. 이상한 것도 잘 먹는다. She can eat anything. She can eat anything.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can do whatever I want.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I can do whatever I want.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항상 할 수 있다는 어감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I can do whatever I want. I can do whatever I want. 네, 다음 단어 be able to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비동사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able to. able보다는 able. able 그다음에 연결해서 able to. able to. 자, 연결을 하실 거면 T 발음을 너무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 좀 약화시키는 게 훨씬 더 쉽게 발음할 수 있어요. be able to. 네, be able to. 이거는 뭔가 특정한 조건에서 마침내 할 수 있다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can처럼 뜻은 할 수 있다이지만 이거는 그냥 특정한 조건에서 뭔가 항상보다는 예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 주로 이런 문장에 많이 사용됩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am finally able to swim.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Be able to. 한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 Be able to.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am finally able to swim. 나는 드디어 수영을 할 수 있어. 뭔가 전에는 수영을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지금은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다.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One more time. I am finally able to swim.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그녀는 무엇인가를 이제 먹을 수는 있어. 그래서 여기에 어감은 예전에는 잘 못 먹은 거죠. 근데 이제는 먹을 수 있다. 뭔가 수술을 했는데 잘 못 먹고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먹을 수 있어.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오케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그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can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can은 항상 할 수 있다라는 어감이 있지만 여기서는 예전에는 알아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어감이 있어요.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정리해드릴게요. Can. Can은 항상 뭔가 할 수 있다. 특히나 뭔가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can을 더 많이 사용하고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 테마는요, 가족입니다. We're talking about our family. 자,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훈훈한 표현, 문구들은 잘 배워봤고요. 자, 오늘은요,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소재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 항상 좋게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언쟁을 할 수도 있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결해야죠. 그렇죠? 가족인데요. 피는 물보다 강하다 아닙니까? 그 얘기하면서 이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이게 좀잘 지내기 위해서 뭔가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얘기까지 같이 좀 묶어서 표현 한 7, 8개에서 9개 정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요런 상황에 쓸수 있는 표현만 엄선해서 배우니까 오늘 10분 동안은 딱요 가족 간의 갈등이란 테마에 좀 심취해서 표현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 싸우다 쪽 단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찾아보니까 몇십 개가 되더라고요. 뭐다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그래도 우리가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째, argue. argue. 자, 뭐 싸우다 하면 이런 뭐 fight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텐데 fight 해도 돼요. 꼭 fight라고 막 주먹 다짐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Argue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싸움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Argue with my family members. 이걸 그냥 fight with my family members 하도 됩니다. 그렇죠? 뭔가 좀 언쟁이 있거나 싸웠다. 다투다 여과물로 I sometimes argue with my family members. I sometimes fight with my family members. Same thing. 들어볼게요.
1: Argue with my family members. Argue with my family members.
0: 동사 됐고 일단 누구누구와니까 with예요. argue with 사람. 자, 그다음에 요거 제가 여러 관용구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왔습니다. 관용구란 건 수거 같은 느낌이죠. bump heads with each other. 자, 소들이 가끔 싸울 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머리를 빵 부딪히죠. 머리끼리 막 머리끼리 부딪혀요.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래서 bump heads. 부딪힌다. 범퍼카 아시죠? 부딪힌다는 얘기잖아요. bump heads. 머리를 부딪힌다. with each other. 서로. 무슨 뜻? 의견 충돌입니다. 충돌. 우리도 쓰네요. 의견 충돌을 빚다. 가끔씩 내 가족들하고 의견이 좀 충돌될 때가 있어. 그럴 때 I sometimes bump heads with my family members 혹은 서로 We sometimes bump heads

0: with each other. 에세이가 붙어야 되죠? 들어볼게요.
1: Bump heads with each other. Bump heads with each other.
0: 이건 좀 외울게요, 여러분. 그래도 엄선하고 엄선해서 이 표현 하나 고른 거니까 자, 수고가 더 많은데 이거 하나 일단. 자, 작은 것을 가지고 싸우다. 이 작은 것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argue 써도 되고요. fight 써도 된다 했죠? fight with 누구 하면 사람인데 over 하면

0: 작은 것 때문에 싸우다. Fight over small things. 자, 들어보세요.
1: Fight over small things. Fight over small things.
0: 자, 그러면 엄마와 나는 가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다. 사실 앞에 있었던 표현 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왕 하는 거 아까 썼던 그 수거 관용권 배워볼까요? 이거 뭐예요 이게? 머리 부딪히는 거 한번 써볼까요? 우리 엄마와 나, 그럼 이제 어머니를 앞에다 줄을 줘야죠. My mom and I. My mom and I. 이렇게 주어 순서가 돼야죠. My mom and I sometimes bump heads with each other. 그대로 bump heads with each other. 한 번 더. Bump heads with each other. 어머니하고 나하고 가끔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들어볼게요.
1: My mom and I sometimes bump heads with each other. My mom and I sometimes bump heads with each other.
0: 좋습니다. 잘 쓰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서로 이렇게 막 감정이 격화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예? 인격을 막 이렇게 뭐 모독한다든가 약간 이런 말들,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는 말들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상하죠.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지치죠. 소모적이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렇죠? 가족하고 싸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래서 다치게 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Hurt. 근데 뭐 물리적으로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다치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감정을 다치게 하는 거죠. Hurt each other's feelings. 싸우면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거니까 Hurt each other's feelings. 뭐 한 사람이라고 감정이 안 상하겠어요? 서로 상하는 거지. 자, Hurt each other's feelings. S 붙여야 돼요. 들어볼게요.
1: Hurt each other's feelings. Hurt each other's feelings.
0: 좋아요. 자, 요 지치게 하는 뭐 알고 계세요? 지치게 하는 exhausting 이라는 거에다가 감정적으로를 붙여주면 되는데 emotionally exhausting.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요.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뭔가 감정적으로 좀 지치게 되는 의미가 되겠죠? 자, 들어보세요.
1: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0: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그렇죠?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이 표현. 자, 그러면 exhausting ing가 돼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과 싸우는 것은 감정적으로 소모적일 수 있다. 소모적이란 얘기가 아까 그 얘기 같죠? 지친다는 얘기가. 자, 싸우는 거. 싸우는 게 emotionally exhausting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을 뒤에다 주면 될 것 같고. 자, 싸우는 거. Having a fight with a family member. 가족 구성원 한 명. A family member죠. Family는 가족이고 그 중에 구성원 한 명. Member. A family member. 그 사람과. With. 자, 가족 구성원과 싸우는 것은 동명사 having a fight. 싸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ighting 해도 되고 having a fight 해도 되고. 똑같은 뜻이에요. Having a fight with a family member. 일 수 있다. Can be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가족 구성원과 이렇게 싸우는 건 나름 감정적으로 소모적일 수 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1: Having a fight with a family member can be emotionally exhausting. Having a fight with a family member can be emotionally exhausting.
0: 좋습니다. 듣고 따라해보셨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그대로 갔으면 좋은 게 emotionally exhausting고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지칠 때 쓰시면 되거든요. 뭐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안 풀려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 그 다음에요. 싸울 수는 있죠. 갈등을 빚을 수 있죠. 가족 간에도.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죠. 가족인데 여러분. 그죠? 자, 첫째. Respectful. 이거 외울게요. Respect를 모르는 게 아니라 respectful 자체를 표현으로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Be respectful of each other. Be respectful of each other. 이거 할게요. 꼭이요. 서로 간에 약간 존중하다. 들어볼게요.
1: Be respectful of each other. Be respectful of each other.
0: 어느 정도는 단어를 외워야 말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겠다.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다. 자, 현명하게, wisely. Resolve가 해결이에요. Resolve conflicts. 갈등이 뭐죠? Conflicts, wisely. Resolve conflicts wisely. Resolve, 해결하다. Conflicts, 갈등, wisely. 현명하게. 그렇죠? 순서는 반대지만 들어볼게요.
1: Resolve conflicts wisely. Resolve conflicts wisely.
0: Resolve conflicts wisely. We should resolve conflicts wisely. 자, 사이좋게 지내다. 이거 많이 들어본 표현이 있을 텐데요. Get along with. Get along with. 이거 들어봤죠? Get along with가 뭐예요? 사이좋게 잘 지내다. 서로. With each other. Get along with each other. Get along with each other. 들어볼게요.
1: Get along with each other. Get along with each other.
0: 서로가 들어간 거죠?

0: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 자, 아까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로 respectful 해야 된다. Resolve conflicts wisely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respect를 먼저 줄까요?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자, 가족 간에도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뭐뭐하기 위해서? To resolve conflicts wisely. 아무리 싸워도 상대를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다투어야 되지. 그게 무너지면 많은 게 무너지죠.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to resolve conflicts wisely. 간단한 문장입니다. 뭐 저희 10분 영어에서 많은 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요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to resolve conflicts wisely.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to resolve conflicts wisely.
0: Wonderful.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가족 간의 갈등이 오늘 주제였죠? 서로 충돌을 빗달 때. 요 기억나시죠? Bump heads with each other. 들어볼게요.
1: Bump heads with each other. Bump heads with each other.
0: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지치게 하는. Emotionally exhausting. 들어볼게요.
1: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0: 마지막으로 서로 존중할 때 be respectful of each other. Be respectful of each other. 들어볼게요.
1: Be respectful of each other. Be respectful of each other.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란 테마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교환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홈페이지에 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거나 아니면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저희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은요, 아, 그 음식이 그쵸, 질리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게 이제 아, 이제 질린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이 질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바로 sick of 하고 나서 eating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음식 먹는 게 질렸어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이제 정말 닭가슴살 물린다, 질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I am sick of eating 음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체 왜 sick이 나왔는지 이러한 문장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할 때의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sick,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 am sick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 아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sick 뒤에 of를 붙여주시면은요, 아프다라는 의미가 아닌 질리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진절머리가 나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 am sick of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엇이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혹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게 진절머리가 날 때는요, 여기처럼 sick of ing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먹는 것이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오늘처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ing에 eating을 넣어서 I am sick of eating 음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어떠한 것이 음식만 봐도 막 어우 이제 물린다, 정말 질려버렸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I am sick of eating 음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여러분이 이제 정말 물려버렸다, 질려버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음식들 다양하게 넣어서 오늘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요, 닭가슴살 이제 먹는 거 정말 질려.

0: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I am sick of eating 하고 나서 닭가슴살인데요. 닭가슴살은요. chicken breasts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닭가슴살이 질려요. I'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한 번만 더. 시작. I a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해서 닭가슴살 먹는 게 정말 질려버렸습니다.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 정말 이제는 중국 음식 먹는 거 정말 질려버렸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중국 음식은 뭐죠? 그렇죠. 바로 Chinese food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sick of eating Chinese f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제 중국 음식 먹는 거 이제 질렸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am sick of eating Chinese food. 한 번만 더. 시작. I am sick of eating Chinese food. 해서 중국 음식 먹는 거 이제 질려버렸습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건강한 음식만 먹으니까 이제 정말 물려요. 질려버렸어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은 food인데 건강하는, 그렇죠? healthy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건강한 음식만 먹으니까 질려버립니다. healthy food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sick of eating healthy food. 한 번만 더. 시작. I am sick of eating healthy food. 해서 건강한 음식만 먹으니까 질려버렸습니다.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이 표현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같은 것만 먹으니까 정말 물린다, 질린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같은 음식이니까 same food 넣어서요. I a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같은 것만 먹으니까 정말 질린다, 물린다 라는 얘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한 번만 더. 시작. I a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해서 같은 음식만 먹는 거 정말 질려버렸어요. 라는 문장까지도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것이 질려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I am sick of eating 음식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 I'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I'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I'm sick of eating Chinese food. I'm sick of eating Chinese food. I'm sick of eating healthy food. I'm sick of eating healthy food. I'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I'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0: 아, 전 이제 닭가슴살이 정말 질려버렸어요. 라는 거. I a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라고 연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 저요? 먹어도 안 질려요. 라고 해서 그거의 반대의 표현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떠한 음식이 질리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sick of eating 무엇에서 I am not sick of eating 무엇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요. 어후, 닭가슴살 먹어도 안 질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땐 I am not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질리지가 않았다. 질리지 않습니다. I am not sick of ing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am not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질려버렸다. 질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같은 음식만 먹으니까 정말 질리네요. 라는 표현. 그쵸? I a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요 표현 한 오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한번 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이요? 그거 안 질리세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리십니까?

sick?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Are you sick of eating?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 음식 이제 질렸나 봐요. 질리셨어요? 라는 질문이 된다면은 그거 안 질리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 Are you가 그렇죠? Are 뒤에 not을 붙여서 Aren't you sick of eating?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거 막 먹을 때 그거 안 질리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Aren't you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이렇게 물어봐야 같은 음식 먹는 거 그거 안 질리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ren't you sick of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Aren't you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 그럴 때 아니요, 저는 같은 음식 먹는 거 안 질려요. 그렇죠?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I am not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질리십니까? 안 질려요. 혹은 안 질리세요? 어, 네, 안 질려요. 혹은 질려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오늘 sick of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ing를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사실 상관없다라는 부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것이 질려버렸다라는 표현으로 I am sick of eating 음식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sick of 질려버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more than ecstatic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트라이아긴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for example, you are driving down to Busan from Seoul. 서울에서 부산으로 지금 운전을 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한 5시간 걸리는 거리를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이러면은 정말 괴롭죠, 운전하는 게. 근데 그게 아니고 주위를 보니까 경치도 보이고 beautiful scenery, right? 그 다음에 beautiful skies, 파란 하늘도 보이고요. 즐기기 시작하면 예, 바로 그 운전하는 기간이 모두 다 여행처럼 느껴지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도 10분 동안 예,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여러분 함께 도전해보고 얼만큼 아나 모르나를 파악해보는 시간이죠. Okay,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어떤 정보든 저희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를 영어로 바로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뭐예요? What kind of situation is it? 그렇죠? 여러분이 도움을 누구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죠. You are asking for help. 그런데 그 어떤 정보든 좋으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어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뭐뭐 도움이 될 거야. 그 중에서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will be a great help. 아시겠죠? will be a great help.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네, 어떤 문장들로 응용할 수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짧은 문장 4개인데 사실은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오, 도움이 커다랗게 될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도움이 될 거다 보다는 그 정도면 도움이 많이 되죠. 이런 식으로 동사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말이죠. 한국어입니다. 명사 중심이 바로 영어고요. 자, 그래서 큰 지도가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커다랗게 되죠. 늘 바꾸면 큰 도움이 되다. Will be a great help. 근데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가 The map will be a great help. 아, 앞에 대사만 쓰는 거군요. 내 말이 나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위로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바로 your words. 아시겠죠? 한 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니까 여러 마디의 말을 하는 거니까 your words will be a great help. 물론 great 대신에 big help, huge help 이런 식으로 big이나 다른 단어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huge, 엄청난이라는 뜻이니까요. 내가 태워다 주는 게 커다란 도움이 될 거야. 태워다 주는 게 되게 길잖아요. 그런데 너가 나를 데리고 간다. 태워서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합해가 제가 데리고라고 했나요? 네, 그래서 your ride예요. Your ride. 네가 나한테 you are giving me a ride. 네가 나한테 태워다 주는데 그걸 합하면 your ride will be a great help. 너가 태워다 주는 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거야. This book will be a great help. 어렵지 않습니다. 책, 그 다음에 태워다 주는 거, 그 다음에 말,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지도까지 떠올려 보세요. 자, 여기 읽지 마시고 이제는 다 습관이 되셨죠? Now is your habit, right? 자, 그렇다면 ready? Here we go with your imagination. The first sentence 가보겠습니다. 지도가 커다란 도움이 될 거예요. 보지 마시고요. 저보고 해보세요. 직접 Your turn! 맞습니다. The map will be a great hel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해주는 말이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Your turn! 맞습니다. Your words will be a great help.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근처 금붕어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금붕어 말. 저는 지금 조용히 해야 되죠. I need to keep silent, right? While you're speaking out loud. 커다랗게 말씀하신 동안에는 저는 조용히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접 커다랗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당신이 태워다 주는 게 나한테는 도움이 돼요. Your 맞습니다. Your ride will be a great help. 됐고요. 네 번째는요. 이 책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해서요. Your turn. 맞습니다. This book will be a great help. 됐죠? 이거 살짝 늘려보는 시간. Step 2. 자, 어떤 정보든 저희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는 will be a great help잖아요. 그러면 지도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정보.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정보는 information. 어떤 거니까 any information will be a great help. 아까 나왔죠? 우리한테는. 그러면 to us죠. 예, 나한테는 to me. 우리들한테는 to us. Any information will be a great help to us. 어렵지 않습니다. 동작 떠올리셨죠? 자, 그 다음에는요. 너의 충고가 나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거야. 아까 words 자리에 충고의 말 뭘까요? 바로 your advice will be a great help 누구한테요? To me. 됐죠, 여러분? 그래서 your advice will be a great help to me, to him, to her, to them. 이렇게 리듬만 타도 여러분 벌써 응용이 한 5가지가 나오네요. 맨 마지막으로 내가 공항까지 태워다 주는 거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your ride죠. 어디까지? To the airport. 그래서 your ride to the airport will be a real help. 그렇죠? 뒤에다가 to me 쓰셔도 되겠고 아니면 to him 네, 그 남자한테는 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내용 기억나시죠? 네, 요거 두 가지 버전으로 갑니다. Try it again.

Let's try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어떤 정보든 저희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이 지역의 지도를 드릴게요. 라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B는요. 예, 이 지역의 지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정보든 도움이 된다. Any information will be a great help. 그렇죠? To us. 이때 great 대신에 이 자리에 big이나 진짜 도움이 됩니다. Real.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huge, big 다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reat 말고도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이 지역에 지도가 있어요. Here's the map of this area. 아니면 this town도 다 응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은요, 다시 여기서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And your comments will be a great help to me. 아마 좀 이렇게 마음아, 그 다음에 더불어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에 굉장히나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그런 동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동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문장 자세히 살펴보시면 눈치채실 수 있을 거거든요. 오늘의 메인 센텐스입니다. 읽어보죠. John tasted the coffee and it tasted a bit bitter. 여기서 동사 taste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죠. 그리고 taste라는 동사가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의 큰 힌트로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마 감각동사라는 친구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감각동사. 오늘 우리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기본기부터 좀 다져보겠습니다. 그래요. 감각동사라는 거. 감각을 뭔가 이렇게 나타내주는 동사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살펴보면은 look 보다 sound 하면 이제 뭔가 소리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feel 하면 느끼다. taste 하면 맛, 맛과 관련된 거고 smell 하면 냄새와 관련된 걸로서 요 동사들을 이제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맞네 내가 중학교 때 저거 외우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큰 오해가 사실 시작돼요. 왜 우리가 이 감각동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지 왜 시험에 이 친구들이 자꾸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친구들이 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즉 그 뜻이 뭔가 우리의 감각과 관련돼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감각동사라고 이름 붙이고 우리가 따로 배우는 이유는요. 바로 이 감각동사들은 3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고 2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동사들은요.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고 보어를 취할 수도 있는데 근데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목적어를 취할 때와 보어를 취할 때의 동사의 해석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감각동사가 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친구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장 구조적으로 봤을 때 뒤에 목적어가 쓰일 때도 있고 보어가 쓰일 때도 있는데 뭐가 쓰이냐에 따라서 동사 해석 방법이 바뀐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I sounded the bell. I sounded the bell. Sound라는 동사는 뭔가

소리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알수 있잖아요. 왜? 사운드가 명사로 소리라는 뜻이니까. 근데 포인트는 the bell이라는 자, 여기 목적어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요. 이때 사운드는 울리다가 돼요. 나는 배를 울렸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뭔가 배를 소리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근데요. 이 문장을 보세요. He sounds angry. angry라는 형용사가 지금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의 사운드는요. 들리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뭔가 angry, 화난 것처럼 들렸다라는 뜻이 돼요. 아까 사운드는 소리를 내게 만들었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들렸다는 뜻이고, 목적어가 쓰였냐? 아니면 보어가 쓰였냐에 따라서 사운드 동사의 해석 방법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감각 동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예문들 살펴볼게요. 동사 feel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목적어를 취하게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feel, 그쵸? 느끼다란 뜻이 됩니다. 뭔가 이제 감촉하고 관련되어 있는, 뭔가 이렇게 만져서 이런 느끼다란 뜻이 되고요. 근데 똑같은 feel인데, 얘 감각동사잖아요. 그쵸? 뒤에 보어가 쓰이면요. 그때는 기분이 들다. 특히나 이제 형용사 보어가 쓰이면 기분이 들다라는 뜻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뜻이 살짝 갈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일맥상통한 부분은 있지만요. 생각해 보시면서 예문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Ted felt the warm sun on his face. 테드가 느낀 거죠. 뭘 느낀 거예요? 따뜻한 태양을 on his face, 그의 얼굴에다 느꼈답니다. 이렇게 태양빛을 쫙 얼굴로 이렇게 받은 거죠. 요럴 때 쓰인 feel, 이 동사 feel은 목적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촉감적으로 느끼다란 뜻으로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문장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감각동사가 보어를 취하는 경우, 그리고 참고로 이 감각동사가 보어를 취할 때는 보어 자리에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사용이 되는데, 보세요. Larry felt sad when he graduated. 그가 졸업했을 때, Larry는, 자, 느낀 거죠. 이것도 느낀 건데, 뭘 느낀 겁니까? 슬픔을 느낀 거, 결국은 슬픈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Larry는 졸업할 때,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feel이 뒤에 형용사 보호를 가져가니까 뭔가 기분이 들다. 요런 맥락으로서 사용되는 거구나라는 거. 아, 그래. 목적어가 사용됐을 때랑은 그 살짝 다른 뉘앙스가 있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어도 감각동사를 우리가 왜 특별 취급해주는지에 대해서 이해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감각동사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연습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무언가 타고 있는 냄새를 맡았어요. 자, 냄새를 맡았다고 했을 때 동사 smell 쓰면 됩니다. 그래서 존이, 그렇죠? 주어니까 존 먼저 문장 앞에 넣어주고요. 냄새를 맡았죠? smelled, John smelled 이렇게 문장 시작해주면 돼요. 근데 뭐 어떤 냄새를 맡은 거예요? 무언가가 타고 있는 냄새를 맡았다 그랬죠? 그래서 John smelled something burning 이렇게만 말해주면 타고 있는 무언가를 냄새 맡았다. 아니, 이제 문장이 말이 되는 겁니다. 해서 마지막에 in the kitchen까지 넣어주면 문장 완성이 됐어요.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자, 시작. John smelled something burning in the kitchen.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것은 smell이란 동사 다음에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대명사가 이렇게 사용이 됐고, 목적으로서 이렇게 smell 뒤에 무언가가 왔을 때 smell은 냄새를 맡다란 뜻으로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사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포인트는 다음 문장 보세요. 다음 문장 보세요. 그 향수는 꽤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냄새를 맡았다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났다라는 말을 지금 이 문장은 하고 있죠.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때도 동사 smell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 향수는 the perfume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그 향수는요, 냄새가 났답니다. smelled. 냄새를 맡다가 아니라 냄새가 나다란 뜻인데도 smell을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뒤에 목적어가 아닌 보어, 특히나 형용사 보어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때 그러면 동사 smell이 냄새가 나다란 뜻으로 해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완성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The perfume smelled quite

sweet. sweet 하면 달콤한이라는 뜻이니까, 어, 그 향수는 꽤 달콤한 향이 나더라. 라는 식으로 문장이 해석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뭐 계속 강조드렸으니까, 지금은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감각동사. 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목적어를 취할 때와 형용사 보호를 취할 때 해석 방법이 바뀐다는 게,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신경 써보시면서 오늘의 문장으로 넘어오면요. 자, 읽어볼게요. John tasted the coffee and it tasted a bit bitter. John tasted the coffee. 목적어가 쓰였잖아요. 목적어가 쓰인 경우에 taste는요, 맛을 보답니다. 존은 그 커피를 맛봤어요. 어떤지 이렇게 마셔봤다는 거죠. 그리고요, it tasted a bit bitter. bitter, 형용사거든요. 쓴이란 뜻의 형용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쓰인 동사 taste는 보호를 취하고 있는 거니까 맛보다는 뜻이 아니라 맛이 나다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꽤나 쓴 맛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문장까지, 메인 센텐스까지 살펴봤고, 이 메인 센텐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도, 아, 그래. 감각 동사가 목적어와 함께 갈 때, 보어와 함께 갈때 뜻이 바뀌는구나라는 사실 자체를 잊지 않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Good job, everybody. That was Cat Cow on Hero Pose. More poses to come this week. 네, 우리 오늘 고양이 소 자세, 히어로 자세에서 같이 해봤습니다. 히어로라고 많이 하시는데 히어로가 맞는 말이니까 조금 더 변형해서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어 표현, There's no right or wrong 배워봤습니다. 정답은 없어.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딱 쓰시면 됩니다. There's no right or wrong 이렇게 써주시면 아주 고급진 표현이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Have an amazing day, guys.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테마를 이해, understand 하고 계신가요?
1: No, it's misunderstand.
0: 네, misunderstanding이 바로 mm-hmm. 이번 주의 테마입니다. Mm-hmm. 오해인데요. Mm-hmm.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핵심 내용도 살펴볼까요?
1: Mm-hmm.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particular topic. It is I hate scheduled related misunderstandings.
0: I hate schedule related misunderstandings가 mm-hmm. 핵심 내용입니다. Mm-hmm. 그래서 일정과 관련된 오해를 저는 싫어해요라는 내용이에요. Mm.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바로
1: 조던 씨입니다.
0: 네, 조던 씨의 요약 문장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1: 조던 씨, 나와주세요.
2: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0: 가장 안 좋아하는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문장 같이 볼까요?
1: So Jordan said,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0: 네, scheduling misunderstandings라고 조던 씨는 이야기했는데 mm-hmm. 아까 핵심 내용 소개해드릴 때는 schedule related misunderstandings라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죠.
1: Yeah, they mean the same.
0: 네, 그래서 일정 오해고요. 일정 관련 오해고 앞에 나오는 내용은 my least favorite. 보통 my favorite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1: Your favorite, but your least favorite is 네. the one you don't like, 네, basically.
0: My favorite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끔씩 my most favorite이라고 하기도 해요.
1: My most favorite of all time.
0: 네, 이렇게.
1: You really want to make it a good, like strong statement.
0: Exactly. of all time 붙이기도 하는데 그 완전 반대로 간 게 바로 least favorite. Mm-hmm. 가장 안 좋아하는 종류의 오해는 mm-hmm. 일정 관련 오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m-hmm.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거는
1: okay.
0: 여기 주어가 my least favorite type이잖아요. Mm-hmm. type인데 왜 is scheduling misunderstandings라고 하지 않고 왜 are라고 했냐면 물론 misunderstandings가 있기도 하고
1: Of course. I think she was just thinking of them overall. 네. Like each one instead of just the idea of
0: 맞아요.
1: misunderstanding.
0: 그래서 앞에는 타입이었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이 scheduling misunderstandings이기 때문에 mm-hmm. 그걸 더 생각을 하고 are라고 했습니다. 구어체에서는 yeah.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is도
1: yes.
0: 가능하고 of are도 course. 가능해요.
1: Yes, they would both be okay in this okay. case.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this place. And ever since I've implemented that practice, I've had no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which makes my life way easier.
1: All right. In general, alleviating schedule-related misunderstandings is always a good thing,
2: 네.
1: right?
2: 조던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습관을 하나 이렇게 몸에 익혀서 이제는 습관, 이게 습관이 됐다 보니까 일정 관련 오해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도 최근에 이런 오해가 있었지 기억나는 것도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1: Right.
2: 아주 완벽하게 차단하셨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로 돌아가서 공부 시작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at everything line by line.
0: Now, like everyone, I hate misunderstandings, but one of my least favorite types of misunderstandings is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1: Now, like everyone, I hate misunderstandings.
2: 네, now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 yes.
2: 신호로
1: like,
2: So,
1: now, let me tell you a story.
2: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Mm-hmm. Like everyone, 다른 사람들처럼이라고 했는데 like everyone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Like everyone else.
1: Yeah, like everyone else.
2: 네,
1: right?
2: 똑같은 뜻입니다.
1: I'm sure other people feel the same way, mm-hmm. basically.
2: 아니면 just like everyone.
1: Yeah, just like everyone. 네. I don't like this.
2: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I hate misunderstandings. Mm-hmm. 저는 오해를 싫어합니다.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She says, but one of my least favorite types of misunderstandings is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2: Misunderstandings 지금 벌써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문장에도 나왔고 이 문장에 두 개 나왔는데요. One of my least favorite, 아까 요약 문장 이야기하면서 소개했었죠. 가장 안 좋아하는 걸 말하고 가장 안 좋아하는 종류의 오해들 중 one, 하나니까 is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1: That's right.
2: 요약 문장을 이야기를 할 때는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한 다음에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했어요.
1: Yes.
2: 거기서는 type, 거기서도 단수의 명사인데 are가 나름 허용이 되고 여기에서는 굳이 is로 또 같은 사람인데 말을 바꿔서 해준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그냥 의식의 흐름상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앞에 one을 말했잖아요.
1: Uh-huh.
2: 그래서 one of my를 한 이상 그때도 are를 쓰기에는 좀 너무 심해요.
1: Right. So 그래서, in this case, because 네. she said one of, most people would just say is, right?
2: 네.
1: One of my blah blah blah is this.
2: So you could say my favorite type, type, not types.
1: Yeah, my favorite type, type is.
2: 네. Or you could say my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movies, are. 이건 돼요.
1: Yes.
2: 괜찮다고 허용이 되는데 one of my least favorite types 하면 거의 이제 is라고 할 겁니다.
1: That's right.
2: 자,
1: That is right.
2: 네, 설명이 충분했길 바라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0: I have worked my hardest to alleviate any kind of misunderstandings that could arise from scheduling mistakes or not being clear about what time we're going to meet and where we're going to meet or how much the activity that we're going to do costs or something like that.
1: I have worked my hardest to alleviate any kind of misunderstandings that could arise from scheduling mistakes.
2: 네, 완화하다.
1: Alleviate.
2: 여기에서는 마치 avoid, 피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1: Right.
2: 아예 피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기보다는 alleviate는 make something less severe.
1: Yeah, you make it less severe.
2: Yeah.
1: So if you alleviate the pain, that means you make it a little more tolerable.
2: 네.
1: But it's not completely gone.
2: Exactly.
1: Right?
2: You're not getting rid of the pain. 방금 전에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alleviate하고 같이 많이 쓰이는 단어가 pain이에요.
1: Pain.
2: 그래서 뭐 painkiller라든지 통증을 완화해주는 진통제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보통 이제 설명이
1: right.
2: alleviate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1: Right.
2: 그래서 완화하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는 완화보다는 그냥 없애는
1: yeah.
2: 그런 의미로 많이 써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생기다, 발생하다.
1: Arise입니다.
2: 우리가 알고 있는 rise. The sun is rising. 올라오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1: Uh-huh.
2: 그런데 arise 같은 경우에는 발생했다라든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의미보다 앞에 제가 영어 문장을 다 본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제가 본 거는 앞에 could,
1: yeah.
2: might.
1: Something that could arise.
2: 네.
1: right?
2: 그런
1: it's
2: 게 많이
1: possible
2: 쓰여요.
1: that it could arise.

0: otherwise, right?
1: 그러다 보니까 could하고 might 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조합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 연음이 자주 돼요. 그래서 could arise 하는 사람보다는 could arise,
0: could arise,
1: might arise.
0: One problem that could arise is this.
1: 네, 그래서 아예 다른 뭐 영어가 아닌 언어처럼 들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0: Could arise,
1: could arise, might arise,
0: could arise,
1: will arise,
0: will arise,
1: would arise 등등.
0: Might arise.
1: 네, 그냥 네 과거형이라기보다는

0: misunderstandings, 어떠한 종류의 오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어요. That could arise from scheduling mistakes. 일정 잡는 거에 관한 실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1: All right. Next she says, or not being clear about what time we're going to meet and where we're going to meet.
0: 여기 or 다음에 not being clear는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could arise from not being clear.
1: Yes.
0: 그래서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 Mm-hmm. Not being clear about what time we're going to meet, mm-hmm. 몇 시에 만날 건지 and where we're going to meet. Mm-hmm. 그래서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날 건지를 정확하게 mm-hmm. 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죠.
1: Mm-hmm. Another thing that could arise from this is or how much the activity that we're going to do cost or something like that.
0: 네, 이 부분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요. Mm-hmm. How much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보통 말하죠. Mm-hmm. 뭐 얼마나 많은지도 쓸 수 있지만.
1: Yeah, but 그래서, in this case, you know, how much the activity costs, 네. right? How much money you need to spend.
0: How much it costs. Mm-hmm. How much it costs.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그 mm-hmm. it 부분이 쭉 확장돼서 the activity that we are going to do. Mm-hmm. The activity that we're going to do, 이게 한 덩어리고
1: yes. costs.
0: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yes. 할 활동이 돈이 얼마나 될 건지 or something like that. 그런 mm-hmm.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한 친구는 돈을 안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비싸다고 갑자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Uh-huh. Or maybe they need cash because maybe it doesn't take car.
0: Exactly.
1: Yeah. Anything like that.
0: Yeah.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Now,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 because for a very long time I have been making sure to take care of any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by always sending one last message at the end of every conversation that says,
1: Now,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
0: 여기서 말하는 now라는 거는 뭐 but 그런 의미로 쓸 수도 있겠고요. 난 이렇게 해왔는데 굳이 어떤 사례를 생각해보자면 없습니다. 아니면 일단 번역에서는 빼두셔도 괜찮아요.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
1: Yes, a distinct. Distinct.
0: Distinct는 뚜렷한, 분명한이라는 뜻인데요. Mm-hmm. 예문을 하나 볼까요?
1: Mm-hmm. For example,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this. I have a distinct memory of that day.
0: 그날 right. 어떤 일이 있었는지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라는 말입니다.
1: I have a very clear memory of that day. 근데, I know exactly what
0: exactly
1: happened.
0: Exactly, like what happened by the hour.
1: Yes, it's very distinct.
0: 네, 그런데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라는 말을 이 문맥에서 꺼내서 그냥 완전 다른 문맥에서 보면은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I don't remember things well.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1: Oh, yeah, you could. But it's less common.
0: It's less common. And she's being very specific
1: yes.
0: here. And even though we didn't ask her,
1: yeah.
0: 뭐 기억나는 오해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 그게 일화가 있나요? 아, 안 나왔지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Mm. 어디 보자, 생각해보자. 어떤 오해가 있었지? Now,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 of a misunderstanding that I could tell you about. 그런
1: right.
0: 의미가 뒤에 이야기해줄 수 있는 오해의 일화는 생각이 안 납니다.
1: Right.
0: 그런 의미예요. 평소에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1: Right. In this case, of course, we know because of the context that
0: exactly.
1: it's exactly what you said. Mm. A memory about a scheduled misunderstanding.
0: Yeah.
1: Now, next she says, because for a very long time, I've been making sure to take care of any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0: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for a very long time, I have been making sure, 지금도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Mm-hmm. Making sure to take care of any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Mm-hmm. Take care 한 다음에 misunderstanding이 나온다는 거는 오해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1: Yes, to make sure no misunderstandings happen.
0: Exactly.
1: Right? Mm-hmm. She says how she does it. By always sending one last message at the end of every conversation that says
0: 어떻게 함으로써 by always sending 항상 보냄으로써 mm-hmm. 그런데 one last message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나 더 보내요. Mm-hmm. At the end of every conversation. Mm-hmm. 모든 대화의 끝부분에 that says 여기서 that says는 one last message
1: yes.
0: that says
1: what the message says,
0: 네.
1: right?
0: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겠죠?
1: Mm-hmm.
2: Awesome. I'll see you on this date at this time at this place. And ever since I've implemented that practice, I've had no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which makes my life way easier.
1: So the message says, awesome, I'll see you on this date, at this time, at this place.

0: 네, awesome이라는 거는 great,
1: great,
0: good,
1: perfect,
0: superb, 뭐
1: fantastic,
0: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겠죠.
1: Magnificent.
0: 네, 그래서 좋아, 그렇게 하자라는 의미예요. 대단하다가 아니고 그냥 sounds good 이런
1: yeah,
0: 의미로.
1: Like, great, we 네. made the schedule.
0: 그래서 I will see you on this date at this time at this place. Mm-hmm. 이 날짜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니에요. I will see you this Friday. 그
1: at,
0: 뒤에
1: right.
0: 해당되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1: Of course, I'll see you this Friday at 3 o'clock at the shopping mall.
0: 네, 그렇게
1: on the second floor in front of the that's, pretzel place.
0: That's very specific.
1: Bring $10. Hey.
0: Yeah, that's specific enough.
1: Yeah.
0: 네, 그래서 이런 그 세부 사항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확인을 받는다고 해요.
1: Mm-hmm.
0: 그래서 그 결과.
1: Yes. And ever since I've implemented that practice,
0: 네, 시행하다.
1: Implement, implement.
0: 예문 하나 준비했습니다.
1: They are implementing the new system next month.
0: 시스템이라는 것이 시스템, 뭐 체계도 되지만 제도도 가능해요. 그래서
1: right.
0: they are implementing the new system next month. 다음 달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거예요. 이런 예문이고요. Ever since I've implemented that practice라고 했는데 practice가 여기서는 연습이 아니고 어떤 시행하는 방식, 관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 yeah. A practice is something you implement.
0: Yeah. 그렇게 하기
1: A method yeah. or a way of doing something.
0: Exactly. Way of doing something.
1: Right.
0: 그래서 뭐 일반적인 관행이다라고 말할 때 that's common practice,
1: common practice
0: 이런
1: right.
0: 이야기 많이 굳어진 표현으로 쓰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이후로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1: All right. And then what happened since she started that practice? I've had no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which makes my life way easier.
0: 그렇게 마지막에 확인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일정에 관한 오해가 없었는데
1: mm-hmm.
0: no misunderstandings 전혀 없었어요.
1: Mm-hmm.
0: which makes my life way easier.
1: Way easier.
0: 제 생활이 훨씬 더 편해졌어요.
1: That's true. I think yeah. I'll start doing that. And I'll be very specific, just like you.
0: Mm-hmm. Mm-hmm. Don't be too specific, though.
1: Oh, I will. I'm going to tell them what I'm wearing.
0: Okay.
1: All right.
0: So they can find you,
1: yeah.
0: even though they know you.
1: Right.
0: All right.
1: Okay, perfect.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Now, like everyone, I hate misunderstandings. But one of my least favorite types of misunderstandings is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I have worked my hardest to alleviate any kind of misunderstandings that could arise from scheduling mistakes or not being clear about what time we're going to meet and where we're going to meet, or how much the activity that we're going to do costs, or something like that. Now,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 because for a very long time I have been making sure to take care of any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by always sending one last message at the end of every conversation that says, "Awesome, I'll see you on this date, at this time, at this place." And ever since I've implemented that practice, I've had no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which makes my life way easier.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는 my least favorite type of 이렇게 쓰인 것을 이제 once 하면은 your least favorite type, his least favorite type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안 좋아하는 종류의 뭐뭐라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몇 번 반복된 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라고 할 때 one last 본문에서는 message가 나왔는데 다양하게 응용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영어 문장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우리말부터 보여드릴게요.

0: 일정 관련 오해와 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를 찾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One of my biggest fears is that I'll continue to misunderstand the final schedule and miss a final. From misunderstandings to delays that throw your day off schedule, you could wind up feeling very frustrated.
0: 네, 다시 한번 볼게요.
1: Okay.
0: 첫 번째로 노아 씨는 one of my biggest fears is that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 하나는 that I'll continue to misunderstand the finals schedule. Finals는 기말고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Mm-hmm. 그래서 기말고사 일정을 계속 잘못 알고 있다가 and mm-hmm. miss a final. Ooh. 앞에 finals는 기말고사 기간 전체를 말하고
1: yes.
0: a final은 한 과목을 말할
1: yes.
0: 거예요.
1: A final exam, one exam.
0: 네, 그래서 잘못

0: 알고 있다가 하나 시험 놓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1: Mm-hmm.
0: 학생이신가 봐요.
1: Of course.
0: 그 다음으로
1: And Daisy says,
0: From misunderstandings to delays, 오해에서부터 일정이 연기되는 것까지 that throw your day, 하루를 off schedule, 원래 일정이 어긋나게 만드는 이런
1: Right.
0: 오해에서부터 일정 지연들이 등이 생겨서 you could wind up feeling very frustrated.
1: Frustrated.
0: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Oh, yes, I've been there,
0: Yeah,
1: Daisy.
0: I think everyone has been there.
1: True. All right, perfect. Well,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어떤 스마트폰은 이 스페셜 goggles 이 안에다 끼워가지고 볼 수도 있대요. 네, even you can use your smartphones to see virtual reality. Okay, so let's do our stop and think. Where do you wear VR goggles? 자, 어디에 착용하나요? 네, on our head. It says here, wear on your head, 머리와 눈 위에. Okay, so over our eyes, right?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답이 나오죠. Alright, that's how we wear our VR goggles. Now, VR controllers are used to interact with the world. 자,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단어가 드디어 나옵니다. To interact는 한국말로 상호작용하다. 네, 그런 뜻이에요. So, VR controllers are used to interact with the world. 자, VR 컨트롤러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데 사용됩니다. 네, 여기에서 딱 이제 끼고 이 컨트롤러를 갖고 막 이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처럼 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통해서 이 컨트롤러 통해서 뭐를 만들고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물체를 막 옮기고 네 다양한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조금 비디오 게임 같은 느낌이죠. Alright? 자, 여기에서 stop and think를 잠깐 볼까요? You can explore real worlds or virtual worlds with a VR controller. 자, VR 컨트롤러로 가상 세계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irtual worlds is the answer to stop and think. Okay?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page. Do I need a special VR room? You don't need a special room, but you do need space. When using VR, you can't see the real world around you, so it's important to have plenty of space so that you don't hurt yourself or anyone else. Sometimes people forget they're in a virtual world, so they try to reach out and grab objects that aren't really there. It looks very funny to anyone watching them. There aren't many VR places you can go and use VR goggles. But this might change in the future as more people use them. When you're older, you may be able to buy VR goggles of your own. Okay, 자, do I need a special VR room? 자, 어떤 뭐 특별한 VR 뭐 방이 필요하나요? 뭐, no, you don't need a special room. 여기서 그런데 나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데 하지만, but when using VR, you can't see the real world around you, so it's important to have plenty of space. 자, 여기에서 자꾸 space 얘기가 나오는데, plenty of는 우리 our second vocabulary term인데, 넉넉한, 그리고 plenty of space는 공간이죠. 그래서 공간이 필요해요. 그것도 조금 아니고, 넉넉한 공간이 필요해요. 여기 사진을 보세요. 우리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거 하면서 이렇게 막 팔을 뻗고 뭐 손을 내밀고 뭔가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넉넉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다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Alright? 자, in the future 아마 여기서 그러는데 you may be able to buy VR goggles. 네, 우리가 다 크면은 몇 년 후에 우리가 직접 사서 집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Okay, so let's look at our stop and think. Why is this boy reaching out? 자, 남자 아이가 왜 손을 내밀고 있나요? 네, 지금 special goggles. He has special goggles and he sees something. 뭔가 잡고 싶어요. That is why. 네, 뭔가 물건을 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Okay, so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stop here and of course today was very interesting. 자, special goggles. What do you need? 네, 이 고글이 아니라 goggles. 한번 연습해보세요, 친구들. Okay, goggles. All right, so we will continue to learn more about virtual reality next.

0: in, so please join me again soon. Okay, bye-bye.
1: Bali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anything? Can you hold it? Okay.

You see that? That's my bear.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세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배워볼까요?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시작해봅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에마 왓슨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리포터에서 주연을 맡으신 허마이오니의 주인공, 그 여배우시죠.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While for During, 이제 헷갈리지 말자를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헷갈리는 표현이지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책을 펼쳐서 음원을 들으면서 책을 미리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글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 Lights, camera, action.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was released in 2001. Seven other movies followed. Emma grew up in front of the cameras while starring as Hermione. Her acting skills improved during each movie. J.K. Rowling's Harry Potter books were very successful. The Harry Potter movies became just as popular. They broke sales records all over the world. People liked Emma's acting in the movies. She gained many fans. Reporters often interviewed Emma. She appeared in magazines and newspapers.
0: 에마 왓슨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Lights, camera, action이라고 하면은 조명, 카메라, action이라고 이제 이 촬영을 시작하는 그런 신호를 알리는 PD님의 사인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was released in 20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was released. Released라는 것은 원래는 release라고 하면 방출하다. 뭔가를 이렇게 슉 내보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2001년에 슉 방출이 되었습니다. 방출이 됐다라는 것은 아, 영화가 어떻게 됐어요? 대중들에게 슉 개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음반이라는 것이 발매가 되거나 혹은 개봉하다. 영화 같은 경우는 개봉이 되다가 되겠죠. 그래서 마법사의 돌이 2001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Seven other movies followed. 그리고 7개의 다른 영화들이 따라왔습니다. 즉 해리포터의 또 다른 시리즈들, 또 다른 작품들이 계속해서 따라서 개봉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Emma grew up in front of the camera while starring as Hermione라고 되어 있습니다. Emma Watson은 Emma는 grew up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어디에서 성장했냐면 in front of. In front of라는 것은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죠. 그래서 앞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Emma는 자랐습니다. 어디에서 자랐냐면 앞에서 자랐죠. In front of cameras, 카메라들. 여기에도 보면 지금 이 방에는 사실 카메라가 한 대 이렇게 딱 있지만 영화 촬영장에 가면 카메라가 아주 많겠죠. 그래서 여러 카메라들 앞에서 성장했습니다. 자랐습니다. While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뭐뭐 하는 동안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While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면서라는 것이죠. Starring as Hermione.

Hermione, 헤르미온느.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헤르미온느죠. 그러나 영어로는 Hermione가 됩니다. 그래서 헤르미온느로서 star, star이라는 것은 바로 주연을 맡다라는 것입니다. 헤르미온느 주역을 맡으면서 카메라 앞에서 에마 왓슨은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Her acting skills, 그녀의 연기하는 이 스킬들. 저의 연기 스킬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마 왓슨처럼요. 그래서 her acting skills, 그녀의 연기 실력도, 연기 기술도 improved. improve라는 것은 이렇게 개선되다, 나아지다, 향상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의 연기 스킬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향상되었습니다. 더 나아졌습니다. During each movie, 각각의 영화 동안. 여기도 보니까 동안이라는 게 있네요. 자,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연기도 점점점 더 좋아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릴 법한 그런 표현 세 개를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기 있는 while, 여기 있는 during,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뭐뭐 동안에라고 하는 것이 fo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or 3 years, 3년 동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세 가지 표현을 한번 확실하게 비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While, For, During 이제 헷갈리지 말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왜 헷갈리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셋다. 우리말로 하면은 뭐뭐 동안에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딱 바꾸면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 while, for, during을 바꿔 쓸 수가 없거든요. 전부 다이세 가지 표현 모두 다 의미하는 것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아까도 보면은 그 책에서 아, while은 언제 쓰고 during은 그 during 뒤에 무엇이 나왔고 이렇게 자꾸 접하다 보면은 여러 번 접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걸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필요도 있겠죠.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뭐 동안에라고 해석이 되는 게이 혼란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while부터 보도록 할까요? while이라는 것은 여기 제가 예문을 두 개씩 준비했습니다. While I was studying, the phone rang.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전화가 울렸다. 자, 여기에서 동안에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따라라라 전화가 울렸다라는 것이죠. While he was driving, he listened to music. He라고 가정해 볼까요? 제가요. 그래서 while he was driving,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he listened to music. 빰, 빰, 빰.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음악을 들었다. 자, 여기서 while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I was studying이랑 the phone rang이랑 동시에 일어났다를 좀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while을 보니까 무엇이냐면 while 다음에도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즉, while이 쓰이면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while은 정리를 하자면 이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면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동안에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 아, 어떤 큰 소음이 났다. 뭐뭐 하는 동안에, a noise came. 맞죠? 어떤 소리가 들렸다. I heard a noise. I heard some noise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뭐뭐 하는 동안에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다음 for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He lived in Seoul for 3 years. 그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몇년 동안 살았냐면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죠? for도 뭐뭐 동안에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for은 약간 다릅니다. 아까 있는 while이랑은 다릅니다. for이라는 것은 뒤에 나온 이 기간 동안 지속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했다라는 것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He lived in Seoul. 그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몇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러면 3년 동안 그 첫날부터 3년 끝나는 날까지 쭉 지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간에 빈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She studied English for 2 hours every day. 그녀는, 맞죠? She, 그녀는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얼마 동안 공부했냐면 for 2 hours, 2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Every day, 매일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일 2시간 동안은 영어 공부를 2시간이 처음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2시간이 끝날 때까지 영어 공부를 쭉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기간 동안 쭉 지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속이 되었다, 계속이 되었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

0: 다음에 for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바로 뒤에 for 다음에 문장이 나오지 않죠.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for는 전치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보니까 for 2 hours라고 해서 명사가 바로 뒤에 나왔죠. 전치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dur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uring은 무엇이냐면 there was a loud noise during the movie. 쾅! 저는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쾅! 뭔가 부스럭! 이라고 하는 아주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was a loud noise during the movie. 영화 동안 큰 소리가 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소음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안에는 뭘까요? 앞에 있었던 for가 아주 유사해 보이는데요. She met many new friends during her vacation. 그녀는 만났습니다.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언제요? 그녀의 휴가 기간 동안. 자, during은 무엇이냐면요. During은 바로 뒤에 이 기간 동안이 맞는데 그 기간 동안 쭉 지속이 된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한번 발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쭉 지속이 된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 기간 동안에 언젠가 탁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쭉 지속이 된게 아니죠. 다시 한번 볼까요? There was a loud noise during the movie. 영화를 보고 있는데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를 보는 내내 꽝, 꽝, 꽝 이렇게 소리가 난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한번 이렇게 쿵이라고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명칭이 있으면 그 동안에 중간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During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볼까요? She met many new friends during her vacation. 그녀의 휴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그녀의 휴가 기간이 1일부터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가 있었으면 그 중에 뭐한 한두 번 정도 혹은 한번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그 기간이 10일 내내가 아니라 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 지속이 된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during을 씁니다.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during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 걸알수 있는 것은 그 바로 다음에 명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정리를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여기까지 읽어보고 우리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Lights, camera, action.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was released in 2001. Seven other movies followed. Emma grew up in front of the cameras while starring as Hermione. Her acting skills improved during each movie.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J.K. Rowling's Harry Potter books were very successful. J.K. Rowling의 해리포터 책들은 매우 어땠습니까? Successful.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The Harry Potter movies became just as popular. 자, 책이 원작이 너무나 재밌어요. 막 빠져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해리포터 영화도 became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just as라는 것은 꼭 뭐뭐처럼 똑같이 popular 인기 있었습니다. They broke sales record all over the world. 그리고 이것들은 이 영화와 이 책들은 깼습니다. 와장창 깨버렸다는 것이죠. 와장창 무엇을 깼냐면 sales record, sales라는 것은 바로 판매가 되겠습니다. 판매의 기록, record라는 것은 기록이 됩니다. 판매 기록을 와장창 부셔버렸습니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있어서요. 전 세계에서 판매 기록을 부셨다는 것은 판매 기록, 신기록을 수립한 것이죠. 맞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People liked Emma's acting in the movies.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인기 있는데요. 영화를 보니까 헤르미온 역을 맡고 있는 엠마가 연기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매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엠마의 연기를 좋아했습니다. 영화에서요. She gained many fans. 자,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무엇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she gained. gain이라는 것은 얻다가 되겠죠. 그녀는 얻었습니다. 많은 팬들을 얻었습니다. Reporters often interviewed Emma. 자, 이렇게 이제 관심을 받게 되고 팬들이 늘어나니까 reporters, 기자들이 되겠죠. 기자들은 종종 인터뷰를 했습니다. 엠마를 인터뷰했습니다. She appeared in magazines and newspapers. 그리고 그녀는 출연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등장했다가 되겠죠. 어디에 등장했냐면 magazines. magazine이라는 것은 잡지가 되겠죠. 잡지들과 그리고 신문들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막 읽어보았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J.K. Rowling's Harry Potter books were very successful. the Harry Potter movies became just as popular.

0: They broke sales records all over the world. People liked Emma's acting in the movies. She gained many fans. Reporters often interviewed Emma. She appeared in magazines and newspapers.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Improve. Improve. Her acting skills improved during each movie. Successful. Successful. J.K. Rowling's Harry Potter books were very successful. Just as. Just as. The Harry Potter movies became just as popular. Gain. Gain. She gained many fans. Magazine. Magazine. She appeared in magazines and newspaper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반의어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단어의 반대말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찾아봐야지, 궁금해야지 그때 배움이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ppear, connect, agree라는 것이죠. appear이라는 것은 출연하다, 나타나다. connect라는 것은 연결하다, 뭔가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연결하다. agree라는 것은 동의하다. 나도 너의 말에 동의해. 이 동의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반대말은 disappear, 나타났으니까 반대말은 사라지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this 같은 것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disappear이라는 것은 바로 appear이 나타나다 했으니까 disappear, 사라지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connect, 아까 뭐라고 그랬죠? connect라는 것은 연결하다 였습니다. 그러면 연결했으면 그 반대말은 연결을 끊는 것이 되겠죠. 그럴 때 disconnect를 씁니다. 이렇게 this를 붙임으로써 아, 반대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반대말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in, on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this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완전 다른 단어로 반대말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은 제가 this를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agree라는 게 있습니다. agree는 무엇이죠? agree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의하다. 그럼 이 동의하다의 반대말은 동의를 안 하는 거죠. 난 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맞죠. 동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agree 그리고 disagree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isappear, disconnect, disagree, 사라지다, 연결을 끊다, 동의하지 않다 이런 표현들. 항상 반의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단어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대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평가했습니다. 바이바이!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정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직업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성인과 중학생 자전거 대여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분과 네.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갔는데 요즘에 그런 데 있잖아요. 호수 같은 데를 돌 때
1: 그쵸.
0: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자전거 빌리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또 2인용 자전거 같이 타면 운치 있고 너무 좋잖아요.
0: 느낌 좋죠. 네. 자, 이거 영어로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네, 이거는 자전거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1: 아니죠.
0: 아니잖아요.
1: 대여 요금을 물어보는 거죠.
0: That's right.
1: 아, 그러면 또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는데요.
0: 문장 구조가 살짝 바뀌어야 될수 있습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이렇게
1: 아.
0: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1: 왜냐면 성인이랑 또 학생이랑 뭐 어린이
0: 그렇죠.
1: 요금이 다
0: 다
1: 다르니까요.
0: 다르니까.
1: 예.
0: 오케이,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다 바꿔볼게요.
1: 네.
0: 그렇다면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만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저 자전거 대여하는데 그 얼마예요?
2: Are you interested?
1: 바이크.
2: You want a
1: 바이크.
2: bike?
1: I want to rent a bike.
2: Okay, yeah.
1: How much? How much? Yes.
2: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How many?
2: Yeah, it's $5 an hour.
1: Yeah.
2: How many bikes do you need?
1: 아, 그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2: One.
1: Two. 아,
2: Two.
1: 그 adult one, 그 twelve years old for student one.
2: Okay, student and one adult.
1: Yes.
2: Okay,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1: Assign.
2: Sign this form.
1: Yes,
2: Yes.
1: assign. Okay.
0: 아이고, 결국 오토바이로 잘못 빌렸다고 들었어요. 어떡해요.
1: 조금 더 속도를 내야죠.
0: 라이센스는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1: 네.
0: 제가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뭐 하는데 얼마예요? 뭐 하는데 얼마예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케이.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4: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3: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4: Please sign this for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처음 나와요.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1: Yeah.
0: 요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1: How much is it to rent a 자전거? 겠네요. 근데 how much is it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던 거라
0: 맞아요.
1: 왠지
0: How much
1: 이렇게
0: is it?
1: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to rent, 하는데 얼마냐 이건데 자전거니까 우리 그거잖아요. 바이서클.
0: 바이서클이요?
1: 예, 바이서클. 바이서클.
0: 오, 오케이, 오케이. 바이서클. I don't know. Okay, let's see. So how much is it to rent a? 그 다음에